1982년 발표돼서 정말 국내에서도 큰 사랑을 받은 토토의 아프리카,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토토는 뭐 알려진 대로 미국을 대표하는 세션맨들로 구성된, 지금 생각하면 이런 시절이 있었구나 싶을 만큼 어떤 한 사람의 팝스타가 아니라 전문 연주자들이 모여서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한 팀이죠. 이 곡은 이 팀의 이제 건반 주자가 두 명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곡을 만든 데이빗 페이치 그리고 스티브 포카로. 스티브 포카로는 마이클 잭슨의 휴먼 네이처라는 곡을 또 만든 분이기도 하고요. 자, 아무튼 이 곡도 나이를 들지 않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거울 보면서 아자! 기합 한번 넣고 출근했습니다. 4715님, 이번 주도 파이팅 하셨어요. 진짜 파이팅입니다. 아, 날이 더워져가지고 예, 좀 모두 수분 잘 예, 챙기시고요. 오랜만에 아이들 등교 등원 당번하고 이제 출근합니다. 모두 주말 잘 보내셨나요? 햇살이 진짜 따가운데 애들 챙기느라 바빠서 정작 저는 선크림 바르는 걸 잊고 나왔네요. 라고 양명

0: 이게 또 밖에서 외근이 많으신 분들은 진짜 좀, 예, 잘 챙겨서 바르셔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할수 없지만. 오, 9059님은 19년 만에 첫 해외 가족여행을 다녀오셨대요. 토요일 날 귀국해서 하루 쉬고 이제 출근하는데, 아, 비온 만큼 일이 잔뜩 쌓여 있겠죠? 팀원들이 빈자리 메꿔주느라 고생했을 텐데, 가서 빨리 선물을 줘야겠어요. 라고. 야, 참 꼼꼼하게 챙길 거다 챙겨오신 행복한 여행 되셨길 바랍니다. 9059님이었고요. 자, 오늘 아침 1, 2부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고 1부 이어드릴게요.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이카운트, 백조싱크, 쉐보레 주식회사 BS 한양,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백년화편, KB국민은행,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 롯데렌터카,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두드림 SNC, 포스코 ENC, 사단법인 한국브루베리 의무자조금, IS동서 오뚜기 카레와 함께할게요.
1: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5: 자, 따라해보세요.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6: 회계관리.
7: 이카운트 ERP.
8: 4만원.
5: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생산관리.
9: 사업성공. 함께해요.
5: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10: 딸, 저번에 그 떡 뭐였지? 안 달고 맛있던데. 밥알이 살아있는 떡.
11: 밥알 찹쌀떡의 원조.
12: 백년화편.
11: 첨가물 없이 건강한.
12: 백년화편.
11: 30년 전통.
12: 백년화편.
11: 떡 선물 세트는.
12: 백년화편.
11: 1588-5678.
13: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4: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15: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14: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16: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7: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6: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7: 백조 싱크.
18: 살아있다 살아있어
19: 신선함이 살아있다. 우리 땅에서 갓 따낸 K-블루베리. 식감도 신선함도
18: 살아있다 살아있어 K-블루베리.
19: 사단법인 한국블루베리 의무자조금.

너무나 익숙한 멜로디. 네. 라 메르 뒤에 꼭 흐를 해줘야 되나. 라 메르 바다였습니다. 오늘 버전은 샹타 챔벌랜드라는 여가수의 음성이었습니다. 영어로도 뭐 Beyond the Sea 뭐 이런 제목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발표했었던 고전이죠. 프랑스의. 네. 커피 한잔 생각나는 곡이군요.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진짜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커피점에 주문하시듯이 하니까 보내드립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7280님. 네. 아, 고성 바닷가 모래사장에 앉아서 듣고 싶다. 저도요. 3121님. 프렌치키스 마지막 장면이 생각나요. 샹송이다 팝송이다 라며. 아 진짜? 그렇게 끝나나? 맥라이언과 케빈 클라인이 티격태격했던 기억력도 좋으시네요. 조성욱님.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개교기념일이라 수업이 없어서 여유있게 커피 한잔 하면서 듣고 있어요 라고. 3471님 아유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지금부터 11시까지 샵 8000번 여기는 문자예요. 그래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뭐 노래 마음에 드시면 위에 하트 표시도 눌러주시고 또 불쑥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네, 망설이지 말고 문자판 문자 게시판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들이 퇴사하고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혼자 걸어서 부산까지 가겠다고 떠났습니다. 며칠 됐는데 어디쯤 갔으려나. 성공하면 와서 소고기 쏜다 그랬는데. 우리 아들 유석이 파이팅! 아직 젊으니까 넌 뭐

뭐든 할 수 있어 라고. 야, 대단합니다. 어디서 출발하셨는지, 서울에서 출발하셨나요? 근데 더워서 진짜 더위 조심하시고요. 6839님의 사연과 신청곡이에요. 또 가호입니다. 시작.

네, 가호의 시작에 이어서 이승열 나라까지. 그래도 이런 곡 들으면 월요일 날 조금은 힘이 나지 않으세요? 예. 이 가호 시작은 복무 중인 아들한테 전화가 올 때 울리는 벨소리예요. 이번 주 수요일에 두 번째 휴가 나오는데 벌써 너무 보고 싶어요 라고. 아,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네요. 8일 이사님. 네. 조금만 기다리시죠. 최경숙님은 기분 전환할 겸 동네 미용실에 왔어요. 2시간 정도 기다려야 된대서 원장님한테 라디오 좀 켜달라고 부탁했죠. 라고. 아, 요맘때 동네 미용실의 분위기 있어요. 저도 저희 이모님이 제가 어릴 때 미용실을 운영하셨기 때문에 문득 그때 생각이 나는데 좀 뭐랄까 노곤한? 여기저기 이렇게 이제 막 작업하는 그런 소리들, 네, 그리고 잡지 같은 거 보고 계신 분들. 아, 갑자기 옛날 생각나네요. 자, 예쁘게 머리 예쁘게 하시고요. 이어진 아우 시간이 레이디 가가의 Always Remember Us This Way 조금밖에 못 듣겠지만 듣고 바로 돌아옵니다.

0: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2026년 상반기 안전한국훈련이 2026년 5월 11일부터 전라남도 내 8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태풍, 홍수 등 풍수에 따른 주민 대피 및 수습 복구 훈련으로 진행됩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우리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국훈련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 훈련은 전라남도가 함께합니다.
1: 좋다!
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1: 얼쑤 신난다!
2: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4: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5: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오늘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 저칼로리 시사 M&N's. 혹시 인천공항에 차 가지고 갔다가 주차 자리가 없어서 몇 바퀴를 뺑뺑 돌다가 하마터면 비행기 놓칠 뻔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테죠. 국토교통부 감사 결과 이 엄청난 주차난의 원인이 밝혀졌는데 아 좀 짜증나네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자회사가 직원들한테 업무용 무료 정기주차권을 무분별하게 발급하고 사용실태도 관리하지 않은 결과라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가 봤더니 발급한 정기주차권만 3만 1,000건으로 공항 전체 주차 면수의 85%를 차지하는 숫자래요. 제정신이야. 일부 직원은 무료 주차권을 출퇴근용이 아닌 해외여행 갈 때 사적으로도 이용했대요. 그래서 그동안 공항 이용객들이 주차난으로 불편을 겪은 건데 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감사 결과를 인정하고 주차권 관리에 더욱 신경 쓰겠다 입장을 밝혔다는데 이거 뭐 이렇게 얘기만 하면 끝인가요? 뭔가 책임자가 거기에 합당된 어떤 책임도 지고 그렇게 되는 건 맞죠? 앞으로 편리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특색 있고 유명한 도서관을 찾아다니는 도서관 투어가 2030 사이에서 인기래요. 자, 고물가 시대에 도서관을 단순히 책을 읽거나 공부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무료로 여가 시간을 보내거나 데이트하는 장소로도 이용을 하는 건데 문체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도서관 방문자 수는 총 2억 2,420만 명. 야, 그러니까 재방문자가 어마어마했다는 얘기겠죠. 전년도에 비해서 이건 10%가

늘어난 결과고요. 근데 뭐 책을 읽기보다는 가볍게 놀러 오거나 카공족,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처럼 장시간 이렇게 자리를 독점하는 사람들 늘어나면서 기존 이용객들의 소음과 혼잡 관련 민원 또한 급증하고 있다. 아, 각자의 방식대로 도서관을 즐기는 건 좋지만 적어도 누군가에게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네, 그런 건 스스로 판단해야 될 몫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제 밤에도 덥죠. 예, 주말 동안 선풍기를 꺼내거나 에어컨을 켰다. 네, 이런 가족, 아침 가족들 많이 계실 텐데 전국 해수욕장과 산도 더위를 식히려는 사람들로 북적였다는 소식입니다. 야, 이제 5월인데 오늘 날씨도 만만치가 않다고 하죠. 예보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 지역이 낮 최고 기온 30도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한여름 같아요. 특히 경북권 남부가 체감온도 31도까지 주의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더워지면 온열 질환을 앓는 분들이 꽤 있다고 아침 뉴스에서도 봤는데 웬만하면 낮 시간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요. 조금이라도 어지럽거나 두통이 있으면 바로 실내에서 휴식하는 거 잊지 마시고 또 음식 꼭 냉장 보관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 드릴게요. 우리의 조상님들은 여름이면 더위를 피하기 위해 죽부인이나 부채를 사용하고 화문석을 깔아두곤 하셨죠. 이 화문석은 물들인 이것을 손으로 겹쳐가며 엮어서 무늬에 맞춰 잘라낸 돗자리를 말하는데요. 신라시대 때부터 사용했대요. 이 화문석의 재료인 식물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뭐 노래 하나 듣는 동안 네, 검색해 보셔도 좋고요. 화문석. 예.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도 열려 있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은 문자 게시판에 그대로 정답 올려주시면 저희가 유산균 세트 1분, 호박차 세트 5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힌트곡의 답이 있어요. NCT 드림입니다. 오르골.

네, 오르골 NCT 드림의 노래였는데요. 오늘 화문석의 재료가 되는 식물 이름을 맞춰주세요. 정답은 왕골입니다. 저는 화문석의 고장 강화도에 사는 청년입니다. 화문석은 왕골을 엮어 만든 예술품이죠. 만드는 분도 찾는 분도 많이 줄어서 아쉽습니다. 하지만 명맥이 잘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라고 아이고 그러시구나. 3931님 네,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요. 유산균 세트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그 왕골이라고도 하고 완초라고도 부른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융통성 있게 정답 맞춰주신 분들 예, 다섯 분 호박차 세트 받으실 분 이렇게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66님은 여름방학 때 할머니 댁 가면 화문석 깔아둔 마루에서 수박 먹고 잤던 기억이 나요. 할머니 보고 싶다. 할머니 추억 있는 분들 다 그런 비슷한 기억들 있으실 거예요. 왕골로 돗자리, 방석, 바구니, 접시까지 만들었죠. 라고 윤진숙님. 맞아요. 뭐 접시 이렇게 뭐 국접시는 아니지만 그런 빈대떡 같은 거 올려놓는 접시 같은 거 본 것 같아요. 자, 아예 호박차 받으실 분 5966-2295-7562 이미정 윤진숙님 다섯 분 외에도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콜 베이커레이의 노래입니다. 버블리.

아침부터 핑크빛으로 물드는 것 같다고 임은자님 감성이 대단하신 거죠. 루카스 그레이엄의 Happy For You 였습니다. 야, 이분은 아침 가족이신데 성함을 보니까 한국어가 능통하신 일본인이신 것 같아요. 시미즈 미도리님께서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듣고 있습니다. 남편은 회사 가고 아이는 어린이집에 가고 저는 화장하면서 출발 준비하고 있어요. 잘 듣고 갈게요 하셨는데 어디로 출발하시는지는 얘기 없으셨지만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덕용수의 목소리로 들어요. 팝콘.

0: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누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해관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1건설
3: 피로에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서울 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0: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3: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엔젤밤을 만든 줄리슬립에서 사계절용 VN 선크림,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목장의 신선함 오늘의 요구르트에서 수제 요거트,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압도적인 탈취력 버터 만다린에서 고체 탈취제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 듣고 계신 시간 9시 54분이 조금 지났고요. 정은지의 하늘바라기 듣고 바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로관,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5월 18일 월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 오늘 상암동 FM 스튜디오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이 보이는 건물들의 빛을 받은 면과 또 그림자가 져 있는 면의 명암이 엄청 대비되는, 예, 햇살을 보고만 있어도 와 정말 30도까지 올라간다, 충분히 여름이 느껴지는 햇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냥 제목 자체가 한여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곡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아일랜드를 대표하는 가족 그룹이죠. The Corrs. 국내에서도 많은 곡들이 사랑을 받았고요. 안드레아, 캐롤라인, 짐, 셰론, 코어 이렇게 네 명의 친척 포함해서 전부 친족들로 이루어진 밴드 Corrs의 노래 중에 Summer Sunshine. 예, 5월이지만 한여름이 느껴지는 오늘 같은 날 미리 여름을 반기는 마음으로 들어보시죠.

0: 네, 앞으로 뭐 매년 여름, 올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다. 이런 계절로 협박당하는 기분이지만 그래도 피할 수 없으면 맞아야죠. 네. 여름을 반겨주는 마음으로 5월에 들은 Summer Sunshine이었습니다. 더 코어스의 노래였고요. 목소리가 이렇게 체리에이드 같지? 아우 상큼해 라고 9582님 맞아요. 저도 참 목소리 톤이 너무 상큼하다 들을 때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습기 없는 청량함의 한 조각 같다고. 야 대단한 표현이시네. 예. 이게 여름이 습기만 없어도 또 견딜만 하잖아요. 예. 7908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 아침 3, 4부 함께 하시는 분들이에요. 당진시청,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멕시칸, 샤브올데이, 오뚜기카레, 한국세무사회, 브람스안마의자, 주식회사 해리즈하보해, 하이엠 솔루텍 주식회사, 뿌리담은 리얼생활사비, 주비푸드와 꾸며드립니다.
1: 자꾸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4: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5: 당진 해나루쌀,
4: 겹밥에도
5: 당진 해나루쌀,
4: 국밥에도
5: 당진 해나루쌀.
4: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6: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임주현님이 아 너무 좋아하는 노랜데라고 너무 상쾌하지 않아요 이 노래라고 예 저도 진짜 오랜만에 들었네요 참 그러고 보면 펫샵보이스도 은근 좋은 노래가 너무 많아요 그죠 펫샵보이스의 Did you see him 아 Did you see me coming 이었습니다 네일 테넌트 형님도 목소리가 지문이죠. 예. 힘 하나도 안 들리고 부르는 것 같은데. 네. 아주 시원한 느낌의 노래였고요. 시골에서 노인 생활지원사라고 일하고 계신 5116님. 요즘 농번기라 제일 바쁜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밭에 계셔서 찾아뵙기가 힘드네요. 올여름도 어르신들 건강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예 함께 또 많이 또 이렇게 도와드리셔야 될 텐데 체력 보충 잘 하세요 5116님께서도 경산에서 포도 농사 지으시는 이모 댁에 가고 있는 1142님 매년 포도를 얻어만 먹고 있으니까 가끔이라도 가서 도와드려야죠 오늘을 위해서 물도 얼려놓고 냉감 스카프도 사놨어요라고 그쵸 예 오늘 또 더울 텐데 가서 더위 먹지 말고 잘 도와드리시길 바랍니다 지난 생일 남편이 당직에 걸렸는데도 글쎄 밥과 미역국을 해놓고 출근한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이런 게 행복

행복이죠. 늦었지만 자랑하려고요. 네. 2690님, 네. 지났지만 생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신청곡 들려드립니다. 양정승, KCM, 누누, 노누가 함께 했어요. 밤하늘의 별을.

경서예지 전건호 다정희 내 이름을 부르면 앞에 양정승 KCM 노누의 밤하늘의 별을 이어드렸는데요. 이 곡들 좋아한다고 막 좋아하시면 하트 눌러주시면 주말에 3부 첫 곡으로 하티스트 송으로 한 번 더 들려드리는 거 아시죠? 네.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 8305님은 오늘 휴무라고 잠깐 들렸는데 좋아하는 노래가 나와서 문자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휴무라는 7163님. 그동안은 휴무 때마다 약속이 있어서 매번 나갔거든요. 그러다 아무 일도 없는 쉬는 날을 맞다 보니까 좀 어색해요. 늦잠 자야지 그랬는데 평소 출근 때보다 더 일찍 눈이 떠진 건 아, 왜 이렇게 아쉽지? 그러게 또 휴무인데 또 낮잠 주무세요 하기도 좀 그렇고 예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네, 기다려보시죠. 아직 점심시간도 안 됐으니까. 지인과 서울 올라가는 차 안인데요. 몰래 사연 보냅니다. 엄청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아마 문자 다 쓴 다음에 터널에서 나올 듯이라고 9361님. 아, 아마 그 서울 양양 고속도로 아닐까요? 거기 터널 진짜 긴데. 나오셨죠 이제? 네. 우은희님은 월요일 힘내서 출근하고 사무실에 앉아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DJ의 목소리가 너무 잔잔해서 오전에 듣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껏 해보지 않은 49에 적지 않은 나이 전혀 다른 곳에 이직을 하고 이제 두 달 정도 되었습니다. 아직은 좀 힘들

힘들지만 곧 적응하겠죠 라고. 두 달 짧다면 짧은 시간이니까 네, 조금 더 힘내주시길 바랍니다. 오은희님. 저는 해운대 전통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손님이 없네요. 월요일 아침 풍경. 원래 이 시간이 분배해야 되는 시간인지 제가 잘 모르지만 네, 오후부터는 좀 북적북적해지기를 응원드립니다. 2338님 커피 쿠폰 한 잔 보내드릴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보시죠. 네. 자, 이동환님 안녕하세요. 마일리 사이러스의 노래 신청합니다. 라고 End of the World 신청하셨는데 이 노래 듣고 잠시 후 4부에 돌아올게요.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4: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마음을 담아 전하는 이야기 문득 너에게. 오늘은 김정희님의 사연과 만나볼게요. 우리 딸이 드디어 받아쓰기 100점을 받았습니다. 아,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얼마나 기뻤게요. 엄마, 나 100점 받았어. 그 한마디에 울컥해서 웃으면서도 막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사실 저희 아이는 한글 배우는 속도가 또래에 비해서 좀 느렸거든요. 처음에는 괜찮아 말해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조급해지더라고요. 1학년이 되어 다들 술술 읽고 쓰는데 혼자 한글을 떼지 못해서 수업에 참여를 못할까 걱정이 컸죠. 아이는 또 아이대로 답답하고 힘들었을 텐데 100점이라니. 틀리고 또 틀리면서도 작은 목소리로 한 글자씩 읽어가던 아이의 노력이 차곡차곡 쌓여서 이런 날이 왔네요. 포기하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잘 버텨준 우리 아이에게 참 고맙습니다. 맞아요. 아이는 또 아이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이 못지않게 노력하셨을 텐데 직접 가르치고 읽어주시느라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한글은 아무래도 제일 기본이 되는 공부니까 그래도 또래만큼은 따라가야, 그쵸, 부모로서 충분히 그런 걱정할 수 있는데 조금 느렸지만 결국 해냈다라는 이 멋진 경험이 앞으로도 든든한 기억이 돼서 학년기 힘든 시간 잘 지나갈 수 있기를 응원 드리면서 5월 18일 월요일 문득 너에게 답장 전해봅니다.

오늘 문득 너에게 김정희님의 사연과 함께 들었던 곡 제이슨 브라즈의 Living in the Moment였습니다. 전성희님, 뭐든지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목표에 다 있죠. 조금 늦어도 차곡차곡 쌓아가는 모습 너무 이쁩니다. 라고. 지금 아들이 고3인데요. 진짜 작년까지는 공부도 안 하고 학교 생활도 엉망이었거든요. 근데 살짝 마음 잡고 공부하고 있어요. 누구든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기다리는 몫은 부모의 것인 듯 하네요. 4788님. 그쵸. 이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부모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또 어느 나이가 되면 그때부터는 아이가 스스로 뭔가 깨닫고 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걸 지켜봐주고 응원해주는 게 또 부모의 몫이 아닐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라는 생각이 참 위험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윤상 씨, 저도 포도밭에서 지금 땀 뻘뻘 흘리면서 회수 작업하고 있어요. 라고 8008님이 사진을 주셨는데, 와, 이거

진짜 요렇게 포도송이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나요? 와, 깨알만한 포도송이를 5단으로 만들어서요. 그 송이가 튼튼히 결실을 맺어 한 6,700g 정도 되는 맛난 포도송이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방송 들으면서 힘내 일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그 약간 옥수수 같이 생긴 그 저기 영화 빅에 보면은 주인공이 이거 옥수수야 그러면서 먹는, 아 걔도 이름을 모르겠는데 아무튼 미니멀한 옥수수가처럼 얘는, 와 포도가 이렇게 한알한알씩 이렇게 막 붙어가는 게 아니라 얘들이 이제 점점 등치가 커지는 거구나. 화수 작업이 뭔가 했는데 이제 작은 열매를 과감히 떼어내고 여기서 다섯 무리 정도씩을 남겨서 그렇게 키우는 과정을 말씀하신 건가 봐요. 다섯 단계, 그게 5단으로 만든다는 얘기가 한 10개 정도 이렇게 보이는데 거기서 제일 튼실한 애들 5개만 남기고 이제 이렇게 잘라낸다는 말씀 같은데, 아, 덕분에 또 공부했습니다. 4788님 좋은 아침입니다. 비록 덥지만 기분만큼은 좋아요. 근데 왜 기분 좋은지는 말씀 안 해주셨는데 어쨌든 기분 좋다고 하니까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신청하신 어반자카파의 Beautiful Day 들려드립니다.

어반 자카파의 뷰티풀 데이였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 거라고 했는데 유난히 밭에서 일하고 계신 아침 가족들의 사연이 많이 도착하기도 했어요. 저는 지금 포도밭에서 일하는데 햇볕이 너무 뜨거워요. 등을 막 때리는 것 같아요. 할 일은 많고 날은 덥고 이제 더 더워질 텐데 겁나네요 라고 김효정님. 아우 그러게 벌써부터 이러면 어떡하지. 요즘 뭐 냉각 그렇게 그런 조끼도 있고 어쨌든 진짜 더위 안 먹도록 자기 준비를 잘 하시기를 당부드리는 수밖에 없죠. 일한 만큼 그리고 진짜 결실도 크게 얻으실 수 있기를 응원드리고요. 아까 포도밭 사연도 있었는데 또 블루베리 밭에서 계시다고. 근데 블루베리는 거의 다 익었는데요. 아닌가요? 8762님. 제가 잘 몰라가지고 요 정도 되는 거면 따도 되지 않을까. 블루베리도 알 크게 키우려면 기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또 바깥에서 이걸 키우면은 그렇게 또 새들이 따먹어서 고생한다고 하시고. 아무튼 이렇게 특히 과일 농사하시는 분들 힘내시고요. 고생하신 만큼 진짜 풍성한 수확 거두시기를 다시 한번 응원 드립니다. 5월의 제주는 너무 아름다워요. 밭일하기에는 좀 힘들지만 저 멀리 보이는 한라산 상큼한 공기를 마시고 또 일하죠. 야, 6821님 제주도 가본 지도 참 오래됐는데. 아 그리고 아까 제가 꼬로록 소리가 배에서 난 게 아니고요. 제가 차가운 커피를 마시다 보니까 목 쪽에서 그렇게 예, 불편을 느끼신 분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청곡은 아이비의 노래 이럴 거면 신청하셨는데 6821님이 앞서 포도밭 8008님 왠지 번호도 포도밭 주인님이신 것 같아요. 8008 동글동글해서 지금 밭에서 사연 보내신 분들께는 시원하게 드시라고 보리차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비의 노래 이럴 거면 같이 들어요.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2: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0: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2: 자, 월요일 오늘 아침 함께해 주신 아침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특히나 그 포도밭 또 블루베리밭에서 온 사연들 들으시고 김미란 님이 앞으로 포도 블루베리 귀하게 먹겠습니다 라고 사연 주셨는데 저도요. 저도 한 번은 더 생각하고 먹을 것 같아요. 그리고 7318님은 지난주에 미니 다운받아서 매일 한쪽 귀에 이어폰 끼고 근무하고 계시다는데 예, 작업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예, 반갑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끝곡은 야 이거 참 오랜만이네요. 레이디 마말라드 마말레이드인데 바로 마말라드 이렇게 하더라고요. 릴킴, 미아, 핑크,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추억 돋는 이름들입니다. 자, 레이디 마말레이드 들으면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베란테 노윤우입니다. 누구나 무대 위에서 가장 화려한 하이라이트, 일명 킬링파트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저는 애초에 정해진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단 한 줄이라도 저만의 색깔로 완벽하게 소화해낸다면 그 순간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진짜 킬링파트가 된다고 믿거든요.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스포트라이트로 만드는 것. 내 삶의 킬링파트는 내 스스로 완성하는 게 아닐까요?

0: 이 캠페인은 언제나 당신 곁에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2: 무릎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 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 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 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 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의 증상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에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3, 4 차차차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다시 한번 리듬에 몸을 맡기고 1, 2 차차차 일주일의 시작은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뛰어도 좋고 춤을 춰도 좋고 뜨거운 열기에 맞서서 앞으로 나아가는 한 주 되십시오. 여기는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0: 차차 1, 2, 월요일 3, 4, 11시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아우 신나라. 처음부터 이 리듬에 복종하시고 리듬 좀 탔다 하면은 약간 콧등에 땀이 좀 몽실몽실 올라올 때가 됐는데 그냥 앉아서 들으셨죠? 발가락만 까딱까딱 하시고 들으신 것 같아. 노출의 계절이 왔습니다. 노출하면 남미죠. 남미 하면은 리듬. 리듬 하면은 삼바 아니겠습니까? 삼바 차차차로 땡겨온 오늘 첫 곡은 산타 에스메랄다의 Another Cha-Cha. 신나게 그냥 한번 한 주 시작하면은 또 사람에 따라서는 암울하잖아요. 이번 주도 가만있어 봐. 주말도 뭐 그다지 행복하게 보내지는 않았는데 또 한 주가 시작이 됐으니 한숨부터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리드미컬하게 좀 마음이라도 좀 신나게 갑시다 하는 뜻에서 좀 리듬을 땡겨봤습니다. 이런 음악으로 시작하기에 좋은 날씨가 됐어요. 음악으로 흥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아침부터 파김치가 되겠어요. 지금 거기는 어떠십니까? 지금 계신 곳은 괜찮으세요? 어떠세요? 주말에 기온이 부쩍 올라가면서 기상청에서 발표를 하고 말았어요. 올 여름 무지하게 더울 거라고. 뭐 언제는 안 더웠나? 매 더워놓고서 뭘. 어쨌든 매년 그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점점 더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맞닥뜨려야 합니다. 수긍해야 되고, 그리고 뭐 그걸 잘 이용해서 잘 즐겨야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오늘도 30도까지는 부쩍 올라간다고 하니, 아니 대구가 34도 올라갈 예정이라고 하고 서울도 32도인데 오전부터 지금 일단은 훅 하고 있어요. 예, 훅 하고 들어오는 이제 진짜 올 게 왔구나 싶은. 아이스커피는 제가 음악과 함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커피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 18일 월요일이고요. 여기는 MBC FM4U.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차차차.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3: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나요, 세무사. 한국 세무사회.
1: 음악에서 향기가 난다. 여기는 음악방송 MBC FM4U.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임재범 비상. 다시 새롭게 시작할 거야. 더 이상 아무것도 피하지 않아. 이 세상 견뎌낼 그 힘이 되어 줄 거야. 힘

겨웠던 방황은 이제는 떨쳐버리는 거야. 뭐 수많은 남성들에게 힘이 되어준 그런 노래 비상. 데뷔 40주년이자 은퇴 공연이 어제 서울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임재범 씨 어제 공연 다녀오신 분들 아유 눈물바다가 됐을 것 같은데요. 음악 인생의 종지부를 찍은 그런 공연이 됐고 어제 서울을 끝으로 마지막 인사를 했는데 그냥 평범한 임재범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인사말을 남겼어요. 글쎄요. 음악을 은퇴한 건 아니고 공연을 은퇴한 거겠죠. 그냥 음악인으로서는 계속 그 이름 임재범 살아있는 거 아닐까 좀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 마지막 공연을 실제로 직관하신 분들이 계시네요. 나은숙 씨 주말 이틀 임재범님 마지막 콘서트 다녀왔는데 너무 많이 울었어요. 너무나 아쉽고 슬펐답니다. 오정현 씨도 저도 어제 막공 다녀왔어요. 소망을 땅에 두지 마시고 하늘에 두시라는 그 팬들을 향한 부탁 기억하고 행하도록 할게요. 소망을 땅에 두지 마시고 하늘에 두시라. 참 깊은 뜻의 얘기를 준비하셨구나. 이제 임재범 씨의 공연은 앞으로 볼 수가 없지만 그냥 뭐 그가 남긴 음악은 뭐 우리가 계속 라디오를 통해서도 듣게 되고 또 간간이 임재범 씨의 개인 그냥 임재범으로 돌아간 평범한 임재범의 일상을 뭐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예. 아무쪼록 수많은 음악 팬들을 위해서 40년 동안 마이크를 잡은 임재범 씨 네, 수고하셨고 그리고 행복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좀 숙연해지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임재범 씨보다 나이가 위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 뭐 은퇴라는 단어조차도 떠올리고 싶지도 않고 저는 그냥 은퇴 안 합니다라고 어떤 뭐 약간 그 기자 간담회에서 그런 말을 한 적 있어요. 사실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겠지만 그렇게 내세워서 은퇴를 선언하신 분도 계시고 그 은퇴 같지 않은 은퇴를 하는 경우들도 대다수라고 생각해요. 뭐 건강하지 못하면 마이크를 못 잡는 거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냥 은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물리적인 그런 이유에서 또 난 공연하고 싶은데 팬들이 안 와주면 어쩔 수 없이 은퇴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은퇴 공연을 또 이렇게 성대하게 마친 분들의 이런 분들은 또 행복한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알게 모르게 쓱 그냥 무대에서 내려오는 그런 분들의 애환을 또 우리는 좀 생각해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 음악이 참 뭔지. 음악은 역시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져다 주는데 음악 치료 또 음악에 관련된 그런 노래들이 많이 있는데 프린스가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뮤지컬러지라는 제목의 노래. 프린스 펑키 리듬 고.

이번 주 일요일 공연을 앞두고 있는 헤이즈. 아, 헤이즈 매력적이야. 음색도 그렇고 여러 가지 스타일도 그렇고 헤이즈. 헤이즈만의 독특한 장르가 있어요. 해픈 우연이라는 제목의 노래예요. 우리가 만나게 된 것도 우연, 헤어지게 되는 것도 우연. 우연의 연속 아닐까? 우연, 우연. 그래서 해픈 우연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잘 들었어요. 고마워요. 일요일 날 공연 잘해요. 제가 화이팅 외쳐드릴게요. 네. 대구가 34도라고요. 제가 바로 그 대구 시민입니다. 그래도 수요일에 비가 오면 더위가 살짝 물러간대요. 백진아 씨. 아, 그래요? 수요일에 비 오면 이게 지금 이상기온인 거죠? 그러니까 수요일에 비 오면 정상적으로 다시 갈 수 있는 거죠? 믿어요. 김병일 씨. 오늘도 호주 펄스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여기는 늦가을에서 늦가을이라서 춥습니다. 아, 나 그쪽으로 가고 싶어. 호주 펄스 쪽에 스튜디오 하나 마련해 주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여기는 펄스에서 전해 어추 뭐 이러면서 그러고 싶어. 아유, 방송국을 옮겼으면 좋겠다. 왜냐면 한여름에는 저쪽으로 가고 한겨울에는 또 따뜻한 데로 오고. 저는 겨울이 견딜만 하거든요. 여름이 진짜. 마돈나, 라 이슬라 보니타. 약간 또 약간 이색적인, 이국적인 이 노래 전해드리고요. 2부에서 만날 준비합니다.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0: 친환경 농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는가? 산불 예방을 위해 잠시 닫아두었던 설악산 등산로가 다시 활짝 열렸다.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린 사람들이 그리도 많았던 건지 토요일 새벽 그 꼭두 새벽부터 설악산으로 사람들이 왕창 몰려왔다. 설악 능선을 따라 며칠만 피었다 지는 털 진달래를 볼 수 있을지 기차놀이 하듯 줄지어 산을 오르는 사람들 그 머리 위로 기대감이 둥실둥실 떠올랐다.

아, 오늘 그 어디까지 가십니까? 아, 예, 저는 그 등산 초보라 귀때기 청봉까지만 가려고요. 아, 귀때기 청봉이요? 그 왜 귀때기 청봉인 줄 아세요? 네, 그 귀가 떨어져 나갈 것처럼 바람이 매서워서 귀때기 청봉이 됐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아, 맞아요, 맞아요. 뭐 그 말도 맞고요. 설악산에서 내가 제일 높다, 내가 최고다 이렇게 허풍 떨다가 소청봉, 중청봉, 대청봉한테 뺨 따고 맞아서 예, 네, 그래 해가지고 귀때기 청봉이 됐더래요. 그런 썰도 있죠. 예, 재밌죠? 귀때기 청봉의 전설을 그저 전해 들은 사람과 직접 올라가 본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설악산을 사진으로만 본 사람이 돌길과 흙길의 차이를 알 리 없고 잠깐 쉬면서 먹는 사과 한쪽의 맛을 표현할 수가 없을 텐데 괜히 아는 척, 다 아는 척, 잘난 척 하다가는 대청봉한테 또 귀때기 맞을 수 있다. 세상 만사, 등산도 그렇고 청소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아파서 누워있는 것까지도 SNS에서 사진으로 보는 것과 내가 직접 경험하는 건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 아, 이번 일주일은 또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될까? 주말쯤 돼서 뭐 역시 별거 없네. 실망할지언정 조금 들떠 있어보자. 이번 주만 지나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쉬니까 한결 기대되는 이번 주 아닌가?

이 노래가 너무 이르다는 생각은 안 드시죠? 예, 지금 아주 적합한 시간에 듀스의 여름 안에서 전해드렸고 그 전에 들으셨던 아, 참 이 팀들의 데스파시토 천천히 그냥 천천히 가자는 그런 네, 이 내용의 노래였습니다. 루이스 폰시 데디 양키의 노래였고요. 저스틴 비버가 퓨처링한 데스파시토 네, 들으셨습니다. 설악산 올라가실 땐 정말로 천천히 가셔야 됩니다. 예전에 뭐 진짜 한참 젊었을 때 대청봉 어디 오색약수에서 시작해서 대청봉까지가 원래는 한 6시간 정도 걸리는 코스인데 제가 처음으로 공개하지만 진짜 한참 다녔을 때 대청봉 막 뛰어 올라가고 막 이랬었던 시절에 2시간 반에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굉장했죠. 예,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비마인가 보다. 비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날아다니는 말. 우와 저 사람 뛰어다녀 막 이랬었는데 그걸 또 있잖아요. 자랑이랍시고 내가 2시간 반만에 갔잖아. 대청봉 중청봉도 아니고 대청봉까지는 제가 올라간 사람이에요 했잖아요. 예, 아주 그때 연고를 다 썼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대청봉만 얘기하면 막 이 시큰시큰해. 그런 분 많으시죠? 네. 아니 설악산 얘기했는데 이번 주말에 설악산 다녀오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우리 청취자 중에? 그냥 뭐 저는 영상으로 봤어요. 등산 오픈런 하는 거 뭐 이민경 씨. 설악산이 털 진달래 반 사람 반이었다고 합니다. 네, 연진 씨. 그냥 들은 얘기야. 경험 많은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재미나. 현은정 씨. 경험이 많은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나요? 그렇죠. 하지만 안 올라가신 거예요. 이분도. 아니 지난 주말에

설악산 다녀오신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준비되어 있는데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타이밍을 놓쳐서 못 쓰신 분들 지금이라도 샵 8000번으로 좀 알려주세요. 어땠는지. 장문 50원, 아니 장문이 100원이구나. 단문 50원으로 정보 이용요금이 추가가 되고요. 미니 메시지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산은 왜 가요? 현은정 씨, 막 화를 내고 있는데. 산은 멀리 보는 게예요. 윤정호 씨. 네. 더우니까 바다 가야죠. 바다 갑시다. 예, 해변의 여인, 쿨의 노래예요. 조정희 씨가 신청하셨네.

야, 드디어 설악산 다녀오신 분이 계셨네요. 우리 청취자 중에. 아우, 귀해. 귀한 사람이네. 3430 문자 3430 쓰신 분. 문서 오빠. 저 한계령에서 대청봉 넘어갔다 왔어요. 철쭉꽃도 피고 완전 동해바다까지 보이고 짱이었어요. 근데 한 번으로 좋게요. 너무 힘들었구나. 인증

인증샷까지 첨부해 주셨어요. 세 분이 다녀오셨는데 예, 폴대로 이렇게 아 폴대란다. 저게 뭐지? 지팡이라고 하긴 그리고 이거 뭐지 저거? 아우 생각이 안 나네. 예. 등산할 때 이렇게 잡고 가는 거 있잖아요. 아, 스틱. 등산 스틱. 등산 스틱으로 하늘을 내다 대고 예, 화이팅을 외쳤던 세 분의 여인이 예, 다녀오셨구나. 너무 귀한 사진 잘 받았고요. 축하드린 뜻에서 커피를 세 분이니까 세 잔 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고요. 야, 귀한 손님이었네. 그래가지고 전해드릴 노래는 이번에는 룰라의 노래야. 예, 3.4.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3.4. 3.4. 네. 저 하루 코스로 설악산 공룡능선 다녀왔어요. 새벽 6시 시작해서 저녁 8시에 하산했다는 5010님도 계시고 털 진달래는 거의 끝물이고 사람은 엄청 많고 바위는 더 많고 그래서 설악산이라 너무너무 좋았다는 1091님까지

0: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해관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1건설.
1: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2: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 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3: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4: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0: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여기가 뉴욕입니다.

0: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치.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3: 푹 잤다.
2: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4: 우리 엄마 예쁜데?
5: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2: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6: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7: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8: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7: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8: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7: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9: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두유기 열풍의 주역 오쿠에서 두유 제조기, 차류 전문기업 꽃샘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 갈갈이 박준형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아저씨, 설악산 얘기 왜 하셨어요? 우리 남편 다음 주 월요일에 설악산 가겠다며 싱글벙글입니다. 관악산 북한산은 성이 안 찬대요. 김예진. 산 좋아하는 사람 막을 수 없어요. 가만 놔두시면 언젠간 스스로 관절 때문에라도 아이고 나는 더 못 가겠다 그럴 거예요. 기다리세요. 3.4는 우유입니다. 일깨워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을 너무 오래 쉬었어. 내일 심기일전에서 다시 또 방송하겠습니다. 이문세였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파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이양철을 맞아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3: 이양전엔 미리미리 미림의 골드
4: 피, 올방개, 논조류까지 싹 미림의 골드.
3: 잡초방제는 미리, 약효는 오래, 결과는 골드야 골드. 그래서 미림의 골드.
4: 역시 미림의 골드군요. 이양전 처리제 경농 미림의 골드.
5: 해충 걱정은 끄고 풍년 스위치는 켜고
4: 온
5: 경농의 스티온.
4: 개화기부터 수확 전까지
5: 온
4: 진딧물, 나방, 가루이까지
5: 스티온. 꿀벌에는 걱정 없이, 해충에는 강력하게 고기능성 살충제
4: 경농의 스티온. 경농이 만듭니다.
6: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0: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까마고 걔가 했던 말 제 SNS에 고정시켜놨어요. 아프면 서럽지만 게으르면 더 서럽다. 암요, 나 자신을 책임감 있게 잘 먹이고 잘 재우고 잘 보살피는 것 또한 이거 또 자기애 아니겠습니까? 예, 미루고 불평해봤자 어차피 그건 다 제가 할 일입니다. 일단 컴백한 날부터 예, 뼈를 한번 터치 해보며 정화의 만곡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 문곡 김신영입니다. 예. 아, 원래도 피곤한 월요일 들으신 첫 곡은요. 바로 둘째 뭐 김다비의 오르자. 예. 노래 듣고 오셨고요.

0: 여러분들 제가 드디어 컴백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출장 4일 휴가 하루 정확하게 다녀왔는데 접는 동안에 또 빈틈없이 이 정회희망 곡을 꽉 채워주신 분들이 또 계세요. 우리 한선아 씨, 정은지 씨, 최유정 씨 그리고 우리 유튜버 띠베, 우리 김규남, 윤태용, 윤혁준 씨까지 정말 정말 감사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안 그래도 우리 한선아 씨가 생방할 때 문자를 계속 보냈습니다. 예, 우리 한선아 씨 작품 잘 되시기 바라면서 대박나시고요. 그리고 오늘 오프닝 그렇죠. 지난주에 나 혼자 산다에 또 아픈 신영이의 일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죠. 근데 이거는 제가 늘 하는 얘기였어요. 아프면 서럽지만 게으르면 더 서럽다. 누가 해주는 게 아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 내가 다 해야 된다. 미루면 다 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좋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1142번님 슬퍼해봤자 슬픈 신영이가 집안일 해야 한다던 그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찐디는 역시 확신의 티구나. 다시 느꼈습니다. 그렇죠. 또 감성에 젖으면은 안 돼요. 일단 가장 위험한 게 이제 연민. 나와의 연민은 조금은 힘들 때일수록 연민을 조금은 좀 선선한 자리로 거기다가 그냥 앉혀놓으면 좋습니다. 말씀드리고 허연주 씨, 신이 안녕하세요. 시작부터 죄송한데 나원산에 나온 멸치볶음 어떻게 해요? 정말 바삭해 보였어요. 일단 멸치 있잖아요. 건멸치를 그 후라이팬에 볶아놔야 돼요. 미리. 미리 볶아놔야 돼요. 그 기름 싹 두르고 습기를 한번 날려야지 이 바삭함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뭐 멸치볶음 요즘에 시중에 파는 거 있잖아요. 멸치볶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소스 있잖아요. 그런 거 그냥 넣으세요. 그거 넣고 조청 살엿. 살엿 넣고 하면은 또 딱딱해지지 않고 바삭바삭함을 유지한다. 그리고 우리가 아마 우리 박도리한테 받았던 견과류 있잖아요. 그 견과류가 멸치볶음에 들어간 거예요. 요거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때 반찬에다가 다 넣으면 된다. 다 때려 넣으시면 된다. 또 말씀드리고 우리 0202번님이 아이디어를 하나 주셨어요. 신디 혹시 오르자를 내리자 내리자로 리메이크 해볼 생각이 없나요? 물가 내리자, 음도 내리자. 죄송한데 오르자도 지금 많이 안 올라있어요. 요 노래 내고 다비이모님이 바로 안식년을 가지셨었거든요. 오르자. 굉장히 명곡인데 제 생각에는 저희 우리 박서진 씨가 박서진 씨가 한번 리메이크를 해주십사. 해주면은 이건 정말 올라가는 거예요. 난 박서진밖에 없다. 화이팅! 그리고 우리 박지연. 화이팅! 또 말씀드리고요. 오늘 3, 4부 선생님! 선생님 모십니다에서는요. 나올 때마다 정말 화제와 충격이 동시에 있는 분. 발음 살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박규. 박규 씨. 우리 김미려 씨와 함께 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박도리.
1: 네.
0: 집순이.
2: 네.
0: 정말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없는 동안에 좀 별일 없었나요?
1: 네, 다행히 별일은 없었는데 너무너무 아쉬웠어요.
0: 왜요?
1: 신디를 못 봐가지고.
0: 와, 완전 거짓말. 사회적이긴 한데 너무 들켜요.
1: 그렇죠, 너무 보이죠.
0: 우리 집순이는요?
2: 저 오늘 스튜디오 들어오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여서 너무 반가운 거예요.
0: 근데 집순이는 찐으로 반가워했어요. 어머, 안녕하세요. 이렇게 됐어요. 집순이가 올라가는 이 톤 잘 안 올라가잖아요.
1: 맞아요.
0: 올라갔다. 이 친구는 참.
1: 거짓.
0: 말씀드리면서 제가 생각하는 정말 진심으로 제가 사랑하고 기다렸던 이분 기다려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정화의 만국 1, 2부 함께하는 그분들 모셔볼게요. 들어오세요. 도드라만돈,
2: 현대오피스 유한책임회사,
1: 멕시칸,
0: 롯데렌터카,
2: 뿌리담은 리얼생화사비, 추비푸드,
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0: 유동골뱅이,
2: 당진시청,
1: 백조싱크,
0: 오뚜기카레 감사합니다. 행운을
3: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4: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3: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9: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8: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9: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8: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9: 제조원 현대.

0: 시켜놨다.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2: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3: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4: 안녕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김은경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에는 반드시 쉼표가 있습니다. 그 짧은 멈춤의 시간이 있어야 다음 악절이 더 힘차게 울려 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잠시 발걸음이 멈춰선 것 같아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더 멋진 다음 연주를 위한 쉼표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멋진 곡이 다시 아름답게 흐를 수 있도록 채무 문제 해결을 넘어 일자리, 복지 연계, 일상의 평온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상담 문의는 1600-5500. 이 캠페인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합니다.

범국민 눈치코치 프로젝트 정의의 있다 없다. 제가 없는 동안에 이런 문자가 꽤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오정현님, 신디 어디 갔나요? 무슨 일이죠? 4788번님, 신디 얼른 돌아와줘요. 신디가 그립네요. 그래서 컴백 첫날인 오늘 이런 주제를 준비해봤습니다. 정호의 망국에는 김신영의 흔적을 발견하고 사진 찍으신 분들이 50명 이상 있다 없다. 저는 없다. 캡처를 해놨는데 살짝 올렸다가 스토리가 이제 지나가잖아요. 예, 스토리가 이제 지나가니까 없지 않을까. 예, 많아도 한 44분 정도? 예, 45분 정도? 약간의 그 오차범위 안에서 없지 않을까. 예. 또 많은 우리 또 흥신소 우리 선생님들 정의 청취자 여러분들이 또 캡처를 하시고 또 저한테 보내주시고 제가 또 그거를 또 스토리로 올리고 요것까지 있는데 50분까지는 없지 않을까. 예, 예. 오늘도 도착한 김신영의 질문들. 2522번님. 혹시 신디가 남겨놓은 사인 찍어놓아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이거는 제가 이제 없을 때, 예. 사인보다는 그 옆에, 사인 옆에 제 사진이 있으면은 오케이. 없으면 안 됨. 예. 그리고 1179번님. 쩝쩝박사 신디의 레시피 따라서 해먹은 음식 사진은요? 아, 이것도 아니에요. 예. 멸치볶음이 신영이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딱 김신영. 예. 요거죠. 1212번님. 당면은요? 아, 당면 고민 많이 되는데, 그래도 아니다. 예. 음식은 아니고요. 예, 제 음식 아니잖아요. 예, 예. 자, 그렇다면 김신영의 흔적들. 사진 찍어놨다 하시는 분들 인증샷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인증포즈 없어요. 예. 예전에 찍은 사진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인증샷이 소개가 됐다 그러면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50명 이상 있다 없다 맞추신 분께는요 추첨을 통해서 건강유산균 보내드리고요. 어디로 보내면 되느냐. 문자 샵 8000번 짧은 50원 긴 거 100원 요금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공짜입니다. 예, 여러분들의 또 인증샷 사연 받는 동안에 저희 노래는 아, 네, 이 팀 너무너무 보고 싶었는데, 예. 일단, 나의 영원한, 예, 우리 또 가수, 아, 실력이 어마어마하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베이비몬스터의 춤, 그리고, 딘딘은 딘딘이죠. 예, 딘딘의 태양은 가득히 듣고 올게요.

네, 베이비몬스터의 춤 그리고 딘딘의 태양은 가득히까지 듣고 오셨고요. 정의의 있다 없다 오늘 주제는 이거였죠. 정의의 망고기는 김신영의 흔적을 발견하고 사진을 찍은 분들이 50명 이상 있다 없다. 저는 한 40명으로 없다라고 한번 예상을 해봤는데 우리 선생님도 어떻게 또 예측을 하셨는지 백진아 씨 저는 있다. 신디의 먹부림 요게 점심시간에 짤로 보기 좋아요. 와, 또 짤이 나왔나요? 땡큐. 이우석 씨 없다. 제가 신디를 좋아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 많을 것 같아서 없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야. 예, 우석 씨 본인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석 씨라고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이거. 예, 그리고 0419번님 언니 땀템 도대체 뭔가요? 다한증 사람 매우 궁금합니다. 이거 김신영 땀템 가면은 비땡, 예, 비땡땡이라고 있어요. 예, 그거예요, 그거. 예. 지분이 있냐? 아닙니다. 이거 저 외국 거여가지고 지분이 예, 일도 없다. 제가 나온 거는 다 내돈내산이다. 예, 말씀드리고요. 우리 3315번님 브라운관에서 만난 당면공주 신디 50명 이하. 그러니까요. 예. 있네 있네. 예. 일단 한 분. 오케이. 오케이. 당면 최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1170번님 무조건 있다. 인증합니다. 나온산 본방사수 했다고요. 신디 건강히 컴백해줘서 고마워요 라고. 아, 저 누워있는 거. 예, 이러고 진짜 잘 잤잖아요. 예, 아니 윌슨이 기가 막히게 잠이 예 솔솔 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두 분 계시고요. 우리 1021번님 저요. 저 요즘 신디 인증샷 많아요 라고 해주시면서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예. 아, 해필. 예, 또 슬픈 이야기를 또, 예, 캡처를 해주셨습니다. 땡큐. 자, 빨리 치워주세요. 예, 예. 그리고, 0744번님. 어머, 저요. 나온산 보다가 신디 반가워서 찍었는데, 금요일, 라이온즈 직감 다녀오고, 신디 썬데이 유니폼 입은 거 보고 반가워서 찍었잖아요. 라고. 아, 그러니까요. 예. 어제가 썬데이였는데, 예. 아, 예, 예, 거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잠깐 공동으로 1위에 올라갔다가 또 잠깐, 예, 또, 예, 자리로 돌아왔어요. 예, 그리고 659번님, 정의 찐가족 황금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우리 정육점 직접 와줬던 신디와의 흔적 보내봅니다. 라고. 아, 그렇죠. 작년에, 예, 잔뜩 사갔죠. 아, 여기 고기 좋아요. 예, 우리 황금 화이팅! 예, 또 말씀드리고요. 예, 일단은, 정확하게 이렇게 하면은 제가 약간 불안한 게 지금 다섯 분 계셨거든요. 예. 한번 가볼까. 예. 아, 3294번님까지 제 SNS 배경 사진이에요. 이 사진 보고 신디를 질투하는 울 남편 질투 게이지 100% 상승이라고. 아니, 왜 또 저를. 예. 어우, 너무 긴데. 이거 밥 짓다가. 예. 밥 짓다가 너무 길어가지고. 예. 깜짝 놀랬죠. 예. 그리고 1883번님. 네. 신디 나온산 첫방 나온다고 해서 사진 찍어둔 거 있어요. 보통 10시에 자는데 인증하려고 기다렸잖아요. 라고. 야, 이것도 진짜 너무 감사한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5030번님. 어머, 저 등촌동에 있는 땡간의 바지락 칼국수 기억나서 다녀왔습니다. 신디 사진 걸려있는데 이때 사진은 너무 날씬하고 뾰족한데요. 라고. 아, 저기 식신로드 할 때 예, 제 맛집으로 제가

또 추천을 했죠. 예, 여기는 우차싸 공개 방송할 때 제가 항상 예 선배들한테 혼날 때도 먹어, 좋을 때도 먹어. 여기 바지락 장난 아니에요. 예, 바지락 접시가 따로 있을 정도로 푸짐하다 또 말씀드리고요. 우리 8644번님, 저는 늘 핸드폰 사진첩 정리하는데요. 우리 신디는 못 버려라고. 야, 땡큐. 아, 감동이다. 예. 저는 제 사진 많이 버리는데, 아, 일단 우리 선생님 감사합니다까지 또 말씀드리고, 아, 지금 총 9분 소개됐거든요. 예, 9분께는요,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바로 보내드리고요. 자,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 집계를 해보니까 총 38분이 인증샷을 보내셨습니다. 내 말이 맞잖아요. 우석 씨가 얘기한 게 맞아요. 그렇게까지는 막 이렇게 열렬하게는 사진을 찍지 않아요. 예, 내 사진 찍기 바쁜데. 38명. 내가 맞췄잖아요. 예. 선생님들은 얄로 보지 않았다. 예, 정답이다. 예. 우리 이석윤 씨, 없다. 저도 핸드폰 저장 공간 꽉 차서. 아, 거짓말. 예. 진짜 저장하고 싶으면 내거 잘라요. 내거 자르고 다시 올립니다. 또 말씀드리고요. 0211번님, 그렇죠. 찍고 지웠는데 에잉이라고. 그렇죠. 이게 어쩔 수가 없다. 여기까지 또 말씀드리면서 저와의 흔적 사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50명 이상 없다라고 맞춰주신 조성훈 씨, 여호강님, 그리고 4580-6702-4230번님. 이분들께는요, 건강유산균 보내드리면서 배치기 성은의 반갑습니다. 이 노래 듣고 마침내 드디어 신형 나이트로 돌아올게요. Let's go!

0: 겁니다. 이양철을 맞아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1: 이양전엔 미리미리 미림의 골드
2: 피, 올방계, 논조류까지 싹 미림의 골드.
1: 잡초방제는 미리, 약효는 오래, 결과는 골드야 골드. 그래서 미림의 골드.
2: 역시 미림의 골드군요. 이양전 처리제 경농 미림의 골드.
1: 새 황제의 등급 엔페라. 오래가는 약효, 저항성 잡초에도 뛰어난 효과, 논조류까지 잡는 이양동시제 초제의 황제. 강력한 힘으로 논을 지키는 새로운 소자. 논을 더욱 풍요롭게, 농업의 새 시대가 열린다. 경농 엔페라.
3: 빠르고 확실한 잡초약을 찾아라. 이번 참가자는 비선택성 제초제 바로바로.
4: 효과가 빨라 바로바로. 바로. 약이 묻은 부위가 바로바로. 바로. 입줄기 흡수도 바로바로. 토양분해까지 빠르게 바로바로. 바로.
3: 대단합니다. 바로바로. 바로. 심사위원 올 하트네요.
4: 올해 잡초는 바로바로 바로 맡겨주세요.
3: 경농이 만듭니다.

0: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1: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2: 버리 피플! 김신영 이즈백! 그동안 몬다나서 쌓였던 흥! 박박 들고서 모아주세요. 밀린 텐션 짝짝 짜내기 바라면서 오늘 신흥라이트 바로 오픈합니다. 여러분들의 성화와 성원이 들끓었던 바로 그 노래 111평행선 문이 오게요. 평행선!

하나밖에 모르겠지. 오케이, 땡큐. 아, 우리 1142번님이 이 텐션은 역시 신디밖에 없어요. 혈혈하기 그리웠어요. 땡큐. 아, 우리 최경면 막내 웨이터. 신디 막내 웨이터입니다. 나훈산 잘 봤어요. 근데 높은 거 꺼낼 때 그렇게 하시면 너무 위험해요. 보다가 비명 질렸습니다. 스태퍼 하나 사셔가지고 쓰세요. 저 나이트 직장 잃기 싫어요 라고. 아, 정말 예, 요것도 약간 위험천만했었는데 있어요. 집에 사다리가 또 있고 예, 다 구비가 됐는데 너무 귀찮아서 저의 나이를 잠깐 잊어버리고 제가 또 살찐 걸 깜빡하면서 마치 가벼운 사람처럼 예, 그렇게 했다가 가볍게 예, 옆에 정강이 싹 다 긁었다까지도 말씀드릴게요. 막 다치진 않았다 말씀드리고요. 우리 김경환 씨, 신디 컴백 기념으로 별사랑의 가위바위보 비감 부탁드립니다. 아, 또 우리 예, 우리 또 가족 아니겠습니까? 우리 별사랑 텐션 보통 아닌데 가위바위보 한번 가볼게요. 비트감 별 렛츠고. 가위바위보 허. 자, 여러분들 비트감별 성공하면요 바로 쿠키 세트 드린다라는 거 말씀.

근데 별사랑답지 않게 너무 저기 노래가 청순하다. 예, 화가 많아야 되는데 노래 너무 청순하다 또 말씀드리고요. 아, 지금 비트간별 지금 몇 2주 정도 기다리셨죠 선생님들. 6211번님 복귀만을 기다렸다. 서커스 매직 유랑단 크레이너드 간별해주세요. 다다다다다다 이건데. 예, 한번 비트간별 해볼게요. 자, 전주 일단은 창밖 기다려야죠. 다다다다다다다

0: 다시요.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갑니다.
1: 안녕하세요.
0: 오늘 김 선생이랑 같이 나왔어요. 아이고 김시아 씨도 나오셨네요. 아랫마을에서 장애에서가 서커스가 왔대요. 아이고 장애 언니 살면 참 겁나게 많네요. 서커스 매직 유란다니.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칼라!
1: 여기까지 신나나? 아, 우리가 안녕하세요. 우리 매직 석스 유랑단. 예, 우리 이재영 씨가 냉정하게 탈락을 외치는 거 좋아요. 땡큐. 재영 씨 땡큐. 김광호 씨가 탈락! 발음 구수했습니다. 오케이 땡큐. 잠깐만요. 야, 이거 어려운데. 우리 0419번님, 언니 아일린 이츠미 피트감별 해주세요. 이 곡 나오자마자 언니 휴가 가가지고 언니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단 말이에요. 아, 제가 웬만하면 저 아이돌 잘 저기 못하는데 잘. 예. 아일린 최신곡 한번 가볼게요. 예, It's me. 나쁘지 않은데. 하나

예. 아, 이런 부분이 예 조금 더 이제 파이팅이 넘쳐야 된다 또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일리 너무 귀엽잖아요. Not good anymore. 예, 이 노래 좋아했다고. 예. 어, 예. 우리 1544번님 최대한 포장하신 뒤 아이들이 무슨 죄예요. 예. 그냥 신형라이트가 죄지. 예, 말해 뭐예요. 급하게 다음 노래 한번 갈게요. 요 비트 정도는 가야 돼요. 박구윤의 뿐이고 갈게요. 어깨가 축축 처지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라디오에 기대어 보세요. 내 사랑은 저

오케이 땡큐. 예, 우리 김치현 씨가 우리는 정의뿐이고 공의로 오면 기계처럼 정의뿐이고 땡큐. 우리 이상훈 씨가 와 AI도 놀랄 추임새다. 빠르게 말해야 돼요. 예, 내 사랑은 정호희만국 선생님들 뿐이다. 박자에 맞춰서 예 들어가야 되고요. 우리 4800번님이 신디 컴백 기념 입 퀴즈 한번 가나요? 그렇죠. 예, 우리 선생님들 또 신형 나이트 많이 기다리셨잖아요. 그래서 또 감사 이벤트로다가 입 퀴즈 예, 다음 곡을 여러분들이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입으로 재롱을 부릴 거예요. 입 재롱 퀴즈예요. 예, 잘 듣다가 노래 제목

가 가수 이름이 떠올랐다 하시는 분들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50원, 긴 거 100원 요금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공짜입니다. 저희가 맨입으로 가만히 있지 않죠. 텀블러 세트 텀쏴 드립니다. 자, 바로 갑니다. 오케이 땡큐. 오케이 땡큐. 진짜 길게 드렸습니다. 우리 8000번님 검은 공간 아닙니다. 탈락. 아, 우리 백진아 씨 입재롱악이란 너무 야구로네. 우롱 아닌지 우롱 아니에요. 아, 우리 천번님 땡큐라고 하지만 모르겠다. 땡큐. 아, 우리 6443번님 아직 감기 다 안 났으면 더 쉬어요. 아직 아니 저 감기 다 났어요 진짜로. 예, 다시 한번 네, 후렴구 한번 가볼게요. 다시 한번. 오케이 땡큐. 오케이 땡큐. 아, 오정수 씨. 아, 그대 기억이 지난 사랑이 제목이 생각이 안 나라고. 아, 어떡하냐. 노래 제목과 가수를 정확하게 보내주셔야 됩니다. 렛츠고. 렛츠고.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자, 우리 9311번님 버즈의 가시 정답. 오케이. 자, 텀블러 세트 바로 보내드리면서

봐. 이봐 봐. 오케이, 땡큐.

예, 땡큐요. 예, 땡큐 많이 감사. 예. 이게 바로 입퀴즈. 예, 가시였어요. 가시. 예. 우리 하석철 님이 치명적인 들숨 날숨. 기억. 예, 조금만 더 애절하게 한번, 예, 양념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장혜윤 씨. 지금 라디오 켜신 분은 뭐라고 할까요? 아, 쟤 또 왔네. 이거 아닐까요? 예, 다시 돌아왔구나. 예, 그리고 오사오사번님. 혹시 민경훈 씨는 신디가 이러는 거 아나요? 아내 형님에서 맨날 볼 텐데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예, 이분은 이키모, 예, 군생활 할 때부터 제가 이거 따라하는 거 알고 계셨던 분. 공인인증 받았다. 예, 우리 민경훈 인증 받았다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요 노래도 그러면 저기 입퀴즈로 한번 돌려볼까요? 예, 또 감사한 마음에, 예, 요 노래. 지금부터 또 한 번 더 텀블러 세트를 걸고 입퀴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요금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공짜입니다. 노래 제목과 가수 이름 정확하게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땡큐. 이거 진짜 다 드렸다. 예, 이건 정말 쉽게 드렸습니다. 우리 박현주 씨가 아, 퀴즈 시간에 딱 맞춰서 엄마가 전화 와 가지고 아, 놓쳤다라고.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이건 바로 와야 되는데. 예.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2925번님. 이건 쉽다. 이적인의 와! 와! 정답! 텀블러 세트 바로 드립니다. 2부분.

예, 오케이, 땡큐. 예, 우리 이은진 씨가 어머 휴가 기간 동안에 입퀴즈 전지훈련하고 오셨나요? 스킬이 더 다양해졌어. 오케이, 땡큐. 우리 김서연 씨가 라디오 크게 틀고 자동차 창문을 열고 가는데 깜짝 놀라서 창문 다듬. 신호 걸릴 때마다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본격 에어컨 권장 라디오. 저도 좀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예, 가끔씩. 제거 다시 듣게 하잖아요. 그럼 살짝 저 혼자 있는데도 볼륨을 줄일 때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 공감합니다. 예, 요거는 뭐, 예, 주의를 잘 살피게 되는 그런, 라디오랄까요? 오케이, 땡큐. 자, 그렇다면 오늘의 라스트 송, 오랜만에 돌아왔으니까 기승전 뭐다? 바로 윤희의 가!

0: 광고 땡땡큐. 광고 땡땡큐. 광고로 갈게요.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4: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3: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4: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3: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유동
5: 골뱅이.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덮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국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7: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8: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7: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8: 백조 싱크.
9: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0: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11: 오뚜기.
12: 놀이가 천배만배, 즐거움이 천배만배. 제16회 화성뱃놀이 축제가 전국항에서 시작됩니다. 요트와 보트의 짜릿한 승선 체험, 바다 위에서 마주하는 선셋, 그리고 매일 밤 하늘을 뒤덮는 불꽃놀이, 황금의 안길을 따라 걷고 바닷길을 잇는 케이블카까지. 머무를수록 더 특별해지는 시간, 화성 뱃놀이 축제에서 가장 완벽한 하루를 만나보세요. 5월 연휴 아들이 걱정 끝. 아이들도 부모님도 천배만배 즐거운 화성 뱃놀이 축제.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경기도 화성 특례시 전국항에서 만나요.
0: 네, 여러분들 광고까지 이어서 듣고 오셨고요. 우리 김강원 씨가 신영 나이트 들으시고 공백이 안 느껴지는 방송 감사합니다. 땡큐. 공백

계획은 사실 여러분들이 채워주시는 거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안 느껴지는 게 아닐까. 여러분 덕이다. 예. 그리고 2955번님 오늘 첫 사연 보냅니다. 사실 신형나이트 처음 들었을 때는 이 퀴즈고 뭐고 뭐 이런 코너가 있었나 싶었는데 한동안 또 못 들으니까 너무

예, 정호희 망국이 처음에 깜짝 놀라시는데 또 없어 배면은 또 예, 난자리 티난다고. 예. 땡큐. 그리고 최송아 씨. 신디 라디오는 뭘할 수가 없어요. 지금 서류 작업 중인데 1페이지에서 못 넘어가라고. 그게 땡큐. 미안해요. 예. 그리고 아, 우리 7121번 님. 신형라이트 할때 나훈산 촬영 와야 할것 같은데 안 오나요라고. 그거는 또 다른 또 제작진분들이랑 예, 이야기를 한번 해 봐야 된다. 협의가 있어야 된다. 또 말씀드리면서 저희는요. 요번 3부에 예, 또 우리 박규, 우리 김미려 씨와 함께 할 테니까 기대 많이 해 주시기 바랄게요. Let's go.

0: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0,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에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출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 때 유독 한쪽 팔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힘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한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3: 경농 뉴스. 바이러스 매개 충이 속출하는 가운데 피해가 전혀 없는 농가가 있답니다.
4: 비결이 뭔가요?
3: 경농에서 새로 나온 티저스 뿌렸지. 가루이, 나방, 노린재, 진딧물, 종채벌레까지 하나도 없어.
4: 티저스가 비결이었군요.
3: 올해 아주 부자 되겠어.
4: 경농이 만듭니다.
5: 빠르고 확실한 잡초약을 찾아라. 이번 참가자는 비선택성 제초제 바로바로.
6: 효과가 빨라 바로바로. 약이 묻은 부위가 바로바로. 입줄기 흡수도 바로바로. 토양분해까지 빠르게 바로바로.
5: 대단합니다. 바로바로. 심사위원 올 하트네요.
6: 올해 잡초는 바로바로 맡겨주세요.
7: 경농이 만듭니다.
3: 새 황제의 등극 엔페라. 오래가는 약효, 저항성 잡초에도 뛰어난 효과. 논조류까지 잡는 이양동시 제초제의 황제. 강력한 힘으로 논을 지키는 새로운 소자. 논을 더욱 풍요롭게. 농업의 새 시대가 열린다. 경농 엔페라.
8: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9: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0: 네, 아, 조바이 방국 김시정입니다. 3부 시작됐습니다. 3부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 명곡 중에 명곡이죠. 바로 박규의 홀리나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듣자마자 우리 3027번님이 나왔다, 내 숨등룡. 아니, 이 노래 명곡인데 왜 숨어서 들으세요? 대놓고 들으십시오. 예. 아, 이 노래 가사가 이제, 예, 김신영 KSY. 그리고, 작곡가 정모. 예, 정토도모가 함께 했다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잠시 후에는요, 정말 나올 때마다, 예, 방송 레전드를 찍는 우리 박규 씨 먼저 만나보고요. 그리고 또 4부에는 뮤지컬에 도전하는 김미려 씨도 함께 할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박돌이.
1: 네.
0: 집순이.
2: 네.
0: 문화 선물 지금 풍년이에요?
2: 네.
0: 새로운 문화 선물 소개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2: 네, 부산행 연상호 감독의 신작이죠. 칸 영화제도 들썩이게 만드는 좀비 영화. 배우 전지현, 구교환, 지청

0: 씨가 출연하는 군체 예매권 드립니다.
1: 네, 군체 예매권 원하시는 분들은요, 문자는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2: 좀 더 긴장감 있게.
0: 죄송합니다. 박규 씨를 보고 들어왔다 이제 자꾸 웃음이 나가지고.
2: 너 웃으면 안 돼, 웃으면 안 된다 또 말씀드리고. 아, 내일 한번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우리 정호의 망고 5월 상품 그리고 3, 4밖에 하는 그분들 한번 모셔볼게요. 들어오세요. 급발진 잡는 진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0: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1: CJ바이오코어에서 고함량 500억 유산균,
2: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0: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1: 비타 케어머스 헬스앤에서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2: 굿즈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0: 스페인 기미명가 벨라 오로라에서 기미관리 세럼,
1: 셀보관 1등 미락에서 특허받은 미락 진공쌀통,
2: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0: 로스트포스트에서 파나마 블렌드 커피,
1: 대차 필수템 세이프라이프에서 차량용 소화기,
2: 아니분드 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0: 키높이 7cm 운동화 탈인로즈에서 신발 교환권을 드립니다.
2: 3,4번께 하는 그분들도 만나봐야죠. 빙그레,
0: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1: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
2: 샤브올데이,
0: 주식회사 인천 글로벌 시티,
1: 포스코 ENC,
2: 동국제약 회라민큐,
0: 현대해상 화재보험,
1: 환인제약,
2: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슬림웨이 다이어트.
2: 감사합니다.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잠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천?
5: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캡슐.
5: 닥터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참나.

0: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현대사회답게 출장엔 휴가 컴백하자마자 모실 분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저와는 특별한 인연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먼저 선생님! 선생님 모십니다에서는요. 저 김신영이가 프로듀싱한 가수 박기우 씨와 오랜만에 근황토크 한번 나눠보고요. 이어서 뮤지컬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로 들어온 김미려 씨와 함께합니다. 자, 지금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일 라디오 예 활짝 열어놓고 있고요. 유튜브 무흐즈까지 열려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팔로우까지 꾹꾹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4년 만에 뵙습니다. 박규님 어서오세요.
4: 예, 오라클로 안녕하세요.
3: 워커와
4: 예, 정호의 왕국 정의 정의.
3: 아, 지금 지금 목이 바로 쉬었죠?
4: 아니요.
3: 아, 괜찮아요, 박기우
4: 요즘 내가 보컬 트레이닝 받고 있어요, 지금.
3: 아, 트레이닝 받고 있어요?
4: 네.
3: 우리 김송님이 신디 오늘 박기우님 오셔서 코 많이 잡수실 것 같아요, 여러분.
4: 네. 요즘 아. 코가 철이에요.
3: 아, 그럼.
4: 네, 많이 먹어야죠.
3: 오케이. 우리 고이주 씨가 박기우님 오늘 바쁘시네요. 아까 아침마당에 나오고. 지금 정우의 방송도 나오고.
4: 예. 아침마당은 저 김미려 씨가.
3: 아, 김미려 씨가 나왔구나.
4: 예, 김미려 씨가 뮤지컬 홍보하러 나가셨고.
3: 아, 네. 그래서 4부에 오시는 거잖아요.
4: 네네네.
3: 예, 예.
4: 밥 먹고 온다고.
3: 이분이 정확했어요. 정현 씨가 네. 김미려 씨 오늘 아침마당에서 남편분이랑 나오셨던데 너무 이뻐지셔서 처음엔 못 알아봤어요. 라고. 와, 김미려
4: 씨. 못 알아보셨다고?
3: 예. 우리 박규가 생각하는 김미려 씨의 미모.
4: 솔직히 진짜.
3: 예, 솔직하게.

0: 자세히 보면 예뻐요.
1: 얼마큼 근거리로 가야 되나요?
0: 키스 직전?
1: 예. Yeah. Yeah. 아, 키즈까지는 가야 된다.
0: 예, 그럼요. 예. Yeah.
1: Yeah. 아, 오늘도 매운맛 토크 감사드리고 박규씨 출연 소식을 듣고 문자 굉장히 많이 왔어요. 직접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예.
0: 2335님 정의에서 홀리나 라이브 앵콜 거부했던 거 아직도 기억합니다. 성대 결절은 안 오셨나요?
1: 그때는 결절은 아니었어요.
0: 그때 이제 순간 성대가 놀래가지고
1: 이렇게 약간 사실 평소에는 이게 네. 시끄러운 소리를 안 내시는 분인데
0: 그렇죠. 웬만하면 예. 좀 차분하잖아요.
1: 차분했다가 이제 노래를 갑자기 하려니까
0: 맞아.
1: 성대도 놀랐어요. 그리고 게다가 더 놀랬던 거는 이제 박완규 씨의 노래를 했다가 정말
0: 그렇죠. 예, 막판에 정말. 아주
1: 예, 안녕이 될 뻔했다.
0: 네, 진짜로.
1: 예. 아, 이것도 있어요.
0: 네, 예. 3027님. 저 가끔 정의에서 박규님이 라이브한 홀리나 영상 찾아봅니다. 처음엔 어이없어서 웃다가 뒤로 갈수록 진짜 웃게 되는 마성의 영상.
1: 정답이에요. 예. 야. 제가 처음으로 방송사고를 웃느라 냈었어요. 말이 안 나왔었어요.
0: 아니, 리허설 할 때는 잘 되는데 아이, 생방이라 내가 긴장 때렸나 보네. 아이 참.
1: 아, 나 진짜 깜짝 놀랐어.
0: 편하게 해야 되는데, 예. 그죠? 예.
1: 그때 아마 라디오 하면서 웃다가 온 건 처음이었고. 안 그래도 지난주에.
0: 예.
1: 아, 고알 빅락?
0: 네, 이게. 네. 그 페스티벌인데 작은 페스티벌이에요.
1: 아, 고알 빅락.
0: 한 세네 팀 나와요. 오. 캠핑장에서 소규모로 이렇게 그 사장님이. 예. 이렇게 그 오신 분들 위해서 이렇게 여는 페스티벌인데.
1: 오, 너무 좋다, 이런 거.
0: 거기에 박규, 예. 재작년에 가고 작년 한번 쉬고. 올해 또 갔죠.
1: 작년에 왜 쉬었어요?
0: 안 불러주더라고요.
1: 서운했네.
0: 근데 예? 올해 박완규 오빠가 나온다는 거야. 라스트 무대에. 그래가지고 빌붙었지 뭐.
1: 같이 들어왔구나.
0: 아, 그런데 네? 듀엣은 못했어요.
1: 아, 듀엣 못했고.
0: 네, 너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1: 지금 박규의 그 홀리나를 네. 그 고알빌랑
0: 네.
1: 고알빙락 좀 쉽게 만들어야 되겠다.
0: 그러니까 좀 어렵죠.
1: 네, 좀 어렵다. 어. 네, 요 페스티벌에서 네. 원키로 불렀습니까?
0: 아니죠.
1: 내렸죠.
0: 그럼요. 안전하게.
1: 안전하게 가야죠.
0: 완벽한 라이브를 위해서라면 네. 예, 그 정도 희생은 해야죠.
1: 왜냐, 박규가 이제 방송 첫 라디오가 정원의 만국이었어요.
0: 그럼요.
1: 정원의 만국에서 원키로 때렸다가
0: 그때 성대가 놀라가지고.
1: 성대가 놀란 바람에 예. 그다음부터 조금 낮춰서.
0: 네. 어?
1: 아, 아 그리고
0: 첫
1: 사실...
0: 라디오도 아니었다네요.
1: 아니네요. 아, 예. 아니 그리고 이게 있어요. 지금 어느덧 박규가 5년차 가수예요.
0: 이야 세월 빠르다.
1: 홀리나가 5년 된 건가?
0: 5년밖에 안 됐어요? 네. 더 되지 않았어?
1: 아니 딱 5년 정도 4,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0: 와 내가 딱 40 넘고 나에게 선물한 박규.
1: 그렇죠.
0: 아 네. 맞네.
1: 그때 이제 우리 이혼이
0: 그렇죠.
1: 예, 이혼이 낳고 얼마 안 돼가지고 예.
0: 지금이 이제 9살이니까
1: 그러니까요. 얼마 안 돼가지고
0: 한참 힘들 때
1: 예.
0: 예.
1: 저 진짜 우리 그때 박규가 녹음을 하면서 제가 끝없는 고음으로 계속 인도를 했어요.
0: 와 이게 그때 아 갑자기 김민혁으로 나왔는데
1: 네?
0: 애엄마가 되니까 텐션이 처녀 때는 저녁에 텐션이 올라오잖아.
1: 맞아요.
0: 근데 저녁에 텐션이 내려가 버리는 거야.
1: 애기랑 같이 자야 되니까.
0: 오 그래가지고 네. 녹음할 때 좀 고생을 했죠.
1: 예. 하지만 제가 또 예. 로봇 같은 감정으로
0: 아 정말 이 JYP보다 정말 더 하신 프로듀서님. SYK.
1: KSY.
0: 그래서 계속 끊어 녹음했죠.
1: 사랑. 됐어. 어? 해, 다시.
0: 예.
1: 아, 예. 아, 정말 오랜만이고.
0: 네.
1: 그렇다면 이제 또 정우의 만국 시그니처가 있잖아요.
0: 네네.
1: 선포토 후토크.
0: 어어.
1: 우리 박규 씨의 근황. 일단은 선포토 후토크 이후에 한번, 예, 네. 이어서 한번 가보고, 예. 살포시 이어폰을 벗어주시고, 예, 쓱 일어나셔가지고, 여기 정면 카메라 보이시죠?
0: 예.
1: 예, 바로 갑니다. 정의 선생님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홀리나? 그래, 내가 바로 세계의 락커, 박규다! 하나, 둘, 셋! 됐어, 됐어. 이혼이가 좋아해.
0: 됐어?
1: 예, 예. 이혼이가 좋아하는 포즈. 눈을 뒤집어야 초등학생 친구들이
0: 맞아요.
1: 굉장히 웃어.
0: 요즘 예. 눈 많이 뒤집어요.
1: 뒤집어야지.
0: 예, 예, 예.
1: 아니 그리고 이따가 이제 또 김미련 씨도 포토타임이 또 따로 예정이 되기도 하고요.
0: 예예예. 예, 예.
1: 오늘은 한 컷 한 컷씩.
0: 아 알겠습니다.
1: 박규 김미련으로.
0: 예예예.
1: 예. 그럼 홀리나 이후에 예. 음원을 계속 발표를

0: 입이 왜 이렇게 바빠?
1: 그냥 한번 까불어 왔어요. 예. 네.
0: 아, 예. 어, 그리고 4년 만에 네. 이번에 이제 2026년 그쵸. 2월인가요?
1: 2월 18일 날 네, 예, 발매가 됐죠.
0: 나나.
1: 예, 네. 우리 19년 가까이 키우던
0: 나나.
1: 우리 나나. 네, 예, 우리 나나가 작년 2월 18일 날 떠났거든요.
0: 무지개 달을 넘었죠.
1: 예, 예. 그래서 기리고자 네. 예, 2월 18일 날 나나가 발매가 됐습니다.
0: 아, 사실 뭐 우리 예. 나나 하면은 아. 예, 저와도
1: 나나가 우리 처녀 시절에 발 밑에서 많이 그렇죠. 당황했었죠.
0: 많은 당황을 했었죠.
1: 예, 왔다리 갔다리.
0: 왔다리 갔다리 많이 하고.
1: 예, 예.
0: 나나가 네. 지금은 이제 바뀌시니까 네. 김미련 씨가 이제 만취를 해서 돌아오면 나나가 그렇게 코를 핥어요.
1: 아, 예. 제가 좀 지성 피부여가지고
0: 나나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코를 살짝
1: 코에 뭐가 좀 튀었나 봐요. 예, 뭐가 김치찌개나. 아,
0: 그래 우리 나나가 너무 예. 착했어.
1: 맞아요.
0: 나나 진짜 순둥이였어.
1: 정말 아픈데 없이 건강하게 에이. 살다가 에이. 노화로만.
0: 그렇지.
1: 그 아. 죽기 직전에도 아주 그 남편 강아지 있잖아요.
0: 네네.
1: 아주 미용 시켜서 왔더니 난리가 났어요. 아, 죽기 정말. 직전인데도 아주 이쁘다고. 아우 못 말려 정말.
0: 아 정말 우리 나나 무지개 다리를 걷는 요 네. 우리 나나를 기리자 해서 네. 나나라는 노래. 나나 혹시 살짝만.
1: 나나 예. 안 틀어주시나요?
0: 아 틀을 건데 아. 살짝만.
1: 나나 우리 처음 봤던 날.
0: 잠깐만. 예. 마마 어? 조스틸더맨 아 잠깐만 에이
1: 이제 아이 극적 아 이제 뭐 그걸 노리고
0: 내가 왜 나나 예. 나나 이거 아니겠지 근데 나나
1: 그 중간에 또 에. 노래가 근데 너무 서정적으로 예쁘게 맞아. 나온 거예요 에. 근데 이게 나나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게 네. 안 되는 거야. 그렇지. 나나 그냥 이렇게 나오니까
0: 나나.
1: 이게 재미가 또 없으면 안 되잖아.
0: 아니야.
1: 그래서 나는... 중간에 또 한 번 나와요.
0: 나와요?
1: 네.
0: 뭐. 곧 있으면 또 네. 박규의 나나 여러분들 네. 보헤미안 랩소디 한국 버전 아니니까 나나를 한번 네. 예, 네. 부탁드리고
1: 네네.
0: 어, 오랜만에 이제 나온 김에 노래를 하나하나 찝어보자면 네네. 아까 잠시 불러줬던 이젠 안녕
1: 예.
0: 예. 이 노래는 아. 이제 편곡에 박규가 직접
1: 그렇죠.
0: 참여를 했어요.
1: 어, 뭐, 잘 기억은 안 나는데.
0: 4년 전입니다.
1: 예. 네. 이게 근데 이 곡이 홀리나보다 먼저 나와 있던 곡이에요.
0: 맞아요. 예.
1: 근데 계절상 홀리나가 먼저 나왔고.
0: 맞아요.
1: 근데 이제 막 그런, 있잖아요. 야, 이 부분은 이렇게 부르면 어때요? 막 그런 거 있죠.
0: 예, 예.
1: 뭐 그런 식의 멜로디 라인을 조금 바꾼?
0: 어, 그 편곡이네요.
1: 편곡 맞나요?
0: 네. 그렇죠,
1: 그렇죠. 간섭 아니겠죠?
0: 간섭은 아니고. 예, 예. 편곡은 사실 어느 정도 저작권료가 나오거든요.
1: 아 그래요?
0: 예, 편곡에 박규로 돼 있나요?
1: 어, 나 가수로만 저기 한 것 같은데.
0: 편곡해야죠.
1: 아, 네, 더 늦기 돼요. 전에 네. 등록하겠습니다.
0: 늦기 전에 저 강서구 가셔가지고 네. 무조건 예, 아, 등록하셔야 된다.
1: 알겠습니다. 예,
0: 말씀드리고요.
1: 예예. 예.
0: 아 그리고 예전에 국가가 부른다라는 프로그램에서 또 네네. 라이브를 했어요.
1: 네. 예, 예. 어 그날 잘 불렀어요.
0: 그날 나 깜짝 놀랐잖아요. 그거 보고 나서.
1: 그날 신지 언니도 예. 그 신지 언니 라디오 가서 예. 또 삑사리가 났거든요.
0: 아 또 약간 음이탈이 났구나.
1: 예.
0: 그래서 그 이거 보고 제가
1: 깜짝 놀랐어요. 신지 언니가 어 뭐야 박규 왜 이렇게 잘해 뭐 이러시더라고.
0: 아, 확실하게 예. 박규 씨는 정말 그 가수들이 함께 있는 곳
1: 그쵸
0: 그곳에서가 조금
1: 무대
0: 예
1: 마이 스테이지
0: 제가 이날 처음으로 예. 감탄을 했습니다.
1: 아, 진짜요?
0: 예. 아, 그때 정말 제대로 불렀구나.
1: 컨디션이 좋았어요.
0: 컨디션 진짜 좋은 날은 아 옛날에 그 비욘세 리슨 있죠. 리슨 이것도 컨디션 좋은 날 들으면 아,
1: 그쵸,
0: 눈물 나요. 나요 정말로.
1: 리슨
0: 나나
1: 나나
0: 예. 2월에 나왔으니까 여러분 또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1: 제, 네네.
0: 그러면 홀리나와 비교했을 때 이젠 안녕 나나 그리고 홀리나 이렇게 3파전이었을 때 난이도가 예. 제일 높은 곡은 뭐예요?
1: 홀리나요. 홀리나는 제가 요즘 이제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0: 맞아.
1: 이게 밴드 활동도 하거든요.
0: 맞아요, 밴드.
1: 그래서 베이스 그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0: 네.
1: 해요.
0: 네.
1: 진짜 죽어버릴 것 같아.

0: 그거는 연주가 원키예요.
1: 아, 그렇지.
0: 그래서 이건 바, 가야 키를 조정을 못해요. 네. 그래도 공연했어요, 두 번이나.
1: 원키로?
0: 예. 아!
1: 제가 네. 그 프로듀서를 원래는 조금 음이 낮았어요. 그래서 맛이 안 산다. 양껏 높여라. 그래가지고
0: 진짜
1: 그때도 정모 씨한테 비욘세 노래 똑같이 하니까 이거 높여라.
0: 아우. 예. 비욘세 노래 부를 때는 20대 때였거든요. 아주 그냥 예. 그냥.
1: 저한테 얘기를 하셨죠 박규가. 예. 성아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0: 아 진짜 녹음하다가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진짜.
1: 언니 그러면 조금 짭짤한 물 다시 먹고 다시 해라고.
0: 예. 진짜 독하게 녹음을 하더라고.
1: 아 근데 이 노래가 카타르시스가 확 나오잖아요.
0: 맞아요. 근데 에이. 이거는 높아야 돼.
1: 그럼. 지금 우리 박다희 씨가 홀리나는 너무 높아가지고 노래방에서 두키 내려야 된다. 어머나. 이거는 불러주신 분이야.
0: 아, 그러니까 난 이거에 감동이야.
1: 그러니까.
0: 세상에 한 달에 몇만 원씩 몇천 원씩 들어오는데 그럼. 우리 박다희님 덕분입니다.
1: 그럼. 네. 저도 많이 들어요.
0: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저는 그냥 틀어놔요. 소리 안 높이고 그냥 자동 그 한국 자동 재생으로 계속.
1: 저는 전체로 돌려놔요. 내 거 촥 해가지고
0: 난리 났네.
1: 해야 된다 또 말씀드리고. 그래야죠. 지금 4년 만에 발표한 노래가 바로 나나잖아요.
0: 네네.
1: 또 작사에 참여한 분들 중에 눈에 띄는 분이 별모아.
0: 네네네.
1: 예. 김미라 씨의 따님 아니에요? 모아?
0: 아닌데요.
1: 정모 아니에요, 정모?
0: 아닌데요.
1: 그래요?
0: 우리 같이 밴드 활동 같이 도와주는 친구 중에 네. 한 명이에요.
1: 아, 진짜?
0: 이름이
1: 별모아?
0: 조수미 씨예요, 조수미 씨.
1: 어머, 세상에나.
0: 아유, 많이 도와줬어요. 다른 친구들도 많이 도와줬어요. 네. 나나를 위해서.
1: 나나를 위해서.
0: 예.
1: 아니, 그리고 또 앨범 커버를 그린 게 또 모아 씨.
0: 그건 맞아요.
1: 그것도 이제
0: 우리 모아가 이제
1: 아 우리 정모아가
0: 네 나나가 좀 엄마 나나가 좀 이상해 딱 어머나. 이렇게 느끼기 시작할 때부터 네. 바로 그 자리에서 그렸어요.
1: 어머나
0: 이 이게 앞에 그림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앞에 이렇게
1: 예, 예. 아이고 커피를 또 쏟으셨네요.
0: 예. 그게 저희 가족들의 팔이에요.
1: 아 나나를 이렇게 감싸는 네. 가족 모두가 그렇죠. 예 가만 냅둬야 돼요 거기
0: 이렇게 흡수
1: 네 덮어놓으시고 예. 아 저는 일단은 우리 박규 씨의 이 보컬 실력,
0: 네. 예,
1: 그리고 박규 씨의 이런 감성을
0: 네.
1: 아, 모든 감성을 다 담아서 만든 네. 그 노래,
0: 네.
1: 박규의 나나,
0: 나나
1: 이 노래 듣고 올게요.
0: Yes.

0: 네, 아, 박규혜,
1: 네.
0: 나나 듣고 오셨습니다.
1: 네.
0: 지금 실시간으로 도착한 나나의 감상평,
1: 네.
0: 우리 박규 씨가 직접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1: 네, 하은지님, 나나에 대한 마음이 느껴지는 듯해요. 아, 노래 좋다.
0: 아.
1: 오수진님, 노래는 다 좋아, 진짜로. 1255님, 어? 중간에 너의 눈, 코, 힘, 난 만지던 내 손길까지도. 이거 태양 씨 노래 아닌가요?
0: 이게 보헤미안 랩소디랑 눈, 코, 입이랑
1: 그냥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나나의 눈, 코, 입 그리고 제가 만지던 그 나나의 털 촉감, 나의 손길
0: 진짜
1: 그걸 꼭 넣고 싶었거든요.
0: 당당하다.
1: 우연히 겹친 것 뿐입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근데
1: 아니 뭐 사람들 다 눈, 코, 입 달렸는데 그러니까. 강아지도 눈, 코, 입이 있잖아요.
0: 아, 예, 오마주.
1: 예, 오마주죠.
0: 예. 나나 널 만지던 내 눈,
1: 코, 코, 입만. 네. 까불어 봤습니다.
0: 네, 까불어 봤고요.
1: 예, 예.
0: 자, 그러면 우리 또 당당한 박규 씨 보내드리면서 4부에서는 저의 절친 김미라 씨와 함께 얘기 나눠볼게요. 박규 씨 오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6월 13일 날 또 신곡 나옵니다.

0: 오타!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0: 얼쑤 신난다!
1: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3: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4: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2: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0: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1: 안녕하세요. 알고 보면 전혀 무섭지 않은 세경 씨, 배우 신세경입니다. 종이 선생님이십니까? 12시에 채널 마는 것도 서러운데 웃음 인심까지 갈라줘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루 성공하실 수 있도록 가열차게 웃겨드리겠습니다. 잃어버린 웃음을 찾고 싶다면 세경 씨도 인정한 텐션 퀸 김신영의 정오의 희망곡으로 놀러오세요. 컴온. 오!
2: 소문이 이렇게 약간 좀 상큼하다. 예.
3: 네, 선생님. 선생님 모십니다. 오늘은요, 내 가수 박규에 이어서 내 친구 내 절친 김미라 씨와 함께합니다. 김미라 씨 어서 오세요.
4: 오, 안녕하세요. 정희 시청자 여러분, 정치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3: 김미라 씨 오시자마자 네. 우리 박미연 씨가 선글라스 벗고 나타나시려나? 라고. 아니죠. 김미라 씨고. 김재 씨가 진짜 지독하다 지독해.
4: 어떻게 알았어요? 내 방구 냄새 지독한지.
3: 애기가 좋아요. 이혼이가 좋아한다 또 말씀드리고. 박성은 씨가 왠지 박규 씨 환복하고 들어오실 것 같은데 김미려 씨 오시면 조금 전 나나는 어떻게 들었는지 물어봐 주세요. 오는 길에 네. 앱에서 나나 들었죠?
4: 나나 들었어요. 예. 진짜 길이길이 예.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명곡이 아닌가.
3: 맞아요. 예,
4: 진짜. 적절한 콜라보. 아, 콜라보인가요? 아니죠. 오마주.
3: 예, 오마주. 보헤미안 랩소디와
4: 콜라보 하고 싶다는 말이에요.
3: 네. 그리고 또 네. 박규 씨뿐만 아니라 네. 작년 김미려 씨를 닮은 방울자매.
4: 자.
3: 예, 우리
4: 예, 두방울이.
3: 예, 두방울이 또 출연하긴 했었는데 네. 찐 김미려 씨는 2년 만에 정원의 망곡에 또 오셨고.
4: 아니, 그렇게 스케줄이 엇갈렸다 그러더라고요.
3: 많이 엇갈렸어요. 사실 김미려 씨가 공연이라든지 예, 또 투맘쇼.
4: 맞아, 맞아.
3: 그거 많이 해 가지고 바빴어요.
4: 그게 딱 시간이 딱 이 시간대.
3: 이 시간대에 많이 바빴고.
4: 아유, 내가 죽일 년이지 뭐. 나도
3: 살아라. 죽일 놈이요.
4: 아, 죽일 놈.
3: 그거를 잘못 표현하면은 욕이잖아요. 아니, 본인 거 가서 실수하세요. 근데 남이 좀 와가지고 쌍욕을 하고 가세요. 예, 예. 지금 실시간 미담도 하나 도착을 했는데, 저 김미려 씨가 한번 직접을 한번 소개해줄까요?
4: 0098님, 과거에 김미려 씨 댁에는 정수기 케어했던 매니저입니다. 키즈까지는 안 가도 멀리서도 빛이 나셔요. 제가 너무너무 팬인데 혹시라도 불편하셨을까봐 이제야 고백해요.
3: 아, 0098번님.
4: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3: 저 이분께는 저희 커피 쿠폰.
4: 예.
3: 예, 하나 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커피 쿠폰. 예.
4: 그냥 편하게 이렇게 아는 척 해주셔도 되는데.
3: 그니까요. 예.
4: 뭐한테 화날 때였나.
3: 그러니까 약간 예. 저희가 사실은 약간 낯가리잖아요. 성격이.
4: 맞아요.
3: 김미려 씨나 저나 약간 좀 내성적이어서.
4: 맞아요.
3: 조금 낯을 많이 가리는데. 여기 또 불편한가? 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4: 아닌데.
3: 낯가려서 예. 그렇다. 또 말씀드리고.
4: 예, 언제든지 편안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3: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유튜브로 보면 알고리즘이 항상 김미려 네. 씨가 떠요.
4: 예, 예.
3: 입담이 그냥 입담이 아니에요. 정말. 필터가 없다. 예.
4: 나름 있어요.
3: 아, 제가 생각하는 가장 웃긴 코미디언 누구세요 하면 제가 항상 주저없이 김미려 씨를 얘기하거든요.
4: 아, 예. 세상에.
3: 아, 근데 이 토크 플러스 김미려 씨는 관찰 예능을 꼭 해야 돼요.
4: 관찰 예능. 네. 아.
3: 김미려 씨의 그 그냥 애기랑
4: 그렇죠.
3: 아빠 말고. 예, 형부 말고.
4: 맞아요. 형부. 우리 남편 좀 재미가 좀 덜해요. 덜
3: 하니까. 덜하니까. 예, 예. 아, 근데 김미려 씨의 온전한 라이프를 보면 사실 더 웃겨요.
4: 아, 그러게 말이에요. 언제쯤 그게 가능한 날이 올지.
3: 아, 저는 20년 봅니다.
4: 20년이요?
3: 애기 다 키우고.
4: 아, 그래요? 예. 가만히 있어. 얼마 안 남았는데.
3: 얼마 안 남았어.
4: 첫째가 6학년이에요.
3: 아, 그래요?
4: 예.
3: 어머, 그래. 아,
4: 한 5년이라고 하죠.
3: 이혼이까지.
4: 예. 5년이요.
3: 아, 제가 뭐 인생을 어떻게 또
4: 20년이면 너무
3: 그래,
4: 이제
3: 그래. 5년
4: 예, 제가 60이 넘는데
3: 그때가 진짜 제일 재밌어요.
4: 난리 날 겁니다.
3: 예, 그때 진짜
4: 예, 예. 무서울 게 없습니다.
3: 이경봉 김미려 김신영.
4: 예.
3: 그리고 또 최은영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4: 아하, 예. 나이 저기 춤 잘 추는 예. 친구 있어요. 예.
3: 흥 많은 친구가 예, 있는데 예, 예. 이렇게 해서 또 예. 우리 또 보방 패밀리.
4: 예, 보방 예. 패밀리 가야죠.
3: 한번 가야 된다 또 말씀드리고 예,

0: 아까 우리 박규 씨도 찍고 간 게 네. 있습니다. 정호의 희망곡 시그니처 선포토 후토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폰을 살짝 벗고요.
1: 무슨 포즈를 해야 되지?
0: 네. 정말 카메라 한번 봐주시고요.
1: 여기 보고.
0: 네. 오지게 웃기는 코미디언 그게 바로나 뮤지컬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로 돌아온 팔방미인 김미려다. 하나 둘 셋. 잠깐만. 와, 박규 씨랑 어쩌면 이렇게 똑같지?
1: 네? 진짜요?
0: 박규 씨가 이렇게 하고 갔어요.
1: 박규 씨가 네. 이렇게 했어요?
0: 진짜 너무 소름 돋았잖아.
1: 어, 웬일이야?
0: 천생연분이다. 박규 씨랑 결혼하지.
1: 그분 여자분 아니세요?
0: 아, 그래요?
1: 예.
0: 아, 저도 프로듀서를
1: 했었는데. 남자분은 아니세요?
0: 예. 아, 미안합니다. 어, 오늘 알았어요.
1: 아니, 좀 남상이긴 아니에요? 한데 여자예요, 여자.
0: 남상인데.
1: 예, 남상이에요.
0: 남상이긴 예. 한데. 예, 말씀드리고. 네네. 잊지 마세요. 박수 세 번 시작. 쯧! 자, 뮤지컬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이 지난 금요일 네. 첫 공 이후에 지금 평왕리에 예. 공연 중입니다. 렛츠고! 오제가 오제가
1: 예, 난리 납니다. 예. 진짜
0: 이게 어떤 내용의 뮤지컬인지
1: 이게 예? 일단은 상을 이렇게 초연하자마자 상을 세 개나 받았고요. 아, 예, 예, 한국 뮤지컬 예. 어워즈에서 네. 어 그리고 이제 다큐멘터리 예, 저 영화 7고 가시나들과 아. 그 오지게 재밌게 나이듦이라는 책 네. 요걸 원작으로 그 할머니들이 쓰신 시
0: 맞아.
1: 그리고 할머니들이 살아오신 인생을 바탕으로 예. 노래를 만들고 글을 썼어요. 오. 정말 제목처럼 정말 진짜 네. 너무 행복해요. 보고 있으면 근데 웃고 있는데 눈물이 난다. 너무 예쁜 작품이에요.
0: 예쁜 작품이다.
1: 너무 예뻐요. 예. 너무 귀엽고 예쁘고 꼭 보셔야 돼요. 제가 예. 티켓을 예. 정의 청취자 여러분들을 드리려고 예. 받았어요.
0: 받았어?
1: 근데 집에 놓고 온 거예요. 제가 아침마당 저기 나갔다가 막 부랴부랴 나오느라고 예, 예. 깜빡한 거야. 제가요? 네. 다음 주 초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0: 뭐, 몇 장?
1: 생방 전에. 아, 일단 받은 거는 처음이라 네. 8장을 받았어요.
0: 오, 좋아, 좋아.
1: 근데 얼마예요? 더 필요하시면 예. 자, 우리 청취자분들의 그 네. 번호, 전화번호 뒷자리 네. 그리고 조남 핸드폰 번호만 있으면 네. 그 이벤트 해가지고 보내드린답니다. 아~ 이벤트 재미난 거
0: 엔젤이다.
1: 네, 이벤트 재미난 거 한번 아~ 저기 해보세요. 네.
0: 아무래도 오늘 진짜 빵 사오고
1: 아,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0: 아, 그런 게 어딨어요. 사실 저는 그 코미디언들이 네. 좀 여러 분야로 가야 돼요 사실. 그리고 우리 김미려 씨는 원래는 네. 가수로 출발했습니다.
1: 그렇긴 하죠.
0: 네, 네. 네. 가수로 출발하고 네, 네. 거기서 이제 예, 코미디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굳혀져서 그렇지 사실 음악이라든지 연기라든지 굉장히 좋아하는 네. 분야인데 요거에 이제 교집합이 뮤지컬이죠.
1: 맞아요. 진짜 종합예술.
0: 네. 그렇죠.
1: 진짜 너무 존경합니다. 뮤지컬.
0: 네. 아니 그리고 또 가시나라는 네. 말이 네. 되게 중의적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1: 맞아요. 네. 그 이제 그 할머니들이 살아오셨을 때는 이제 가시나 네. 가시나 이렇게 그렇지, 이제 그렇지. 이렇게 자라오셨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가장 시작하기 좋은 나이. 아. 가시나.
0: 줄임말이구나.
1: 네. 맞아요.
0: 가장 시작하기 좋은 나이.
1: 예. 예.
0: 사실 이 뮤지컬 들어가기 전에 영화 보셨죠? 다큐멘터리 영화.
1: 봤죠.
0: 그렇죠. 이걸 네. 봐야 돼.
1: 맞아요.
0: 충분히 보고 나서 우리 김미려 씨가 맡은 역할이 이제 인순할매.
1: 네, 인순할머니 역할인데 이제 네. 문예학교 똑순이에요. 그 첫사랑 오빠 덕분에 시를 알게 되고 아. 혼자 이렇게 독학으로 막 한글도 아. 공부하고 그랬던 소녀. 낭만 소녀 역할. 아무리... 유일하게 애정 씬이 있어요.
0: 어? 진짜?
1: 아!
0: 너무 좋아?
1: 예.
0: 왜냐면 이게 또 빙의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1: 맞아요. 근데 예. 아쉬운 건 이제 할머니 분장하고 하는 거라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감정이 고스란히 이게 예,
0: 그게 똑같은 거예요. 예. 우리 어르신들도 설레요.
1: 맞아요.
0: 그럼 첫사랑이라는 게 있고 가슴에 소녀 그럼요. 소년들이 살고 있다.
1: 맞습니다. 예.
0: 연기 몰입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운 점은 없고.
1: 근데 제가 이 인순역에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고
0: 맞아.
1: 직접 이렇게 저를 네. 캐스팅을 해주셨거든요.
0: 아 저는
1: 사람을 잘 보시더라고.
0: 뮤지컬 한다라고. 저는 이게 또 김미려 씨랑 또 인친이잖아요.
1: 아 그럼요.
0: 그래서 이걸 다 보면서 야 너무 잘 들어갔다.
1: 보러 오실 거죠? 아... 오셔야 돼요. 아 진짜 그러면 후회해.
0: 제가 아니 제가 끝에 있을게요. 저 알죠. 그 표정 관리 잘 안 되고.
1: 아, 그 극장이 저희 공연이 정말 특장점이 뭐냐면 네? 그 다른 뮤지컬 보러 가면 딱 이렇게 정자세로 각 잡고 있어야 있잖아. 되잖아요. 에, 에. 저희 거는 안 그래요.
0: 안 그래?
1: 그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오시고 에, 어린 에? 친구들 아이들도 보러 오거든요. 초등학교 이상.
0: 네네.
1: 그냥

0: 같이 막 대화도 막 하고 막 웃고 막 이렇게 정말 편안한.
1: 오케이. 그럼 예. 갈게요. 그럼 예. 갈게요.
0: 예. 네. 걱정 마세요.
1: 저는 제가 티켓을 예매를 하고 갈게요. 예. 초대권보다는 저는 사줘야지.
0: 할인 링크.
1: 아니, 할인 링크 그런 거 할 줄 모르고.
0: 야, 역시 예. 김씨야.
1: 가야지.
0: 다 같이 예. 오세요. 예. 환영합니다.
1: 여기도 프로 공연러들이니까
0: 그래요.
1: 저희가 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꼭 보러 오세요. 약속,
1: 예. 약속. 고, 고.
0: 예.
1: 고.
0: 예스.
1: 오케이. 예. 자, 우리 이선아 씨가 예전에 사랑했어요 뮤지컬에서 미려 씨 나오는 거 보고 너무 반가웠는데 연기도 노래도 편하게 잘하시더라고요. 아유. 이번 뮤지컬 기대합니다. 라고.
0: 이번 그렇지. 뮤지컬 정말 기대하셔도 돼요.
1: 저는 모든 걸 다 쏟아낼 수 있는 뮤지컬인 것 같아요.
0: 네. 아,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1: 그리고 또 우리 또 미려 씨가 이제 연기한 인선할매 말고도 정말 많은 배우들이 나오잖아요. 어떤 역할이 있는지 알려주시죠.
0: 그 반장. 영나이 할매.
1: 영나이 할매.
0: 예. 네. 그리고 양춘심 할매.
1: 아, 춘심 할매.
0: 이게 가수가 꿈이었던. 아. 근데 그 꿈을 못 이뤘겠죠.
1: 그렇지.
0: 근데 그 무대에서 꿈을 이룹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막둥이 인생이 분했다고 지어진 야. 이름 이분한 할머니. 아,
1: 분한이 할머니.
0: 예, 이렇게 네 할머니가 나오고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카메라 감독님 예. 그리고 뭐 이렇게 멀티 역할로 예, 나오는 예. 정말 뮤지컬에서 예. 알아주고 인기가 정말 많은 실력파 남자 배우분들이 나옵니다.
1: 앙상블이 또 나오는구나.
0: 앙상블 아니고 혼자. 아니,
1: 혼자?
0: 예.
1: 와. 석구.
0: 예, 석구 역할.
1: 아.
0: 장난 아닙니다. 제 첫사랑입니다.
1: 첫사랑. 아, 예. 그 유일한 남자이기 때문에.
0: 제 예. 첫사랑 역할도 하고, 그 손주 역할도 하고,
1: 아.
0: 감독님 역할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할아버지 역할도 하고.
1: 아, 이분은 그러면 예. 돈을 더 드려야 돼요, 솔직히.
0: 제가 제작자가 아니어가지고.
1: 그러니까.
0: 예. 예. 예. 좀 많이 주세요.
1: 많이 주세요.
0: 야, 대표님.
1: 예, 일단 사실 실제로 김미려 씨 하면은 인손 할머니 말고.
0: 네.
1: 이게 또 같이 나오는 할머님들이 있잖아요.
0: 네.
1: 이 할머님들 중에서 어떤 할머니가 제일 맞을 것 같아요? 성격에.
0: 아.
1: 인간 김미려가 나이가 든다면 이 할머니가 되지 않을까? 예.
0: 저는 근데 이걸 가를 수가 없는데.
1: 약간 춘심 할머니.
0: 다 닮아져.
1: 아.
0: 춘심이랑 이렇게 이것도 잘 맞고 또 이렇게 밑에서 두 번째거든요.
1: 예, 예.
0: 그 막내랑 제가 이제 동생.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그 막둥이하고도
1: 막둥주가 또 잘
0: 맞고. 내 유일한 동생이니까.
1: 그렇지.
0: 그리고 그 맨 위에 언니도 막 예. 막 이러거든요.
1: 벌걸하시고.
0: 근데 그게 오히려 막 괴롭히기 더 좋은. 내 난리 나요. 찰떡궁합이 아주.
1: 왠지 아세요, 여러분? 이건 예. 숫자로도 증명이 된 게
0: 네.
1: 우리 이현주 씨가 지금 뮤지컬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 검색해 봤는데 평점 네. 9.9점 실합니까? 와, 9.9 나오기 너무 힘든데.
0: 진짜 제가 이거를 보셔야 돼요. 이 작품은 진짜 안 본 사람 없게 해야 됩니다.
1: 아, 진짜.
0: 저는 이 작품을 만나고 연습 기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1: 네.
0: 남편에 대한 잔소리가 사라졌어요.
1: 진짜?
0: 이 작품이 너무 저에게 치유를 시켜줬어요.
1: 진짜.
0: 김신영 씨 꼭 보셔야 됩니다.
1: 아, 예,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아, 진짜로 약속.
0: 꼭.
1: 예. 네. 그리고 또 이분은 실제로 공연을 보고 오셨나봐요.
0: 네.
1: 1125번님, 가시나라는 말이 작품 속에서 가장 시를 쓰기
0: 맞아요.
1: 좋은 나이라고도 해요.
0: 네, 맞아요.
1: 할머니들의 시가 또 뮤지컬에도 녹아 있습니다. 꼭 보세요.
0: 네.
1: 라고. 우리는 누구나 다 할머니가 됩니다.
0: 그럼요.
1: 예.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죠.
0: 네, 네 그럼요. 2652님. 그럼 미려 씨가 연기하면서 인상 깊었던 대사나 장면은 뭔가요? 이건 제 연기보다 그 막내
1: 예.
0: 이분한 역할의
1: 예?
0: 마지막에 이제 시 낭송대회를 나가는데 그걸 이제 저희는 노래로 하잖아요.
1: 네네.
0: 근데 가사가 이래요. 시를 그 가사로 쓴 건데
1: 네?
0: 70이 넘어도 어무이가 좋다. 나이가 들어도 어무이가 좋다. 이 노래가 있는데 그거 나온 순간
1: 눈물도
0: 난리 나요.
1: 아
0: 진짜.
1: 아니 우리 또 김미려 씨 어머님도 혹시 보러 오셨나요?
0: 이 공연이요.
1: 네.
0: 얼마나 잘 나가는 공연이냐면요. 이미 지방 공연이 그 전부터 이거 올리기 직전부터 연습하기 직전부터
1: 잡혔구나.
0: 그 지방 공연 다 잡혀 있었어요.
1: 와.
0: 그래서 광주도 갑니다.
1: 와.
0: Let's go. 광주 가고 안동 가고 김해 가고 거창 가고 안산 가고 난리 납니다.
1: 아하.
0: 과천 가고 예.
1: 오케이.
0: 예. 예.
1: 또 빠진 거 없죠?
0: 그런 것 같아요.
1: 오케이. 지금까지는 예. 광주 안동 김해
0: 네, 뭐 거창
1: 예. 과천
0: 과천
1: 와.
0: 안양이냐 안산이냐 헷갈리

0: 네.
1: 아, 다음에 또
0: 똑같은 안신데
1: 아. 들어가셔가지고 또 예. 확인하시면 되니까.
0: 예예. 예.
1: 예. 야, 아니 그리고 또 이런 게 또 있습니다. 맞아요. 미려시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예, 이거를 안 본 사람들도 어느 정도 좀 느끼면서 갈 수 있는 게 네. 울고 불고 난리 부르스.
0: 진짜 난리 부르스예요.
1: 야,
0: 연습할 때 정말. 네. 그냥 솔직히 연습하면 그냥 이렇게 약간 가끔 멍도 때릴 때
1: 그렇죠,
0: 있잖아요.
1: 그렇죠.
0: 안 그래. 다 울고 있어. 울었다가 웃었다가 또 재밌어요, 작품이.
1: 이게 진짜 희극 아니에요? 이게 진짜. 이게 진짜 코미디지.
0: 네, 맞아요.
1: 울고 웃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 지금 여기 있어요. 많은 분들이 네. 지금 처음 아시는 분들도 있어요.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이 어디에서 공연 중이죠?
0: 예,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공연도 공연이지만 계절이 지금 난리 났잖아요. 아. 국립극장 오시잖아요.
1: 네.
0: 너무 경치가 예뻐요. 그냥 힐링하러 그냥 산책하러 오셔도 됩니다.
1: 오셨다가 예. 이제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로 그렇죠. 마음의 힐링 한번 또 하시고 네, 6월 28일 네. 일요일까지 공연이니까요.
0: 맞습니다.
1: 여러분 만광부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바버레츠의 가시나들 듣고 올게요.

0: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1: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2: 푹 잤다.
1: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2: 우리 엄마 예쁜데?
3: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1: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6: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7: 방탄꼭지.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8: 방탄꼭지.
9: 아직 한 번 남았다.
8: 방탄꼭지.
10: Slimway.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11: 상담 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12: 새 음악 얘기에
13: 애지우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경북 청도에서 모내기 할 때 부르던 모심 낸 소리입니다.

0: 하루 종일 허리를 굽히고 모를 심다 보면 유유자적한 한량의 일상이 부럽기도 했겠죠.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지유 협찬이었습니다.
1: 잠시 후 2시에 데이트 안영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저기요. 아이 잠깐만 놀다가 아이 후회 안 해. 잠깐만 놀다가 봐요.
2: 네, 선생님. 선생님을 모십니다. 오늘은요. 뮤지컬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로 돌아온 김미라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3: 네네.
2: 아, 지금 우리 박호영 씨가 아, 미련님 말빨이 영업 제대로 당했습니다. 생전 연극에 관심이 없었는데 장모님 모시고 가서 보고 싶습니다. 이거 진짜 강추.
3: 뭐 남녀노소 네. 보셔도 되는데 네. 특히나 이제 뭐 같이 어르신들이랑 맞아. 같이 좀 또 할인도 많이 되고요. 예.
2: 아무튼. 일단 장충동에 네. 있는 국립극장
3: 예. 하늘극장.
2: 하늘극장에서 6월 28일까지 하니까 네.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3: 그땐 빨리 오세요. 보고 싶으니까.
2: 네. 어? 잠시만요. 우리 4959번님이 네. 작년에 경남 창원에서 뮤지컬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 진행했던 담당 PD입니다.
3: 어머나 세상에.
2: 당시 창원에서도 전성 매진 좌석이 없어서 난리 났던 공연입니다. 정말 강력 추천드려요. 특히 자녀분들이 어머니 모시고 가서 보면 좋을 공연입니다.
3: 네.
2: 또 5월엔 또 가정의 달이 아니겠습니까?
3: 그럼요.
2: 예. 그러니까 좀 야, 무뚝뚝해도 엄마 공연 좀 보러 갈래? 약간 이렇게만 해도
3: 그냥 뭐 물어보지 마시고 티켓 이렇게 딱 보여주시면서 갑시다 하면은 진짜 보고 나서는 진짜. 제대로 효도했다 하는 느낌 들 거예요.
2: 아.
3: 예.
2: 그리고 또 예비 관객 여러분들께도 또 이렇게 또 한마디 해주셨고
3: 예.
2: 오늘 끝곡은요 김미래의 나를 만나다.
3: 부끄럽습니다.
2: 아, 이 노래 좋아요.
3: 네, 네. 네 신나요.
2: 좋은 노래예요.
3: 유쾌하죠. 예.
2: 나를 네. 만나다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정호의 망고 김신영이었고요.
3: 뮤지컬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의 인순 할머니 김미라였습니다.
2: 생일! 생일!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0,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에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댄싱 퀸처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일단 댄싱 퀸은 음악에 맞춰서 그때그때 즉흥 댄스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일도 상황 변화에 맞게 빠리빠리 대처할 줄 알아야 되고요. 또 댄싱 퀸이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죠. 자기가 좋아서 춤에 미쳐야 되듯이 일도 미친 듯이 열정적으로 덤벼야 된다고 합니다. 흥이 있어야 한답니다. 음악만 나오면 신나게 춤추는 댄싱 퀸처럼 즐겁게 신나게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아, 월요일 대바람부터 이건 좀 무리한 요구 같은데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다들 댄싱 퀸처럼 제대로 feel 받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자, 머리 위로 put your hands up! 저 안영미와 함께 신명나는 2시간 즐겨보시죠. 5월 18일 월요일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5월 18일 월요일 2시에 데이트 첫 곡으로 마룬5 피처링 크리스나 아길레라의 Moves Like Jagger 듣고 왔습니다. 윤정원님, 우리 부장님이 말 시켜서 잘 못 들었는데요. 뭐 신내림 받는 하루 되라고요? 뭐 무슨 신내림이요? 뭐 어디에 신내림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왔어? 오프닝에서. 어? 지금 어감도 다르고 뭐 아 신명나는 뭐 요즘에 뭐 운명 49 다시 보기를 보고 계십니까? 뭐 뭐에 꽂힌 거야 도대체. 자, 신명나는 하루 보내시라고 신명나는.

물론 신명나기에는 날씨가 너무 덥죠. 맞아요. 저도 진짜 지금 또 심지어 임신까지 하고 나니까 너무 더워서 저도 아까 분리수거하러 잠깐 나갔는데도 와 진짜 기력이 싹 빠지더라고. 싹 빠져. 6397번님 댄싱퀸처럼 해야 되는데 실상은 더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서 노흥 상태예요. 맞아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근데 가만히 또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뭐라도 하고 싶었던 날은 또 언제였던가 싶어요. 그쵸? 추우면 추운 대로 하기 싫고 날씨가 또 선선하니 좋으면 좋은 대로 또 아무것도 하기 싫고 우리 그러지 않았어요? 그쵸? 김동현님 영민님 주말 잘 보내고 오셨나봐요. 오프닝 때 텐션이 너무 좋은데요? 아 제가 또 주말 또 자유부인 타임을 또 가졌다는 거 아니니까 우리 또 시부모님이 또 따콩이를 봐주셔가지고 간만에 마쟁님 우리 마이클 잭슨 오라버니 한번 또 보고 왔고 아 그 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제 방송을 통해서 제가 그 아는 이제 동기 언니랑 같이 점심 먹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대학로에서 샤브샤브집 제 옆 테이블에 어떤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계산을 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동기 언니를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수다 떠느라고 옆 테이블 아예 쳐다도 못 봤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계산하려고 딱 했더니 아 옆 테이블에서 계산을 하셨습니다. 아 혹시 지금 듣고 계신다면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문자 좀 넣어주세요. 제가 커피라도 쏠게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아직 따수와 어? 우리 핸드폰만 보고 기사만 보면은 정말 세상이 이제 어떻게 하려고 이러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지? 하는데 아니에요. 나오니까 또 이렇게 따숩더라고. 자, 오늘 저만 필 받은 거 아니죠? 오늘 필 받은 분 또 계십니까? 어떤 필을 받으셨는지 사연 주세요. 지금 어디서 누구랑 뭐 하면서 두 대를 듣고 계셨는지 간단하게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안영미 할 때 안, 아메리카노 할 때 아, 아나 보내드리겠고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영어 퀴즈쇼 나체 시절 영어 공부 안 했다는 사실 하경사 A feel F-E-E-L feel 요 정도만 알면 퀴즈에 참여하실 자격 충분합니다. 신명나게 신청해 주시고요. 2부에서는 느낌 통하는 우리끼리 한번 떠들어 제껴보자고요. 2대 뮤직 파리 두 문파 휴대폰 배터리 빵빵하게 채워놓고 딱 기다려주세요. 그럼 그 전에 감상 우리 광고주님들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자 신명나는 노래 뭐가 있을까요? 우리 마쟁님 노래가 최고죠. 자 마쟁님 자 틀어주시죠.

올품 아싸 프리미엄 방탄꼭지 롯데렌터카 멕시칸 아싸 아싸 비싸 비래 아싸 비래 하다보면 한국 블루베리 의무 자조금 알레스 아우토 빙그레 우미건설 컨소시엄 아싸 비래 아 누가 그렇게 혼자 가다 다리 비래 비래 뿌리담을 열쇠 와사비 주비푸드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해 유동 골뱅이 어 안요미 가슴 메컵이라고 아 비래 아 비컵 아 비컵 아 비컵 KB 국민은행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주식회사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3: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3: 방탄꼭지 방탄꼭지.
5: 아직 한 번 남았다.
3: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0: 솔직히 놨다.
1: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 블루베리.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 블루베리.
2: 신선함이 살아있다. 우리 땅에서 갖다 낸 케이 블루베리. 식감도 신선함도
1: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 블루베리.
2: 사단법인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조금.
3: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구혜영님께서 세상이 따뜻한 거 두 대를 통해서 전 늘 알고 있었는데 영면이는 주말에 하셨구나. 다 묻어먹고. 아, 알죠. 알고 있었죠. 매일매일 저도 두댕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늘 느끼죠. 근데 어쨌든 나가니까 더 따숩더라. 이 말이지. 제가 뭐 밥을 더 먹었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자, 우리 비 오빠가 또 신곡이 나왔습니다. Feel it가 아니라 Feel it. 너야 듣고 올게요.

2123번님 수원에서 시내버스 기사하는데요. 오늘 아침에 운행할 때 새가 차 와이퍼에 무임승차해가지고 세정고장을 같이 갔네요. 아, 차 세워서 무임승차하면 안 된다고 뭐라고 했더니

했더니 날아가 버렸어요. 아, 시청에 민원 걸지 않으려나 걱정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사진도 보내주셨습니다. 어머 귀여워라. 아니 참새가 와이퍼에 앉아가지고 원래 참새들 뭐 금방 쑥 날아가 버리는데 움직이면 와 이제는 차를 좀 탈 줄 아는 새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냥 날아가 버렸어. 아이고 그래도 우리 버스 기사님 낭만 있으셔. 로맨틱하다. 7564번님 신랑이랑 손뼉치기 손뼉 밀치기 게임하다가 제가 너무 세게 밀어버린 건지 남편이 넘어지면서 손목 뼈가 부러졌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와 그 뒤로부터 마누라 무섭다고 피하네요. 이 일을 어쩌나. 뭐 어떻게 밀면 손목 뼈가 나갈 수가 있어요. 이거 뼈가 이렇게 쉽게 나가는 건 아 어느 정도로 세기로 했길래. 야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웃자고 기분 좋자고 게임했다가 죽자고 덤벼들면 안 돼요. 이런 사달이 납니다. 이거 어떻게 아유 이거 앞으로 이제 그 허드렛일을 아내가 다 대신 해줘야겠네. 손목뼈가 나갔으니까. 아이고 0486번님 저 오늘 출산해요. 방 빼러 새벽에 입원해가지고 2시간 뒤에 아기 봅니다. 둘째 출산. 아 아는 고통이라 그런지 급 떨려요. 언니 저 먼저 방 빼고 올게요. 다음은 언니 차례 순산 기원. 저 진짜 이제 어떡하죠? 저 아무 생각 없이 지금까지 있다가 오늘 그 마미톡 이거 봤더니 이제 진짜 한 50일 정도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와 이제 저도 출산 가방 써야 되고 아기 용품도 슬슬 사야 되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아무 생각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래 이런 게 바로 둘째 여유 아니겠습니까. 어쨌거나 저쨌거나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순산 하실 겁니다. 일어나십시오. 562번님 딸아이가 첫 취업 최종 면접이 있어 판교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마 나 안 떨려 잘하고 올게 하는데 아, 왜 눈물이 핑 돌까요. 끝나고 영미씨가 아 보내주시면 딸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취준생들 응원합니다. 어 그치 내 딸이니까 알죠. 말로는 안 떨린다고 해도 다 알죠. 엄마 안심시키려고 하는 말인 거. 아유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좋아요. 아 쏘겠습니다 분명. 그리고 아 2시에 데이트 기운 받아서 잘 되실 거예요. 7764번님 저 내일 입대해요. 벌써부터 너무 긴장되고 떨리네요. 응원 한마디만 해주세요. 충성. 아 또 내가 선배로서 또 한마디 해야겠구나. 아 제가 또 진짜 사나이 갔다 온 멤버 아니겠습니까. 아이 시간 금방이에요. 뽀로록 지나가더라고. 이제 갔다 온 뒤로 또, 아, 또 편해졌다고 하네. 또 핸드폰도 가져갈 수 있고 뭐 하다니까. 어, 두 대 들으면서 아, 쉬엄쉬엄 하세요. 쉬엄쉬엄. 예예. 예. 자 여러분들 모두 안현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하나 보내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자기소개 보내주세요.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요즘 제가 꽂힌 노래 코르티스의 레드 레드.

0: 영어 못하는 거 이거 죄는 아닙니다. 그저 입을 좀 떼고 싶을 뿐. 미국 대 안영미 영어법 프로젝트 100% 내우기 부득이 퀴즈쇼. 나자 시절 영어 공부 안 했다는 사실 하경사. Listen, boys and girls, I will introduce. 제가 잉글리시로 내는 문제를 듣고 한국말로 정답을 외쳐주시면 돼요. 제한시간 60초 안에 5문제 중 4문제를 맞히시면 성공 success. 참여 선물로 비타민 무기질 성공한 분께는 50만원 상당의 블랙박스까지 얹어드립니다. Hey, everybody, do you understand? 자, 그럼 오늘의 도전자 만나볼까요? 나처럼 공부 안 한 사람 누구인가?
1: Hello, young me. My name is Louis Mom. Nice to meet you.
0: Louis Mom, nice to meet you too. What's your job?
1: My job is Korean food buffet manager.
0: Wow, manager? Korean
1: yeah,
0: buffet manager.
1: Yeah.
0: Wow, buffet manager면은 Korean buffet many eating 하겠네요. 혹시 제일 famous 메뉴 뭐예요?
1: Steady seller is J6 고추장 포크.
0: Oh my god. 아니 거기 가서도 그렇게 다들 제육만 먹어요?
1: 예, 고기.
0: 고기. 예. 그러면은 잡채는 어때요?
1: But many people like 고기.
0: 아, 고기.
1: Yeah.
0: 아, 오케이. 그러면 한 번에 제일 many 접시 먹은 사람, 이팅한 사람 몇 접시까지 먹어요?
1: Everyday same people, so only one.
0: Only one?
1: One time. One person, one time.
0: One person, one time?
1: Yes.
0: Wow.
1: Everyday eating.
0: Yeah. 질려버렸어. 오케이. Yeah. 질려버렸어. 오케이. Yeah. 자, 그러면 today question. Very, very easy peasy. You have 자신감? 자신감 뭐라 해야 되지?
1: Yes.
0: Self-sense?
1: Yes.
0: 오케이. Condition good? Okay. Feel so good. 자, question. Yeah. Let's go. 떡 이름입니다. Wind Rice Cake.
1: 바람떡.
0: Okay. 노래 제목이에요. Hand Come On.
1: 손.
0: 손.
1: 노래 제목?
0: Hand Come On. It's Singer 17.
1: 패스.
0: 아, 드라마 제목 Fake Father.
1: Fake Father?
0: Yeah, 드라마 제목.
1: 가짜 아빠. Fake Father.
0: Almost.
1: 가짜.
0: 이레스 박혜수 and 이희준. Yeah. You don't understand?
1: 예,
0: yeah,
1: 거짓 아빠?
0: or her Wednesday father. 허는 한글이에요.
1: 허사비.
0: 오케이. 자, 영화 대사입니다. 바이트 매니시크. 바이트 매니시크.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0: I'm so sorry.
1: I'm so sorry, but I can.
0: Yeah.
1: Yeah. 이 노래 제목이 이게 단순한데 좀. 그래 맞아. 이제 생각났어. 이제 생각났어. Too late, too late.
0: Yeah, sorry.
1: Yeah, I'm so sorry. Bye.
0: My 시아버지 love you.
1: You 시아버지 love you라고?
0: Yeah.
1: 아, okay. 시아버지 love you, love you. Bye.
0: Yeah, bye. Thank you.
1: Yeah. 되게 독특하네요. 시아버지한테 사랑 고백을 하는 며느님도 처음 봤어요. 자, 루이밤이 손오공 끝에 맞춰버리셔서 준비된 다른 문제 청취자 퀴즈로 내드릴게요. 학교사 주워먹기 퀴즈. 굉장히 쉽습니다. 영화 대사예요. 바이트 매니시크. 강혜정 씨의 유명한 대사였죠. 정답 보내주실 남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이츠 프리 무료고요. 김치 세트 쏠게요. 퀴즈 정답은 방송 끝에 문 닫기 전에 발표할 거니까 기다려주시고요. 그 사이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루이맘의 신청곡. 그래. 그래도 시아버지한테 사랑 고백을 했으니까 다행이다. 이적의 다행이다 듣고 올게요.
2: 그대를 만나고 그대와 마주 보며 숨을 쉴 수 있어서.
1: 아, 요게 또 영화가 좀 오래된 영화라서 색깔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목 알려드릴게요. 웰컴 투 동막골에서 나왔던 유명한 대사입니다.

0: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2026년 상반기 안전한국훈련이 2026년 5월 11일부터 전라남도 내 8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태풍, 홍수 등 풍수에 따른 주민 대피 및 수습 복구 훈련으로 진행됩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우리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국훈련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 훈련은 전라남도가 함께합니다.
1: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2: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두 대기들의 손가락만 있다면 영미는 언제까지고 놀 수 있어? 두 대 문자파리 두 문파. 요즘 졸업사진 찍는 학교들 많죠. 교복 딱 차려입고 정석으로 찍는 곳도 있고 웃긴 컨셉 잡아서 재밌게 찍는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 뭐 어떤 식으로 찍든 요때 찍어둔 졸업사진 한 장으로 평생 추억 파먹고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도 졸업앨범 펼치는 기분으로 준비를 했어요. 바로 학창시절 추억의 한 장면. 자, 급식 1등으로 먹으려고 와다다다 뛰어가던 장면, 쉬는 시간마다 친구랑 말뚝박기 하던 장면, 수업 중에 떠들다가 선생님한테 혼났던 장면 등등등 어떤 장면이든 다 좋습니다. 졸업 앨범을 펼치는 순간 아주 선명하게 떠오르는 장면과 그 시절이 생각나는 노래들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보내드릴게요. 자, 제 추억 하나 먼저 던져볼게요. 저는 딱 이 장면밖에 생각 안 나. 제가 고등학교를 딱 올라왔어요. 의정부 공고를 딱 올라왔어요. 학기 초에 저희 반 창가에 다른 반 남학생들이 저를 보려고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막 절 보려고 막 기웃기웃댔던 그 장면이 좀 떠나질 않네. 다닥다닥 다라닥닥 다라닥닥 그대여.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노래는 SS501의 You Are Man입니다. 아, 그 친구들 다 어디 갔니?

네, SS501의 You Are Man 듣고 왔고요. 5973번님 증인 한 사람 없는 의정부고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저는 의정부 공고를 나왔고요. 네, 아 그러니까 우리 그 동창들이 왜 이렇게 다들 이 증언을 안 해주는지 난 모르겠네. 분명 듣고는 있을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팩트란 얘기예요. 사실이니까 다들 그냥 언급을 안 하는 겁니다.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2대 문자파리 2댕이들의 학창시절 추억의 장면들 한번 같이 만나볼게요. 7195번님 고등학교 때 아침에 급식실에서 라면을 끓여서 팔았어요. 우와 진짜요? 아침 조회 끝나자마자 달려가서 15분 만에 종 치기 전에 라면 흡입하고 다시 교실까지 전력 질주를 했답니다. 정말 젊은이 가능했던 일. 그때 그 라면이 너무 먹고 싶네요. 진짜? 아침에 라면을 팔았다고요? 와 대박이다. 진짜 고등학교 때 진짜 미치죠 진짜. 와 이때는 안 씹고 그냥 삼켜도 소화될 때야. 와 진짜 학교에서 파는 라면 얼마나 맛있었을까. 현진님, 저는 여고 다녔는데요. 창문을 열었더니 들판에 그래 어딜 가나 있어. 바바리맨이 있었어요. 친구들이랑 꺅꺅 소리 지르면서 쳐다봤지만 중요 부분은 못 봤네요. 아 까비. 그러니까 실속이 없으셨네. 저는 공고를 나왔는데 남녀공학 공고를 나왔는데도 저희 학교 앞에도 있었어요. 새벽에 아침 일찍 갔다가 바바리맨 보고 그랬었어요. 5278번님 학생 때 뒷산 쪽 철조망 넘어 땡땡이를 쳤는데 산 아래까지 빙빙 돌아 내려갔더니 너무 지쳐서 놀지 못하고 그지꼴로 집에 가서 잤네요. 뭐 그렇게 깨닫는 거죠. 아 뭐 이불 밖은 위험해처럼 학교 밖도 위험합니다. 땡땡이 함부로 치면 안 돼요. 이것도 쳤던 사람만 칠 수 있어. 놀았던 사람만이 놀 수 있어. 7925번님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영면이 코스프레 했던 거요. 와 진짜요? 졸업여행 장기자랑으로 저희 반은 개그 콘서트를 열었는데 분장실에 강생님이 골룸 영면이 분장을 했습니다. 스타킹으로 대머리를 만들었고요. 손으로 열심히 족발을 표현하며 그만주래 이것들에 열심히 했네요. 다행히도 저희 여령과 인생 포기한 분장으로 1등을 했고요. 와 아 진짜 전 왜 그랬을까요? 심지어 그거 졸업앨범 한 페이지에 큰 배경으로 쓰였습니다. 아 저 왜 그랬을까요?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너무 바람직하다. 이때 당시에 코미디를 아셨어. 진짜 개그가 뭔지 아셨던 분이야. 뭐가 돼도 되셨을 것 같은데 지금 한 자리 꿰차셨을 것 같은데 이 정도 기세면. 6397번님 고 이때 청소 시간에 친구한테 청소 부탁하고 은행 달려가서 신화 팬클럽 신화창조 가입하고 왔던 거 생각나요. 그때 은행 가서 했다고요? 팬클럽 가입도 은행 가서 했다고요? 은행에서 뭘 한 거예요? 와 그때는 콘서트 티켓 팔았던 건 알아요. 근데 그건 알고 있었는데 팬클럽 가입 까지도 은행에서 주최했었다는 게 되게 신기하다. 지금도 한번 깜짝 이벤트로 그런 거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은행에서. 요즘 은행도 없어지고 있는 추세라서 이게 너무 아쉽습니다. 자 이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보내드리겠고요. 학창시절 추억의 한 장면들 계속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저희는 신화 창조 분들을 위하여 신화의 으쌰으쌰 듣고 올게요. Hey.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신화의 으쌰 으쌰, 시크릿의 사랑은 무브까지 두 곡 이어서 듣고 왔고요. 3768번님, 저는 재키 팬이어서 아는데요. 그때 팬클럽 가입할 때 가입비를 은행에서 입금하고 은행에서 주는 입금증을 동봉해서 우편으로 보냈어요. 아날로그 그 자체였습니다. 아, 그래요? 아, 가입비도 내야 되는 거였구나. 와, 그 은행에서 안 하는 일이 없었네요, 그때 당시에. 자,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두 대의 문자파리, 두 문파. 오늘 주제는요, 학창시절 추억의 한 장면입니다. 사연 계속 볼게요. 0803번님, 학교 근처 절벽 위에 열린 산딸기를 따려고 교복 치마 속에 체육복 바지 입고 절벽을 기어 올라갔습니다. 손, 무릎 다 까질 만큼 산딸기가 먹고 싶었냐고요? 아니요. 짝사랑하던 선생님 드리려고요. 푸힛! 그래, 옛날엔 그랬지. 선생님 짝사랑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교생 선생님 오시고 그러면 막 짝사랑하고 그땐 그랬었는데. 1938번님, 여고 다녔었는데요. 야자 시간에 야자 감독 선생님 모르게 교실 TV로 다 같이 외화 드라마 V 보다가 들켜서 다음날 옥상에서 단체로 기합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땐 V가 어찌나 무섭던지. V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꽤나 심지어 여고생이셨대. 아, 좀 연배가 있으신 분이신 것 같은데. 저도 V 기억납니다. 아, 그때 이제 파충류 인간이라고 있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렙틸리언 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 이게 인간처럼 위장하고 사는 거예요. 파충류인데 외계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요 살갗을 이렇게 뜯으면 안에 초록색 피부 그 알죠? 그 뭐지, 도마뱀 같은 피부가 나와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 그 다이애나인가? 다이애나가 굉장히 미인이거든요. 근데 그 생쥐를 어찌나 맛있게 먹던지. 근데 그 생쥐도 먹고 싶었어. 그 하도 맛있게 먹어가지고. 0062번님, 저는 학창시절 하면 수능날만 생각이 납니다. 2교시 수리 영역 때 모르는 건 패스하고 아는 것부터 풀자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패스 하다 보니까 시험지 받고 5분 만에 맨 마지막 문제를 패스하고 있는 나 자신.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그냥 집에 가야 되나 진지하게 고민을 했대죠.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선생님들, 저기 문제 내시는 선생님들, 숨쉴 구멍 하나쯤은 좀 만들어주세요, 제발. 이렇게 올 패스하게 만들지 마시고요. 와, 이런 것도 어떻게, 와, 이게 문제가 나왔다고? 와, 너무 쉬운데? 라고 할 정도의 코러 문제 한두 개쯤은 조금 남겨주셔요, 제발. 2021번님. 고등학교 때 비만 왔다 하면 신발을 가방 옆에 끼고 비 쫄쫄 맞으면서 맨발로 길 걸어서 집을 가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위험한 짓을 재밌다고 비가 올 때마다 했네요. 그러다가 어느 날 비 쫄딱 맞고 에어컨 바람 쐬다가 제 친구와 저 포함 6명이서 다 몸살 걸려가지고 몸져 누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학교 다닐 땐 비 오면 그렇게 재밌어. 비가 와도 재밌어. 진짜 비 맞고 가도 재밌고. 우리는 비가 오면 요즘에는 막 짜증나잖아요. 성인이 되면. 아, 날씨 왜 이렇게 구려. 기분도 꾸질꾸질해지게. 아, 차 막히겠네, 오늘. 뭐 이러면서 그냥. 뭐 괜히 그냥 비 탓 막 하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는 비가 와도 재밌고, 눈이 와도 재밌고, 뭐가 와도 재밌고.

0: 나도 재밌었어 그냥. 자, 이분들도 추첨을 통해서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보내드리겠고요. 학창시절에 잊을 수 없는 추억의 장면들 사연 계속 받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광고 듣고 올게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6: 파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5: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7: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0: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0: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0: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유동
2: 골뱅이.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5: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두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두 대의 문자파리 두문파 학창시절 하면 떠오르는 장면 사연 계속 볼게요. 9975번님. 제가 어릴 적 모습 그대로 컸으면 이뻤을 텐데 그거를 못 지키고 지금 얼굴은 그냥 49살이네요. 아, 저때 애들이 졸업 앨범 보고 전화 많이 왔었는데 엄정화 배반의 장미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와 너무 예쁘신데요? 진짜 너무 미인이신데? 이때가 언제예요? 초등학교 때예요? 너무 예쁘다 진짜. 아, 지금 모습도 궁금하긴 한데 야, 연락 올만하네요. 연락 올만해. 예. 자, 요렇게 학창시절 하면 떠오르는 장면 계속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하나 보내드릴게요. 9975번님이 신청하신 엄정화 배반의 장미 듣고 3보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입니다.
2: 평소 과식을 하거나 기름진 음식, 야식을 먹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배가 더부룩하신 분, 그리고 위 내시경 검사 후 위염 치료를 받았으나 약을 먹어도 증상이 자주 재발하고 상복부나 오목가슴에 통증이 있어 고생하신 분들은 담낭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담낭염은 대부분 담석 때문에 발생하지만 담석이 없어도 담낭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증상이 반복되는 만성 담낭염은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급성일 경우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담낭염의 수술은 복강경 수술로 진행되어 회복이 빠르며 수술 후 담낭이 없어도 음식 소화에는 지장이 없고 오히려 증상이 호전되어 음식 섭취 후 부담감이 사라집니다. 담낭염이 의심된다면 24시간 이내에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외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였습니다.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3: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4: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5: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빨리 등교해서 결국 졸업까지 체육복 입고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봤더니 교복이 제일 이쁘네요. 그러니까요. 왜 굳이 체육복을 선호하셨지? 교복 그 치마라서 불편해서 그러셨던 거예요? 근데 너무 이때 당시에 쓸데없이 부지런하셨는데요. 근데 반항심이 또 생기잖아요. 이때 중고등학교 때 사춘기 때고 뭔가 자꾸 어른들이 그렇게 해 반드시 그렇게만 해야 돼 라고 하니까 싫은데? 난 불편한데? 이러면서 그냥 제가 볼 때는 고집을 피우셨던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은 예, 그냥 어른들이 하는 말이 맞았다. 예, 그 말이 맞다 말씀드리면서 자 이렇게 학창시절 하면 떠오르는 장면들 계속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보내드릴게요. 사연 받는 동안에 저는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피로에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Well,
2: well, well. 슬림웨이. Well, well,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3: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4: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부 시작됐고요. 두대 문자파리 두문파 오늘의 주제는요. 학창시절 추억의 한 장면입니다. 김지연님께서 불편한 교복을 입기 싫어서 고등학교 때 체육복 입고 새벽 6시 30분에 등교하곤 했었어요. 그래도 결국 교장 선생님이랑 마주쳐서 혼났지만 전 교장 선생님보다 더욱더

0: 지친날을 안아주라.
1: 지친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에이브릴 라빈의 Girlfriend 듣고 왔고요. 두 대 문자파리 두 문파 두 댕이들이 학창시절 하면 떠오르는 장면 이야기하고 있었죠. 1101번님 75년생 대구 소재 한 여중 출신입니다. 당시 담장 하나 사이에 두고 어머 남중이 있었는데요.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마다 거울 쏘임으로 서로에게 신호를 보내곤 했었죠. 이야! 저도 이 기분 알아요. 저도 중학교 때 저희도 그랬어요. 담장 하나 두고 남중 그 의정부 중학교 있고 의정부 여중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학교 등교할 때 남학생들이 이렇게 창밖으로 이렇게 막 본단 말이야. 근데 중학교 때는 정확하게 말하면 저는 인기는 없었습니다. 이건 확실히 얘기할게요. 고등학교 때 얼굴이 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맞아요. 거울로 막 이런 거 하고 그랬었는데. 나은지님, 포항 장성고등학교 1회 졸업생입니다. 저희는 토스트 기계를 일수 가방처럼 옆구리에 끼고 등교했어요. 누가 많이 먹나 대결하는 것처럼 엄청 먹어댄 고등학교 시절의 친구들아. 다들 애엄마 되어서 더 먹어들 대고 있겠지? 그립다 친구들아. 와, 토스트 기계 진짜 신박하다. 저희 때는 기껏해야 각자 이제 역할 줘가지고 비빔밥 해먹을 거리들 갖고 오는 게 다였거든요. 그러니까 양푼 걸리면 최고지. 왜냐면 그 친구는 다른 건 다 안 갖고 와도 되고 양푼만 딱 챙기면 되니까 나머지 이제 친구들이 막 고추장 싸오고 막 해가지고 같이 막 비벼가지고 계단에서 꼭 그러면 계단에서 먹어야 맛있어 또. 계단에서 먹었던 기억은 나는데 토스트 기계 진짜 신박하네요. 5293번님 학창시절 소풍 갔을 때의 일입니다. 생머리에 키도 큰 제 친구가 걸어가면 뒤에서 남학생들이 많이 따라왔었는데요. 근데 앞모습 보고 돌아가는 남학생들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야, 너 내 친구한테 사과하고 가라. 나중에 들어보니까 제 친구는 제 말이 더 치욕스러웠대요. 학창시절 추억 떠올리며 많이 웃었네요. 저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아, 굳이 왜 세기를 막아? 그 사과를 왜 시켜, 굳이? 어? 그냥 아사모사하게 넘기려고 그랬는데, 왜 굳이 넌 그렇게 짚어주냐고. 더 얄미워. 더 얄밉다고요. 8343번님 학창시절 많은 스승님이 계셨지만 고등학교 때 지구과학쌤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항상 호주머니에서 무언가 꺼내 씹어 드셨는데 알고 보니 그게 꼴뚜기였거든요. 마른 꼴뚜기. 이걸 주머니에 왜 넣고 다니시는 거야 도대체. 수업 중에 질문해서 대답 잘하거나 수업 태도 좋은

놓으면 꼴뚜기 두개 쓱. 말안 듣고 떠들면 조용히 이거나 먹으라면서 꼴뚜기 한개 쓱. 꼴뚜기 한번 먹으려고 열심히 했던 추억. 되게 신박한 선생님과 친구들이 많았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니, 주머니에 마른 오징어도 아니고 마른 꼴뚜기를 왜 주머니에 놓고 다니셨지? 아, 항상 꼴뚜기 냄새 났겠다. 그 선생님 말씀하실 때. 자,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0736번님, 고1 때 가을 소풍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라떼는 단발령이 있어가지고 귀밑 3cm인 거 보이시죠? 단발이어도 다 같은 단발이 아닌 각자의 개성을 살린 단발머리예요. 저 때가 1991년이니까, 아, 나 지금 몇 살이니? 조용필 단발머리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너무 예쁘다, 귀엽다, 다들. 진짜 다 가지각색이에요. 똑같은 단발이 없어. 뭐, 한 분은 완전 이대팔로 넘기신 단발, 또한 분은 아예 앞머리를 자르는 단발, 또한 분은 머리 띠한 단발, 뭐, 5대5 가르마 단발, 다 달라. 다 달라요. 와, 한 7분이신데, 70주인데, 70주가 다 달라. 근데 이때 당시에 단발령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 귀밑 3cm까지도 못 길렀었어요. 저는 항상 초등학교 때부터 늘 쇼커트였습니다. 자, 이분들 중 추첨을 통해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보내드리겠고요. 학창시절 하면 떠오르는 장면 계속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0736번님이 신청하신 조용필의 단발머리 듣고 올게요.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조용필의 단발머리 그리고 전미도의 보랏빛 향기까지 두 곡 듣고 오셨고요. 두 대 문자파리 두 문파 학창시절 하면 떠오르는 장면 더 볼게요. 3335번님 새싹입니다. 고딩 때 그 어렵다는 세계사를 쌤 때문에 그 과목만 공부했던 기억이 새록새록하네요. 친구들과 도시락 얼른 먹고 점심시간에 쌤 보러 스탠드에 앉아 기다리곤 했었는데 그때 소원이 쌤 이혼하고 나랑 결혼하는 거였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친정엄마보다도 나이가 많으셨네요. 원영쌤 그립습니다. 그래 옛날엔 이게 낭만이야. 진짜 짝사랑하는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 학교 가가지고 막 선생님 그 교탁 위에 그 꽃도 올려다 놓고 막 그런 거 했었잖아요. 아니면 일부러 청소 좀 깨끗하게 해놓던지 칭찬받고 싶어서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 친구들은 어떤 건지 모르겠네. 요즘 친구들도 막 선생님 짝사랑하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509번님 저도 고등학교 때 두발 검사 심했어요. 그때 머리 길다고 잘려서 반항심에 머리 3mm로 빡빡 밀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 바람에 별명이 동자승이었는데 2, 3학년 누나들이 쉬는 시간마다 와서 귀엽다.

하고 보고 가셨던 기억이 나네요. 내 청춘이요. 88용띠들 다들 화이팅. 아 진짜 요런 반항심에 이렇게 머리 빡빡 미는 친구들 꼭 한 명씩 있었어요. 남학생들 중엔 있었는데 그 여학생들 중엔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저는 왜 머리가 3mm였던 거지? 예, 저는 그냥 스포츠 머리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스포츠 머리하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중학교 때 여중 때. 3711번님, 저희 여고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데 가을에 은행 열매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그런데 체육 시간에 선생님께서 학교 축제 때 쓰고 보관해둔 버너랑 후라이팬 식용유 가져오라고 하셔서 학교 운동장 벤치에서 그 은행 씻어가지고 소금 솔솔 뿌려가지고 구워주셨는데 은행이 냄새랑 다른 맛인 거 처음 알았잖아요. 어른이 되어서는 그게 그렇게 비싼 안주였다는 걸 알았죠. 불타는 고구마 체육쌤 잘 지내시죠? 어 진짜 이것도 낭만이다. 얼마나 좋아. 어? 야 이거 갖고 와. 버너랑 후라이팬 갖고 와봐. 어 내가 해줄게 해가지고 진짜 옛날 그 달려라 하니 홍두깨 선생님 같은 그런 느낌. 아 그래 체육쌤들이 요런 낭만들이 있었어 보면. 아 진짜 불타는 고구마 체육쌤 어떻게 지금 듣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9058번님, 영미 누나 전 예술고 기숙사생이었는데요. 남자 기숙사 방이 2층이었거든요. 사감 선생님 몰래 치킨 시켜서 라푼젤 마냥 기다란 줄을 이용해서 치킨을 올려 먹은 기억이 생생하네요. 아 몰래 먹는 치킨이 꿀맛인 거 아시죠? 야 진짜 이거지 선생님 몰래. 요렇게 치킨은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몰래 먹는 치킨이었으면 오죽했을까. 근데 치킨만 먹은 거죠? 치킨만 먹은 거겠죠? 어? 괜히 뭐 생맥 이런 걸 시키거나 그런 거 아니죠? 에에에 그쵸? 자 4336번님 중1 때 도덕 선생님이 늘 수업 5분 전에 끝내고 나가시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벽시계랑 가장 가깝고 키도 컸던 저에게 친구들이 속삭였죠. 야 시계에 5분만 빨리 맞춰봐. 순딩했던 저는 그걸 또 진짜 해버렸고 결국 선생님은 10분이나 일찍 수업을 끝내셨는데 복도에서 교장 선생님과 정면으로 마주치심. 그날 우리 반은 단체 기합을 받았고요. 저는 세상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끝까지 배우는 안 불었습니다. 덕분에 이후 학교 생활은 평화로웠네요. 영수가 잘 지내지? 아니 선생님이 그래도 배려해준다고 5분 일찍 끝내줬으면 거기서 스탑 했었어야지. 그걸 또 아 선의를 또 이렇게 또 선생님이 얼마나 곤란했겠어요. 교장 선생님 앞에서 그 왜 벌써 나오나? 아 제가 5분 먼저 그냥 나왔습니다. 5분이 아니라 지금 가봐 이 정도면은 그 선생님 땡땡이 아닌가? 다 나와 이렇게 되는 거지. 와 1101번님 고1 때 수학 시간에 매점에서 파는 보름달빵 먹다가 쌤한테 걸렸죠. 와 보름달빵 이것도 진짜 맛있었는데 빵 물고 칠판에 나와서 문제 풀라고 하셔서 그거 입에 물고 풀었습니다. 다행히 근데 맞췄어요. 아 나 공부 좀 했었어요. 장하십니다. 보름달빵 먹고 싶다. 이거 진짜 맛있었는데. 그리고 학창시절에 매점에서 팔았던 빵은 왜 다 그렇게 맛있었을까? 국진이 빵도 맛있었고 핑클빵도 맛있었고요. 다 맛있었어요. 그 당시에 팔았던 햄버거도 맛있었어. 다 맛있었어. 왜 그랬을까? 지금은 왜 이렇게 또 입맛을 잃게 됐을까? 먹을 게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 이분들도 추첨을 통해서 안유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보내드리겠고요. 학창시절 하면 떠오르는 장면들 계속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저희는 카니발의 그땐 그랬지 듣고 올게요.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4: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대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5: 안녕입니다. 4부 시작됐고요. 여러분들과 학창시절 이야기 나누던 와중에 오늘은 두댕이들을 위한 급 이벤트 나갑니다. 바로 서울 명보 아트홀 라온홀에서 절찬 공연 중인 연극 마트로시카 관람 티켓인데요. 만년 적자에 시달리는 영세극단 마트로시카가 까도 터지는 대소동 속에서 오로지 공연만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그린 B급 코미디 연극이라고 합니다. 요새 웃을 일이 통 없어가지고 재밌는 연극 보면서 웃고 싶다거나 관극하고 싶으신 두댕이들은 성함까지 꼭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세요. 5월 26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티켓을 1인 2매 총 10분께 드릴게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예요. 저희는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듣고 두댕이들이 보내주신 사연 계속 볼게요. 스머프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듣고 오셨고요.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연들 많이 보내주셨어요. 2999번님, 저는 시골 학교 친구들을 위해 소중한 추억을 남겨주는 사진작가인데요. 아, 오늘은 경북 울진에 있는 초등학교 졸업사진을 촬영하고 스튜디오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여기 학교가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어서 멋진 사진들이 나왔네요. 나중에 앨범이 완성되고 멋진 어떤 멋진 추억으로 남을지 기대가 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근데 아, 너무 부러워요. 지금 바닷가 해변가에서 친구들이 다 같이 일렬로 서 있고 지금 드론으로 찍으신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사진을 지금 위에서 지금 찍어주셨어요. 다들 막 손 흔들고 있는 사진인데 부럽다. 학교 근처가 바닷가야. 그 자체가 지금 난 지금 너무 낭만이다. 낭만, 정말 낭만적이야.

0647번님. 전 7, 8년생 남자인데요. 고등학교 졸업식 때 친구들이랑 마지막 일탈로 각자 색을 정해서 염색하기로 했거든요. 빨강, 노랑, 초록, 보라로 하기로 했는데 저만 초록색으로 하고 다들 장난인 줄 알았다면서 흑발 그대로 온 거예요. 졸업사진 저만 흑역사로 남았네요. 친구들아, 아, 진짜 고맙다. 아니 근데 7, 8년생이시면 고등학교 때면 그때 단체 카톡방도 없을 때잖아요. 그 다른 친구들은 진짜로 그냥 다 아, 장난이지 하면서 그냥 넘겼던 건데 본인만 의리 지킨 거야?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저기 소풍을 가는데 다들 이렇게 교복 입고 오라고 선생님이 그러셨는데 이제 친구들이 자기들끼리만 어떻게 사복을 입고 간 거야.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시킨 대로 교복을 입고 간 거거든요. 선생님 말씀 잘 들으려고. 근데 저만 되게 왕따 당하는 아이처럼 사진에 이렇게 나왔어요. 다 사복 예쁘게 막 입고 왔는데 저만 교복 입고 있어. 아 진짜 친구들 너무하네 정말. 9998번님. 저는 고등학교 때 방송반이었어요. 수업을 알리는 종소리와 수업을 마치는 종소리 기억나시려나요? 그게 시간을 맞춰두면 자동으로 울리는 시스템이었는데 수업 시작종을 3분 늦게 울리게 세팅하고 끝종을 3분 일찍 울리게 세팅해서 쉬는 시간을 총 16분으로 만들어 놓았답니다. 이를 눈치챈 학생 주임 선생님께 신명나게 혼쭐 났던 추억이 있어요. 광주 인성고등학교 방송반 후배들아, 선배는 이렇게 살았단다. 화이팅해라. 아니 그거 그 쉬는 시간 그 16분 만들어 놨다고 이걸 또 뭐 혼쭐을 냅니까? 그 참 그 옛날 선생님들 보면 특히 학생 주임 선생님들 그 왜 그랬나 모르겠어. 그게 뭐라고. 쉬는 시간 총 16분. 이게 왜요? 지금 작가님들 지금 화가 났네. 16분 만들어 놓은 게 이게 왜? 뭐가 잘못됐는데. 아 진짜. 아, 9536번님 새싹입니다. 오늘 친정집 잠깐 들려서 책꽂이 정리하다가 졸업앨범 줄줄이 보고 추억여행하다 왔습니다. 라디오를 켰더니 학창시절 이야기 나오는 거 너무 신기해요. 라디오도 이제 알고리즘 시스템인가요? 그땐 참 꿈도 많고 웃음도 많고 걱정도 많았던 시절이었는데 다들 잘 지내고 있겠죠? 우리 아이들도 그때 저처럼 즐거운 날들 보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지금 친구들도 진짜 제발 우리가 쌓았던 그 추억들, 예쁜 추억들 같이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참 힘든 시절이 돼버렸네요. 아 정말 벌써부터가 걱정입니다. 자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나가고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뉴진스의 How Sweet.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뉴진스 하우스위 그리고 5050의 큐피트까지 이어서 듣고 왔고요. 여러분 학창시절 얘기 흠뻑 빠져있는 동안 문자가 또 많이 또 쌓여있네요. 2046번님. 언니 여기는 대구인데요. 주차해놨더니 차가

0: 지금 47도예요. 예? 지금 자, 뭐 잘못 봤나요? 전 야자 시간에 짜장면 배달시켜 옥상에서 먹다 걸려서 교무실 앞에서 벌성격이. 와, 대담하다. 와, 어떻게 짜장면을 시켜 먹을 생각을 하세요? 계속. 야자 시간에. 와, 근데 47도인 것도 대단하다. 어머, 세상에. 아, 이거 어떡하냐. 이제 시작인 거잖아요. 그쵸?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 주 수요일인가? 그때 비 오고 나면 조금 한풀 꺾일 거란 얘기는 있긴 있었는데. 와, 어떡하죠? 이제 어떡하죠? 저는 다음 달 말쯤에 이제 애가 나올 거고. 어떡하죠? 김미애님. 언니, 전 지금 경주예요. 경주에서 유명한 난임 한의원 어렵게 예약 성공해서 오늘 들렀다가 집에 가는 길입니다. 아주 신명 납니다. 언니 착상 기운까지 받으면 더 신명 날 듯 기운 좀 주라! 라고 하셨는데. 아유, 이건 기운을 드릴 필요도 없어요. 두 대 들으시는 분들은 이미 받고 계시는 거니까요. 분명히 예,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2957번님.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예요. 방과 후 과학교실에서 만든 라디오로 우와 방송을 듣고 있어요. 와, 과학교실에서 라디오를 만들었다고요? 어떻게 만드신 거지? 저는 수학학원에 가야 돼서 숙제를 해야 돼요. 하기 싫은데 그래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유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근데 숙제는 근데 안 하면 안 돼. 왜냐면 숙제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그때 하지 않으면 이게 또 미루면 미룬 대로 또 내일에 내가 더 힘들어져. 그러니까 오늘 지금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하기 싫은 거 하면서 살고 있어요. 왜 해야 되는지 하면서 또 이게 얻어지는 게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한번 힘내서 해봅시다. 나는 다른 거 다 떠나서 라디오를 만들었다는 게 난 더 신기한데요. 라디오 만들 정도면 숙제는 금방이지 뭐. 7080번님. 영미 씨, 저는 마산 사는 아저씨 두댕인데요. 진주에 일이 있어서 시외버스 타고 가면서 듣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영미 씨 보고 있는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몸이 많이 무거울 텐데요. 즐겁게 사시는 그 모습 너무 좋아요. 그래도 무리는 하지 마시고요. 항상 재미있게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근데 진짜 이게 또 달라요. 첫째 때는 첫째라고 막 조심조심 하느라고 움직이지도 않고 막 집에만 있고 맨날 핸드폰만 보다가 뭐 근심 걱정만 늘고 그때가 사실 저는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지금 사실 이렇게 뭐 보시는 분들은 뭐 아슬아슬 하실 수 있겠지만 막 저는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일, 그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면서 수다 떨고 왔다 갔다 하니까 사실 몸은 좀 무거울지언정 마음은 가볍습니다. 한층 가벼워요. 즐겁습니다. 자,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나가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3: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이벤트!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1: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 성공
1: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

0: 짬뽕 이비가
1: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0: 1일 1짬뽕 오케이?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2시의 데이트에서 드린 선물입니다. 유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동화 가든에서 효자 두유, 예민한 아기 피부 일상유의에서 천연 염색 턱받이, 임산부도 섭취하는 콩콩효소에서 효소 유산균, 임산부를 위한 차 위아루이에서 피치 루이보스, 장모님표 마더린너 베이글 해운대점에서 베이글, 육아 허리지킴이 베베스완에서 조끼아기띠, 우리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스크린, 안입은 듯착 갓바디에서 안착팬티, 굿즈파총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4: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3: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한 시간 만에 발표하는 오늘의 학용사 퀴즈 정답 바로 바이트 매니시크 물리면 많이 아파 였습니다. 정답 보내신 분들 중에 8136번님, 3344번님, 엄나영님 세 분께 김치 세트 쏠게요.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 4부 도움 주신 광고주님들 소개를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학창시절 얘기해봤으니까 선생님 버전으로 가볼게요. 선생님들한테 전하는 버전. 선생님 보고 싶습니다. 환인제약 선생님. 제가 짝사랑했던 거 아시죠? 제가 덕분에 제약회사 다니고 있어요. 선생님 사랑해요. 아 오뚜기 카레 선생님. 제가 짝사랑했던 거 아시죠? 제가 좀 마음의 문들이 좀 많아가지고 선생님들이 제 마음속에 많이 품고 있었어요. 덕분에 카레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슬림웨이 다이어트 선생님 제가 좋아했던 거 아시죠? 아, 네, 짝사랑했던 선생님 너무 많아가지고 포스코 ENC 선생님, 한국 세무사회 선생님, 브람스 안마 의자 선생님, 주식회사 인천 글로벌 시티 선생님, 우미 건설 컨소시엄 선생님, 제가 짝사랑했던 거 아시죠? 주식회사 본컴퍼니 선생님, 현대 오피스 유한 책임회사 선생님, 이카우트 선생님, 주식회사 이미가 푸드 선생님, IS 동서 선생님, 독전의 이 선생님까지도 사랑합니다. 네, 토이 피처링 신재평의 여름날 계속 들려드리면서 선생님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가 짝사랑했었던 거 다 아시죠? 우린 내일 또 해주세요.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살구꽃 공원. 이름처럼 봄이면 살구꽃이 피어나는 작은 공원인데요. 규모는 크지 않지만 바로 옆에 도서관이 있고 구석구석 운치 있는 자리가 많아 동네 주민들이 산책하듯 자주 찾는 곳이라고 합니다. 살구꽃 공원은 아파트 단지 사이에 있는 공원이지만 생각보다 숲이 울창한 곳인데요. 하늘을 향해 쭉쭉 뻗은 전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서 그 사이를 걷다 보면 나무 그늘 아래를 걷는 기분이 제대로 납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나무 위에 지어진 트리하우스도 나오는데요. 마치 비밀기지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들어 아이들이 특히 좋아한다고 하네요. 숲길 걷다가 비밀기지까지 만나게 되는 공원이네요.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5월 18일 월요일 완벽한 하루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 아주 밝은 곡으로 신나는 곡으로 시작했습니다. 오티스 케인의 Heaven 들으셨어요. 월요일 이렇게 힘차게 시작하는 게 좋죠. 월요일이니까요. 아, 오늘 또 이렇게 월요일은 여러분들이 참 바쁘신 거 압니다. 그래서 문자가 좀 이렇게 뜸한데 또 시작하자마자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이 쫙 계십니다. 사연을 좀 만나볼게요. 323 쓰시는 분은 성년의 날을 맞이한 젊은 청춘들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오늘 성년의 날인가요? 이야, 축하드립니다. 성년의 날. 야, 저도 이제 성년이 된 지 참 오래됐어요. 성년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제 9036 쓰시는 분은 올 3월에 호주로 유학 떠난 손녀딸이 보고 싶네요. 할머니 껌딱지 예언아 항상 건강하렴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3월 달에 이제 호주로 갔으면 그래도 2개월 좀 넘게 있는데 참 맞아요. 보고 싶죠. 그렇게 친하셨나 봐요. 손녀딸하고. 아,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도 요즘에는 이렇게 호주는 시간대가 잘 맞아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핸드폰으로 얼굴 보면서 얘기도 할 수 있고 전화도 또 하기도 쉽고 그래서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0: 유수희님, 순디 굿 애프터눈. 그래요. 아, 이렇게 또 오랜만에 영어로 영어로 오후 인사를 또 해주셨어요. 4시니까요. 굿 이브닝 전에 굿 애프터눈. 오랜만이네요. 굿 애프터눈. 굿모닝 아니면 굿 이브닝인데.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월요일 저도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듣고 있다. 또 이런 노래 같이 듣고 싶다. 또 이런 일이 있었다. 아니면 뭐 그냥 오늘 덥다. 오늘 참 더웠어요. 이런 식으로 좀 문자 보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게다가 오늘 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우리 비 정지훈 씨 오시잖아요. 신곡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신곡도 같이 들어보고 또 정지훈 씨가 평소에 듣는 취향곡들도 들어보는 시간이 있을 테니까 질문도 많이 보내주시고 또 정지훈 씨한테 하고 싶은 얘기도 비에게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부부터 2부 취향의 공유 시간부터 우리 보이는 라디오 같이 할 거니까 그쪽으로도 많이 오시고요. 준비해 주시고요. 이렇게 오늘 완벽한 하루, 월요일에 완벽한 하루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1, 2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당진시청, 백조싱크, 음식물 처리기, 휴렉, 주식회사 BS안양, 오뚜기 카레, 한국세무사회, 멕시칸, 브람산마의자, 뿌리담은 리얼 생화사비, 주비푸드, 사단법인 한국블루베리 의무자조금,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주식회사 인천 글로벌시티, 샤브올데이,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올품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4: 백조 싱크.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4: 휴레.

0: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1건설.
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0: 신선함이 살아있다. 우리 땅에서 갖다 낸 K블루베리. 식감도 신선함도
1: 살아있다 살아있어 K블루베리.
0: 사단법인 한국블루베리 의무자조금.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3: 놀이가 천배만배, 즐거움이 천배만배. 제16회 화성뱃놀이축제가 전국항에서 시작됩니다. 요트와 보트의 짜릿한 승선체험, 바다 위에서 마주하는 선셋, 그리고 매일 밤 하늘을 뒤덮는 불꽃놀이, 황금의 안길을 따라 걷고 바닷길을 잇는 케이블카까지. 머무를수록 더 특별해지는 시간, 화성 뱃놀이 축제에서 가장 완벽한 하루를 만나보세요. 5월 연휴 아들이 걱정 끝. 아이들도 부모님도 천배만배 즐거운 화성 뱃놀이 축제.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경기도 화성 특례시 전국항에서 만나요.

푸디토리움의 그저 그렇고 그런 기억 들으셨습니다. 아주 푸디토리움은 여러분들도 뭐 많이 아시겠고 우리 완벽한 하루에서도 많이 음악을 틀었지만 굉장히 그 영화 음악으로도 많이 활동을 하시고 자기의 음악도 많이 활동을 하시고 또 브라질 음악에도 굉장히 조예가 깊으시고 제가 좋아하는 그런 뮤지션입니다. 참 좋아요. 이 분위기가 푸디토리움은 언제나 들어도 푸디토리움만의 분위기가 있어서 저는 그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들으면 아 이거 푸디토리움 스타일이구나 라는 그 스타일이 딱 나온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 좋은 뮤지션입니다. 9266 쓰시는 분 순디 반갑습니다. 바쁜 일 끝내고 참외 먹으면서 듣고 있습니다. 저는 구나영입니다. 아 이렇게 이름을 보내셨어요. 나영씨. 아 반갑습니다. 이제 참외 계절이 왔죠. 물론 뭐 요즘에는 뭐 계절이 과일의 계절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매년 나오지만 왠지 그 제철에 먹는 그 과일들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도 참외를 먹었는데 나영 씨랑 똑같이 참외를 먹고 왔습니다. 저도 맛있게 드세요. 1023 쓰시는 분 순디 저 내일 위랑 대장 내시경 하거든요. 4시 전까지 미음으로 식사 마치라고 했는데 애 픽업 갔다 오니까 4시네요. 점심도 못 먹었는데 아이고 또 이제 위 대장 내시경 이렇게 같이 하면은 맞아요 그렇게 하는데 점심을 못 드셨군요. 괜찮습니다. 우리 매일매일 먹잖아요. 하루쯤만 먹어도 괜찮아요. 다이어트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아, 뭐 배고픈 건 알지만 그래도 아 이렇게 또 내가 다이어트를 하는구나. 오늘 참 매일매일 먹었는데 하루쯤 안 먹는다고 큰일 안 납니다. 많이 드셨잖아요. 이렇게 쓰시는 분. 아 그렇다고 제가 뭘 보내줘도 만두를 보내줘도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이렇게 누군가 나에게 다이어트를 하라고 해주는구나 이렇게 참 고맙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꾸 우리 제작진이 뭐라도 자꾸 보내주라고 하는데 안 보내줄 겁니다. 저는 대장 내시고 하는 사람한테 그걸 자꾸 먹을 걸 보내주면 어떡해요. 더 힘들게 대장 내시경 끝내고 꼭 다시 와서 어떤 결과를 들었는지 꼭 얘기해 주시면 그때 제가 선물 꼭 보내드릴게요. 1023 쓰시는 분. 노래 제가 1023 쓰시는 분께 노래를 보내드릴게요. 조지 수민 엘라이크의 이게 제가 그러려는 거 아니고 노래 제목이에요. 이건 아껴줄게 같이 듣죠.

조지 수민 엘라이크의 아껴줄게 들으셨고요. 마이클 잭슨의 워너비 스타팅 썸띵 들어드리고 잠시 후 특별한 취향의 공유 신곡 필릿 너야로 돌아온 가수 비와 함께합니다.

0: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취향의 공유. 오늘 들려드릴 곡은 조이시 모레노의 웅 아브라스 두 주아오입니다. 조이시 모레노는 브라질의 싱어송라이터이자 기타리스트인데요. 조이시라는 짧은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영어권에서는 브라질의 조니 미첼로 소개되곤 하는데요. 조금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노래하지만 그 선율은 항상 부드럽고 맑아서 많은 곳에서 이렇게 비유하는 것 같습니다. 조이시 모레노는 오랜 시간에 걸쳐 보사노바를 재해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가장 최근 작품인 작년 앨범에서 준비했습니다. 동료 뮤지션 자르즈 마칼레와 함께 부른 웅 아브라스 두 주아오 들려드리고 저는 잠시 후 특별한 손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0: 오늘 취향의 공유에서 같이 들으신 곡은 조이시 모레노의 웅 아브라스 두 주아오입니다. 아 저도 지금 노래를 이렇게 듣다가 우리 손님이 오셔가지고 수다를 떨다가 큰일 날 뻔했네요. 아무튼 오랜만에 이렇게 또 취향의 공유에 이렇게 브라질 음악을 또 들고 왔고 요즘 이제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니까 이런 음악들이 많이 끌려요. 브라질의 삼바, 보사노바 이런 음악들이 조금 저를 시원하게 해주는 것 같고 여러분들도 좀 이런 음악 들으면서 시원함을 느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조이스의 노래 들고 왔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오늘 취향의 공유는 오랜만에 신곡을 발표했어요. 가수 B로 돌아온 레인. B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2: 형 안녕하세요.
0: 오랜만이에요. 네,
1: 너무 오랜만이에요.
0: 아니 뭐 오랜만은 아니고
1: 네, 우리가 그쵸.
0: 잠깐 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일이 있어서 봤는데 네, 네, 네.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뭔가 한 이 스튜디오 같은 이런 네. 공간에서 만난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1: 맞아요. 네. 그 형이 사실 형이랑 이제 그 사석에서 우리끼리 농담하다가. 근데 이렇게 갇혀진 어떤 한 10평 남짓한 이런 공간에서 단 둘이 있어 보니까
0: 그러니까요.
1: 예, 기분이 묘합니다.
0: 아주 예. 굉장히 가까워진 느낌.
1: 아니 형 사실 뭐랄까요 그 내적 친밀감이라고 할까요?
0: 그럼요.
1: 우리 언제 봐도
0: 맞아요.
1: 예, 너무 반갑고
0: 우리 가끔 이렇게 문자 하면은
1: 맞아요.
0: 가끔 생각나잖아요 서로.
1: 그리고 저는 형이 뭐 이렇게 올리면 무조건 좋아요를. 재빨리.
0: 아 맞아요. 네.
1: 그리고 굉장히 고맙게. 뭔가 득이 되는 걸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0: 아 그래요?
1: 네. 제가 좋아하는 걸 형이 유독 많이 잘하고 계신 게 많아요. 커피 일단 너무 좋아하죠.
0: 맞아요. 아 B씨도 커피 진짜 좋아해요.
1: 네. 그리고 음악 관련돼서도 형 덕분에 굉장히 많은 걸. 네.
0: 아 그래요? 네. 아 또 우리 완벽한 하루는 들어보셨어요?
1: 네. 그 옛날에. 그 저기 효린나 나온다고 해서.
0: 아
1: 네.
0: 그때.
1: 그 사실 이것도 이렇게 뭐. 뭐 유튜브나 뭐 쇼츠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0: 네네네네.
1: 그렇게 한번.
0: 아
1: 네.
0: 그렇구나.
1: 사실 이렇게 생방은 듣기가 좀 쉽지 않고요.
0: 맞아요. 네. 시간대가
1: 네 시간대가
0: 바쁠 때니까.
1: 네.
0: 그래도 이제 완벽한 하루 오셨으니까 우리 청취자분들께
1: 예.
0: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1: 네 여러분
0: 인사 한번 해주세요.
1: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비정준입니다. 아. 그 사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신곡이 나왔습니다.
0: 맞아. 아 네. 다 알고 있어.
1: 아 그래요?
0: 우리 네. 청취자분들 다 알고 있어요.
1: 네. 그 Feel It 너야라는 곡으로요. 네 나왔는데요. 네 많이들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0: 우리 청취자분들은 저희가 이제 이 Feel It이 나오자마자
1: 네.
0: 틀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 한번 음악을 듣고 아 그때도 틀고 나서 아 B씨의 신곡이 너무 좋다.
1: 네, 사실 요즘 잘 어울릴 만한 곡이에요.
0: 맞아요.
1: 네.
0: 너무 시원해.
1: 네.
0: 사운드가 굉장히 시원하고

0: 막 무겁지 않고.
1: 저 진짜 네. 사운드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믹싱도 네. 미국에 보내가지고.
0: 아, 그랬구나.
1: 네, 켄이란 친구한테.
0: 어, 그, 켄이?
1: 네, 켄.
0: 켄.
1: 네. 아. 켄.
0: 켄이면은 그.
1: 아니, 아니, 아니 그 한국, 말고. 네, 아, 그 켄 그룹 말고요. 네. 네.
0: 그래서 아, 믹싱을 하시나요?
1: 아니, 네. 어, 아니, 그래가지고. 네네네. 여러 번 저희가 말 그대로 다시 해라. 아. 다시 해라.
0: 아, 수정을 계속 보는 거예요.
1: 네, 브러스, 아. 브러스 사운드가 어. 더 올렸으면 좋겠다.
0: 그럴 거면 당신이 하시지.
1: 사실 근데 약간 명분이 네. 제가 하는 것보다는 네네네. 다른 사람 손길을 아, 그렇죠. 좀 탔으면 좋겠다.
0: 맞아요.
1: 네.
0: 아, 근데 이 외국에서 이렇게 믹스를 하는 네. 그 과정이 되게 힘들거든요, 사실.
1: 아, 너무 힘들어요.
0: 맞아요. 네. 근데 그 퀄리티를 위해서 정말 그런 힘든 맞아요. 과정을 계속 겪었다는 게 일단 신경을 정말 많이 쓴 거고 네. 정말 저는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1: 근데 예전보다는 좀 편해진 게 대략 한 20년 전만 해도 아, 테이블 보냈다가 그렇죠. 또 비행기로 받으면 맞아요. 또 보내고 그렇죠. 이래서 한 2주 걸렸거든요.
0: 하드를 막 보내고 막 그랬는데 네.
1: 근데 지금은 이메일로 서로 소통하니까 맞아요.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네, 진짜 사운드는 아. 정말 빵빵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0: 아, 맞아요. 사운드가 굉장히 네. 지금 이 오늘도 좀 더웠잖아요.
1: 맞아요.
0: 저도 오늘 차에서 오면서 뮤직비디오를 한번 봤어요.
1: 아, 네.
0: 지금 듣는데 굉장히 잘 어울려요.
1: 괜찮죠?
0: 네, 너무 네. 잘 어울리고 뮤직비디오도 아우 굉장히 네. 감각적으로 잘 찍으시고
1: 네.
0: 왜 차는 꼭 오픈카는 꼭 그렇게 내려야 되는 거예요? 문을 열고
1: 두 발로 뛰어서
0: 문을 열고 내리면 되잖아요.
1: 아니 원래 문 열고 내리는 네, 거였어요. 네, 네. 근데 그날따라
0: 아 왠지
1: 되게 올드카 클래식카여가지고 네. 이 문 여는 고리가 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0: 아 진짜
1: 아이씨, 이럴 거면 그냥 뛰어내릴게요. 그래서 아. 뛰어내렸는데 감독님이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0: 아, 진짜로
1: 아. 그래서 사실은 그걸 어떻게든 살려야겠다. 어. 그래서 감독님이 그걸 고속으로 돌려가지고 아. 살리셨더라고요.
0: 멋있게 내리긴 했어요.
1: 네, 네. 네.
0: 김석영님이 네. 비님 오셔서 라디오 볼륨을 3개나 올렸어요.
1: 아우 진짜 아,
0: 그래요? 조금 낮추세요.
1: 아니 근데 좀 궁금한 게 3개를 올린다는 3개, 게
0: 어디서
1: 가늠이 좀 아 버튼을 3번 누르신 건가?
0: 어 굉장히 왜 3개를 올렸을까요? 더 비 씨의 더 목소리를 더 잘 듣고 싶다. 보이는 라디오를 보시면 더 좋을 텐데. 서은이님은 왜 안 늙어요?
1: 네.
0: 관리 너무 잘하셔서 멋있네요.
1: 아 늙죠.
0: 아 근데 진짜 관리는 너무 너무 잘하시. 제가 항상 네. 그런 걸 얘기를 듣잖아요.
1: 네.
0: 대단해요 정말.
1: 아 아닙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형 음악 프로를 안 하기로 하고
0: 네네.
1: 그냥 요즘에 1대1 그냥 여러분들 앞에 보여드리겠다면서 각종 대학교 축제나
0: 아 그래요. 네.
1: 그리고 제가 불시에 게릴라 클럽 투어를 가요.
0: 아 그래요?
1: 네. 오. 그래서 며칠 전에도 클럽 투어를 하고 왔는데 전 좀 놀란 게 앞에 네네. 막 굉장히 막 네. 날뛰는 역을 하고 있다. 너무 잘 노는 그 여자분들과 남자분들이 계신 거예요.
0: 네네네.
1: 그래서 제가 막 하다 와 너무 잘 노네요. 몇 년생이에요? 그랬더니 06년인가? 아. 네. 네. 2006년인가? 네. 네. 네. 2007년인가? 아. 뭐 그러시더라고요.
0: 아, 그렇군요.
1: 아. 아빠가 저보다 두 살 어리더라고요.
0: 아.
1: 네. 거기서 약간 네. 현타가 좀 오면서.
0: 그런 경우가 저도 많습니다. 이제, 네.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1: 형, 우리 함께 해요.
0: 그러니까. 네. 우리는 그런 건 이제 익숙하게
1: 네.
0: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할 나이가 됐고.
1: 그래서.
0: 그럼에도 불구하고.
1: 네.
0: 그렇게 클럽에서.
1: 네.
0: 그들과
1: 네.
0: 함께 이렇게 호흡하고 한다는 게 정말
1: 재밌었어요.
0: 대단한 용기죠.
1: 네, 재밌었어요. 아니, 저도 하면서도 네. 내가 이렇게 돈 바꾸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와야 될 것 같은데.
0: 근데 BC는 내가 봐도
1: 네.
0: 거기서 잘 어울려요.
1: 아, 근데 아. 당연히 무료 공연이지만 근데 그들과 함께하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0: 아, 네, 그래요. 네. 그런 거 자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리고 이번에 이 노래 Feel It,
1: 네.
0: 너야
1: 네.
0: 이 노래가 그런 거 하기 굉장히 좋은.
1: 맞아요.
0: 사람들이
1: 진짜.
0: 굉장히 재밌어하고 보기도 좋고 듣기도 좋은
1: 네.
0: 그런 곡인 것 같아서 그걸 한번
1: 들을까요?
0: 들어야 될 것 같아요.
1: 네.
0: 지금 한번 비의 Feel It 너야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0: 비의
1: Feel It 너야.
0: 네.
1: 들었습니다. 아, 시원시원하고
0: 네.
1: 아주 사운드가 그렇게 또 얘기를 들으니까 예. 또 다르게 들리네요.
0: 네.
1: 사운드가 굉장히 시원하게 잘 잡혔어요.
0: 네. 입체적으로 하려고 특히 맞아요. 차 안에서 들으면 좋게
1: 아.
0: 소리가 돌게끔
1: 아, 네. 아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헤드폰이나
0: 네.
1: 이런 좋은 사운드 시스템에서 들으면 막 소리가
0: 더 풍성하죠.
1: 더 풍성하죠.
0: 네, 네.
1: 좋습니다. 오랜만에 네. 이렇게 음악을
0: 네.
1: 내신 거 같아요.
0: 맞습니다. 네, 4년 만이에요.
1: 아, 네. 자주 좀 내주시면 이렇게 요즘에 바쁘세요?
0: 제가 네. 그 좋게 얘기하면 투잡이고 조금 은어로 얘기하면 따블 뛰잖아요. 연기도 네, 하고
1: 그렇죠. 아, 그렇죠.
0: 그다음에 가수도 아, 그렇죠. 하고 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가정에 또 충실해야 되니까
1: 맞아요.
0: 그러니까 시간이 정말 없어요. 그래서 아. 이것도 제가 사냥개들이라는 드라마 찍을 때
1: 네네.
0: 한 2년 동안 곡만 수집했어요. A&R 팀이랑.
1: 아, 그렇구나.
0: 예, 그래서 한 진짜 몇십 곡이 모였는데 그중에 하나를 딱 골라서 계속 수정하고 보완하고
1: 아,
0: 그리고 참. 트렌드에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 갈 길 가자. 그래서 이제 받아서 아오. 이제 저희가 이제 만든 거죠.
1: 근데 굉장히 트렌디해요.
0: 아 그래요?
1: 네, 오히려 이런 게 요즘에는
0: 네.
1: 더 트렌디하게 느껴지고
0: 이게 약간 시티팝 R&B 팝을 섞어놓은 55대5
1: 네,
0: 그런 느낌.
1: 네. 요즘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그런.
0: 네, 근데 좋아하더라고 요 제가 클럽에서 좋아요. 이렇게 틀면은 네. 좋아하더라고요.
1: 그리고 이렇게 클럽에서 큰 소리를 듣잖아요.
0: 네.
1: 그럼 정말 좋을 것 같아.
0: 아. 그래서 이게 약간 이 노래 다음에 다시 여름 바닷가를 딱 듣잖아요.
1: 아.
0: 진짜 도파민이 올라와요.
1: 아 그래요?
0: 오늘 죄송한데 그 좀 곡을
1: 아 이건 또 다 줄 거야를
0: 제가 다 줄 거야 신청했는데 네. 지금 이 날씨에 이 네. 기분에 다 줄 거야 들으면 진짜 못 줄 것 같아서
1: 아 그래요?
0: 네 그냥 차라리 혹시
1: 곡을 바꾸려면

0: 제가 네. 바꿀 수는 있지만 일단 좀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가능한다면 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0: 7403 쓰시는 분이 우리 순디가 좋아하는 음악 스타일인데요. 거봐요. 이 우리 청취자분들이 알아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1: 진짜
0: 여기서도
1: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0: 완벽한 하루에서도 이런 스타일 많이 들고요.
1: 감사합니다.
0: 572 쓰시는 분이 안녕하세요 순디님. 지훈 오빠 온다고 그래서 라디오 들으러 왔어요. 이번 지훈 오빠 노래 너무너무 좋으니까 다들 두 번, 세 번, 백 번 들어주세요.
1: 감사합니다.
0: 이야. 네. 좋아요. 맞아요.
1: 네. 그래서 저는 이거 그냥 여러분들한테 사실 어떤 성적에 관계없이 계속 좋은 노래 많이 들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0: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노래를 많이 내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 양수정님은 네. 이 곡 무조건 뜬다.
1: 감사합니다.
0: 아, 좋습니다. 네. 이렇게 네. 많은 분들이 그냥 들으면 좋으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 주실 것 같고요. 제가 얘기하려다 보니까 일단 우리가 광고를 좀 들어야 돼요.
1: 들어야 돼요. 네. 광고 들어야 돼요. 광고, 고마우신 분들.
0: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우리가 한번 회의를 해서
1: 네.
0: 그 B씨가 가져온 곡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은 네. 방금 얘기한 신나는 곡을 들을 것이냐 한번
1: 좋습니다.
0: 회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잠시 후에 봬요.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 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 올데이.
5: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올바른 품질하면
8: 올품,
7: 올품하면
8: 올바른 품질.
7: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8: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7: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8: 올바른 품질
9: 올품.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특별한 취향의 공유 가수 B 연기자 정지훈 씨와 네. 함께 하고 있습니다.
2: 예.
1: 그러면은 네. 사실은 그 B 씨의 취향곡을 우리가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
2: 네.
1: 근데 사실은 B 씨가 취향곡에 그 평소에
2: 맞아요.
1: 듣는
2: 조규만의 다줄 거야를 사실 조규만 선배님 거 네. 신청했는데 네. 갑자기 생각난
1: 게 필릿을 듣다 보니까 네. 우리 예전에 생각도 나고
2: 네.
1: 이 그 필릿 뒤에
2: 네.
1: 그 싹스리의 다시 여기 바닷가가 네. 나오면 네. 정말 잘 연결이 된다.
2: 네.
1: 흐름이 굉장히 좋다.
2: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도파민 터지는 약간 라인이어가지고 네. 제 노래 듣고 바로 바닷가 딱 들으면
1: 네.
2: 진짜 신나요.
1: 아.
2: 그리고 어디 요번 여름의 시즌에 네. 휴가 가실 때 이렇게 라인업 형성해서 가시면
1: 그래요.
2: 굉장히 좋습니다.
1: 플레이리스트를 그렇게 딱 만들어가지고
2: 괜찮아요.
1: 이어지게 한다.
2: 네. 진짜 좋아요.
1: 규만이 형 좀 죄송합니다.
2: 죄송해요. 아니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조규만 선배님 되게 좋아하니까.
1: 저도 너무 좋아요. 저.
2: 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이 노래를 맞아요. 많이 불렀었거든요.
1: 어쨌든 이 조규만의 다줄 거야는 우리가 B씨 가시고
2: 예.
1: 내일이나 모레, 모레 정도에 스페셜로 한번 저희가 진하게 한번 틀어드리는
2: 네,
1: 걸로 하고
2: 예.
1: 이제 그리고 또 비 오는 날 또
2: 맞아요. 그대 내게 다시

0: 맞아요.
1: 너무 좋잖아요. 맞아요.
0: 그 곡은 꼭 제가 네. 비 오는 날 아마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네. 비 예보가 있으니까 한번 저희 진하게 한번 들어드리고
1: 네,
0: 지금은 그렇다면은 예. 필릿에 이어서 네. 싹쓰리의 다시 여기 바닷가 여름에 좀 이 노래 많이 좀 홍보해 주세요.
1: 아니요. 아까 곡 소개했는데 형곡인데 좀 약간 제목 생각 안 나시는 것 같더라고요.
0: 아니 그렇게 너무 숨쓰게 하면 안 돼요.
1: 그죠?
0: 제 건데. 네. 자, 그 곡 듣고 저희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1: 벌써요?
0: 제목은 B씨가 직접 소개해 주세요.
1: 네. 다시 여기 바닷가. 네, 들어주십시오.
0: 누구의 노래죠?
1: 상순형 노래입니다.
0: 아니에요.
1: 노래 싹쓸이 노래죠.
0: 야, 이 곡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0,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에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0: 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 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0: 말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궁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환 앞, 논 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해야 하고요. 담배 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 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특별한 취향의 공유 가수 B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2: 네.
1: 아, 그래서 우리 이렇게 또 우리 싹쓸이의 노래도 네. 오랜만에 잘 들었고요.
2: 너무 좋아요.
1: 5826 쓰시는 분이 정지훈 씨 지인 아니고요. B씨 지인 아니고요. 항상 응원하는 It's Raining.
2: 네.
1: 네?
2: 무슨 뜻이죠?
1: 무슨 뜻인가요? 항상 응원하는 It's Raining.
2: 네, 제가 봤을 때 진짜 제 지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1: 아, 그래요? 네, 네. 다행입니다.
2: 네.
1: 0277 쓰시는 분 B지훈님. 20년 전에 박찬욱 감독님 영화 VIP 시사회에서 알바했던 지금은 중등교사인 팬입니다. 알바 규칙상 사인 요청도 못하고 눈에서 하트만 쏘고 있었는데 경호원이 막아섰어요. 제가 위험해 보였나 봐요. 그때 오빠가 경호원분께 너무 그러지 마라 해주셔서
2: 이 말투가 이 말투가 맞나요?
1: 너무
2: 한 50대 정도 분이
1: 직접 어떻게 하셨을까요?
2: 제가 그때는? 너무 그러지 마라 이러시지 않았을까요? 죄송한데
1: 너무 그러지
2: 마세요.
1: 그랬겠죠.
2: 그런데 꼭 약간 이제 그렇게 이제 경호해 주신 분들이 당연히 만에 하나 어떤 사고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좀 약간 조금 도가 넘는 경우가 가끔 있으면 저는 제가

0: 그건 제가 눈 뜨고 못 봐요.
1: 근데 이제 예. 그분들도 이제 일이니까.
0: 그렇죠.
1: 아, 일인데 이제 막 네. 이게 막 관중들이 막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되면은 네. 또 그럴 수 있는데.
0: 그렇죠.
1: 어, 네. 뭐 적절히 이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BC도 이렇게 그렇게 해주면은 또 얘기를 아, 한번 해주면은 또 네. 팬분들도
0: 그렇죠.
1: 경호원분들도 네, 아, 네, 네. 내가 좀 어, 이게 지금 안 되고
0: 그렇죠, 그렇죠.
1: 리마인드 하는 거죠.
0: 맞습니다.
1: 김수홍님은 남편이 이번 사냥개들 보더니 같은 남자가 봐도 멋있다며 눈빛도 너무 좋고 복싱씬도 대화가 안 하고 직접 해서 멋있다며 인정했어요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그렇게 사냥개도 저는 네. 한꺼번에 몰아보고 싶어가지고 네. 지금 어, 아껴놓고 있는데 어. 그래서 아직 못 봤어요.
0: 아니 그 사실 어디 여행 가실 때 네. 그 쫙 다운받아가지고 가서 어. 비행기 안에서 보셔도 괜찮아요.
1: 그렇죠. 네. 저도 그런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네. 어쨌든 대역을 안 하고 네. 많은 씬들을 그런 씬들을 많이 소화해내신 거예요?
0: 네. 그 액션 시퀀스들은 저는 웬만하면 대역은 안 씁니다. 왜냐하면 어. 일단 제 몸이랑 비슷한 몸도 없거니와
1: 아, 그렇죠.
0: 그리고 아. 좀 태가 좀 달라요.
1: 아.
0: 이게 제가 잘한다라는 게 아니라 어.
1: 대역을 썼을 경우에는 네,
0: 관객분들이
1: 아무래도,
0: 어, 보면 어. 요즘 다 알아요.
1: 아 맞아요.
0: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정말 복싱 프로로 나왔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오스독스, 뭐 사우스포 이런 자세들을 다 해가지고 아, 그런 기술들이 있잖아요.
1: 아.
0: 그걸 직접 제가 한 6개월 동안 밤낮으로 하루에 한 6시간씩
1: 아 진짜 레슨을 받고
0: 예, 예. 챔피언 동양 챔피언 분한테 레슨을 받아서
1: 아 그래요?
0: 거의 이제 제 체구에 그왜 복싱 선수 중에 메이웨더라고 있잖아요.
1: 네네.
0: 그 이제 흔히 하는 이제 어깨로 이제 피하거나 이제 아. 한다라는 건 이제 숄더롤이라고 하는데
1: 네네.
0: 그런 테크니컬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네, 좀 전수를 받았죠.
1: 아 근데 정말 그게 맞아요. 요즘에 보시는 분들이 너무 잘해요.
0: 네, 맞아요.
1: 그래서 네. 이 배우분들도 그렇고 우리 음악하는 사람들도 네. 한번 그냥 허투루 하면 안 돼요.
0: 맞아요.
1: 아, 그래서 더 열심히. 네. 아, 그래도 이제 이렇게 남자가 또 인정을 했으면은
0: 그렇죠.
1: 됐습니다.
0: 네. 네, 요즘에는 어. 정말 남자 네. 팬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게 네. 또 기분이 좋아요.
0: 아, 어, 기분 네. 좋아요.
1: 맞아요. 어쨌든 남자가 인정한 남자 가수 B 씨와 함께 광고 듣고 계속해서
0: 또 들어요.
1: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광고 듣고 네. 얘기 나눠보죠.

0: 넘어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7: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8: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7: 방탄꼭지 방탄꼭지.
9: 아직 한 번 남았다.
7: 방탄꼭지 방탄꼭지.
10: 피로에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12: 오뚜기.
13: 아니 봄 뭐 깜짝 입었구나.

0: 착착착 착착착 착착착 안착된티 착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파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0: 특별한 취향의 공유 가수 B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네.
0: 본격적으로 이제 광고도 이제 끝났고 얘기를 나누기 전에
1: 너무 좋습니다.
0: 이제 노래를 들어야 돼요.
1: 또요? 형 우리 얘기 언제예요?
0: 아유 잠깐 노래를 들어야죠. 지금 라디오입니다 여기.
1: 아, 얘기 좀 하고 싶은데.
0: 자 노래를 들어볼 건데.
1: 네.
0: 긴급 문자가 하나 왔어요.
1: 네, 뭐죠?
0: 저희 집에 있는 제 아내가
1: 예.
0: 이효리 씨가 아 이거는 이효리 씨로 보낸 문자예요.
1: 예예.
0: 보이는 라디오 보고 있는데 모자에 선글라스까지. 탑스타 납시였네요.
1: 아, 잠깐만 이 멘트를 형이 있는데 네. 귀에 음성 지원이 되네. 혹시 거기에 또 다른 어떤 욕이나 어떤 것들은 없었는데 지금 빼신 거 아닌가요? 방송 아니, 중이어서?
0: 아니요. 저희 우리 이효리 씨가 네. 방송을 합니다. 욕은 안 합니다.
1: 알겠습니다.
0: 자, B씨가
1: 네.
0: 평소에 듣는 곡을 좀 저희가 부탁드렸는데
1: 네.
0: 이 곡 소개 좀 해주세요. 이 곡 자주 들어요?
1: 아니 그 제가 그 사실 이제 R&B나
0: 네.
1: 이제 흑인 음악 쪽을
0: 네.
1: 되게 좋아하는데
0: 그렇죠.
1: 근데 옛날부터 메탈리카의 광팬이었어요. 근데 공연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0: 네.
1: 너무 정말 이 뭐랄까 소름이 돌아가지고
0: 그렇죠.
1: 야 이거는 정말 그래서 제가 약간 좀 다운될 때 이 노래를 들으면 불같이 올라옵니다.
0: 아 맞아 에너지가.
1: 네네네.
0: 그 메탈리카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어요.
1: 처음 시작할 때 그 기타의
0: 리프가
1: 뭐 땡땡땡땡땡 하면서
0: 그렇죠.
1: 딱 나올 때 와 그 보컬의 짱짱함. 이건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면
0: 이 노래 소개 좀 해주세요.
1: 네, 자 엔터 샌드맨입니다. 메탈리카요.

0: 메탈리카의 엔터 샌드맨. 와, 이 곡 정말 빛이 네. 덕분에 네. 저도 오랜만에 들었어요.
1: 아, 저는 이 곡만 들으면 진짜 에너지가 올라와가지고 네, 몸을 주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0: 어디 운동이라도 하러 가셔야겠어요. 네.
1: 저 그래서 운동할 때 땡땡땡땡땡 네. 이러면 막 하나 할 거 두 개 하고 두 개 할 거 네 개 하고
0: 어. 예. 이정민님이 오, 로큰롤 좋아하시는지 몰랐네요. 네. 메탈리카 내한 때 비님 봤다는 사람들 썰이 네? 진실이었네요. 어, 그래요?
1: 어? 가셨어요? 메탈리카 내한 공연 때 간 적이 없는데.
0: 네. 갔다고 칩시다.
1: 네, 가고 싶어요. 네. 너무 보고
0: 그러니까.
1: 싶어요.
0: 네, 현장에서. 메탈리카의 공연을 보는 게 참 힘든데.
1: 네,
0: 참,
1: 맞아요. 아, 한번. 네.
0: 지금은 이제 너무 이제 나이들이 많이 들으셔가지고.
1: 어, 근데도 제가 최근 거 봤는데 짱짱하더라고요.
0: 그건 그래요.
1: 네. 네,
0: 에너지가
1: 여전하더라고요.
0: 분들입니다. 네. 자, 어쨌든 우리 BC가 추천해 주신 메탈리카의 엔터 샌드맨.
1: 네.
0: 잘 들었고요.
1: 감사합니다.
0: 자, 요즘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평소에 네. 뭐 하고 지내시는지 궁금해요.
1: 평소에 저도 루틴이 확실합니다. 한 10시면 자고요. 그 아침에 그 가족들 네. 네. 이제 밥 제가 할 때도 있고.
0: 아, 요리를 워낙 또 잘하시니까.
1: 제 아내가 할 때도 있고.
0: 아, 네네.
1: 그래서 애들 이제 등원시키고. 그다음에 각자 할 일 좀 하고.
0: 오.
1: 저는 이제 바로 운동을 하고.
0: 운동으로.
1: 예, 그리고 이제 제가 12월 5월 아, 5일 6일 날 또 단독 공연을 해요.
0: 12월

0: 5일 6일.
1: 5일 12월 6일 이틀 동안.
0: 네네네. 오, 5일 6일
1: 어디서?
0: 그래서 올림픽홀 잠실. 아, 네, 그래서 야. 곧 티켓 공진 나갈 건데 야. 그리고 또 6월 7일에는 이제 네. 위버스콘이라고
1: 위버스콘
0: 네,
1: 아 페스티벌
0: 그, 네, 페스티벌 오. 후배 아이돌 그룹이랑 같이 하는 공연을 하는데
1: 아 그래요
0: 네, 그거 지금 조금 새롭게 준비하느라고 요즘에는 계속 그 루틴대로 움직이고
1: 6월
0: 있습니다.
1: 며칠에 한다고요?
0: 6, 7일인데 예, 6월 6, 7일인 것
1: 벌써
0: 같아요.
1: 벌써 이제 예. 근데 티켓이 다
0: 네, 아마 그거는 티켓이 아마 다 팔렸을 거예요.
1: 그래도 연말 콘서트 굉장히 반갑네요.
0: 네, 연말 콘서트. 아니 그 두 분 한번 오셔야죠.
1: 가야죠.
0: 네, 네. 그때 5일, 제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1: 12월 5일 6일.
0: 네, 12월 5일 어. 6일.
1: 아직 티켓은 오픈을 안 했고.
0: 네, 두 달 전에 오픈할 거라 아, 일단은 언지만 아. 네, 미리미리.
1: 어, 그럼 그때 한번 더 나오셔야겠네요.
0: 어, 그럼. 네. 네. 불러 주시면 감사합니다.
1: 자, 그리고 또 뭐 공연 말고도
0: 예.
1: 얼마 전에 이제 사냥개들.
0: 네.
1: 그게 이제 다 마무리가 됐고.
0: 네, 마무리됐죠.
1: 또 다른 계획은 없나요?
0: 아, 어, 제가 이제 좀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좀 아, 들면서요.
1: 너무 달렸군요.
0: 예, 네, 지금 한 2년간 2년이 뭐예요? 어. 뭐 사실 지금 계속 24년 동안 달린 거죠.
1: 그렇죠. 네, 맞아요.
0: 그래서 어, 좀 가족들과 아. 어디 조용한 곳으로 휴가를 가야겠다.
1: 아, 그래요? 네,
0: 가족들을 위해서 그런 계획 좀 찾고 있습니다.
1: 어, 그럼 평소에는 요즘에는 가족들과 함께 보는 시간이 많고.
0: 네, 집에 웬만하면 빨리 들어갑니다.
1: 아, 그리고 네, 이제 뭐 페스티벌 준비.
0: 네.
1: 하고 이제 단독 콘서트도 사실은
0: 네.
1: 준비를 굉장히 오래 해야 되잖아요.
0: 맞아요. 저번에는 단독 공연을 2년 동안 걸쳐서 그 한국을 24년도에 시작으로 저희가 미국 투어, 그다음에 어. 아시아 투어 이렇게 어. 다 다녀왔어요.
1: 네, 네, 네.
0: 그래서 그거는 still raining이었거든요.
1: 네, 네, 네.
0: 네, 비는 계속 내린다.
1: 어.
0: 네, 이런 의미였는데 이번에는 조금 제가 향기가 있는 네, 약간 퍼퓸 레인 뭐 약간 아. 이런 식으로 아. 공연장 딱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안개가 쫙 미스트가 아. 있는데 이게 쫙 들어오자마자 약간 그런 향이 있는 네, 그런 묵직한 약간 숙성된 위스키 와인 같은
1: 네.
0: 네, 너무 많이 포장했어요.
1: 아, 네.
0: 이것도 효과 누나가 굉장히 싫어할 것 같은데
1: 여기까지
0: 네. 네. 네. 네, 여기까지 할게요.
1: 네.
0: 네.
1: 그러면 빨리 이제 어쨌든 준비를 지금부터 많이 해야겠군요.
0: 아, 근데 사실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1: 그러면 이거는 한국에서만
0: 아니요. 이것이 이제 12월 6일, 7일 기점으로
1: 네.
0: 이제 태국, 대만,
1: 아, 또
0: 네, 필리핀,
1: 여기저기 또 네. 돌아다니시는 거.
0: 베트남, 뭐 야, 홍콩 이렇게 갑니다.
1: 가족들하고 언제 지내시는 거예요?
0: 아, 같이 가요.
1: 같이 가요.
0: 제가 웬만하면 투어를
1: 아, 그렇구나.
0: 모시고 다녀요.
1: 아, 그리고 네. 좀 잠깐 짬 내서 더 네네네. 놀기도 하고.
0: 너무 재밌어요.
1: 아, 다행이네요.
0: 네. 네. 아이들한테 저, 이렇게 공연을 보여주는 게 되게 저한테도 좀 의미가
1: 또 있고. 이제 저 아내분이랑 아이들이랑 또 외롭게 계실 줄 알고 또 걱정을 했네요.
0: 아.
1: 괜한 걱정을 했습니다, 제가.
0: 네.
1: 자, 그럼 이쯤에서 또 B씨가 좋아하는 평소에 네. 자주 듣는
0: 네.
1: 그런 곡 하나 또 들어보겠습니다.
0: 네.
1: 어떤 곡인가요?
0: 아,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노래인데, 네, 켄드릭 라마랑 이제 스자죠.
1: 아, 스자.
0: 네, 네. 네. 그 네, 루터라는 곡인데.
1: 아, 저도 이 노래 너무 좋아요.
0: 아, 이게 네. 뭐 사실 완전 메가히트 했었잖아요.
1: 네,
0: 네. 네. 뭐 저번 연도, 뭐 이번 연도까지도
1: 네,
0: 네. 네. 여러분들. 네, 지금 딱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B씨도 네. 이제 평소에 자주 듣는 곡이니까 우리도 한번 얼마 전에도 우리 또 한번 틀었었는데
0: 아, 그래요?
1: 또 듣고 싶었어요.
0: 네네네.
1: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0: 켄드릭 라마 그리고 시저의 루터 들으셨습니다. 네. 아 너무 좋아요.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1: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0: 아니 근데 참 광고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참 이렇게 많이 얘기를 못한 건 좀 아쉽긴 해요.
1: 네.
0: 근데
1: 네.
0: 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고 네. 우리끼리는 많이 얘기를 또 나누고.
1: 아니 그래서. 저는 사실 네. 이제 시작인데
0: 이제 입이 좀 이제 네. 좀 풀리신 것 같은데
1: 입이 풀린 것보다 할 말이 지금 너무 많은데
0: 아,
1: 지금 갑자기 음악 몇 곡 듣고 이제 끝났다고 얘기하니까
0: 아, 저희는 철저히 음악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1: 그러니까요.
0: 엄지 씨 얘기하는 것보다 저희는 음악을 더 많이 아, 사랑합니다.
1: 아, 이럴 거면 형 따로 사석에서 봤어야 되는 거 아,
0: 그래요. 아, 사석에서 우린 보면 되고요. 대신
1: 예, 예.
0: 또 이제 단독 콘서트 하기 전에
1: 네.
0: 한 번 더 오셔서 그때는 그 조금 그 취향곡을 조금 줄이고
1: 네.
0: 콘서트 얘기를 또 많이 나누는 걸로
1: 아, 좋습니다. 네.
0: 그러면은 이제 가시기 전에 우리 예. 청취자분들께 네. 마무리 인사 좀 해주세요.
1: 네, 일단 그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10월 달에 콘서트 때문에 한 번 더 뵙겠습니다. 그리고 네네. 항상 건강하시고요. 좋은 아. 일만 가득하시고 네, 너무 행복하게 네, 다들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이번에 비의 신곡 Feel 네. It 너야 네. 여러분들도 정말 많이 들어주시고
1: 네, 많이 홍보해 주시고
0: 너무 좋으니까 많이 드실 거예요.
1: 네.
0: 자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1: 네.
0: 비 씨 보내드리면서 네. 비의 최고의 선물
1: 감사합니다.
0: 틀어드리고 마무리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4부 상승 퀴즈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1: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여러분의 상식이 선물이 되는 상식의 순기능, 그래서 상순 퀴즈. 여러분들은 선물을 챙기고 우리는 여러분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씩 뽑아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1955년 오늘 5월 18일은 홍콩 배우 주윤발이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주윤발 하면 영원한 따거로 불리는 영웅 본색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선글라스에 바바리 코트, 그리고 성냥개비를 물고 있던 그 모습 다들 기억하시죠? 그렇다면 문제 드립니다. 성냥이 라이터보다 먼저 발명됐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오, 성냥. 성냥이 라이터보다 먼저 발명이 됐을까요? 오늘 제가 맞추면은 5연승입니다. 주말에 제가 좀 강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5연승으로 가고 6연승부터는 말이죠, 여러분. 정답자 5분이 아니라 6분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응원을 해주셔야 돼요. 성냥이 라이터보다 먼저 발명이 된, 성냥이란 거는 이제 딴 거 필요 없이 긁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라이터는 뭔가 가스나 뭐 이런 기름을 이렇게 모아둬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당연히, 근데 이게 라이터가 당연히 이건 성냥이 먼저라고 생각이 들지만, 기름으로 부싯돌로 이렇게 라이터를 만드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그런 기술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X 좋아요. 오늘은 한번 X로 가보겠습니다. 월요일은 보통 O로 가거든요. 근데 아 라이터가 먼저 발명이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진짜 맞추고 싶습니다. 5연승, 6연승, 7연승 이렇게 쭉쭉 올라가고 싶은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X 좋아요. X 저는 앱스로 갑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풀어보시죠. 성냥이 라이터보다 먼저 발명됐다. O, X.

상승 퀴즈에 이어서 에이틴스의 업사이드 다운 들으셨습니다. 자, 5연승에 도전하는 상승 퀴즈. 오늘 문제, 성냥이 라이터보다 먼저 발명됐다. 맞으면 O, 틀리면 X였죠. 아, 무조건 성냥이 먼저 발명됐다고 생각할 것 같아서 이 노래, 이 문제를 낸 것 같아서 저는 X로 저는 찍었습니다. 6098 쓰시는 분은 순디 안녕하세요. 무조건 X. 10연승까지 쭉 가봅시다. 아, 10연승 더 가야죠. 제가 10몇 연승까지 13연승까지 했나? 12연승까지 내가 해본 사람입니다. 이동아님 정답 X. 요즘 느존남인 순디 따라갑니다. 아, 느낌 좋은 남자. 아주 느낌이 오늘 좋아요. 5770 쓰시는 분은 오, 성냥이 먼저일 듯한 느낌. 왜냐고요? 월요일이니까.

아무런 어떤 근거 없는 그런 답을 또 찍으셨습니다. 5770 쓰시는 분, 5553 쓰시는 분, 성냥팔이 소녀는 있어도 라이터팔이 소녀는 없는 거 보면 당연 성냥이 먼저일 것 같아요. 전 오 그래요. 성냥팔이. 라이터팔이는 조금 어감이 그렇게 그거랑은 좀 달라요. 그건 동화에서 이제 성냥팔이 소녀는 굉장히 뭔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인데 라이터팔이 하면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요? 라이터는 아니면은 귀족들만 쓰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팔 정도로 그렇게 싼 게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자, 정말 맞추고 싶네요. 정답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X입니다. 5연승. 성냥이 라이터보다 먼저 발명되지 않았습니다. 라이터가 성냥보다 먼저 발명됐는데요. 라이터는 1823년 독일의 화학자 요한 볼프강 데베라이너에 의해서 발명이 됐고요. 성냥은 그보다 3년 뒤인 1826년 영국의 화학자 존 워커에 의해 발명이 됐습니다. 다만 초기의 라이터는 크고 무거워서 쓰기 불편했고 간편한 성냥이 먼저 대중화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X 맞죠? 근데 라이터가 무슨 말이죠 이게? 제가 그랬어요? 제가? X예요. X.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거는 뭐 제가 무슨 말을 했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X를 찍었다는 게 찍은 건데 뭘 지금 뭘 제가 무슨 말을 한 게 뭐가 중요합니까? X. 저는 정답을 맞췄고요. 5연승. 여러분들 오늘은 그래요. 오늘은 정답자 5분 뽑아서 당첨자 게시판에 올려놓겠지만 내일 제가 맞추면은 이제 그때부터 6명으로 카운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저 응원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저는 한 분이라도 더 여러분들이 선물을 받는 거를 원하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노래 듣죠? 변민섭님이 신청을 해주신 곡이에요. 음성 녹음의 오프코스.

0: 음성 녹음의 오프 코스, 그리고 2014 쓰신 분이 시청해 주신 One More Chance의 널 생각해까지 두 곡 들으셨습니다. 1995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순디 안녕하세요. 매일 퇴근하면서 듣다가 집에서 들으려고 미니 라디오도 장만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퇴근하면서 퇴근 이제는 회사를 그만두신 건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죠. 퇴근하면서 듣다가 남은 방송을 조그만 라디오로 들으시려고 장만하신 거구나.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1995 쓰시는 분 그렇게 또 집에서도 들어주시니까 참 고맙네요. 제가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 퇴근하면서 커피 한 잔 딱 사가지고 오시면서 집에서 라디오로 딱 들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5899 쓰시는 분은 오늘 지인이 주식으로 수익을 봐서 소고기 사준다고 해서 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야 이렇게 또 좋은 날이 오네요. 소고기도 먹고 아 좀 그 지인 수익을 많이 봤으면 계속해서 수익을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녁에 또 소고기 땡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래요 맛있게 우리 몫까지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또 뭐 먹어야 될지 또 고민이네요. 자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1: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1건설.
2: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 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6: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5: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7: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8: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7: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8: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7: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9: 유동 골뱅이.
1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10: 코리아 트렌치.
11: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됩니다.
0: 완벽한 하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친절한 모디바에서 무항생제 닭가슴살,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두 상점 브라운 체리에서 직화식 커피 드립백, 한식대가 권사부 순댓국에서 찐 사골육수 순댓국을 드립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이영래님이 수고하셨어요. 맛있는 저녁 드세요. 라고 문자를 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오늘 맛있는 저녁, 월요일 참 힘든 날이죠. 맛있는 저녁 드시기 바랍니다. 고규봉님도

0: 배고프다 이렇게 보내셨어요. 이제 저녁 드셔야죠. 아 저도 얼른 마치고 이제 집에 가서 저녁 먹어야겠습니다. 자 내일도 특별한 취향의 공유 있습니다. 특별한 취향의 공유 2탄 연극 비기닝에 출연 중인 배우 이천희 씨 그리고 이윤지 씨와 함께합니다. 연극 비기닝은 지금 절찬 상영 중인데 상영 중이라고 하는 게 맞나요? 뭐라고 하나요? 저 연극은 공연 중이죠. 맞아요. 공연 중인데 2인극이에요. 그래서 이천희 씨와 이윤지 씨 이 두 분이 딱 나와서 연극에 대한 얘기를 또 재밌게 나눠볼 예정이고요. 그분들 이천희 씨, 이윤지 씨의 취향곡도 들어볼 기회가 있으니까 내일도 많이 놀러오셔서 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 차세대의 진짜야 들어드리고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연출 황종현 작가 박찬은 조아름 신범이 그리고 오늘 특별한 취향의 공유 신곡 Feel It 너야 들고 오신 B와 함께 했습니다. 저는 DJ 이상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하나 둘 셋 넷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아, 오늘 다들 너무 수고 많아서 덕분에 그 프로젝트 잘 마무리했으니 아, 내가 쏠게. 퇴근 후 회식 어때? 호기로운 팀장님 제의 반응이 영 떨떠름합니다. 뭐 말로는 좋아요 하는데 표정은 그다지 흔쾌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꼰대처럼 뭐하는 거야. 오늘은 각자 알아서 쉬게 해줘. 옆집 팀장님이 지나가는 척하면서 구원투수로 나서주십니다. 얼른 상황 파악을 한 팀장님이 그러면 다들 일찍 퇴근하라시며 혼잣말처럼 투덜거립니다. 아, 난 참 이게 적응이 안 돼. 나 나름의 그 함께하는 즐거움 내지 관계 형성의 보람을 추구하려는 노력이 아이고 누군가의 혼자 있을 권리를 침해하는 거라니 그 아이 왜 다들 그렇게 혼자가 좋을까? 혼술, 혼밥, 혼영, 혼코노. 난 모두 함께여야 더 좋은데. 아, 꼰대 되는 건 순식간이죠. 혼자 대신 함께를 더 좋아하면 꼰대 취급받는 세상에 마더 테레사의 명언 하나를 날립니다. 아, 나는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고 당신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함께 큰 일을 할 수 있다. 자, 5월 18일 월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스팅의 We'll Be Together 들었습니다. 자, We'll Be Together 듣고 이제 오늘 함께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는데, 야 역시 혼자 여행 가셨네. 조수희 씨. 저는 도쿄에 혼자 여행 왔습니다. 35주년 백햄 티셔츠도 입고 왔네요. 여행 잘 마치고 돌아가겠습니다. 아, 이건 혼자 여행이 아니네.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함께하는 여행이네요. 야, 투게더. 네. 35주년 백햄 티셔츠니까, 예. 저도 지금 35주년 티셔츠 안에 입고 있는데, 와, 함께, 우리는 함께.

0: 스팅의 We'll Be Together 첫 곡으로 들었고요. 자, 1부, 2부. 현대해상환제보험, 주식회사 해리자보에,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주식회사 본컴퍼니, 뿌리담은 리얼생와사비 주비푸드, 프리미엄 방탄꼭지, 오뚜기 카레, 포스코 ENC, 주식회사 BS안양, IS동서, 멕시칸, 백조싱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음식물 처리기 휴렉, 도드람 한돈에서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2: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3: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4: 방탄꼭지.
5: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6: 아직 한 번 남았다.
4: 방탄꼭지.
7: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8: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9: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네, The Alan Parsons Project, 예. Boys Up, 그리고 What Goes Up, 예, 두 곡의 메들리입니다. 이거 이렇게 두 곡 연속 가능할까요? 하고 5711번으로 청해 주셨는데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서만 가능합니다. 야, 그리고 이거 CD를 2002년에 월드컵 한창이었잖아요. 그때 막 예, 월드컵 지나자마자 와, 이 음반을 예, 그때 배철수의 음악 캠프 아마 서포터 모집을 했을 거예요. 서포터 모집을 해가지고 서포터들에게 이 음반을 드렸는데 이게 비매품으로 만들어가지고요. 배철수의 음악 캠프 컴필레이션 두 장짜리 컴필레이션인데 지금 이 컴필레이션은 사실 이렇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국내에 들어와 있던 음반 회사, 음반 직배 회사 6개사가 합동으로 이걸 만들었습니다. 와, 이 정말 주옥 같은 작품들이 한 장에 두 장에 쫙 실려 있는데 CD 1번은 그 당시에 유행하던 곡들이고요. CD 2번은 제가 이제 고른 곡인데 이거 이렇게 한 장의 CD에 담길 수가 없는 작품들이 엄청 들어가 있습니다. 비틀즈부터 뭐 레드 제플린, 도어즈, 핑크 플로이드, 디퍼플. 와. 근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여기 사진이 있는데 아, 저도 완전히 젊고 다들 젊으시네. 임진모 씨조차 젊네. 예. 젊어요. 와, 우리 김경옥 작가도 정말 젊으시고. 근데 이 맨 앞에 제가 시건방지게 이런 저 뭐 글을 하나 써놨어요. 이거 보면서 아까 혼자 빵 터졌는데 저도 오랜만에 보는 겁니다. 2002년이니까 이게 지금 24년 전에 제가 쓴 글이라는 걸 감안하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들어 부쩍 인생이 별게 아니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래도 별게 아닌 내 짧은 인생에서 배철수의 음악 캠프를 만난 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매일 스튜디오에서 청취자들을 만날 수 있어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배철수의 음악 캠프를 아끼고 지지해 주시는 서포터 여러분 덕분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나는 오늘도 행복을 만나러 스튜디오로 향합니다. 야, 어쩌면 24년 전에 쓴 글인데 제가 쓴 거죠. 마음이 지금하고 똑같아요. 와, 이렇게 안 변할 수가 있나? 아, 고맙습니다. 네. 이제 The Alan Parsons Project의 Voice 그리고 What Goes Up. 네. 5711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김진희 씨가요. 두 아이의 태교를 저는 배철수의 음악 캠프를 들으며 했습니다. 근데 벌써 큰아이가 올해 대학생 되고요.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 또 둘째 중학교 3학년인 딸아이. 딸아이하고 산책을 하며 배철수의 음악 캠프 듣고 있습니다. 와, 고맙습니다. 자, 음악은 프린스. The most beautiful girl in the world.

프린스의 The Most Beautiful Girl in the World에 이어서 해리 스타일스 골든 7324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0: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2026년 상반기 안전한국훈련이 2026년 5월 11일부터 전라남도 내 8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태풍, 홍수 등 풍수에 따른 주민 대피 및 수습 복구 훈련으로 진행됩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우리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국훈련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 훈련은 전라남도가 함께합니다.
1: 좋다!
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1: 얼쑤 신난다!
2: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4: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아직 달력상으로는 5월인데요. 마치 한여름을 맞이하는 기분입니다. 오늘 김천은 36도까지 오르면서 5월 중순 기온으로는 관측한 이래 가장 높았는데요. 내일까지는 여름처럼 많이 덥겠고 수요일은 비가 오면서 더위가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다가 밤부터 흐려지겠고요. 수요일 오전에 전남 서부와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이번에 내리는 비는 제주 산간에 최고 80mm 이상으로 많겠고 남부지방은 최고 40mm, 중부지방은 최고 3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목요일 오전에는 대부분 그치겠고요. 금요일부터 다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더워지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4: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궁이 아니라 궁궐도 아니라 궁지다. 모르겠다고?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몰린 궁지에서 태어났다는 사실. 그러니 어떤 궁지도 열 달을 넘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열 달의 궁여지책 속에서 손이 생기고 눈과 입 그리고 울음이 생겼다는 것. 이 서와 시 궁지라는 곳에서 우리가 내몰린 궁지를 암울한 장소 대신 새로운 희망이 자라는 장소로 만나게 된다. 궁지에 몰리면 절망과 좌절 대신 새 희망과 새 해법을 찾게 된다. 궁지에 몰린 쥐가 구석을 무는 법은 없다. 다만 출구, 그 출구 같은 고양이를 꽉 물고 주구림을 다해 나가려는 것 같이 우리는 우리의 뾰족한 울음을 앞세워 스스로 궁지를 벗어난다는 것. 철수는 오늘

궁지에 빠진 쥐가 고양이를 무는 일을 생각한다. 막다른 지경에 이르면 쥐처럼 약한 존재도 죽을 힘을 다해 궁여지책을 찾게 된다. 궁지에 몰렸다고 파국을 향해 달려가는 것은 못난 짓이다. 구석에 마냥 웅크리고 있는 것도, 바라가듯 구석을 무는 것도 못난 짓이다.

뜻하지 않게 궁지에 몰렸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궁지 탈출법을 찾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멘탈 다잡기이다. 사람은 자궁이라는 이름의 궁지에서 열 달을 버텨내며 세상을 향해 나온 태생족 궁지 탈출 경력자. 대부분의 궁지는 열 달이 아니라 더도 말고 한 달만 견디면 어떤 식으로든 어디로든 벗어날 구멍이 보이기 마련이다. 어둡고 암담해 보이는 그곳에서 멘탈을 다 잡고 있다 보면 그 캄캄한 곳에서도 무언가가 크고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 온다. 아무리 계절의 여왕 소리를 듣지만 5월에 마냥 햇빛 찬란한 날만 있는 게 아니다. 아니, 햇빛 찬란한 세상에서도 누군가는 어둡디 어두운 궁지에 몰려서 빛 한 줄기 간절하게 바라는 상황을 살고 있을 터이다. 바닥까지 가본 사람들은 말한다. 결국 바닥은 보이지 않는다고. 바닥은 보이지 않지만 그냥 바닥까지 걸어가는 것이라고. 바닥까지 걸어가야만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정호승의 바닥에 대하여도 바닥까지 가본 사람들이 찾은 궁여지책을 알려준다. 발이 바닥에 닿았건 말건, 바닥이 보였건 말건, 바닥은 그냥 딛고 일어서는 게 상책이라고.

에릭 클랩튼, 벨바튼 블루스 들었습니다. 자, 6시 40분 43초 막 지났네요. 예. 4468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예. 짐 크로치, 타임 인 어 바틀.

0: Kings of Convenience, I'd rather dance with you 들었습니다. 하샛별 씨가 정해 주셨네요. 와, 이름 예쁘네요. 예.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짐 크로치의 Time in a Bottle이었고요.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2: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해관정.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1건설.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줄이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30킬 왔다.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뭐 좀비들이 때로 막 춤추는 거 기억나시죠? 마이클 잭슨 맨 앞에 있고. 예. 자, 좀비 영화 한 편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프랑스 깐느에다 가 있던데 보니까. 예. 깐느 영화제 초청작입니다. 예. 영화 연상호 감독의 군체, 영어 제목 콜로니. 국내에서는 5월 21일에 개봉합니다. 연상호 감독, 전지현, 구교환, 지창욱, 신현빈, 김신록, 고수 등등. 와, 이거 좋은 배우들 진짜 많이 나오는데. 오. 자, 이 군체 모바일 예매권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릴 겁니다. 퀴즈를 내야죠. 자, 연상호 감독이 지금까지 좀비 영화를 세 번째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좀비 영화가 반도라고, 이것도 재미있게 봤는데, 꾸친 군체. 그렇다면 연상호 감독이 처음 만든 무지하게 히트한 좀비 3부작 중에 첫 번째 영화는 제목이 무엇일까요? 자, 힌트 하나 드려요. 어디 기차 타고 가야 되는데. 예. 자, 정답 아시는 분은 지금 휴대전화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 문자로만 받습니다. 정답자 중에서 10분 선정해서 영화 군체 모바일 예매권 두 장씩 보내드릴 겁니다.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정답은 7시까지만 받겠습니다.

6083번으로 야 지금 막 마이클 영화 보고 왔습니다. 영화 속 노래에 빠져 또 심장이 두근두근하네요. 이 노래 백캠에서 다시 듣고 싶어요. 마이클 잭슨 Bad. 자, 이 음악 들으면서 1, 2부 마칩니다.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에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입니다.
2: 갑상선 질환은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갑상선은 초음파상 갑상선 결절의 크기가 크거나 암이 의심될 경우 조직검사를 통해 수술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암은 주로 유두암, 여포암, 수질암, 미분화암으로 분류되는데 조기 발견 시 갑상선 절제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예후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또한 크기가 큰 갑상선 양성 결절 시 주변 조직에 대한 압박으로 목 통증, 삼킴 곤란, 목소리 변성 등의 합병증이 있을 때에는 고주파 열 치료 시술로 간단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갑상선 질환 사전 검사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0: 를 걸어간다. 당신이 더 빛날 수만 있다면 목포전시장 목포서비스센터
1: 061-241-8800.
2: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3: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닥터 드레 피처링 스눕도 The Next Episode 들었습니다. 8744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아, 언사가 좀 거칩니다. 예,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자, 배틀스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뒤에는 김세윤의 영화음악 진행합니다. 3부 4부 빙그레 KB국민은행 주식회사 워킷 주식회사 인천글로벌시티 샤볼데이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 SK케미컬 이카운트에서 함께합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0: 캡슐 천.
1: 속간다 잠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잔까지 닥터 캡슐.
1: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7: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8: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9: 여기가 뉴욕입니까?
10: 이곳이 파리입니까?
9: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12: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13: 알쏘! 좋다!
1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13: 얼쑤 신난다!
14: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5: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김세윤의 영화음악 진행합니다. 김세윤 씨가 오늘도 네. 어김없이 네. 야구 모자를 쓰고 네. 나오셨습니다.
16: 네. 네. 안녕하세요. 김세윤입니다.
15: 어서 오십시오.
16: 네.
15: 근데 이게 사실 이 모자가
16: 네.
15: 이걸 왜 야구 모자라고 부를까요, 우리는? 야구 그렇죠? 할 때도 물론 쓰긴 합니다만
16: 보통
15: 골프할 때도 쓰거든요.
16: 모양이 좀 다르지 않나요? 똑같은 거.
15: 아, 똑같은 모자예요. 어. 다만 뭐 앞에 서 있는 글귀 이런 게 다른 뿐이지.
16: 네.
15: 모자는 똑같습니다.
16: 네. 야구는 할 줄 모릅니다. 네. 이 모자를 어쩌다가 쓰게 됐다가 이 모자를 쓴 날 애니메이션 만드시는 안재용 감독께서 FM 영화 음악 오신 김에 제 사진을 찍어 가셔서 그걸 애니메이션으로 그려서 주셨거든요.
15: 아하.
16: 그래서 그걸 지금 홈페이지 화면으로 쓰고 있어요.
15: 아, 그래서 무조건 쓰고 있어야 돼요?
16: 그러다 보니 이게 저의 어떤 그냥 프로필이 돼서 이걸 지금 10년 넘게 이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15: 모자가 없으면 이상한 거네 이제.
16: 그죠. 네.
15: 저도 하긴 가끔 모자 안 쓰고 오시잖아요.
16: 네.
15: 생소해.
16: 그죠.
15: 오.
16: 저도 약간 좀 모자 안 쓰고 집에서 나오면 약간 좀 바지 벗고 집 밖으로 나간 느낌이고 좀 그럴 때가 있습니다.
15: 이제 트레이드 마크가 된 거네요.
16: 네. 앞으로도 계속 써야죠.
15: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영화입니까?
16: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고요. 지난주에 문상훈 씨가 다녀가셨더라고요.
15: 금요일에 왔었죠.
16: 네. 이 영화를 수입하신 분께서.
15: 아하.
16: 네. 그래서 그때도 물론 영화 얘기를 어느 정도 했을 테지만.
15: 많이 했는데 그때?
16: 관객의 한 명으로서.
15: 네. 네.
16: 저도 이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봐서 오늘 너바나 더 밴드. 아, 이게 근데 원래 제목이
15: 여기서 계속 되죠.
16: 예, 영문 제목은 너바나 더 밴드 더 쇼 더 무비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국에서 좀 재밌게 해보려고 이렇게 제목을 지었나 본데 아무도 이 제목을 외우지 못할 겁니다.
15: 뭐돼요 이거?
16: 너바나 더 밴드 전설적 밴드 너바나와는 별 관련 없는 너바나 더 밴드의 콤비 맷과 제이 어느 날 공연을 위해 타임머신을 만드는 황당한 작전을 세우고 처음 만났던 17년 전으로 돌.
15: 예. 여기까지가 제목이에요?
16: 여기까지가 공식 제목인데 아마 극장 MS 사이트를 열어도 이렇게 안 찍히지 않을까요? 제가 열어보진 않았지만
15: 그럴 수 네. 있죠. 근데
16: 그래서
15: 뭔...
16: 그냥 너바나 더 밴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약간 좀 재밌으라고 한 것 같아요. 이게 문장을 그냥 약간 보도자료에서 문장을 그대로 이렇게 이제 긁다 마른 것을 붙인 거라서 그냥 너바나 더 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이 너바나 더 밴드라는 영화를 소개하기 전에 이

0: 영화가 어떤 영화제에서 어떤 상을 받았는지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2025년 토론토 국제영화제 미드나잇 매드니스 부문의 관객상을 받았거든요.
1: 관객상.
0: 그리고 역시 같은 해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영화제에서도 관객상을 받았고요. 아하. 일단 관객상을 받았다는 건 대중적으로
1: 재밌다는 거죠.
0: 반응이 좋았다는 얘기고 여기 토론토 영화제는 어떤 분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겠지만 이 영화제가 굉장히 중요한 영화제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아카데미 시상식 그 하는 쪽에서 네. 국제 장편 영화상 출품 기준을 살짝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각 나라의 대표작 한 편씩을 이제 출품을 하잖아요.
1: 네.
0: 그거 플러스 이제 그것과 별개로 우리가 지정하는 세계 6대 영화제에서 최고상을 받은 영화는 그것과 상관없이 출품할 수 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 6대 영화제가 칸, 베를린, 베니스 그리고 부산 영화제가 들어가고요. 아시아에선 유일하게.
1: 네.
0: 그리고 썬댄스 영화제가 들어가고요.
1: 썬댄스.
0: 마지막 하나가 토론토 영화제입니다.
1: 오.
0: 그러니까 토론토 영화제가 최근 한 뭐 10여 년 사이에 엄청나게 위상이 올라와서 보통 아카데미 우리가 레이스라고 그러죠. 아카데미 후보들의 레이스가 토론토 영화제에서 시작된다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1: 네네.
0: 그러니까 토론토 영화제부터 분위기를 만들어가서 아카데미 영화상까지 그 출발점이 될 정도로 최근에 굉장히 위상이 커졌고 특히 마켓, 그러니까 중요한 영화를 사고 파는 마켓의 역할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런데 토론토 영화제는 뭐 대상이 있고 심사위원상이 있고 관객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관객상만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관객상이 사실상의 대상이에요.
1: 오.
0: 그러니까 부문이 몇 개 있는데 각 부문별로 관객상 하나씩만 주는 영화제예요.
1: 오, 특이하네.
0: 그러니까 토론토 영화제 미드나잇 매드니스 부문의 관객상이라는 건 적어도 그 부문에서는 대상이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는 뭐 음악 좋아하시는 분은 다 알고 있는 페스티벌이지만 영화 쪽에서도 마치 초창기 선댄스 영화제의 느낌, 굉장히 좀 젊은 느낌, 신선한 네네. 느낌, 새로운 시도가 있는 영화들이 많이 좀 출품이 되는 영화제고 그러니까 그런 영화제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작품이고 무엇보다 관객이 좋아했던 영화다. 장르는 코미디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1: 근데 저도 최근에 네. 김세훈의 영화 음악에서 네. 제가 본 영화를 소개하는 건 실로 오랜만입니다.
0: 네.
1: 어제 봤거든요, 제가.
0: 네. 이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중적이긴 한데
1: 호불호가
0: 보편적이진 않아요.
1: 호불호가 갈릴 네. 거예요.
0: 이거는 분명 취향을 타는 거고 사실은 이게 메이저 취향은 아니고 마이너 취향의 코미디인 것도 맞습니다.
1: 마침 B급 영화입니다, 사실.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예.
0: 근데 또 코미디라는 건 넓게 그 취향에 맞춰서 웃기는 그런 영화도 있지만 취향 맞는 어떤 관객들을 심하게 웃겨주는 영화도 있거든요.
1: 그렇죠.
0: 너바나 더 밴드는 그쪽 영화고요. 이게 원래 제목 너바나 더 밴드 더 쇼 더 무비만 봐도 이 영화의 역사가 보여요. 일단 너바나 더 밴드의 역사를 아셔야 되는데 너바나 더 밴드의 너바나는 우리가 아는 그 밴드 너바나와는 알파벳이 살짝 다릅니다.
1: 네.
0: N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처음에는 똑같이 했대요. 너바나 더 밴드.
1: 근데
0: 그때는 자기들끼리 하는 거니까 재미삼아 했는데 좀 유명해지면서 야, 이러다 우리 소송 걸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얼른 넣어! 그래서 중간에 얼른 N 하나를 넣어서
1: N 하나 더 넣었어요.
0: 너바나 더 밴드로 활동을 하는 맷 존슨과 제이 맥캐럴이라는 두 친구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절친한 친구가 정말 그냥 우리끼리 한번 놀아보자 재밌는 거 해보자 하면서 장난처럼 시작한 프로젝트고
1: 네.
0: 그 뒤에 더 쇼가 붙죠. 너바나 더 밴드 더 쇼. 2007년부터 3년 동안 인터넷에 자기들끼리 뭘 찍어서 계속 올린 거예요.
1: 네.
0: 그 안에 이제 일종의 세계관 설정은 뭐냐면 리볼리라고 하는 캐나다 토론토의 나름 유명한 클럽에서 우리가 공연을 하자라는 목표를 세우고 목표 달성을 위해 뭔가를 하는 이야기를 3년이나 그 시리즈를 만든 거예요. 그게 근데 보통 클럽에서 공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보편적인 길을 걸어가는 코미디가 아니었겠죠. 이 영화에도 나오지만 이목을 끌어서 리볼리의 섭외를 받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1: 네.
0: 세상에 이목을 끌기 위해서. 그런 설정으로 3년 동안 인터넷에서 올린 에피소드들이 화제가 됐고 2017년에는 공식으로 TV 시리즈까지 했던 그 시리즈가 바로 너바나 더 밴드 더 쇼거든요.
1: 네.
0: 그걸 2025년에 영화로 한번 확장해보자라고 이제 기획한 거고 그래서 처음에는 야, 영화니까

0: 뭔가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캠핑카를 몰고 로드무비를 하나 찍었대요.
1: 네.
0: 여기저기 다니면서 늘 하던 식으로 이상한 짓 해가면서 다 찍고 나서 봤는데 재미가 없더래요. 야, 너 같으면 이걸 돈 내고 극장 가서 보겠냐? 이렇게 된 거죠, 서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백투더퓨처처럼 뭐 그런 걸 넣어야 사람들이 극장에 와서 볼 거다. 그래서 시간여행 설정을 넣게 되면서 너바너더 밴드라는 영화의 재밌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요.
1: 네네.
0: 그래서 영화가 시작이 되면 2008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둘, 바로 이 맷과 제이라고 하는 둘이 역시 또 어떻게 하면 리볼리에 입성할지를 회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전단지를 막 붙이면서 왠지 우리 잘 될 것 같아 라고 외치고 나면 17년 뒤라는 자막이 뜨고 2025년에 역시 여전히 리볼리에 입성하지 못한 채 입성할 방법을 회의하는 둘이 나오거든요.
1: 네.
0: 그런데 영화를 사실 아무 정보 없이 보면 약간 헷갈려요. 2007년에 그 배우들이 그대로 나오는 것 같긴 한데 17년 뒤를 연기하는 것 같긴 한데 이걸 어떻게 한 거지? 분장을 했나? 그러면 지금 약간 좀 살도 찌고 한 이 친구들이
1: 네.
0: 분장으로 아니면 살을 빼서 2008년 분량을 연기하진 않았을 거고 컴퓨터 그래픽으로 약간 젊은 시절 모습을 연출했나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런 그 관객의 혼란을 설명해 주지 않은 채 이들은 550m 높이의 CN타워에 올라갑니다. 우리를 치면 남산타워 같은 캐나다 예. 토론토의 CN타워에 올라가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겠다며 뛰어내립니다. 그래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에피소드가 영화의 오프닝이에요. 이 오프닝에 대한 오프닝만으로도 이 작품이 어떤 영화인지를 이제 눈치를 챌 수 있는데 일단은 거의 모든 촬영을 몰래카메라처럼 찍은 거예요. 거기 나오는 시민들의 반응은 촬영인 줄 모르고 나온 진짜 반응들이 담겨 있는 거고요. 2007년의 그들과 2025년의 그들은 같은 사람입니다. 2007년에 지들끼리 막 그냥 찍어두었던 화면을 재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는 특수효과가 거의 없는 순전히 자신들이 막 그냥 생각 없이 찍어둔 영상들 덕분에 만들어진 독특한 시간여행 코미디라고
1: 네.
0: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취향 맞으셔야 됩니다.
1: 그렇죠. 근데 음악은 굉장히 좋은 음악들을 많이 썼던데.
0: 네. 그래서 그 원래 이 맷 존슨과 제이 맥캐럴이라는 이 두 친구 중에 제이 맥캐럴은 자신의 밴드도 하는 친구고요. 그 자기 여동생이랑 브레이브 쇼어스라는 그 밴드를 만들어서 노래도 발표하고 나름 또 캐나다에서는 또 인기도 있었대요.
1: 예, 예.
0: 실제로 음악 활동을 하는 그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영화에 자신들이 만든 노래가 또 직접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첫 번째로 고른 노래는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 밴드 브레이브 쇼어스의 Never Come Down.
1: Never Come Down.
0: 네, Never Come Down을 준비했습니다.
1: 듣겠습니다.

0: 브레이브 쇼어스의 Never Come Down 들었습니다.
1: 네, 제가 이 영화를 보는데 어떻게 영화를 소개하면 좋을까? 근데 약간 덤앤더머가 백투더퓨처를 만난 느낌. 덤앤더머보다는 그래도 좀 더 좀 똑똑한 친구들입니다. 네, 약간 좀 그런 느낌의 코미디를 어느 정도 좀 상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0: 네네.
1: 이 영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그 리볼리를 제가 그 찾아봤어요. 클럽 리볼리.
0: 아, 클럽 리볼리는 진짜 있는 네, 클럽이에요?
1: 토론토에 실제로 있는 그 오. 클럽이고요. 거기서 공연했던 팀들을 보니까 아델, 이기파, 엘리엇 스미스, 아케이드 파이어 이런 팀들이 실제로 공연을 했던 실제로 유명한
0: 아,
1: 곳이더라고요.
0: 유서 깊은 클럽이군요.
1: 네. 그래서 그 영화에 나오는 그런 설정들이나 뭐 많은 상황들이 대부분 다 리얼이에요. 다 다큐멘터리처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좀 당황하는 시민들의 반응을 옛날 그 이경규의 몰래카메라 찍듯이 몰래카메라로 이렇게 찍은 장면들로 영화를 구성하고 있어서
0: 네.
1: 보통 이런 장르를 이제 모큐멘터리라고 이제 부르거든요.
0: 오.
1: 다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큐가 아닌 다큐 같은 픽션을 모큐멘터리 장르라고 부르는데 바로 모큐멘터리 장르의 코미디이고요. 제가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서 재밌었던 게 젊은 시절에 철없던 시절에 어릴 때 나중에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른 채 그냥 재밌는 거 한번 해보자면 자기들끼리 비디오 카메라 들고 이거 찍어보고 저거 찍어보고 했던 것들이 창고에 엄청나게 쌓이게 된 건데 그게 나중에 이렇게 영화가 될 줄은 그때 그들은 몰랐던 거죠. 근데 이제 2025년에 와서 백투더퓨처 같은 시간여행 코미디를 만들자고 생각해 보니 2008년 그때 자기네가 찍어둔 화면과 지금 화면을 편집만 잘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시간여행 그 영화에서 보면 어떤 좀 위험한 순간들이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나를 만나면 그게 좀 문제가 생긴다 뭐 이런 이야기들 늘 나오잖아요.
0: 네.
1: 그런데 과거에 가서 자기를 마주치는 순간들이 연출이 가능했던 거예요. 2007년, 8년에 찍어둔 화면에 2025년에 찍은 화면을 교묘하게 편집을 하니까
0: 네.
1: 마치 그 컴퓨터 그래픽의 도움으로 완성한 것만 같은 하지만 돈 거의 들지 않은 네, 거의 무료로 찍은 듯한 그런 독특한 느낌의 그 시간여행 코미디가 완성이 되었고요. 이 영화의 뭐 스포가 될까봐 많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 영화에 나오는 그 거의 대부분의 순간들은 그냥 대본 없이 현장에 가서 시민들의 반응을 그대로 가져온 건데 영화에 보시면 뉴스 화면도 쓰고 있어요. 그걸 허락받고 막 이렇게 막 가져왔다기보다는 일단 영화에 나오는 많은 것들을 그냥 갖다 썼대요. 지금 그게 이제 공용 사용이라고 그래서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이 되면 저작권 위반을 물지 않는다 이런 좀 예외적인 좀 그런 그 조항들이 있잖아요.
0: 근데 상업 영화 아니야 이건?
1: 상업 영화인데 상업 영화가 아닌 걸로 우기는 뭘 준비했다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영화가 이렇게 히트할 줄 모르고 우리 그냥 공용 사용이야. 사람들이 다 같이 기분 좋자고 만든 건데 이게 공용 사용이지 뭐야 하면서 막 갖다 쓴 거예요. 뭐 기존에는 영화 장면이고 뭐고 막 영화 음악도 갖다 쓰고 근데 이게 영화가 막 뜨기 시작하면서 최근에 인터뷰에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0: 그 문제가 될 수가 있겠네. 네.
1: 그래서 이들이 약간 좀 저자세로 아 재밌게 만들었으니까 좀 봐주세요 하고 좀 다니고 있더라고요.
0: 백투더퓨처 화면도 막 네. 나오고.
1: 근데 재밌는 게 실제 뉴스 화면이 나오는데 뉴스 화면 안에 이 주인공들이 등장해요. 그 어떤 그 스타의 팝 스타의

0: 총격전이 벌어진 현장을 전하는 뉴스 뒤에 이 영화 속 주인공이 기자 뒤에 막 얼쩡거리고 있거든요. 합성이 아니라 실제로 뉴스에 출연한 거예요.
1: 오.
0: 그게 드레이크의 집에서 총격 사건이 한번 있었대요.
1: 네네.
0: 그래서 이제 그 속보로 막 그게 이제 뉴스가 나올 때가 있었는데
1: 그 화면에 갖다 쓴 거예요?
0: 집에서 자기들끼리 놀다가 TV를 보는데 드레이크 집에 총격 사건 났다고 속보를 전하는 걸 보고
1: 아 거기 막 가봤구나.
0: 야 가자. 가서 그 둘이 야 넌 카메라 두고 저기 있고 야 너는 저기서 한번 네가 마치 그 팝스타인 것처럼 총격 사건이 일어난 그 집에 드레이크가 아닌 네가 있었던 것처럼 저 기자 뒤에서 뛰어가 막 이런 거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뉴스 화면에 본인들이 그렇게 억지로 출연을 한 것을 영화에 쓰는 방식으로 완성된 코미디를 보고 있으면 저는 사실 이런 코미디 좋아하긴 해요.
1: 네네.
0: 그냥 어처구니 없는 그 해프닝이 자아내는 코미디 있잖아요. 근데 그건 예상했는데 이상하게 뒤에 좀 약간 뭉클함까지 있는 거예요.
1: 있죠, 있죠.
0: 네, 이상한 뭉클함이 있는데 이게 두 주인공이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가 애초에 너바나더 밴드를 20년 가까이 지금 그들의 표현으로는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목표는 뭐냐면 어릴 때 세운 인생의 목표를 끝내 달성하지 못한 채 끝나는 게 바로 인생이라는 사실을 너만 그런 게 아니고 다들 그런 거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1: 네네.
0: 그리고 그냥 지금처럼 재밌는 짓을 계속 해보고 싶은 마음과 이 나이에 아직도 이러고 있다는 사실이 좀 한가한 마음이 동시에 공존하는 대부분의 우리 같은 많은 어른들에게 위안을 주기에 만들었다는 설명이 저는 좀 공감이 가면서 영화 보고 나서는 이게 뭐라고 웃기지? 이게 뭐라고 뭉클하지 싶다가 이게 뭐기는 이게 영화지. 영화라는 게 별거야? 그냥 이게 뭔데 영화 별거 아닌데 원래 웃기고 뭉클한 거잖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작품이었어요.
1: 그래서 근데 저는 보고
0: 오랜만에 만난 아주 재밌는 영화예요.
1: 황당해 줄 수도 있습니다.
0: 당연합니다. 이거 취향탑니다. 아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영화에서 맷 존슨이라는 인물이 청바지를 입고 나오는데 거의 반바지에 가까워요. 다 막 청바지가 막
1: 해졌어요?
0: 해졌어요. 그게 20년째 입고 있는 청바지.
1: 아 진짜로?
0: 한 번도 안 빨았다. 그래서 너바나 더 밴드라는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 입은 청바지를 지금도 입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들이 어떤 인간인지를 보여주는 에피소드라고 생각합니다.
1: 자 그럼 음악 들으면 마치죠.
0: 영화에 쓰인 노래들 중에 턴스타일의 할리데이라는 노래 준비했어요.
1: 턴스타일의 할리데이. 네. 자 오늘은 영화 너바나 더 밴드. 예. 제목을 다 하려면 깁니다. 자 김세윤의 영화만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4: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오늘도 대부분의 지역이 낮 기온 30도를 웃돌았는데요. 내일은 낮 기온이 살짝 떨어지긴 하지만 내일까지는 그래도 덥겠습니다. 모레 수요일에 전국에 비가 오면서 다시 잠깐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는데요. 수요일 오후에 전국적으로 비가 쏟아지겠고 중부지방은 최고 30mm, 남부지방은 최고 40mm, 제주도는 산지의 경우 최고 8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적지 않은 비가 쏟아지겠는데요. 이 비 는 목요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은 낮 기온 20도 안팎으로 선선해지겠습니다. 하지만 금요일부터는 다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더위가 또 찾아올 전망이니까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4: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네, 피닉스의 리스트마니아 들었습니다. 리스트마니아 6338번으로 청해 주셨네. 이 리스트마니아라는 단어는 피아니스트 중에 프란츠 리스트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 양반이 저 단순한 그냥 피아니스트를 뛰어넘어서 거의 팬덤을 가지고 있던 피아니스트. 그래서 뭐 연주회 같은데 막 하면 중간에 막 제스처도 그렇고 막 장갑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 뭐 별의별. 그리고 무엇보다 잘생겼어요. 금발머리 쫙 해가지고. 그래서 막 그때 막 귀족 부인들 막 이런 사람들이 지금의 아이돌하고 똑같았던 거죠. 예. 그 단어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마니아라고. 6338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피닉스의 리스트마니아. 자, 7시 36분 14초 막 지났습니다. 0233번으로 청해 주신 테일러 스위프트 피처링 본 이베어 엑사일.

조지의 Glimpse of Us 들었습니다. 오늘 새로 알게 된 노래예요 하고 0620번으로 나온 지 조금 됐는데 그래도 예. 아니 뭐 언제 알면 어떻습니까? 예. 좋은 노래 언제라도 알면 괜찮은 거죠. 조지의 Glimpse of Us. 앞에 들으신 음악은 테일러 스위프트 피처링 보니베어 Exile이었고요. 자, 7시 45분 28초 막 지났습니다. 자, 레이의 라이브 앨범, 로얄 엘버 톨에서의 공연 실황. 아, 이 노래 진짜 잘해요, 레이. 로얄 엘버 톨은 런던에 있고요. 그 테임즈 강변에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을 딱 한 번 봤어요, 저도. 90년대 초반에 그때 영국 정부 관광청 초청으로 갔는데 그때 지금은 퇴직한 신권철 PD하고 같이 갔었네. 그 당시에 로얄 엘버 톨에서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존 아마트레이딩이라는 여가수 있습니다. 노래 정말 잘해요. 그 가수 공연을 봤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한 30년 됐는데 생생하네. 30년도 지났는데. 자, 0024번으로 청해 주신 레이의 로얄 엘버트 홀에서의 공연 실황 오스카 위닝 티어스 듣겠습니다.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2: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3: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2: 아하.
4: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5: 자, 따라해보세요.
6: 이카운트 ERP
7: 4만원
5: 회계관리
6: 이카운트 ERP
8: 4만원
5: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생산관리
6: 사업성공
8: 함께해요.
5: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9: I was born by the river.
10: 음악은 어떠한 지혜, 어떠한 철학보다도 높은 계시다. 음악은 영혼이 살고 생각하고 창조하는 전기적 토양이다. 루트비 반 베이토벤. 지난 36년 음악이 있어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음악 캠프의 역사를 써내려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11: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 다 못한 얘기 오늘 마저 나눠요.
10: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던 애청자입니다. 올해 마흔이고요. 어제 결혼했습니다. 와이프하고 밖에서 놀고 들어가는 길에 얘기하다가 와이프도 초등학교 때부터 배철수의 음악 캠프를 들었다네요.
12: 와,
10: 축하합니다. 예.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1754번. 자, 같이 듣고 싶다고 위트니 휴스턴 Greatest Love of All. 자, 음악 들으면서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욱,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 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베란테 노윤우입니다. 누구나 무대 위에서 가장 화려한 하이라이트, 일명 킬링파트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저는 애초에 정해진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단 한 줄이라도 저만의 색깔로 완벽하게 소화해낸다면 그 순간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진짜 킬링파트가 된다고 믿거든요.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스포트라이트로 만드는 것. 내 삶의 킬링파트는 내 스스로 완성하는 게 아닐까요?

0: 이 캠페인은 언제나 당신 곁에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출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 때 유독 한쪽 발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힘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한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4: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0: 제가 들어드릴게요.
1: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MBC 생활정보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올드 프렌드 클럽이라는 SNS 계정에는 한 세기 가까이 살아온 어르신들의 인생 조언이 담겨 있습니다.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에 산책을 하거나 너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걸 해보라고 제안하는가 하면 한잔해 혹은 그럼 가지마 라고 박력 있게 말해주는 어른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살아보니 용기란 무엇인 것 같냐고 묻자 힘들 때 도와달라고 하는 것, 반대로 나 역시 타인을 돕는 것, 자신에게 솔직한 것,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른이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어른들의 조언과 충고가 절실할 때가 있죠. 그건 더 좋은 어른, 그리고 괜찮은 어른이 되고 싶어서일 거예요.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0: 5월 18일 월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잔나비 피처링 이수현의 마더였습니다. 오늘이 성년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별그램에 이런 계정이 있나 봐요. 올드 프렌드 클럽 어르신들의 조언이 있다고 합니다. 보니까 진짜 어르신들이 이렇게 보드에다가 답을 적어서 들고 계세요. 한 분은 근데 너무 동안이신데? 100살이, 맨 오른쪽 분은 너무, 아무리 봐도, 예, 뭐, 한 50대 돼 보이시는데, 아무튼 굉장히 동안이신 분도 계시고요. 아, 72세? 그래도 동안이시네요. 아무튼. 저도, 그러니까, 완전, 그러니까 80세 이상, 나아가서 90세 이상이면 더 좋고, 그분들한테 되게 그런, 되게 원론적인 질문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사는 거, 그냥 즐거우면 그게 다인 거 맞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즐거움이란 거는 뭐 어떤 거인 것 같나요? 진짜 되게 막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싶어요. 정호연님께서 인생에서 그 고민에 해당하는 상황이 있었나 생각해보니 그분들의 해법이 맞네요. 100살까지 살면 저도 그런 답을 누군가에게 건넬 수 있으려나요? 저는 100살에도 장난치고 있지 않을까요? 막 진지하게 해야 되는데. 근데 하긴 뭐, 그럼 가지 마! 막 이런 어른들 있다고 하니까 저는 약간 고 계열이 아닐까 싶지만. 근데 저것도 우리가 보기에는 장난 같지만, 그러면 안 가면 그만이지 하는 마음 또한, 예, 어떤, 일단, 일종의 지혜에서 비롯된 답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자, 아무튼 오늘은요. 부엉이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2시간 꽉 채우는 날입니다. 지금 생각난 노래, 별밤에서 듣고 싶은 노래, 사연이랑 같이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고요. 별밤 1, 2부는 롯데렌터카,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워킷, 음식물 처리기 휴렉,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포스코 ENC, 우미건설 컨소시엄, IS 동서,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슬림웨이 다이어트와 함께합니다.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2: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0: 오뚜기.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2: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루카스 그레이엄의 마마세드 듣고 오셨습니다. 박효정님께서요. 아침에 07년생 아들에게 고급 핸드크림 쿠폰 보냈어요. 성년의 날을 축하하며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 핸드크림 특히 약간 고급인 거. 그런 거좀 어른 됐을 때쓸수 있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그 어릴 때는 집에 있는 그 바디로션 뭐 바를 일 있을 때는 그런 거나 썼지 핸드크림을 조금 비싼 값을 주고 산다라는 것은 좀 커서 일어나는 일이지요. 9554님은 대장부엉 저는 오늘 운동 대신 마트에 장 보러 가요. 큰 대형마트까지 20분이나 차를 끌고 가야 하는데요. 요즘 배달로 편리해진 시대지만 마트에서 제가 먹을 식재료를 제 손으로 고르는 게 너무 즐겁답니다. 이번엔 식단을 시작할 건데요. 일단 오늘은 소고기, 파인애플 꼭 사와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죠. 다 편리해지고 했는데, 특히 또 요리나 이런 거 진심인 분들은 당연히 재료는 보고 사야 돼서, 예, 배달로 완전히 이렇게 옮겨가지는 못하는 것 같고, 또 현장에서 그 약간 그 마감 직전에 일어나는 대폭 세일 상품들 요런 거좀 놓치기 아깝긴 하죠. 운동도 되기도 하고요. 8213님, 대구는 벌써 한여름. 너무 더워요. 그래도 밤 되니 좀 나아요. 요즘 집안 대청소 모드에 들어갔는데 땀 뻘뻘 나고 몸은 힘들지만 여백의 미가 조금씩 보이니 뿌듯뿌듯 기분 좋네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시원하게 샤워하고 나서 그런 것들 보이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좋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풍경들 이렇게 도착하고 있고요. 노래 듣는 동안에 부엉이들의 실시간 이야기랑 듣고 싶은 노래 계속해서 문자나 미니로 더 보내주세요. 태연의 사계.

태연의 사계에 이어서 조금 전 6시에 나온 태양의 신곡입니다. Live Fast, Die Slow 듣고 오셨어요. 7011님께서 대장부왕 저는 감기약, 두통약, 연고 등 상비약을 늘 구비해둬야 안심되는 부왕입니다. 이번에 유산균과 종합비타민까지 싹 새로 쟁여놔서 마음이 아주 든든해요. 작은 바구니 여러 개 사서 착착 수납해 놓으니 보기만 해도 흐뭇하네요. 아, 이거 너무 기분 좋아. 그래서 비상약들. 와, 너무 내 마음이 편해. 오, 그 저랑 겹치는 약도 있어요. 아, 역시 저게 좋긴 좋은가 보다. 비타민 B 중에 유명한 거. 좋습니다. 저는 제가 최근에 이 AI 친구들과 함께 제 영양제 라인업을 싹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한테는 잘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약통도 옛날에 저막 비타민들 약통에 막 바리바리 싸들고 다니면서 막 먹는 거 보면, 야, 그게 더 장을 상하게 해. 했는데, 역시 제가 세월이 흘러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플라시본가? 아무튼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영양제 챙겨 먹는 거. 김세빈님? 미국으로 어학 연수 와서 듣고 있어요. 지금 여긴 새벽 4시랍니다. 별밤이 너무 듣고 싶어서 알람 맞추고 일어나 달려왔어요. 그리고 오늘 저 생일이에요. 별밤과 시작하는 생일이라니 특별하네요. 멀리서 하지만 아주 가까이서 제일 가까이죠, 라디오는. 세빈님 생일 너무 축하드려요.

서부에 계시는 거겠죠. 아, 생일 너무 축하드립니다. 어때요, 거기? 막상 가서, 나 조금 처음에는 저는 막상 갔을 때는 좀, 나왜 온다 그랬지? 이렇게 됐었는데, 준비된 사람들은, 아, 거기에 그 새로운 분위기를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세빈 씨는 부디 후자였으면 좋겠습니다. 1807님. 안녕하세요, 김인아님. 야간 택배 기사입니다. 출근하는 8시부터 8시 반까지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잘 들으면서 출근하고 있고요. 내일도 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아, 바쁘셔. 바쁘셔. 딱 그때 시간이 나시나 보다. 30분. 아, 그 와중에 인사까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요 루틴 짧게라도 함께 항상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도 잘 들어오시고 저희도 선물 하나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에드 시런의 캐슬 온더힐 듣고 2부로 올게요.

0: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요즘은 누군가의 열정을 곧잘 미련함으로 치부해버린다. 고백하자면 나 역시 그랬다. 정해진 시간에 칼같이 퇴근하고 남는 시간은 자신의 삶을 즐기는 게 현명해 보이는 세상에서 교사인 남자친구는 불 켜진 교실에 혼자 남아있을 때가 많다.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평생 남을 낭만을 선물해주려고 밤낮 없이 고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뜨거운 열정이 모두에게 환영받는 건 아니다. 혼자 그렇게까지 하면 다른 사람들이 피곤해진다. 적당히 해야 오래 버틴다 등등 주변에 따가운 눈총을 받거나 그 열정을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과 부딪히는 거다. 고단한 몸에 마음마저 다쳐서 퇴근하는 남자친구를 보면 마음 한구석이 아려온다. 그래도 난 남자친구의 고집 아닌 사랑과 낭만을 응원하고 싶다. 내 학창시절에 이런 선생님이 계셨다면 한 번뿐인 그 시절이 더 알록달록하게 채워졌을 거라고 확신한다. 모두가 효율과 적당함을 말하는 세상에서 아이들을 위해 미련할 정도로 온 마음을 쏟아붓는 내 남자친구가 앞으로의 교사 생활에서 외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당신이 흘리는 땀방울이 아이들의 미래를 다채롭게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말이다.

박효신의 숨. 오늘 사연 주신 1호 사모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들었고요. 교사 남자친구를 둔 교사 부엌입니다. 제 남자친구는 낭만 파괴자들과 싸우는 열정 선생님인데요. 남들의 시선과 말에 기죽지 말라고 이나 언니가 꼭 전해주세요. 낭만을 사랑하고 아이들의 낭만을 지켜주려는 자기를 늘 응원하고 존경해. 사랑해 지훈아. 아, 진짜 또 이렇게 따뜻해집니다. 진짜 뭐 낭만적이지 않은 얘기일 텐데요. 저는 앞으로 우리 막 이제 대 AI의 시대가 오면서 인간은 무엇으로 이제 뭐 이익 실현을 할 것인가, 나의 밥벌이는 무엇이 될 것인가. 앞으로 뭐 근미래일지 먼 미래일지 아무도 모르지만 아무튼 오고는 있는 분명한 미래잖아요. 그런 시대 속에서 이런 낭만, 열정, 그리고 사람들이 미련이라고 부르는 어떤 특징들, 그게 결국에는 그 사람의 아주 유일무이한 가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은 뭐 어떤 기능으로서 대체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낭만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이거는 반드시 꺼지지 않는 생명력으로 계속해서 1호 사모님과 또 우리 그 남자친구분의 삶을 진짜 풍요롭게 만들 겁니다. 전 그렇게 믿어요. 2485님께서 매일 해질녘 퇴근하는 또 다른 교사가 응원합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살아요. 그렇게 남

남들이 뭐라든 15년째 버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선생님은 아니지만 진짜 2954님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해주셨네요. 실제 학부모 부엉이라서 더 와닿습니다. 남자친구분 제자들은 정말 복받았네요. 행복하겠어요. 선생님, 경찰, 소방관 등등 이런 분들은 그냥 직업이 아니라 사명감 없이는 못하는 고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로서 멋진 선생님께 감사하고 또 응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진짜 점점 더 귀해지는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우리 이고사님이 얘기한 이런 사명감, 이런 게그 안에 다 우리가 얘기하는 뭐 어떤 누군가가 보기에 미련함, 뭐 효율을 극대화해서만 보는 그런 세상에서 보자면 아 저건 왜좀 약간 오류 아닌가?라고 볼 만한 것들, 온도가 아주 높은 것들, 그게 바로 그 사명감이 필요한 직업인 것 같습니다. 아주 따뜻한 사연 보내주신 1535님께는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안녕들 한가요에서는 부엉이들의 안녕했거나 그러지 못했던 어느 날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또는 별밤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남겨주시고요. 계속해서 부엉이들의 실시간 이야기 신청곡 기다리면서 자우림의 팬이야 들을게요.

자우림의 팬이야 들으셨고요. 아주 여유로운 저녁 풍경 보내준 분들 계세요. 8141님. 상큼한 오이로 국수해 먹고 집 앞 공원 흔들 의자에 앉아 노래 듣는 시간. 하루의 마무리로 괜찮네요. 메뉴도 너무 좋고 집 앞에 공원이 있는 것도 또 거기 흔들 의자가 있는 것까지 그리고 별밤과 함께하고 있는 것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5116님, 방송 잘 듣고 있는데 처음으로 사연 보냅니다. 귀촌하고 벌써 세 번째 봄을 맞이하는데요. 시골이라 불편함도 있지만 살아갈수록 이곳 생활이 너무 좋네요. 하루하루 만끽하며 살고 있습니다. 와, 자세히 좀 틈틈이 알려주세요. 구체적으로 무엇이, 뭐가 불편한지는 얘기 많이 들어서 아니까 이거는 정말 대체 불가다. 도시 생활할 때는 절대 얻을 수 없었던 것들 너무 많이 있겠지만 진짜 귀한 기억 있으면은 꼭 별밤에 나눠주시고요. 4070님, 제주의 밤은 제주의 낮만큼 아름답습니다. 별밤지기 이나님께 별뜨기 전 이쁜 아미 하나 선물합니다. 아미가 초승달의 이름이군요. 너무 예뻐. 다리 약간 하얀 턱수염이 난 동그란 얼굴 같아요. 너무 예쁘다. 그리고 밑에 야자수. 와, 사진 정말 기가 막히게 찍혔네요. 다리 어떻게 이렇게 크게 찍혔지? 와, 너무 감사합니다. 와, 아미가 아름다운 눈썹이라는 뜻이기도 하대요. 이쁜 아미 하나라고 해서 괄호치고 초승달이 없었다면 BTS 팬 이 얘기인가 하다가 사진 너무 감사해요. 저도 막 그 여유가 확 느껴집니다. 여기까지도. 혹시 괜찮으시면 허락해 주신다면 별밤 인별그램에 혹시 올려도 될까요? 이 여름밤, 이제 진짜 여름밤이다 싶은 그런 사진이라 다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1441님. 큰아이가 과학실험을 좋아해서 과학고등학교 형들이 봉사하는 스터디 모임에 왔어요. 2시간 동안 진행되는데 집에 다녀오기 애매해서 애 들여보내고 저는 학교 주변이랑 근처 공원도 한 바퀴 걸었어요. 근데 벌써 모기가 앵앵거리네요. 얼른 차로 피해 라디오에 귀를 식힙니다. 여긴 인천 가장 서쪽. 별빛보다 비행기 불빛이 더 많이 보이는 동네랍니다. 아, 그쪽이군요. 과학실험을 좋아하는 큰아이.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은데요. 약간 칭호 같아, 칭호. 과학실험을 좋아하는 큰아이. 이게 뭐, 이렇게 걸어 다니면 머리 위로 그게 이렇게 떠 있어도 될 것 같아. 멋집니다. 벌써 이제 모기 시즌이 왔군요. 노래 듣고 다시 올게요. 9와 숫자들의 그대만 보였네.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0: 이비가.
1: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0: 1일 1짬뽕 오케이?
2: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Slimway.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5: 상담 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별밤 월요일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세라님이 별밤과 대장부원 덕분에 아이 고막 재건 수술 잘 마쳤어요. 언제 아팠냐는 듯 밝고 에너지가 넘쳐요. 라라랜드 OST City of Stars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셔서 너무 다행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죠? 5살 아들이 전신마취 수술 받아야 한다고 우리 다 같이 걱정했었는데 너무 다행이고요. 사연 주셔서 감사하고 노래 지금 나가고 있어요. 3, 4부에서도 실시간 사연 그리고 신청곡 받으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문자랑 미니로 많이 보내주세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환 앞, 논 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해야 하고요. 담배 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FM 102.3MHz 목포 MBC FM 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잭슨 5의 I'll Be There 들으면서 별밤 3부 왔어요. 1087님이 저는 오늘 마이클 잭슨의 전기 영화 마이클 보고 왔어요. 개인적으로 영화에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 저처럼 그의 시대를 비껴간 사람들이 이번 기회에 유명세가 가려버린 그의 상냥한 음악 세계에 관심을 가져주길, 그를 더욱 사랑해주길, 그의 음악이 다시 한번 세상을 밝게 비추길 바라요. 잭슨5의 I'll be there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셔서 덕분에 저도 함께 감상했어요. 저도 이거 그냥 굉장히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던 작품인데, 와, 아마 아시겠지만 이런저런 파워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 영화 자체를 놓고 보다는 막 이 제작 비하인드에 대한 이야기 등등. 아, 언제쯤이면 마이클 잭슨에 대해서 좀 완전한 그를 잘 묘사한 하나의 서사가 완성이 될 수 있을지 모를 만큼 좀 어마어마한 영혼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진짜 가장 슬프고 위대한 예술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마음속 1등인 뮤지션이기도 하고요. 아, 더 듣고 싶네요, 진짜. 자, 남은 한 시간 부엉이들이 보내주는 실시간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울 거예요. 오늘 하루 정리하면서 꼭 듣고 싶은 노래, 지금 있는 곳에서 누군가와 함께 듣고 싶은 노래, 사연과 함께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리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로 편하게 보내주세요. 별밤 3, 4부는 환인제약, 음식물 처리기 휴렉, 주식회사 워킷, 오뚜기 카레, 현대해상 화재보험, 미분당,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에, 우미건설 컨소시엄, 빙그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2: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3: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월요일 부엉이들의 실시간 이야기 그리고 신청곡 들으면서 함께하고 있어요. 5000님께서요. 얼굴에 있는 점 빼달라는 중학교 1학년 아들이랑 피부과 갔다가 생뚱맞게 제 턱에 보톡스 맞고 왔어요. 일에 집중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이를 너무 꽉 깨물어서 턱이 아팠거든요. 치과에서도 보톡스를 추천해서 도전해봤어요.

어찌나 겁이 나던지요. 용기 내서 맞았으니 제 턱이 좀 갸름해지고 부드러워지길 기대해 봅니다. 잘하셨네요. 그 정도면은 특히 치과에서 추천한 거면은 당연히 맞는 게 좋은 거죠. 이게 주무실 때도 은근히 이 꽉 깨물고 주무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럼 치아에 무리도 엄청 가고 수면의 질에도 안 좋고 원래 이런 용도로 시작된 치료이죠. 미용보다도. 7221님께서 안녕하세요. 10살 이지혜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왕복 2시간 넘는 거리를 다니며 발레 배운다고 사연 보냈는데 읽어주셔서 날아갈 듯이 행복했어요. 그리고 5월 4일과 5일에 제가 첫 발레 공연을 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너무 설렜어요. 그리고 일기까지 많이 썼어요. 정말로 좋은 하루였어요. 저에게 정말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신청곡은 하츠 투 하츠의 루드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머나 벌써 발레 공연을 했어요. 세상에. 10살 인생에 이미 첫 공연을 마친 우리 7221님 정말 근사하고 멋있습니다.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오늘도 날아가는 기분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4579님 일하다 다치셨다는 아버님을 뵈러 남편과 서울 왔다가 아이고 다시 강원도 속초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놀랐을 남편이 한시름 놓은 것 같아 다행이에요. 아버님 얼른 쾌차하시라고 소란에 괜찮아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지금 함께 이동 중이세요? 진짜 아버님도 그렇고 이거 남편한테도 해줄 수 있는 메시지네요. 저 노래. 아무튼 우리 발레리나 7221님 그리고 4579님 두 분께 선물도 보내드리고 신청곡도 틀어드릴게요. 하츠 투 하츠의 루드 소란의 괜찮아.

하츠 투 하츠의 루드 그리고 소란의 괜찮아 이어서 들었어요. 2525님께서요. 42. 아직 꿈을 꿔도 되는 나이겠죠. 벌써 2026년에 5월이 되니 생각이 많아져요. 마음은 아직 25 언저리에 있는 듯한 걸요. 쓸쓸하고 서글픈 날들을 지나고 있는 저에게 용기를 주는 도경수 수지 정동원의 드림 아이 신청해 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예, 실제로 그렇죠. 이 우리 그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그 안에서 노화가 더딘 분들이 실제로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이 막 현생 바쁘게 사시다가도 뒤늦게 꿈을 또꽃 피우고 이루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보면은 아주 여전히 싱그러운 그런 뇌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요? 꿈 같은 거 있어서만큼은 특히나 더. 6047님께서 저희 집은 보통 7시 반부터 라디오 들으며 저녁 식사하는데요. 7살 아들이 괴롭다는 듯 양쪽 머리에 손을 올리며 도대체 얘기를 언제 다 나누는 거야? 왜 어제 다안한 거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긴가 했더니 배철수 음악 캠프 말미에 다음 프로 소개하면서 이나 씨가 어제 못한 얘기 마저 나누자고 별밤 예고하잖아요.

아이는 늘밥 먹으면서 왜 맨날 얘기 다 못하는지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거죠. 아직도 어떻게 설명할지 모른 채 사연 남겨요. 혹시나 싶어 아이가 가사가 이쁘단 이유로 좋아하는 어른 음악 YB의 나는 나비 신청합니다. 아, 너무 귀여운 사연이지요. 아, 그래요? 전에도 비슷한 사연 주신 분 있었대요. 왜 이렇게 아니 이거를 이 정서를 여러분 잘못 느끼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니까 물론 아이는 당연히 그런 건데 저기 어른들은 이거 뭔지 알지 않아요? 이게 제가 진짜 친한 친구들이랑 수다 떨 때는 그러니까 매일 그러니까 자주 볼수록 할 얘기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요. 오랜만에 만나면 회포를 풀고 아, 할 만큼 했다 하고 헤어질 수 있는데 자주 보는 친구일수록 만나서 한 3시간 수다 떨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도 계속 톡으로 막 수다 떨다가 마지막에 일단 근데 지금 자야 되니까 내일 마저 얘기하자 이러고 끊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자세한 얘기는 내일 마저 하고요. 신청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도경수 수지 정동원의 드림아이 그리고 YB의 나는 나비.

도경수 수지 정동원의 Dream Eye 그리고 YB의 나는 나비 듣고 오셨습니다. 7732님께서 오늘은 두 자녀와 한강에서 킥보드 타고 한강 라면 먹고 이제 집에 가는 중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한강 즐기실 수 있는 곳에 사는 분들은 아, 저녁 시간 이후로 거기서 라면 먹고 진짜 뭐 산책도 하고 자전거 타고 하기 딱 좋은 때인 것 같아요. 하긴 뭐 한강 둔치는 한여름에 가도 낭만 있지요. 2369님은 장미 축제 다녔어요. 형형색색 장미를 보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행복했습니다. 아, 5월이 우리가 좀 풍경들이 다채롭네요. 덩달아 즐기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사연 아주 좋습니다. 4부에서도 부엉이들의 실시간 풍경 신청곡 계속 기다리겠고요.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0: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러블릭의 놀러와 들으면서 별밤 4부 시작했어요. 0285님이요. 러블릭의 놀러와 신청합니다. 오랜만에 대학생 딸이랑 데이트했어요. 둘다 좋아하는 고기 마음껏 먹고 예쁜 카페에서 에그타르트와 치즈케이크도 먹었죠. 어느새 숙녀가 된 딸의 남자친구 얘기, 주량 얘기 들으니 웃음이 났어요. 딸, 바쁜 척하지 말고 아빠랑 종종 놀자. 난또 편견으로 왜 당연히 엄마랑의 데이트를 거라고 생각했지? 어머나, 대학생 딸인데 아빠랑 남자친구 얘기는 할수 있어. 근데 막, 와, 막 이렇게 카페에서 에그타르트 먹고 치즈케이크 먹고 세상에, 이거는 정말 너무 특별한 일인 것 같아요. 아버님이 진짜 딸이랑 사이가 이렇게

좋게 유지가 이게 되게끔 한 작은 정성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진심과 주량 얘기까지 나누다니요. 너무 스윗한 사연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부엉이들의 실시간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좀 힘든 날이었지만 용기 내서 그 얘기 보내준 분들 얘기 모아봤습니다. 8903님, 배달 부업 알바하러 나왔는데 오늘은 꽝이네요. 그래도 별밤 들으면서 위로받고 집에 돌아갑니다. 일찍 들어가서 딸내미 봐야겠어요. 아, 그래요. 마지막 줄이 이거인 거겠죠. 좀그 어떤 하루였어도 이렇게 된 김에 빨리 가서 또는 아무튼 집에 가면 내 아이가 기다리고 있는 것만으로 그래도 괜찮은 하루가 되는 마법. 꽝은 아닌 걸로 별밤에서 선물을 보내드리면서 그 꽝을 무효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꽝인 날도 아닌 날도 사연 항상 보내주세요. 어떤 얘기든 좋습니다. 서수미님, 남자친구랑 크게 싸워서 우울한 하루네요. 상처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게 해줄 노래, 이준영의 꽃바 신청합니다. 아이고,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크게 싸운 만큼 그잘 회복하고 나면 훨씬 더 견고한 관계가 되어가는 길이 될 수는 있거든요. 빨리 마음이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분 모두. 박휘림님은 한동안 출근할 바에 세상이 끝났으면 싶을 만큼 뿌리 깊이 지쳤는데 이제 점차 혈색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오늘은 부국장님께 잘 버텨줘서 고맙다는 말을 들었답니다. 햇빛을 찾아 걸어다닌 덕도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외롭다가 돌아와서 근황을 전해요. 쩝 최유리의 외로움이라는 건 신청합니다. 이렇게 기특한 부엉이를 보았나요? 일단 이거는 정말 여러분 막 힘들고 마음이 지치고 정신이 힘들고 이럴 때요. 그냥 나를 그냥 식물, 작은 곤충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휘림님처럼 햇빛을 찾아 걸어 다니세요. 저것만큼 직접적으로 우리를 구하는 일이 없는데 그게 뭐 도움되겠어? 내가 이렇게 골치 아픈데 해서 못하는 거거든요. 반드시 햇빛을 찾아 걸어 다니십시오, 여러분. 다들 너무 고생한 하루였어요. 이렇게 오늘 잘 버텼으니까 내일은 반드시 더 좋을 겁니다. 두분 신청곡 들을게요. 이준영의 꽃밭, 최유리의 외로움이라는 건.

이준형의 꽃밭 이어서 최유리의 외로움이라는 건 함께 들었어요. 3428님께서요. 마흔 넘어 첫 해외여행으로 오사카 다녀와서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한국 라디오 한국 노래 좀 듣고 싶어서 틀었는데 평소 야근할 때 내 친구 별밤이 한국 돌아오자마자 또 반가운 친구가 돼주었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잘 다녀오셨어요? 여행에서 좋은 추억은 많이 만드셨고요. 오사카 저 아직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지금이 적시일 것 같네요. 좀 더 지나면 거기 엄청 덥죠? 아닌가? 아마 맞겠죠? 맛있는 거 많이 드셨겠다. 김두리님, 너무 오랜만에 왔어요. 대장부엉. 요즘 애들이랑 8시부터 9시까지 정신없다 보니 귀팅만 해요. 제가 이렇게 읽을 때는요, 여러분, 놀리는 게 아니라 유유유유 우는 이모티콘 많이 썼을 때 제가 그 감정을 싣는 겁니다. 장부, 두리님, 반가워요. 괜찮으셨어요? 요즘 계속 그래요? 잊지 않아서 감사해요. 다음에 여유 있을 때 또 놀러 오세요. 반가운 분들 얘기 전하면서 별밤 마무리하러 같이 가시죠.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0: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환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피로에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말은 예민한 동물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의 심박수나 호흡을 감지할 정도죠. 프랑스에서는 이런 말을 아이들 교육에 활용합니다. 불안한 아이가 다가가면 말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주위를 맴돕니다. 반면 아이가 마음을 가라앉히면 말도 금세 차분해지죠. 아이는 깨닫게 됩니다. 상대를 바꾸려면 먼저 자신이 바뀌어야 한다는 걸 말이죠. 이 캠페인은 한국마사회와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5: 잠시 후 친한 친구 방송반이 이어집니다.
6: 조금만 더 놀다가요.
7: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5월 18일 월요일 방송 벌써 또 마칠 시간입니다. 9992님께서 저 오늘 생일인데 아침 11시부터 밤 9시까지 강의만 했어요. 강의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하지만 급성 후두염을 앓으면서 생일에 이렇게까지 일을 하는 게 맞나 현타가 온 하루였습니다. 안 되고 너무 아픈데 안 되겠어요. 9592님의 생일은 별밤에서 챙기겠습니다. 이 목 많이 쓰시니까 가수들처럼 그 프로폴리스가 실제로 효과가 좀 좋아요. 목 많이 쓰는 사람들한테는 거기 계속 면역을 길러줘야 되거든요. 프로폴리스 캔디 스프레이 이런 거 항상 구비해놓고요. 가수들이 목 관리하는 것처럼 하셔야 됩니다. 강의 많이 하시는 분들 알겠죠? 생일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9592님 오늘 끝곡으로요. 자이언티의 5월의 밤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현,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리베란테 노윤우입니다. 누구나 무대 위에서 가장 화려한 하이라이트, 일명 킬링파트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저는 애초에 정해진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단 한 줄이라도 저만의 색깔로 완벽하게 소화해낸다면 그 순간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진짜 킬링파트가 된다고 믿거든요.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스포트라이트로 만드는 것. 내 삶의 킬링파트는 내 스스로 완성하는 게 아닐까요?

0: 이 캠페인은 언제나 당신 곁에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3: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형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0,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질문, 지금 어디에요? 저는 쿄디 모자 속이에요. 오늘은 비니가 아니라 입주가 불가능한데 나가주실래요?
1: 그러면 그냥 라디오 스튜디오에 있겠습니다. 여기 있으면 적어도 외롭진 않거든요.
0: 그게 라디오의 가장 큰 매력이긴 하죠. 옆에 아무도 없지만 사실은 다 같이 모여있는 거?
1: 서로 물리적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주변 상황이 어떤지 전혀 모르는데도 이 주파수 하나로 신기하게도 우린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같은 타이밍에 같은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게 어느 날엔 꽤 든든하게 느껴지죠.
0: 오늘도 한 뼘 가까워져 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저희와 연결되어 있나요?
1: 여기는 친한 친구 방송반. 저는 피어나무니 태호.
0: 저는 기호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5월 18일 월요일 방송 시작했고요. 첫 곡은 도경수의 마스였습니다.
1: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돌아온 쿄디 피어나머니 기호
0: 탱디 피어나머니 태호입니다. 네, 오늘로 벌써 친친방 진행이 3주차가 됐는데요. 쿄디는 진행하면서 라디오의 매력을 좀 느끼고 있나요?
1: 아, 저는 원래 라디오 되게 좋아했고요. 요즘에 해외에 유행하는 게 있어요. 팟캐스트 시작하는 거. 그게 좀 유행해가지고 그걸 보면서 아, 나도 팟캐스트 시작하면 재밌겠다 생각을 했는데 뭔가 한 걸음 좀 가까워진

0: 좀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탱디는요?
1: 저도 좀 아주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팬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그리고 그냥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이렇게 얘기 이렇게 할 수 있는 뭐예요?
0: 아 머리카락이 계속 끊겨가지고 근데 또 하필 검은 티 입어가지고 계속 이 머리카락이 막 있는 게 보이네요.
1: 오케이 화면에. 오케이
0: 거슬리게.
1: 네, 저도 그래서 좋습니다. 매력을 느끼고 있어요.
0: 네 좋습니다. 사실 무엇보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라디오 안에서는 아주 가깝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걸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봤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친친방을 듣고 있는지 문자 바로 볼까요?
1: 네 1060님께서 저는 자취집에서 거미 나와서 울면 같은 단지 사는 언니한테 전화했더니 언니가 거미 잡아주고 갔어요. 언니 고마워.
0: 아, 저는 솔직히 거미는 그렇게 무섭진 않아요.
1: 전 거미 진짜 무서워.
0: 아, 전 거미는 잡을 수 있는데 오히려 바퀴벌레는 못 잡아요.
1: 바퀴벌레.
0: 바퀴벌레. 아하. Cockroach.
1: 제가 얼마 전에 바퀴벌레가 나왔어요 집에. 네, 숙소에.
0: 그래서 어떻게 했다 했죠?
1: 매니저님이랑 같이 진짜.
0: 아, 매니저님도 못 잡는 건 좀 그렇다.
1: 아, 그 거의 제가 잡았어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잡았습니다.
0: 아, 잘했습니다. 네. 어떻게 잡았죠? 되게 뭐 어떻게까지 말해주지 마세요.
1: 그냥 네, 되게 그냥 되게 좀 험난하게 잡았어요, 진짜. 소리 엄청 지르면서 네. 험난하게 잡았습니다.
0: 좋습니다. 9845님께서 저는 지금 파닥 아직 못 찢어서 바닥에 누워 있어요. 테크니커디도 안 씻으면 소파나 침대 안에 아 위에 안 올라가나요? 저도 그래요.
1: 맞아요. 큐시 그러잖아요.
0: 예, 전 안 일단 소파랑 이런 건 괜찮아요. 소파는 이런 거 올라와도 괜찮은데 저는 이제 바깥의 옷으로 제 침대 눕는 건 되게 싫어요. 그 막 이불 위에 앉는 것도 싫어요. 진짜 굳이 앉아야 된다면 그 발 쪽에 있는 데만 앉지. 그 머리 근처 있는 데는 안 앉아요.
1: 아 근데 그 예전 그 숙소 살 때는 보니까 막 뭐야 소파에 아, 뭐야 침대 옷 막 걸어놨잖아요. 막
0: 아 성격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아. 옛날엔 좀 그랬던 거.
1: 아 옛날에도 그랬는데 근데 호텔에서는 그랬어요. 호텔에서.
0: 아 호텔은 제 아닌데 호텔도 안 그래요. 저 바깥에 옷 입고 안 누워요.
1: 그래요?
0: 네.
1: 저도 뭐 굳이 바깥 옷을 입고 눕진 않는 거
0: 바깥에 옷 입고 소울이 같은 친구들은요. 바깥 옷 그대로 입고 그냥 잘 때도 있어요.
1: 그래서 그냥 자죠.
0: 예, 근데 그런 거 오 오마이 갓 이렇게 생각하는데 무튼 그렇습니다. 저도
1: 네 물통님께서 저는 지금 퇴근하면서 친친방 듣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타면 화면 끊길까봐 계단으로 올라왔어요. 와우 이제 집 도착 친친방 놓치지 않겠다는 제 열정 어때요? 야 기가 막힙니다.
0: 박수. 그리고 막힙니다. 유산소가 기가 막힌데요?
1: 그치, 유산소까지.
0: 아 근데 막 2층 3층에 사는 거 아니에요?
1: 그럴
0: 아 그래도
1: 있어.
0: 그래도 대단합니다. 그래도 대단합니다. 김동현님께서 저는 지금 편의점에 있어요. 근데 손님이 아닌 직원으로요. 30분만 더 열심히 하면 퇴근하네요. 지금부터 퇴근하는 순간까지 친친과 함께 할 거예요.
1: 아 좋습니다.
0: 좋습니다.
1: 퇴근놀이 30분 남았네요.
0: 아 금방 지나갈 것 같은데. 네,
1: 금방 지나가요. 이거 네. 또 라디오 듣다 보면 진짜 금방 지나가요.
0: 맞아요. 저희와 함께 하면 금방 지나갈 것 같습니다.
1: 네. 5282님께서 쿄디 새로운 머리 마음에 들어요? 일단 전 마음에 들어요.
0: 아 저도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일단 짧은 머리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해보고 싶었던 핑크를 해가지고 좋았고요. 근데 이제 핑크가 너무 잘 빠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도 핑크 샴푸를 아주 열심히 발랐는데 그래도 잘 안 입혀지네요.
1: 그러게 많이 빠졌는데?
0: 아 저 진짜 오늘 핑크 샴푸 진짜 많이 했고 심지어 방지까지도 오래 했어요.
1: 네.
0: 근데 이래요.
1: 방지.
0: 방지.
1: 방치.
0: 왜 그래? 방치야?
1: Yes.
0: Oh, sorry. 방치를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한번 문의해야겠어요.
1: 그 방치하면 머릿결 진짜 안 좋아지는데.
0: 응?
1: 그거 머리 되게 안 좋아요.
0: 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1: 예.
0: 좋습니다. 캔디 같이 달콤한 여자님께서 탱디 오늘 처음 보는 옷이당 요즘 민트 코어가 대세인데 민트색인가요?
1: 그린색입니다.
0: 네, 그린색이고요. 네. 그리고 그 요즘에 대세 그 요즘에 그 트렌드한 민트의 계열은 아니긴 해요.
1: 아 요즘 뭐 민트색이 트렌드한 게 있어요?
0: 아 제가 민트색을 또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1: 아
0: 근데 요즘 또 민트를 좋아한대요 사람들이.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안 좋아하기로 했어요. 전 남들과 달라야 되기 때문에.
1: 아,
0: 아 근데 맞아요. 태호 오늘 아주 멋부려서 아주 멋있는 옷을 새로 사서.
1: 아 멋부린 게 아니라 이거 제가 산지 꽤 됐어요. 이거 유니크 활동할 때
0: 예.
1: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온라인. 여기 정확히 여기 샀어요. 온라인으로서 MBC 그때 음중할 때 샀어요.
0: 아 진짜요? 네.
1: 정확히 음중할 때 제가 산 건데 오늘 처음 입어. 원래 사실 이거 겉으로 입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너로 예. 입으려고 딱 준비해놓은 거 포인트 주려고 예. 딱 했는데 그래서 밖에 외투를 입으려니까 더운 거예요.
0: 네, 너무
1: 그래서 종섭이 앞에서 아 괜찮은데 멋있는데 그러면서 괜찮아 괜찮아 하고
0: 아 종섭이 또 집에서 코디를 도와주시군요. 네. 오케이
1: 집에 또 그래가지고 또 입고 왔는데 모니터 보니까 무슨 내복 입은 사람 아니야. 아, 지금 그렇네요. 지금
0: 아, 진짜
1: 좀.
0: 너무 웃겨요. 근데 이렇게 네. 처음에 이렇게 색깔을 좀 시도하면서
1: 맞아요. 저 색깔 있는 티 아닙니다.
0: 예, 안 입으니까 되게 좋은 도전인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색깔 있는 거 많이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뭐 추천 안 해주세요. 다음 색.
0: 다음 색 태호한테 잘 어울리는 색깔.
1: 저 은근히 빨간색 이런 거 잘 어울려요.
0: 오, 빨간색. 거죠. 빨간색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파란색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1: 파란색. 예. 빨간색으로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예. 원래 빨간 반팔 티가 하나 사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0: 귀여울 것 같아요. 좋습니다.
1: 꿀물님께서 네. 말차 같으시다.
0: 아~
1: 말차?
0: 그러네. 말차 색깔 좀 같긴 하네요.
1: 저기로 보면 그러네.
0: 어 말차. 말차 좋아하세요?
1: 어 뭐 그냥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0: 저도 그렇습니다. 네. 2093님께서 민트색 내복 완전 트렌디하지. 민트색 내복?
1: 그냥 집에서 저 집에서 입는 그 뭐지 잠옷 있거든요.
0: 네.
1: 그것도 거의 이런 색이에요.
0: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네. 맞아요. 저는 최근에 있어요. 바르셀로나에서 내복을 샀어요. 완전 와, 막 퀄리티 그냥 확 그 완전 입으면 완전 그 안 입는 것처럼 완전 그 아. 뭔지 아시죠?
1: 네.
0: 홀리 몰리
1: 안 입으면 검은색. 되잖아요.
0: 예?
1: 그럼 뭐 제가요? 집인데.
0: 아 뭐 그러긴 해요. 그래서 네. 솔직히 요즘에는 안 입고 잘 때가 더 많긴 해요.
1: 어.
0: 그냥 아예.
1: 아우.
0: 어 왜요? 본인이 안 입지 말라며요.
1: 저요?
0: 예.
1: 전 입고 자요.
0: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입지 말라고 해놓고 왜 반응이 그러세요? 요즘에는 그래요. 더워가지고 그냥 안 입고 자긴 해요.
1: 좋습니다. 네. 자 김유아님께서 쿄디 오늘 모자 삐딱하게 쓰는 것도 트렌드인가요? 물어보는데요.
0: 아, 저는 원래 삐딱하게 쓰는 거 좋아해요.
1: 어, 아 굉장히 삐딱하네 지금.
0: 와 오늘 되게 귀엽네. 부끄러워. 아, 말해놓고 제가 부끄럽네요.
1: 아, 이 각도 맞추는 거예요?
0: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쓰든 뭐 이렇게 네. 쓰든 그냥 제 마음이에요. 근데 제가
1: 아, 이쪽 방향 좀 안 좋은 것 같은데요?
0: 아, 왜냐면
1: 그 전 방향이 더 괜찮네.
0: 그렇죠. 그래서 제가 원래 이렇게 많이 쓰긴 해요. 이렇게.
1: 좀 요즘 또 뭐 또 새롭게 쓰는 방법 없어요?
0: 아니 저 그냥 원래 이렇게 써요. 비니도 그냥 되게 희한하게 쓰고 저는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한번 써보실래요?
1: 아 저요? 네. 하나 모자 또
0: 이것도 보이는 라디오라서
1: 저는 이렇게 네. 머리를 자르고
0: 네
1: 이렇게 좀 내리고
0: 아 그런 거 하지 마시 설명할 필요 없고요. 아 그 좀 삐딱하게 한번 써주세요. 한번 태호 씨. 잠깐 정면 보여주세요. 정면
1: 그렇게 하나
0: 정면 아 그쪽 아니구나. 오케이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1: 좋아요. 자 친친방은 오늘도 생방송 중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과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어디에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시는지 오늘 어떤 하루 보내셨는지 알려주세요.
0: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보이는 라디오도 열었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0: 그럼 저희는 광고 가보겠습니다. 친친방과 함께하는 광고주 친구들 출석 부를게요.
1: 정식품,
0: 우미건설 컨소시엄,
1: 헤리즈 하보의
0: 미분당,
1: 환인제약,
0: 녹십자.
1: 이상 출석 체크 완료!

0: 한계를 넘어
1: 트렌드야.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0: 파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0: 매일의 평범함도 선물처럼 특별해지는 시간.
1: 오늘의 모든 순간을 하나씩 열어봅니다.
2: 하루 언박싱.
1: 8717님께서 저 친구랑 청계천 와서 피맥 가다가 같이 친친방 듣는 중인데 너무 좋아요. 날씨가 딱임. 탱디 쿄디에게도 청계천 날들이 추천합니다.
0: 청계천. 이야, 죽이네.
1: 와, 죽인다. 진짜. 와, 이거... 이 맥주 진짜 오랜만이다. 진짜 오랜만이에요.
0: 이분 좀 어리시네요.
1: 어리시네요.
0: 네, 이분 어리시네요.
1: 저도
0: 뭔 딱, 느낌인지 바로 알죠.
1: 저도 딱 20살 됐었을 때.
0: 네, 저도.
1: 그죠, 뭔지 아시죠? 그 술 잘 못 네, 마실 때.
0: 맞아요.
1: 딱 그거, 거기서 시작하거든요.
0: 네, 이 친구 어린 친구네요.
1: 아, 귀엽네. 아,
0: 재밌게 놀기를.
1: 아, 청계천 지금 날씨 진짜 너무 좋겠다. 좋습니다.
0: 네, 5445님께서 저는 오늘 날이 더워지기 전에 칼국수를 먹었어요. 만두 먹기, 칼국수 먹기가 여름 되기 전에 꼭 해야 할 일.
1: 와. 와. 침이 고이기 시작했어.
0: 이분 느낌 있네요.
1: 아, 칼국수, 저 칼국수 환장하죠. 진짜.
0: 칼국수 만두, 저도 환장합니다.
1: 와우.
0: 칼국수 대 수제비. 하나, 둘, 셋.
1: 아, 수제비! 오? 너도 수제비? 수제비, 아, 수제비 좋지. 아, 수제비 안 먹은 지 너무 오래됐다. 아,
0: 저도 수제비 진짜 좋아합니다.
1: 아, 저도 좋아합니다. 좋습니다. 이다경님께서 쿄디 탱디 이젠 진짜 여름 날씨네요. 피크닉 코스나 여기 진짜 쉬기 좋다, 놀기 좋다 하는 곳 추천해 줄 수 있나요? 그리고 월요일이니까 피어나미의 팬덤모니엄 신청합니다. 몸속 세포들도 춤추는 노래라서 아무리 더워도 어깨 나오기 딱 좋고 도파민 터져요 라고 아, 하셨습니다.
0: 몸속 세포들이 춤을 추는 노래입니다.
1: 아, 세포들이.
0: 예스. 피크닉 코스. 뭐 그 한강 나가면 되는 거 아닌가?
1: 그죠, 한강. 좋고요. 한강 뭐 청계천 한글한글 뭐라 하셨죠?
0: 한강
1: 그리고 그 청계천도 좋고요. 또 어디가 좋을까? 아, 뭐 서울숲?
0: 아, 서울숲. 안, 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1: 바로 문 앞인데 뭐 나 안 가봤대요.
0: 문 앞이에요?
1: 그죠.
0: 도라에몽이에요?
1: 아니 저희 문 앞이잖아요.
0: 어, 아, 그쵸. 아, 우리 촬영 때문에 한번 가봤다.
1: 아, 그랬나?
0: 그때 레이나이 콜스 그거 찍을 때.
1: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0: 아, 거기 좋다.
1: 서울숲 좋죠. 네, 사람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꼭 가보세요.
0: 좋습니다. 택배보다 빠르게 도착한 하루 이야기들 풀어봤고요. 이제 노래 언박싱 갑니다.
1: 이다경님이 신청한 피어남의 팬데모니엄.

0: 친한 친구 방송반 하루 언박싱에 이어서 이다경님이 신청한 곡 피어남의 팬데모니엄 듣고 왔습니다.
1: 네, 이 시간에 문자 소개된 분들께는 진짜 언박싱까지 챙기시라고 362유에서 완전 균형 영양식 구수한 맛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실시간 문자 만나볼까요?
1: 7917님께서 쿄디 탱디 두 분 낙엽만 굴러가도 웃는 여고생들 같아요. 저희는 잘 웃죠.
0: 네, 잘 웃어요. 네,
1: 저희는 엄청
0: 세상에 아름답고 행복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많이 웃으시죠?
1: 좋습니다. 많이 많이 웃으시게.
0: 네. 2958님께서 쿄디랑 탱디 사이에 저 끼고 싶어요. 저요. 아, 오세요. 그럼 한번.
1: 여기 출입 좀 없으면 못 들어오던데?
0: 아, 맞아요. 아, 저희도 들어오기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1: 맞아.
0: 아, 안 될 수도 있겠다. 방법 한 생각해보겠습니다.
1: 아, 좋아요. 자, 5537님께서 어제 한강 가서 피크닉 했는데 너무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나들이로 양화한강공원 추천. 오, 양화한강공원.
0: 양화대교. 그거 아니에요?
1: 우리 집에
0: 그거 아니에요?
1: 맨 나홀로 있었지.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 어딨냐고.
0: 오케이, 좋습니다.
1: 네.
0: 아, 이쁘네요. 아, 그 딱 노을도 있고. 그죠? 아, 이쁘네요. 좋습니다. 1060님께서 쿄디 탱디는 대만 망고 맥주 드셔보셨나요?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서 한 박스 샀어요.
1: 대만 망고 맥주
0: 맛있을 것 같은데 딱 듣기만 해도. 아, 제가 또 망고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망고 맛 뭐든 다 좋아요. 뭐 그 사탕, 젤리, 뭐 빙수 뭐든 다 좋아요. 망고는
1: 페이보릿 뭐야 과일이에요? 망고가?
0: 망고 탑3?
1: 탑3
0: 정도.
1: 네,
0: 탑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 봐.
1: 나도 처음 본다.
0: 와, 리치도 있네.
1: 저는 이런 거 좀 달달한 거 별로 안 좋아해요.
0: 맥주는?
1: 네.
0: 아, 맥주는 좀 시원하고 그냥
1: 맞아요. 딱
0: 담백한 게 좋긴 하죠.
1: 맞아요. 그래서 근데 한번 다음에 또 갈 일이 생기면은 한번 트라이 해보겠습니다.
0: 아, 이게 지금 한국에서 산 것 같은데요, 근데?
1: 아니면... 아, 그러네. 한 박스 샀다니까 한국에서 산 건가?
0: 그죠. 어디서 살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0529님께서 귀한 연차 써서 매복 사랑니 그것도 누운 거 오늘 세 개 다 발치했는데 지금 고통이 어마어마합니다.
0: 아, 사랑니를 뽑았군요.
1: 아, 이거 뭔지 알죠 저.
0: 뽑았어요?
1: 저요? 저 그때 빼가지고 팬싸 할 때.
0: 아, 그러네요. 아, 그 두 개 뽑았죠 한 번에. 아, 하나밖에.
1: 하나인가? 두 개. 아, 하나.
0: 아,
1: 하나 뽑았는데 저도 팬사인회 하는 날 뽑았는데 아침에 뽑고 이제 저녁에 팬사인회 갔는데 말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0: 그죠. 그 빼는 게 힘들기보다는 그 이후에 계속 말해야 돼서 아픈 거였잖아요.
1: 저는 하나도 안 아픈데 했는데 이제 딱 그 시작할 때 되니까 마취가 풀려서 너무 아프고 얘기하다가 이거 뭐지 하고 쭉 뽑았는데 실이 쭉
0: 아, 진짜 비주얼 아, 막 생각해놔서 되게 싫네요.
1: 그래가지고 아, 진짜 저도 이 고통 압니다.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네,
0: 저도 사랑이 4개 한 번에 뽑아가지고 어렸을 때. 그래서 아마 지금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화이팅이에요. 할 수 있어요.
1: 좋아요.
0: 좋습니다. 미호님께서 쿄디 탱디 스트레칭 자주 하시나요? 저는 직업 특성상 컴퓨터나 노트북을 정말 많이 봐야 하는 직업인데 최근에 허리를 삐긋하면서 스트레칭 필수로 자주 하고 있어요. 직장인분들 파이팅? 물음표 물음표? 아, 저도 운동하기 전에 웬만해서 꼭 하려고 해요. 폼 롤러로. 폼 롤러로.
1: 예, 폼 롤러.
0: 예, 폼 롤러로.
1: Yes.
0: 예, 그 꼭 등이랑 가슴을 좀 많이 풀긴 해요.
1: 아, 스트레칭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0: 하세요?
1: 아, 전 안 해요.
0: 하세요. 지금 딱 봐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아, 죄송해요. 아, 너무 공격적이게 나왔어요. 아야, 너무 요즘에 태어가 열심히 운동하니까 네, 이게 또 근육이 좀 잘못 생기고 뭉치면 안 이쁘게 생기거든요.
1: 맞아요.
0: 그래서 풀어가면서
1: 알통몬처럼.
0: 네, 그럼 여기서 스트레칭을.
1: 맞아요. 아직 요즘 운동하는데 이게 자꾸 불어요 몸이.
0: 아, 불어요?
1: 네, 커진다고.
0: 아,
1: 네, 자꾸 그 운동하고
0: 네,
1: 그 막 쉐이크 같은 거 먹고 그러니까 해가지고. 제가 오늘부터 새로운 거를 시작할 거거든요.
0: 네, 어떤 거요?
1: 그 뭔지는 아까 너한테 얘기해 주긴 했지만
0: 네네.
1: 이건 제가 만약에 한 달 동안 잘 지켰을 때
0: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 팬분들한테도
0: 아,
1: 얘기를
0: 되게
1: 안
0: 좋은 네, 생각인 것 같아요.
1: 초반에 얘기하는 것보다는
0: 아, 좋아요. 네.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좋습니다. 네, 꼭 스트레칭 많이 하세요. 꼭 해야 돼요, 진짜로.
1: 네, 3802님께서 요즘 탱디 운동 열심히 바로 나오네, 키키. 노래 나오는데 쿄디가 몸 관심 갖는 것 같은데.
0: 아, 아니면 이게 되게 커지는데. 오, 예, 그냥 커졌어요, 되게. 몸이. 아, 커졌어요.
1: 맞아요. 예. 아, 이게, 그, 그러니까 뭔 예. 그냥 커졌어요, 지금.
0: 예. 근데 저도 이제 나이 먹으니까 저도 지금 운동 안 하지 좀 꽤 됐거든요. 진짜 막 일주일에 한 번씩만 했는데. 근데 이제 나이 먹으니까 운동 오래 안 해도 그래도 좀 유지가 되긴 하더라고요. 저는 저는 왜냐면 저 아시잖아요. 네. 20살 때, 21살, 22살 때 얼마나 말랐는지. 네. 근데 그때도 나름 그래도 운동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네. 또 운동 안 하면 확 또 다시 이렇게 이렇게 날씬해지는데 이제는 안 운동해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메이크업 쌤도 저 보면서 어, 기우 운동 요즘에 하냐? 그래서 어, 저 안 한다고. 근데 몸이 왜 이렇게 커졌냐고. 근데 전 진짜 운동 안 한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잘하면서 좀
1: 맞아요.
0: 생각하면서
1: 아, 그래, 저도 지금
0: 돼요.
1: 요즘 하면서 점점 커지는 걸 보고 아 이거 안 된다. 어. 그래서 근데 운동을 줄이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뭐 유산소를 좀 더 넣거나
0: 그렇지.
1: 해야 써서 요즘에 좀 고민 중입니다.
0: 예, 왜냐면 그냥 막 커지는 게 좋은 건 아니니까요.
1: 맞아요, 맞아요.
0: 네 맞습니다. 문자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제 K-POP 능력 평가로 돌아오겠습니다.
1: 월요병 싹 날려줄 골든 차일드 장준 선배님과 함께합니다. 환영 인사와 질문 이쪽으로 남겨주세요.
0: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그럼 노래 듣고 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저의 옐로우.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이렇게 친한 친구 방송반.
1: 지금부터 K-POP 듣기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2: Listen and repeat. Hey, don't be shy. Look at the sky.
0: Hey, don't be shy. Look at the sky.
2: Alright, 시작해볼까요? K-POP
1: 능력 평가. K-POP계의 일타 강사, 친친방의 신의 한 수.
3: 왔다, 내 회초리.
1: 오늘도 이분과 함께합니다. 갱얼지 발바닥 꼬순내만큼이나 중독적인 아이돌 골든차일드 이장준 씨, 어서 오세요.
2: 야호! 예. 아, 참 이 소개말이 이 갱어지 발바닥처럼 꼬순내 나는 예, 아이돌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아쉽게도 이제 제가 발바닥이 나갔습니다.
1: 아이고.
2: 예. 아, 정말
1: 괜찮으시죠?
2: 네네네, 괜찮습니다. 아, 일단은 뭐 팬분들도 몰라요. 일부러 아. 네, 뭐 얘기를 아직 안 했는데
1: 아.
2: 이제 또 어차피 스케줄로 오니까 또
1: 그렇죠.
2: 이제 뭐 내일도 있고 막 계속 있어가지고 그래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결혼식 참여차 이제 멤버 주찬 씨랑 같이 제주도를 갔어요. 그래서 결혼식 끝나고 나서 이제 바로 해변가에 가서 우리 좀 수영 좀 하고 그러자 해서 막 물안경 사고 막 되게 들뜬 마음으로 물에 막 들어갔어요. 들어갔다가 이제 바위 쪽까지 이제 수영을 해서 가가지고 이제 야 여기 올라와 봐 이러고 있다가 제가 거기서 이제 미끄러지는 바람에 이제 따개비에 예, 발이 이게 조금 예, 찢어짐 이슈가 있어서 예, 처음으로 이제 제주도 응급실을 가봤는데 아 좋더라고요.
1: 네. 좋았어요.
2: 안 아프게 잘 꿰매주셔가지고
1: 아, 다행이네요.
3: 아 여기 안 그래도 시흥시 불주망님께서 장준님 누가 허락 없이 다쳐라 그랬어요라고 하셨어요.
2: 야 근데 저도 이제 뭔가 옛 옛날 어렸을 때였으면 그냥 다치고 나서 엉엉 울었을 것 같은데
1: 네.
2: 나이 30 먹고 이렇게 이게 좀 간만에 좀 크게 다쳐보니까 이게 이제는 약간 좀 민망하더라고요. 다친 게 아프고 나발이고 그것보다 그냥 민망한 거야. 아 내가 나이 30 먹고 이게 바닷가에서 바위에서 자빠져가지고 이렇게 막 이게 피 철철 나고 있는데 너무 뭐, 민망한 거예요.
3: 뭔가 주면서도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런 게 오히려 네, 더 발보다는 그게 더
2: 네.
3: 제발 좀 신경 안 써줬으면 좋겠는데
2: 저,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랬는데 네. 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막 앞에 이제 또 다른 학생들 있길래 여기서 놀지 마요 저 길로 가 여기 위험해 위험해 이러면서 또, 네, 또 해상 구조대 역할까지 하다 왔습니다.
1: 네. 좋습니다. 김지우님께서 미치겠다 장조가 얼른 나으세요.
2: 얼나 예.
3: 얼나.
2: 근데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오늘 또 소독 드레싱도 지금 계속 가고 있고 그래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예.
1: 좋아요.
2: 7295님께서 장준님 다치셔서 오늘 기운이 없으실 줄 알았는데 괜한 걱정했네요. 아프지 마세요. 다들 아프지 마세요. 아픈 사람 저랑 결혼합니다.
3: 아, 갑자기?
2: 네.
3: 아.
2: 저 근데 뭐 안 아파요.
1: 그쵸?
2: 아니 제가 그러니까
1: 그 당시엔 아팠지만 그쵸? 지금은 괜찮아요.
2: 지금은
1: 사실.
2: 네.
1: 아,
2: 오케이, 제가 7295님을 이제 밀쳐내는 게 아니라
1: 네. 네. 네.
2: 저는 정말 안 아프기 때문에
1: 네. 네. 네.
2: 저 걱정하지 말라고.
1: 아, 네. 네. 좋습니다.
2: 그럼요, 그럼요.
3: 2934님께서 장준님 오시는 월요일 기다렸어요. 너무 재밌고 맛깔나게 이끌어주셔서 쿄디캐디랑 케미도 더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기대합니다.
2: 근데 진짜 제가 이제 기호 씨랑 태호 씨랑도 이번이 3주째잖아요.
1: 네, 맞아요.
2: 뭐 제가 이끌어준다 이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는 서로 당겨주는 것 같아요.
1: 네.
2: 자석처럼 NS처럼 이렇게 우린 서로 당겨주는 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물통님께서 쿄디탱디는 어릴 때 가장 크게 다쳐본 게 언제인가요?
3: 저는 솔직히 다친 거 되게 무서워했어가지고 뼈도 부러본 적도 없고 뭔가 크게 다쳐본 적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아, 한 번 그 막 자전거 탈 때 모래 바닥에 모래다 이렇게 싹 해가지고 완전 옆에 다 긁힌 적은 딱 한 번 있는데
2: 그 너무 아픈데
3: 네, 근데 뭐 그거 정도면
1: 저는 저도 이런 거 좀 비슷한 건데 그냥 유리문 이렇게 차가지고
2: 네.
1: 발 저도 찢어져서 그때 바로 응급실 갔고
2: 맞아요,
1: 그런
2: 맞아요.
1: 기억이 있네요. 뭐 TV 한번 깔린 적 있고 옛날 TV 좀 뚱뚱하잖아요.
2: 아 그쵸 그쵸.
3: TV 어떻게 깔렸어요?
1: 거기 매달린 거지.
2: 그러다가 이렇게 엎어진 거구나.
1: 뭐 그런 저는 어렸을 때 뭐 저도 자전거 타다가 이렇게 싹 갈린 적 있고.
2: 그쵸. 네,
1: 좀
2: 많죠. 네.
3: 그쵸 그럴 수도 있죠.
2: 네 오야 호디라우님께서 이분들 맨날 결혼 미루시네라고 하셨는데. 아 그럼요.
3: 네, 네. 아직 너무 어리죠.
2: 저도 아직 생각이 없습니다.
3: 네, 저희 네. 너무 어려요.
2: 맞아요.
1: 아직 생각 없어가지고 좋습니다. 잠깐만 김정선님께서 저희 빼고 셋이 사귀시는 건가요?

0: 거라고.
1: 다 좋습니다.
2: 뭐. 왜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1: 그죠. 뭐든.
0: 네, 뭐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 K-pop 능력 평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부터 소개해 주시죠.
1: 네, 좋습니다. 오늘의 선물 햄버거 세트 교환권, 두유 한 박스, 간편식 세트, 치킨스 교환권, 편의점 상품권까지.
3: 푸짐하게 준비했으니까 퀴즈 풀고 선물 받아가세요.
0: 네, 정답 문자 보내실 거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보통 문자는 100원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2: 그럼 바로 첫 번째 퀴즈부터 가볼까요?
1: 좋습니다. 퀴즈 이기시는요 바로 가사 빈칸 영역 팜팜.
0: 네, 지금부터 어떤 노래를 짧게 들려드릴 건데요. 그 속에 숨겨진 가사가 등장할 겁니다. 효과음으로 대신 채워진 부분에 들어갈 원래 가사는 무엇인지 맞춰주세요.
2: 그럼 바로 문제의 군간 나갑니다.
1: Pretty Pretty No No No Pretty Pretty
2: 따따따따따 어디서든 찾아오는 거지? 자, 여기까지. 이 노래는 카라의 노래인데요.
0: 네, 가사 빈칸에 들어갈 가사 네 글자입니다. 워낙 유명한 곡이니까 힌트 안 드려도 정답 다 아시겠죠? 거리를 걸을 때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1: 네, 자, 바로 정답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보통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추가되고요. 스마트 미니는 무료입니다.
2: 그럼 정답 기다리는 동안 정답송이자 힌트송 카라의 Pretty Girl 듣고 오겠습니다.

0: 카라의 프리티걸 듣고 왔습니다. 첫 번째 퀴즈 정답 바로 알아볼까요?
1: 네, 첫 번째 퀴즈의 정답은요 바로 당당하게 였습니다. 자, 우리 큐디팅디도 어디서나 당당하게 걷고 계신가요?
2: 완전이죠.
1: 아, 나이스.
2: 저도 당당하게 걸어요?
0: 네.
2: 아, 맞아요?
0: 네.
2: 아, 아, 되게 가끔 이제 슬퍼 보여가지고
0: 슬플 때가 있긴 하죠.
1: 그렇죠. 아, 뭐, 예.
2: 저는 걸을 때 음악 듣는데요, 특히 막 좀 많이 걸어야 될 때, 뭐 예를 들어 공항이나 아니면 뭐 그냥 뭐 많이 걸어야 될 때는 꼭 음악 들으면서 완전 좀 파워풀한 음악을 들으면서 그 박자에 맞춰서 듣는 것만큼의 쾌감이 없어요. 아. 너무 좋아요, 전. 그 기분이 좋아요. 딱 박자 탁탁탁탁 맞춰서 걸어가는 게 당당하게.
1: 그렇죠. 네.
0: 당당히 걸으시죠.
1: 아, 지금은 이제 목발로 네 발로 걷고 있고. 예.
0: 아, 그렇죠.
2: 아, 곧 당분간 당당하게 걷겠네.
1: 예, 당분간은 되게 네 발로 걸을 것 같고. 예, 이제 뭐 근데 뭐 금방 시바 푼다 그래서 한 일주일이면 풀 것 같아 가지고. 예. 그 이후로는 저는 날라댕길 거예요, 이제.
2: 아,
1: 지금 너무 근질거려요, 왼발이.
2: 아, 고생이 많습니다. 그럼 당첨자 소개해 볼게요.
0: 네, 8812 님께서 정답 당당하게. 그나저나 프리티걸 가사 너무 좋은 것 같지 않나요? 프리티걸이 되는 조건은 외적인 게 아니라 어디서나 당당하게 걷기, 마음은 예쁘게, 표정은 산뜻하게.
1: 아, 맞지. 가사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프리티걸.
2: 네, 당당하게.
0: 맞아요, 맞아요.
2: 좋습니다. 6040님께서 정답 당당하게. 고등학생 때 야자 끝나고 지친 상태로 집 갈 때마다 들으면서 힘냈던 노래 너무 반갑습니다. 새로운 에너지 뿜뿜하고 싶을 때 듣는 노래 있나요?
1: 에너지 뿜뿜.
2: 에너지 뿜뿜
1: 할 때.
0: 저는 퀸의 그 I want the big break. 아, 노래 제목 뭐더라?
2: 여기 후렴이에요?
0: 네.
2: 어? 왜 모르겠지?
0: I want to break. 무슨 뭐였는데? 아, 죄송해요. 영어가.
1: 아, 괜찮아.
0: 에이, 영어를 잘 못 해가지고.
1: I want to eat breakfast.
2: I want to break free.
1: I want to break breakfast.
2: 야, 거기 좀 있으면 어떡하니? 나도 왜 참고 있었는데.
0: I want break free. 이거.
1: 아,
0: 이거 진짜
1: 거.
0: 좋아요.
2: 네. I want breakfast. 아침밥 먹고 싶어요. 이런 느낌이잖아요.
0: 맞아요.
1: 좋죠. Yeah.
2: 아, 네. 있으세요, 선배님 혹시?
1: 저는 파워 듣습니다. GD 선배님 파워.
3: 파워.
1: 예, 그 뭔가 그냥 괜히 어깨 털고 딱 걷고, 뭔가 그러고, 예. 전 파워 됐습니다. 규 씨는요?
2: 아, 저는 얘기할 수 없어요, 이게.
1: 약간 좀.
2: 아, 그게 아니라, 이게 항상 좀 힘차는 노래들은 다 살짝 조금 욕이 좀.
1: 이거지, 약간 욕이 써 있어서.
2: 예, 들어와 있어가지고 얘기, 말씀 못 드리는데, 근데 완전 박자감이 탁탁탁 치는 그런 노래들을 좀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1: 아, 좋죠.
2: 좋습니다.
1: 자, 그리고 4729님께서 정답 당당하게 걷기. 세 분들은 걷는 거 좋아하시나요? 저는 걷는 거 참 좋아해서 친구들이랑 어디 이동할 때 30분 거리도 그냥 걷는데 친구들이 다 싫어해요.
2: 아, 어떠세요? 좋아하세요?
1: 저는 좋아하는데. 네네. 근데 요즘 부쩍 날씨가 갑자기 확 더워졌잖아요.
2: 아, 그죠.
1: 이런 날은 조금 힘들어요. 네. 차라리 이제 해지고 이렇게 밤이면은, 그러니까 이건 날씨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걷는 건 진짜 좋아해요.
2: 저도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뭔가 솔직히 택시비도 그렇고 교통비가 워낙 저렴하고 좀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그냥 이제 다른 방법을 찾는데, 항상 여행 갈 때 혹은 막 투어 나갈 때 이제 그 도시를 좀 느끼고 싶을 때는 무조건 걸어요.
1: 아,
2: 그냥 쓸데없는 거 봐도 괜찮으니까 일단 걷고 그냥 사람 구경도 할 겸 그냥 건물도 볼 겸 그냥 무조건 걸어요. 그럼 걷는 거 힘들면 자전거 타던가.
1: 아.
2: 30분이든 뭐 20분이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저도 걷는 거 진짜 좋아합니다.
2: 저는, 아, 그죠?
0: 네, 저는 네. 걷는 거. 저는 뭐 사실 옛날 이런 서울 올라오기 전에는
1: 네.
0: 뭐 무조건 30분은 기본이고 네, 어디든 걸어 다녔고 대전이라서. 그리고 여기서도 사실 저는 웬만큼 가끔 시간이 생겨서 어디 가야 된다 하면 좀 걸어가요. 한 30분, 40분 정도 걸으면.
2: 맞아요.
1: 맞아요. 그런 거 좋아요.
2: 항상 태어도 투어 나가면 같이 외출하면 그냥 다른 애랑 같이 가면 아, 택시 탈까 막 이러면 걷자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항상
0: 구경하면서 걸으면 좋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역시 딱 이렇게 직접 느끼고.
2: 네.
0: 맞습니다. 2933님께서 정답 당당하게요. 당당하게 걷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전 정말 잘 넘어지는데요. 길거리에서 넘어지면 사람들이 괜찮다고 챙겨주시는 게 좋나요? 그냥 무시하고 가는 게 좋나요? 너무 창피해서 저는 그냥 절 무시하고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2: 얼마나 많이 넘어지시길래.
0: 나는 한 번도 없어 사실 기억적으로.

0: 저도요.
1: 아니 막 아, 네. 근데 요 저 최근이었잖아요.
0: 네, 그죠.
1: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0: 그죠, 그죠. 네. 아, 저도 그냥 못 본 척 했었으면 좋겠어요.
1: 저 바로 어제였잖아요. 어제였는데 네. 가주셨으면 좋겠었어요. 네.
0: 아, 네. 근데 전 솔직히 선배님만큼 뭔가 다칠만한
1: 아, 그치,
0: 분위기였으면 뭐... 뭔가 오 괜찮은 사람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1: 아, 그쵸, 그쵸.
0: 그냥 길거리에 막 삐끗해서 막 좀 넘어졌으면 그냥 제발 안 봐줬던 척
1: 맞아요.
0: 했었으면 좋겠는.
1: 저는 한번 그래서 그 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버스에서 내리다가 네. 얼음길에 엄청 크게 아이고. 넘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등교하는 학생들이 다 진짜 몇십 명 있었죠. 몇십 명 몇백 명 있잖아요.
2: 진짜.
1: 너무 아픈데 바로 일어나서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걸었어요. 그냥 뭔가 스텝인 척 하면서 그냥 근데 이제 딱 교실 도착하니까 다 핀 거예요 무릎이.
2: 아이고.
1: 그래서 진짜 민망할 때는 아픈지도 몰라요.
2: 맞아요
3: 맞아요, 맞아요.
0: 그 충격 때문에
1: 네, 일단. 그래서 왜 이러니까 교복도 빵꾸나 있고 진짜로 네.
0: 아. 근데 그 안 아픈 척 하는 게 어렸을 때 그게 귀여운 거 뭔지
3: 맞아.
0: 아시죠?
3: 막 귀엽고 네. 나 괜찮은데?
1: 어, 왜? 왜? 아, 이 정도 같다 뭐 빨간 약발인데
0: 아 귀엽다. 2791님께서 정답 당당하게 셋 중에 제일 당당하게 걷는 남자 나랑 결혼하기.
3: 아까 저 기어 되게 당당하게 걷는 남자요.
0: 저랑 결혼해야겠네요.
3: 오. Yeah.
0: 괜찮겠어요?
3: 찾았다 드디어. 야 그래도 너 장강 가겄다야. 한번 사는데 다행이다 다행.
1: 나이스.
0: 아 근데 갑자기 막 나중에 문자 와서 아 기호 씨는 조금
1: 에이 설마 그러겠어요.
3: 2791님 기호 어떤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0: 예, 어떤지 네네. 한번 보내주시면 똑바로 말하세요. 장난이고요 장난이고요. 이제 저랑 어쩔 수 없게 결혼해야 돼요. 싫든 말든 해야 돼요. 이제
3: 좋습니다.
0: 저희는 짝꿍입니다.
3: 에이, 좋아요. 자 이분들 포함 다섯 분께 두유 한 박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3: 좋아요. 그럼 바로 다음 퀴즈 가볼까요?
1: 자 2교시 퀴즈 가사 빈칸 영역.
0: 가사 빈칸 퀴즈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어떤 노래를 짧게 들려드릴 건데요.
3: 그 속에 효과음으로 대신 채워진 부분에 원래 가사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1: 자 그럼 바로 문제 구간 들려드릴게요.
3: 와우 자 여기까지. 자, 이 노래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밸런스 게임이라는 곡인데요. 가사 빈칸에 들어갈 단어 과연 무엇일까요?
1: 누군가의 운을 따져볼 수 있는 단어죠. 예능 1박 2일에서 많이들 들어보셨던 단어입니다. 자 보기 드릴게요.
0: 보기 1번 복덕방, 2번 복불복.
3: 자 이 둘 중에 하나가 정답입니다.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서 문제 구간 한 번 더 들어볼게요.
1: 와우.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기 드릴게요. 보기 1번 복덕방, 2번 복불복. 정답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보통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추가되고요. 스마트 미니는 무료입니다. 정답과 함께 재미있는 밸런스 게임 보내주시면 저희가 당첨에 우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서 햄버거 세트 교환권을 보내드리고요. 저희는 정답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밸런스 게임.

0: 미분당.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3: 파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6: Tomorrow by Together의 밸런스 게임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7: 네, 정답은요 바로 2번 복불복이었습니다. 어떻게 두 분은 조금 평소에 복불복 이렇게 운이 좀 좋은 편인가요?
6: 운이 좋은 편인가?
7: 약간 뭐 근데 멤버들끼리 있으면 내기 같은 것도 가끔씩 할 거 아니에요? 약간 코끼리 소리 뭐 이런 거. 그러면 좀 많이 걸리는 편이에요? 아니면은 안 걸리는 편이에요?
8: 저는 거의 안 걸려요.
7: 오, 그럼 운이 좋겠네요. 네. 네.
6: 저는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막 꼭 걸리진 않은 것 아닌가?
8: 제가 항상 조금 걸리긴 해.
6: 저는 이거 믿거든요. 네. 가위바위보 하자고 한 사람이 꼭 걸리는.
7: 한 사람이.
6: 근데 맞아. 제가 항상 하자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걸리는 것 같긴 하는데.
8: 근데 좀 많이 걸리긴 해요.
6: 예,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저는.
7: 그렇죠.
6: 선배님 어떠세요?
7: 저는 진짜 그냥 무예요. 없어요, 진짜. 그냥 꼭 그냥 뭐. 이모 좀 이상한 거에 걸려요. 막 경주 가서 경주빵 내기 하는데 걸려가지고 경주빵 막 12만원 막 몇십만원 주고 막 이런 거 쓰잘데기 없는 거에 걸려요. 조금 약간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커피나 밥이나 이런 거는 차라리 그래 우리 다 같이 맛있게 먹으니까 의미가 있다 이렇게 살 수가 있는데 쓰잘데기 막 경주빵 사기 막 아니면 뭐 저거 저 달려가서 저거 찍고 오기 이러고 막 이런 거 걸려가지고 그런 거에서 조금
6: 저 원래는 네. 그러면 되게 좋았는데 요즘에 좀 폼이 안 좋았나 봐요.
9: 좋습니다. 자 이제 정답 보내주신 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별님께서 2번 복불복 밸런스 게임으로 J-POP vs 대 J-POP 골라주세요. J-POP vs 대 J-POP.
6: J-POP?
9: Yes.
6: 아 나는 사람하나 하나 위로.
7: 예예 맞아요.
6: 오케이. 저는 J-POP 하겠습니다.
7: J-POP 그 뭐예요?

0: 아 재입학.
1: 예, 재입학.
0: 오케이 오케이.
2: 아, 재입학하고 싶진 않은데 저.
0: 그래? 난 재입학.
3: 저도 재입학.
2: 어 재입학 잠깐 제가 잘못 이해했네.
1: 학교 다시 간다.
2: 어 절대 싫죠. 저 박지범 선배님 가겠습니다.
3: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2: 왜죠? 왜 재입학?
3: 그냥 학교 다시 다니고 싶어요.
0: 응 그때 제일 너무
3: 재밌었어요.
2: 아 근데 그거는 딱 한 달이 재밌죠. 근데 두 달 세 번째 달 하면 막 공부가 많아지고 막 시험 쳐야 되고.
0: 또 공부도 안 했으면 공부 타령이야.
3: 공부를 안 했어서 재밌었나?
2: 아 그런가?
0: 응 너 제대로 잘 놀았잖아.
2: 뭐 그래서요 어쩌고. 좋습니다. 2529님께서 정답 복불복이요. 손바닥에 모기 물리기 vs 발바닥에 모기 물리기. 탱디큐디 장스타의 선택은 아 손바닥. 아,
0: 나도 손바닥.
3: 저도 손바닥.
2: 네. 그래도 긁을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발바닥 긁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계속 신발 벗을 수도 없고. 네,
3: 심지어 그리고 지금 저한테 이 질문은 너무 잔인합니다.
2: 그러니까요. 아이.
3: 네, 저는 손바닥.
0: 근데 이게 심리적일 수도 있어. 오히려 발바닥이 나을 수도 있어.
2: 왜요? 안 신경 쓰이니까.
0: 안 신경 쓰면은 안 간지럽잖아.
3: 아 맞아.
0: 모르고 그럼, 있다가 그러면 안 가 그럴 수도 있어.
2: 아, 그래도 네. 손바닥.
3: 양말 신고 있는데 발 간지러움 진짜 그 미치잖아요.
2: 근데 저는 그런 심민 그런 저 애초에 그냥 못 참아요. 그럼 저 계속 발 벗으면서 막 이랬을 거야 말 막. 아 발 벗으면 그래. 신발 벗으면.
0: 길 걷다가 네. 막 갑자기 막 다 번뜨고 아.
3: 근데 그리고 이제 뭔가 발 긁으니까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긁는 건 상관없는데 네, 사람들이 있을 때 긁으면은 조금 뭔가.
2: 그죠 그죠.
3: 갑자기 으 약간 이런 느낌 나잖아요.
2: 맞죠 맞죠 맞죠. 네 좋습니다. 이분들 포함 다섯 분께 햄버거 세트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3: 햄세교.
0: 네, 자 이렇게 두 문제 풀어봤는데요. 아직 선물도 퀴즈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 3부도 함께 해주세요.
2: 그럼 저희는 잠깐 8634님의 신청곡 트와이스의 What Is Love 듣고 올게요.

0: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타파 코너 K-POP 능력 평가 함께 하고 있는데요.
1: 트와이스 노래 신청해준 해준 8634님이 사연도 함께 남겨주셨어요. 지금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힘들지만 열심히 숙제하고 있어요. 힘든 저를 위해서 장준 오빠가 예림아 숙제 화이팅 외쳐주세요. 신청곡은 트와이스의 What is Love입니다.
2: 아 예림아 정말 오늘 너무 고생 많았다. 이제 또 월요일이어서 몸도 많이 먹고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또 숙제까지 하느라 너무 고생이 많았다 예림아. 숙제 아자아자 화이팅이고, 정 어려우면은 사실 요즘에 뭐 AI도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만 하고 그래도 나는
0: 참고.
2: 그래도 예림이가 조금 더 뭔가 디벨롭이 됐으면 좋겠는 마음에 참고만 하고 우리 예림이 숙제 정말 마음만 같으면 내가 대신해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으니까 우리 예림아 이렇게 친친 들으면서 아자아자 화이팅 해보자. 자 예림아 숙제 화이팅 한다.
0: 화이팅! 자 좋습니다. 그럼 사연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 좋습니다.
0: 5974님께서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라디오는 화장실 갔다 올 수 있는 시간 최대 몇 분이에요? 이 노래 끝날 때까지.
3: 노래 끝날 때까지.
2: 네. 그렇죠.
3: 아, 제가 지금 여기 물이 이렇게 두 개 있거든요.
2: 한 통을 다 먹었네요.
3: 아, 이거 제가 말을 많이 하면 네. 물을 좀 마셔야 돼요.
2: 아, 좀 건조해져서.
3: 네, 건조해서 물을 마시고 그 제가 또 물을 좋아해요. 심심하면 계속 물 마셔. 살짝 습관처럼 계속 물 마셔가지고. 아무튼 TMI까지는 좀 그렇고요.
0: 좋은 습관입니다.
3: 네, 그래서 물 좀 많이 마셔요. 제가.
2: 나이스 워터.
3: 네, 6399님께서 아까 밸런스 게임 얘기 나와가지고 요즘 유행이라는 우산 논쟁 보셨어요? 만약에 비 오는 날 내 여자친구가 남사친이랑 같이 있는데
2: 둘이 왜 있어?
3: 오, 남사친한테 우산 주고 비 맞고 온 PS 남사친하고 우산 같이 쓰고 걔 기다려줌. 둘 중 뭐가 더 최악이에요? 저는 후자가 더 최악인 것 같아요.
0: 근데 뭐 고를 만한 게 없을 정도로 별론데 둘 다?
2: 그니까요. 저는 근데 전 차라리 후자.
3: 후자가 더 최악이에요? 네. 같이 쓰는 게?
2: 네.
3: 남사친이랑요?
2: 그쵸. 오면서 뭔 얘기를 했을까? 근데 일단은 오면 근데 전자면은 조금 화날 것 같아요. 왜 바보같이 이렇게
3: 그죠?
2: 그게 친구한테 더 우산 같은데? 주고 왜 지금 이렇게 혼자 비 맞고 이러고 있냐고 이게 좀 화가 날 것 같고, 두 번째 후자는 둘 다 뭐 싸울 것 같아요.
3: 저는 솔직히 전자요.
0: 나도 전자.
3: 왜냐면 뭐 남자애도 그냥 알아서 그냥 오라 하지 뭘 우산까지 주면서. 좀 그게 더 뭔가 의심 뭐 좀 더 웃길 것 같고요. 좀 느낌 솔직히 뭐 예, 네, 좀 그럴 것 같은데요. 그리고 솔직히 뭐 둘이서 뭐 쓰는 건 막 뭐 비 왔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 왜 이 남자한테 우산을 줬지? 그냥 본인 그 알아서 쓰고 그 친구는
0: 아니 지금 이해 잘못한 것 같은데요?
3: 왜요?
0: 지금 너가 해석한 대로 얘기해봐봐. 남사친한테 우산을 주고 비 맞고 오미 뭐야?
3: 그 여자가 비 맞고 온 거잖아.
0: 맞아.
2: 그쵸.
3: 그게 너무 그럴 것 같다는 거지.
0: 아, 그래서 전자가 별로다.
3: 전자가 최악인 거지 더.
0: 아, 더 최악이다.
2: 아, 더 최악이다. 아,
3: 전자가 오케이. 그러고 있다는 게. 네. 그죠, 전자죠.
0: 아, 저는 오히려 그 전게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전자가.
3: 아, 전자가 더 나은 것 같다고요? 네, 그러면 두 번째가 같다. 좀 최악이고.
0: 네. 네. 두 번째가 더 최악이다.
2: 저도.
3: 저는 전자요.
2: 약간 이렇게 와가지고 막. 둘이 우선이 커요? 근데? 몇 인용이에요?
0: 자, 근데 요새 윤즈6님께서 그냥 우산 하나 사셈.
3: 그냥 제 말은 그거예요.
2: 사면 되지 왜.
3: 네, 제 말은 그치 아 그러네. 아 뭐 아 그러네. 둘 다 최악이네요. 그럼
2: 그래. 아니 그냥 편의점 가서 하나 사서 그냥 네. 그 뭐 사면 되지 뭐.
3: 맞긴 해요. 15,000원 하면 사니까.
2: 네. 3901님께서 나 우산 절대 딴 사람 만들게. 여러분 나랑 결혼해요.
0: 아, 되게 결혼하고 싶으신 분들이 요즘 많구나.
3: 그러니까. 아, 뭐 사귀는 것도 아니고 결혼은 좀 크지 않아요? 조금?
2: 그죠. 아, 근데 그리고 또 너무 뭔가 이렇게 누구 씨, 뭐 예를 들어 뭐 기호 씨 아니면 뭐 태호 씨, 장준 씨 이렇게 여러분 나랑 결혼해요. 너무
3: 아, 그러네요. 그게 네. 살짝 좀
2: 되게, 너무 약간
0: 되게 오픈 마인드이시구나.
3: 좋습니다. 김민설님께서 저 그럼 우산 씌워주는 남자 BS 같이 비 맞아주는 남자 뭐가 더 설레요?
0: 남주?
3: 같이 비 맞아주는 남자지. 아 아닌가?
0: 뭘?
3: 자 생각
2: 더 설레는 거? 비를 같이 맞아주는 거? 그러면 지 우산 하나 있잖아요. 그걸로 같이 쓰지. 아니 잠깐만.
0: 난 씌워주는 거.
2: 저도 씌워주는 게 조금 더 설렐 것 같아요.
3: 아,
2: 그러니까 이게 뭔가 영화를 그리면은
3: 그죠? 영화를 그려보고 있어요 지금. 뭔가 같이 비 맞아지고 같이 막 뛰어가는 게 뭔가 설렐 것 같은데.
2: 그치 뭔가
3: 그렇지 않아요?
0: 낭만 있긴 해.
3: 네. 네, 낭만 있게.
2: 약간 소나기 소설, 네. 소설 소나기처럼 이렇게 막 둘이 그런 거면. 아, 아.

0: 지워주는 모르네. 건 살짝 클리셰. 같이 네. 비 맞고 같이 달리고 막 이러는 것 좀 더 살짝 설레는 느낌. 네 그렇습니다.
1: 네 7842님께서 그럼 이건요 평생 라면 금지 대 평생 치킨 금지.
0: Oh 평생 God. 치킨 금지. 아 아니다 아니 라면 금지.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평생 라면 금지.
1: 저도 라면 금지 할래요.
2: 오 진짜요? 난 네. 치킨.
0: 근데 야.
2: 나 라면은 못 끊어 진짜.
0: 아니 근데 치킨은 그냥 이런 프라이드 치킨뿐만 아니라 그 치킨이 들어간 요리가 얼마나 많은데요. 보리토, 타코. 갑자기 막 이 멕시킨 음식 같은 생각이 안 나지.
2: 그럼 소고기로 바꾸면 되지. 돼지 고기나.
0: 돼지 고기나요? Yes. 아 근데 그래 치킨이 좀 치킨은 근데 어느 곳에 가도 치킨이 실패하지 않잖아요.
1: 그쵸?
0: 솔직히.
1: 그래서 라면은 뭔가 대신 칼국수나 뭐
0: 그렇죠.
1: 그렇게 말하면 냉면 그렇죠. 아. 이런 게 있으니까.
2: 아 그럼 나도 치킨.
1: 나이스 나이스 치킨.
2: 나 치킨.
0: 아 전 솔직히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전 저 이런 밸런스 게임 되게 좋아해요. 아. 되게 진심이에요 저.
1: 여러분들 밸런스 게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2: 네. 어 또 보내주셨습니다. 4613님께서 연락 없이 약속 2시간 늦는 친구 대 약속보다 2시간 일찍 나와서 독촉하는 친구.
0: 독촉하는 거 뭐죠?
2: 빨리 오라.
1: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2: 오라고 빨리 오라고.
0: 아 와 진짜 둘 다 너무 싫어. 아, 전 차라리 연락 없이 2시간 늦는 친구가 나은 것 같아요.
2: 나는 차라리 2시간 일찍 나와서 독촉하는 친구.
1: 저도 독촉이 나아요. 네.
0: 아, 저는 기다리는 건 괜찮은데 네. 근데 뭐 본인이 일찍 나와서 왜 날 빨리 오라는 거야? 뭐 진짜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아, 아닌가?
1: 그러니까 솔직히 전자 2시간 늦은 친구는 손이 먼저 나갈 것 같고 네, 후자는 그냥 말로 아 알았어 왜 이렇게 보채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할 것 같고.
0: 아, 맞아요. 설득됐어요. 저도 후자 할게요.
1: 오케이 오케이.
0: 후자가 오케이. 더 최악인 것 같습니다.
1: Let's go. 아, 아 재밌네.
0: 그렇죠. 좋습니다. 이어서 퀴즈 하나 더 가볼까요?
1: 좋습니다. 3교시 퀴즈는요 가사 리딩 영어.
2: 당당. 네, 지금부터 장준 선배님이 어떤 노래의 가사를 읽어드릴 건데요.
0: 여러분은 가사를 잘 듣고 해당 노래의 가수와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1: 자 오늘 리딩은요 제가 또 동탄 순읍독이 아니겠습니까. 빠른 스피드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또 이제 랩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삐지는 이제 우리 바로 탱디가 비트박스로 한번 싹 깔아주실 수 있나요?
2: 아 오케이 좋습니다. 네네네. 좀 템포 좀 있게.
1: 네네네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좋습니다. 갈게요. 1, 2, 3. 내 친구들 전부 한 트럭에 담아서 거리로 나갔어. 빙빙 거리로 돌아가 스튜디오 cooking up till we get sticky.
0: 와우 자 여기까지고요. 두 분 콜라보 좋았습니다. 과연 이 노래는 뭘까요? 가서 제목 다 맞춰주세요.
1: 네 정답 문자 보내시고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보통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미니는 무료입니다. 당첨자 중 추첨을 통해 저희가 포기 못하는 치킨 수교환권 보내드릴게요.
2: 그럼 힌트송이자 정답송 바로 나갑니다. 지금 나가는 노래를 맞추시면 됩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세 번째 퀴즈 정답송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그럼 바로 정답 발표해볼까요?
2: 네, 이 노래의 제목이자 세 번째 퀴즈의 정답은요 바로 코르티스의 레드 레드였습니다.
1: 이정현님께서 이거 도가니 살이 실이다는 그 노래네요 했는데 이거 실인 게 아니고요.
3: 그렇죠.
1: 네, 살이. 네, 살입니다.
2: 도가니 살이는 살이다. 노래. 네, 도가니를 아끼다 이런 표현이죠.
1: 맞아요. 맞아요.
4: 그러면 정답자 중에 행운의 당첨자 뽑아볼게요.
2: 네, 8812님께서 정답 코르티스 레드. 큐디탱디랑 정준님은 도가니 사리기 대 궁뎅이 가리기 둘 중에 하나만 고른다면요?
1: 전 무조건 도가니 사리기입니다.
4: 저도요.
2: 아, 궁뎅이 가리기. 궁뎅이
1: 왜 가려면 갑자기
2: 궁뎅이 안 가려도 돼요 근데 이제?
4: 그러게요. 뭐 어떻게 왜 그러면
2: 이게 생궁뎅인가요 아니면은?
4: 그러게요. 아 그럼 잠깐만 생으로 간다면 그러면 난 궁뎅이 가리기인데.
1: 그쵸. 그럼 나도 궁뎅이 가리기. 지금 누가 여기서 도가니 가리기?
2: 아 아니면 한겹 반스만 입었다고요? 팬티만?
4: 아 그러면 도가니 가리기.
1: 아 요즘 많이 저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뭘?
4: 있잖아요. 전
1: 나 도가니 가리기. 왜냐하면 네. 중요해요.
2: 맞아요.
4: 그러면 얼마나 중요해요?
1: 저도 이 무릎이 지금 그러니까 미래가 걱정이 돼요. 너무 시려가지고. 아,
4: 근데 태호가 좀 많이 심해요. 네. 파이팅 하시고요.
1: 많이 걱정이 됩니다.
4: 임혜정님께서 궁뎅이 언박싱 유유. 아,
2: 궁박싱.
1: 요즘 유행이잖아요.
4: 그게 뭐가요?
1: 그거
4: 엉덩이 언박싱.
1: 그 바지 이렇게 내리고 다니는.
2: 세깅에서.
4: 세깅이 뭐 유행이에요. 세깅 언제부터 있었는데.
1: 아 그래요?
4: 그럼요.
2: 저기 그 비버 형님이 엄청 옛날부터 했었던
4: 엉덩이 있었던. 아 근데 뭐 다시 살짝 그런 느낌.
2: 그렇죠. 다시 뭔가
1: 다시 지금
2: 돌아오는.
1: 또 다시 하고 있죠.
4: 그러면
1: 0121님께서 코르티스의 레드 세 분은 레드 가사처럼 이것만큼은 안 된다 레드다라고 생각하는 행동 있나요? 이것만은 안 된다.
4: 아 왜 웃었지?
1: 이것만은 안 된다. 뭐 불법적인 거?
2: 그렇죠. 불법적인 그러면. 거 아니면은 뭐 약간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약간 조금 거슬리는 그런 습관들.
4: 저는 막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2: 약간 뭐 먹을 때 좀 쩝쩝 소리 난다거나.
4: 뭐 아니면은, 저는 그런 거 있긴 있어요. 전 그런 거랑 저는 살짝 그 본인의 이 공간을 좀 파악을 잘 못하는 분들요. 막 걸을 때 막 계속 막 휘청거리거나 뭔지 아시죠? 막 계속 막 팔 이렇게
2: 하고 사람들 다 지나간다 막 이러면서 지나가고
4: 막 그런 걸 좀 그런 사람이 있으시거든요. 그 공간 감각이 좀
2: 맞아요 있어요.
4: 예, 뭔지 아시죠?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한 건데 생각해 보면 좀 그런 거 싫어하네요. 태호 씨는요?
1: 아 저요? 저 뭐 이것만큼은 안 된다. 전 뭐 다 뭐든 괜찮아요. 근데 뭐 불법적인 거 빼고.
4: 맞아요, 태효 씨?
1: 네, 그냥 합법적으로만 살면 뭐든 인간이 살아가는데.
4: 오케이, 전 한번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2: 좋아요. 나중에 네. 제대로 캐치해가지고 네, 한번
4: 진짜 네, 저 괜찮은지 선배님은 괜찮으세요?
2: 저는 뭐 딱히 저도 막 그런 거 있는데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뭔가. 좀 거슬리는 게 뭐가 있지? 약간 조금
4: 막 말해도 막 침 막
2: 침 튀기거나 아니면은 막 뭔가 이게 갑자기 발성 겁나 좋은 분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은 귀 아플 정도로 좋은 분들.
4: 죄송해요.
2: 네. 아니 기호 씨는 아니에요.
1: 네. 너는 아직 부족해. 그 정도 발성 말고 갑자기 막 큰 사람도 있어.
4: 아 뭔지 알아요. 그 뭔지 깽 한 사람.
1: 깜짝깜짝 놀라.

0: 그것도 네, 있어.
1: 맞아요, 맞아요. 뭔지 알아요?
2: 맞습니다.
3: 그렇죠.
1: 9787님께서 전 누가 저랑 같이 있을 때 폰하면 안 돼요. 친구가 저랑 있는데 폰하는 거 보면 딱 화나요. 막 화나요.
3: 아 뭔지 알아요.
0: 이런 것도 있죠.
1: 네. 네. 막 같이 밥 먹고 있는데 막 갑자기 핸드폰
0: 이렇게
1: 만지면.
0: 하고 이렇게 하고 먹거나
1: 아 맞아요. 막 오랜만에 좀 대화하는데 막 계속 핸드폰 만지면 저도 그런 거 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화나진 않아요. 근데 핸드폰 만지네 마치 이렇게 뭐 그렇게 재밌는 거 뭐 핸드폰 있잖아요. 누구랑 문자하고 있어 이런 느낌. 안 그러세요?
2: 아 그렇죠. 희한하죠. 그래도 보면
1: 네, 그렇죠.
0: 그쵸.
2: 네, 저도 싫어요. 딱히 막 네, 막 그렇게 막 핸드폰만 뚫어져서 쳐다보고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해요.
0: 합의가 되면 모르는데.
3: 네, 네 그렇죠.
2: 이런 서로 보면 사실 문제.
0: 네, 네, 네. 근데 이래. 네. 근데 나는 그냥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어서 이러고 있는데 걔는 이렇게 먹고 있으면
1: 아 최악이죠. 네. 멤버들끼리는 상관없고 네. 그렇죠. 네, 좋습니다.
0: 자 그리고 1998님께서 정답은 코르티스 레드레드입니다. 노래 들을 때마다 생각해요. 친구들 트럭에 다 담을 정도면 친구가 많으신가 보다. 저는 봉고차 정도면 될 듯.
1: 이게 뭔 소리죠?
0: 그러니까 친구들
1: 가사에?
0: 네. 노래 가사에
1: 네.
0: 친구들 트럭에 뭐 담아 이럴 정도면 친구가 어쨌든 그 트럭에 담을 만큼 많다 이런 뜻.
1: 그렇죠.
0: 근데 봉고차가 제일 많이 실려요.
1: 봉고차가 뭐죠?
0: 봉고차 그 알죠? 그 뒤에 우리 약간 네. 약간 뭔가 조금 현장 같은 데 가면 있는 이만큼 있고 여기 다 짐칸인 거.
1: 아,
0: 파란 색깔.
1: 아,
0: 요거
1: 알죠, 알죠,
0: 근데
1: 알죠.
0: 요것도 많이 타잖아요, 요것도.
1: 예, 네, 그죠. 한 12인승 들어가지 않아요?
0: 예. 네. 아, 이건 근데 그쵸? 아, 짐칸이 좀 작긴 하다.
1: 아, 뭔지 알아요.
0: 아, 근데 뭐 친구들
1: 많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0: 맞아요.
1: 예.
0: 네.
1: 봉고차 정도면 딱 좋은 것 같습니다.
0: 네. 진짜 이제 찐인 친구 한두 명이
1: 네, 맞습니다.
0: 얕은 친구들보다 나은 것 같아요. 네,
1: 좋습니다. 1573님께서 코르티스 레드레드 저 뽑아주시면 레드레드 춤춰서 피어나미 우리 버스에 올릴게요.
3: 오케이.
0: 뽑혔다.
1: 근데 뽑아 그 레드 추지 마시고 유니크나 추셔주세요. 유니크 쳐서 우리 버스 올려.
2: 굳이 에이. 그렇지 뭐 굳이 딴 사람 거 출 필요 없긴 하지.
0: 그쵸?
1: 별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2: 우리 버스인데 우리 버스인데 뭐
1: 유니크. 차라리 유니크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2: 좋습니다.
1: 아 유니크 너무 어려운가? 아무튼
2: 네. 뭐든. 올려주세요.
1: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이분들 포함 정답 보내주신 다섯 분께 치킨 교환권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와우 탐나는데.
2: 네 그럼 퀴즈 계속 달려볼까요?
0: 4교시 퀴즈는요 바로 공통점 0이요.
2: 네 지금부터 노래 세 곡의 일부분을 짧게 들려드릴 건데요. 노래를 듣고 노래 제목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동물은 무엇일지 맞춰주세요.
1: 그럼 바로 첫 번째 곡부터 가보겠습니다. 이 노래는 악뮤의 노래인데요. 과연 제목이 무엇일까요? 바로 두 번째 곡으로 가겠습니다.
2: 네, 이 노래는 NCT 드림의 노래죠. 과연 제목에 어떤 동물이 등장할까요? 자, 세 번째 곡까지 갑니다. 동물
1: 보라를 일으켜. 와, 오랜만이다.
0: 자, 요 노래 모르는 분들 없으시죠? 자, 지금까지 들려드린 이 세 곡이 힌트입니다. 이 노래들의 제목이자 바닷속에 사는 이 동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1: 정답 바로 맞춰주세요. 문자 번호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2: 그럼 정답 중에 그럼 정답 문자 기다리면서 힌트 곡 중에 하나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NCT 드림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그럼 네 번째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1: 네, 정답은요 바로 고래였습니다.
2: 와우.
1: 예. Yeah. 자, 힌트송을 차례대로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 악뮤의 고래, 두 번째 NCT 드림의 고래, 세 번째 오마이걸의 돌핀이었죠.
0: 우, 정답 보내주신 분들 만나볼게요.
3: 네, 5023님께서 고래, 저 이 노래 진짜 좋아요. 그치만 동물은 고양이를 제일 좋아합니다. 친친방 DJ분들이랑 장준님 좋아하는 동물 어떤 건지 알려주세요. 이유도.
2: 저도 요즘에 고양이요.
1: 아, 고양이.
2: 네, 고양이 좋아요.
0: 저는 강아지.
2: 어, 진짜요?
0: 네.
2: 갑자기?
0: 그냥 걔네만 보면 그냥 웃음이 나잖아요.
2: 아, 그죠.
1: 저도 이제 뭐 강아지 고양이 저 둘 다 좋아하는데 최근에 좀 빠진 동물이 알락고리 원숭이. 오. 알락고리 여원숭인가?
0: 네. 어떻게 하다가?
1: 아니 최근에 이번 그러니까 어제 제주도 말고 예, 네, 이 마다가스카르에 아~ 나온 이
2: 아 귀엽다.
1: 여기 어디 그 제주도에 한 동물원을 갔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제 무릎에 와서 막 밥 먹고 아~ 사람 어깨 위에 올라오고 이런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2: 아 원숭이들 진짜 귀엽죠.
1: 네,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 좀 좋아졌어요. 아~
0: 완전 똑똑하잖아요, 그리고
2: 완전 똑똑.
1: 아 맞아요,
0: 완전
1: 맞아요.
0: 똑똑하잖아.
2: 좋습니다. 8791님께서 정답 고래. 저는 사실 고래 특히 돌고래를 진짜 좋아해서 어렸을 때 돌고래 조련사가 꿈이었던 시절도 있었어요. 아직도 몰래 돌고래 영상 찾아봐요. 아, 돌고래 너무 귀엽고 좋죠.
1: 맞아요, 똑똑하고.
2: 네, 제주도에서 볼 수 있는데요.
1: 어, 맞아요. 제주도에도 그쵸? 요새 뭐 돌고래 나온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2: 근데 아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럴 수 있는데 돌고래가 너무 똑똑해서 되게 생각보다 나쁘대요.
1: 아,
2: 애들이.
1: 그래요? 사람을 갖고 놀고 그런가?
2: 아니 그 사람을 되게 좋았는데 네. 다른 이제 물에 사는 동물들을 되게 많이 괴롭힌대요.
1: 아~
2: 애들이 네, 막 그렇게 착하진 않대요.
1: 어~
0: 네. 엄청 똑똑하잖아.
2: 엄청 똑똑해서 엄청 오히려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똑똑하면 오히려 더 안 좋은 짓을 하는 뭐 그렇대요. 저도 찾아보니까
1: 확실히 전 안 똑똑하네요.
2: 나 아, 아닙니다.
1: 저는 그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착하게 살죠. 네.
0: 좋습니다. 자, 이분들 포함 정답 보내주신 다섯 분께 간편식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신나게 풀다 보니 오늘도 준비된 퀴즈 하나를 못 풀고 또 맞춰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네, 앞에서 도착한 밸런스 게임 질문도 몇 개만 더 보겠습니다.
2: 아, 좋습니다. 네.
0: 3287님께서 피스와의 소중한 기억 대 소중한 71억.
2: 아 이런 거 왜 물어봐요?
1: 왜 대답 못해요? 왜 대답 안 해요?
2: 아 이런 건 좀
0: 그러니까 뭔데요? 그래서
2: 본인한테 해당한 말이
0: 뭐냐고요?
2: 그럼 전 소중한 기억하겠습니다.
0: 소중한 기억, 저도 소중한 기억 가져가겠습니다.
2: 오 우회인데요? 태우 씨 우회인데요?
0: 고민되긴 하네요.

0: 71억이면
1: 아, 근데 기억은 돈 얼마나 많이 있어도 다시 만들 수는 없긴 해요.
2: 그렇긴 하죠. 네. 제가 그 말을 들었는데 예. 71억이 있으면
1: 새로운 추억 또 만들
2: 새로운 좋은 추억이 또 생길 수도 있다. 누가 아 내가 어떤 팬분께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
1: 아, 맞긴 해.
2: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1: 아, 맞긴 합니다. 좋습니다. 7295님께서 모르는 게 산책 BS 모르는 개랑 산책.
2: 아 전 무조건 모르는 개랑 산책.
1: 아. 저 전자의 후자요. 산책이 후자. 뭐예요?
3: 산책? 아 모르는 게 산책?
2: 모르는 게 좋다.
3: 네. 아, 오히려 알면 더 복잡하고 모르는 게 낫다. 아,
1: 저는 네. 그러면 전자요.
2: 모르는 게 낫다.
3: 모르는 게 나아 차라리.
1: 네, 이건 영어로 ignorance is bliss.
3: English 아, 또... is bliss? 뭐요?
2: 자, 뭐 한 번 더 해줘요.
1: Ignorance is bliss. 그게 아. 모르는 게 더 평화롭다. 근데 그게 맞아요. 오. 맞아요, 진짜. 맞아. 진짜 맞아요.
3: 그렇죠. 네.
2: 저는 모르는 개랑 산책하겠습니다.
1: 아, 물면요? 네? 강아지를 물면 어떡해요? 에이, 주인 아니야 모르다가 막 물면 어떡해요? 그 강아지가 본인을 물면 어떡하냐고요?
2: 왜 물어 저를?
1: 아, 그 모르는 개니까 모르는 개니까 물 수 있지.
2: 강혁 선생님 부르면 되죠.
1: 아 그래요? 아 그래요?
3: 같이 물죠 뭐.
1: 자 질문 여기까지 보고요. 가시기 전에 오늘 코너 끝곡 선곡 해주시겠어요?
3: 아 그러니까요. 네 일단 뭔가 오늘 이게 일주일 만에 봤는데 뭔가 좀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느낌이면서 좀 가기가 너무 아쉽네요. 가기가 아. 너무 아쉽고 쓸쓸해가지고 제 이 마음을 담아서 조수미 선생님의 나가거든 아. 이 노래를 선곡을 해봤습니다.
2: 와, 네. 저 그럼 계속 해줘도 되는데.
3: 아 근데 아, 예, 지금 예, 이거 뒤에 촬영이 있어요.
2: 아 네. 그렇구나. 네.
3: 셀카 촬영이 있어서.
2: 아 그렇구나. 네.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조수미의 나가거든 들으면서 인사 나눌게 나누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3: 안녕.

0: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내 미래보다 뚜렷한
1: 기호 이목구비
0: 말고 점심 메뉴 내일 급식 뭐더라?
2: 오늘의 학교는 바로 여기입니다.
0: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홍천고등학교.
2: 오늘 급식역 퀴즈 바로 만나볼까요?
0: 5월 19일 화요일 내일 홍천고 점심은 이렇습니다. 혼밥 잡곡밥, 혼합 잡곡밥, 닭다리 매콤구이, 도토리묵 채소무침, 배추김치, 초코쿠키, 요구르트, 그리고 이것 만둣국.
2: 오, 오늘의 문제 이것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세요. 이것은 떡의 한 종류인데요. 동그라미 두 개가 붙여있는 모양의 떡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0: 네,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조랭이떡, 2번 어흥 호랭이떡.
2: 정답 보낼 곳 문자 번호 샷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라디오 미니메시지는 무료입니다.
0: 정답자 중에 행운의 한 명 뽑아서 학교, 회사, 동아리, 학원 어디서든 급식 먹고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단체 간식 선물 카페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단체 간식 선물이니까 같이 먹고 싶은 반 친구, 회사 사람들 있으면 꼭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
0: 그럼 노래 나갈 동안만 정답 받겠습니다. 내 급식만큼이나 맛있는 오늘의 신곡입니다. 있지의 모토.

0: 내일 급식 뭐더라? 이어서 이치의 모토 듣고 왔습니다. 올해 초 That's a No-No 붐을 일으켰던 이치의 신곡인데요. 청량한 분위기와 트렌디한 멜로디가 어루어진 곡으로 스스로의 선택을 믿자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담았다고 합니다.
1: 그럼 내일 급식 뭐더라? 퀴즈 정답 확인해봐야겠죠? 오늘의 퀴즈 정답은 1번 조랭이떡입니다.
0: 내 홍천고 급식 메뉴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혼밥 나도 계속 혼밥이라네요. 혼합 잡곡밥, 닭다리 매콤구이, 닭토리 목채소, 묵채소 무침, 배추김치, 초코쿠키, 요구르트, 조랭이떡, 만둣국.
1: 야, 이건 기가 막힌데요.
0: 아, 그래요? 여기서 뭐가 맛있나요?
1: 일단 전 조랭이떡 만둣국 이런 거 좋아하고.
0: 아, 만두국. 저 이게 뭔지 모르네요.
1: 그냥 만둣국.
0: 아, 좋죠.
1: 그냥 떡이 그냥 다를 뿐이고. 닭다리 매콤구이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0: 아, 진짜 배고파.
1: 그니까.
0: 아, 나 진짜 이거 오늘 배고프다. 끝나고 뭐 먹어야 될까? 여기 아, 홍천고. 아, 진짜 부럽네요. 아, 배가 막 침이 막 고이네.
1: 내일 먹고 와요, 가서.
0: 아, 그래야겠어. 여기 어디라고 했죠? 여기?
1: 홍천에 있는?
0: 아, 홍천. 아, 강원도 홍천. 아, 그건 패스. 너무 먼 것 같습니다. 아, 맛있게 드세요. 자, 그럼 오늘 퀴즈 맞춰준 분들 중 행운의 당첨자 뽑아봐야겠죠? 당체 간식 선물 받을 주인공은? 9430님 축하드립니다. 와.
1: 이거 어렵죠. 당첨자. 아, 당체 간식.
0: 아, 당첨자. 당첨자가 좀 어렵긴 해요. 네.
1: 맞아요. 당첨자 좀 어렵긴 해요.
0: 상품권도 네. 이런 거.
1: 맞아. 정답과 함께 사연 남겨주셨어요. 정답 1번 조랭이떡이요. 제 친구가 지난주부터 교생 실습을 나가고 있어요. 태안여중 1학년 아기들이랑 나눠먹으라고 친구한테 간식 보내주고 싶어요.
0: 아, 스윗하다.
1: 피어나문 인탁팬 민주야, 교생 파이팅해. 효디 탱디팬인 난 내일 건강이지롱 키키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당첨 축하드리고요. 카페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와, 축하드립니다.
1: 네, 아, 이 교생 실습 힘들 텐데 화이팅 하십시오.
0: 네, 화이팅입니다. 근데 이렇게 친구를 위해 이렇게 챙겨주는 게 아주
1: 그러니까,
0: 아주 아름답습니다.
1: 인탁팬이라는 게 좀 그렇네요.
0: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면 저희는 문자 조금 더 보고 갈까요?
1: 네, 1638님께서 옷가게에서 일하는데 이번 주에 유독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와서 물어봤더니 수학여행 가는 시즌이더라고요. 부러워 점점점. 탱디큐디는 수학여행에 관한 에피소드 있나요? 궁금해요.
0: 수학여행이 정확히 뭐죠? 수학, math.
1: 가서 그 수학 공부 되게 열심히 하는 거야.
0: 아, 그래서요? 어디 가셨어요?
1: 저요? 전 제주도.
0: 아, 거기도 수학 열심히 하셨군요.
1: Yes.
0: 아, 아니잖아요.
1: 그냥
0: 그냥 여행?
1: 네. 학교? 그냥 여행 간다고 생각하세요.
0: 언제 몇 살에? 고등학교 때?
1: 3학년 때 안 가고 1학년 때 가죠, 보통. 네.
0: 저는 고등학교 수학여행을 오스트리아랑 체크 리퍼블릭 갔어요.
1: 예?
0: 네? 오스트리아랑 체코 리퍼블릭. 체코?
1: 그렇게나 좋은 데로 가요?
0: 네. 아, 그 예술학교니까 거기 또 모차트랑 이런 사람도 있고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한 일주일 동안 이제
1: 야 놀고, 일주일이나
0: 네, 놀고 그러고 이제 준비한 이제 노래들 거기서 이제 노래 부르고 막 길거리 버스킹처럼 이런 거 하고
1: 어, 좋다.
0: 노래 부르는 애들끼리만. 아, 그럼 수학여행 같은 거 아니네요. 반 다 같이 가는 게 그 노래 부르는 그 노래 프로그램에 있는 애들만 같이 갔어.
1: 아, 그렇지. 우리는 전부 다 같이.
0: 아, 그런 건 애초에 없죠, 저희는. 그냥 네, 그냥 그 학생들만.
1: 네. 수학여행 가나 에피소드. 아, 지금 생각하니까 기억이 안 나네.
0: 제주도에서요.
1: 이거 되게 선생님들이 겁을 줘요. 그리고 막 교관들이 있어. 이거 수련회긴 한데 좀 막 그런 게 있어. 그냥 막 복도에 막 떠들지 말라 저녁에. 왜 우리 막 놀고 싶잖아.
0: 아, 그치.
1: 근데 막 그때 밥도 안 줘가지고.
0: 어?
1: 아, 줬는데 저녁에 배고파서 막 몰래 피자 시켜 먹고 그랬어요.
0: 오, 재밌다.
1: 그 창문으로 배달 기사님이 이렇게 실 내려가지고
0: 진심으로?
1: 네, 위로 이렇게 끌고.
0: 와, 진짜 재밌다.
1: 그런 추억입니다, 진짜로.
0: 와, 너무 재밌네. 태양 부동산님께서 제주도 간 거 꽤 부럽다. 수학여행은 견주가 진짜 국룰 아닌가요?
1: 아, 근데 저도 고등학교 때 제주도로 가고 중학교 때는 경주로 갔어요. 경주 국룰입니다.
0: 아, 많이 여행 가시네요.
1: 네, 중학교 때 가고 고등학교 때 가고 수련회도 가고.
0: 좋네요. 네. 좋네요. 좋습니다.
1: 네, 8545님께서 쿄디탱디 어제 오랜만에 교복 입었는데 기분이 어땠나요? 후기 주십시오.
0: 아, 교복이 진짜 잘 안 어울리구나 생각했어요.
1: 왜요?
0: 완전 너무 막 꽉 끼던데요. 막 좀 불편했어요. 그 막 안 어울렸어요.
1: 너무 편하던데?
0: 아 제가 닫아서 입어서 그런 거예요.
1: 아 그럴 수도 있어.
2: 아 근데 입는데 아 교복이 아, 하복은 일단 나랑 잘 안 맞구나.
1: 저도 입었는데 아 다시 돌아가고 싶다. 너무 편하잖아.
0: 교복 입는 건 진짜 편할 것 같긴 해요.
1: 그냥 그것만 입으면 되고. 예.

0: 막 그리고 그냥 예. 네, 좋은 것
1: 편하고.
0: 같아요. 7855님께서 저는 요즘에 한국 공부하면서 친친박 많이 들어요. 교디 탱디가 너무 웃겼고 재밌었어요. 행복합니다. 한국어 실력 늘면 좋겠어요. 아, 와, 외국 분이시군요. 한국어 되게 잘하시네요, 근데.
1: 이거 지금 쓴 것만 봐도 이미 잘합니다.
0: 네, 너무 잘하네요. 파이팅입니다. 저도 같이 많이 늘어가겠습니다. 문자 여기까지 보고요. 저희는 노래 플로우의 Therapy at the Club 듣고 오늘의 마지막 장 교환일기로 돌아올게요. 오, 나이 노래 들어야 되는데. Bottle of 42 helps to ease the pain.

어릴 때부터 나에게 의지해주는 사람들이 좋았다. 넌 참 속이 단단하고 독립적인 것 같아.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기뻤다. 특별한 재능도 남들보다 딱히 잘하는 것도 없는 나한테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는 게 나의 정체성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오늘 친구의 고민을 한참 들어주다가 나도 사실 요즘 많이 힘들었다는 걸 저절로 느끼게 됐다. 그래서 나도 힘들다 말하고 싶었는데 그냥 삼켜버렸다. 물론 내 고민을 잘 들어줄 사람이 많다는 걸 안다. 근데 내가 힘들다고 기대는 순간 내가 나한테 가진 그 유일한 믿음이 무너질 것 같았다. 단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나약한 사람이었다고 스스로 인정하게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힘들었다는 말은 무겁게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됐다. 내일은 누가 좀 나에게 알려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타인에게 기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에게 위로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지. 너의 하루는 어땠어? 이 교환 일기의 다음 페이지는 너가 채워줘.

크러쉬의 언론 듣고 왔습니다. 4613님께서 켜디 왜 이렇게 잘 읽어? 이거 완전 성장서사 뚝딱 기택해요. 뽁뽁뽁. 아, 저 근데 연습 때 조금 더 잘했던 것 같긴 한데 마지막에 갑자기 저 스스로

0: 이렇게 하긴 했었는데 무튼 네
1: 굉장히 잘 읽었어요.
0: 감사합니다. 네. 침착하게 잘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교환 일기를 남겨준 분은 9430님이었는데요. 어땠나요?
1: 저랑 비슷한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단단한 사람, 저는 사실 단단한 사람은 남들보다 조금 더 단단한 사람이 있다고는 생각해도 이 세상에 완전히 진짜 단단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0: 그쵸.
1: 누구나 다 조금 여리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에 굳이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잘 타인에게 뭔가 내 속을 잘 털어놓는 게 어려우신 분이라서. 근데 저도 그렇거든요 사실.
0: 아 뭐 어려운 거 말 못해요?
1: 뭐 말을 못한다기보다 굳이 안 하긴 하죠.
0: 어 그래요? 네, 왜 굳이. 그래요?
1: 뭐 그냥 뭐 이건 근데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갖고 태어나는 거라서.
0: 아니에요.
1: 뭐가 아니에요?
0: 태어나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날 수?
1: 아 성향이란 게 있잖아요 사람마다.
0: 아 그렇군요. 네. 아 근데 솔직히 모든 인간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시기가 찾아오고 그거를 좀 내 밖으로 좀 표출해야 그게 좀 해소되는 분들이 있고 솔직히 크게 도움 안 되는 사람들도 있긴 해요.
1: 맞아요.
0: 근데 이제 지금 딱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주변 사람들의 고민들이랑 힘든 얘기들 많이 들었다 보니까 그게 본인한테도 이제 쌓이기 시작한 것 같아가지고 이걸 좀 말을 못할 수는 있지만 근데 꼭 말해야 이게 조금 그 뭐야 한계가 되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너무 약하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면 내가 약해 보인다, 혹은 내가 지금 유일하게 잘하고 있는 거를 뭔가 더 이상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렸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당연하다고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너무 뭔가 인간이란 게 사람이라는 게 레이어즈가 있잖아요. 이제 한 사람은 그냥 이 막 원디가 아니고 이제 어쨌든 뭐라 해야 되지? 그 차원이 많잖아요 사람한테는. 뭐 막 되게 많은 성격적인 여러 면 이런 그렇죠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는 것처럼 너무 내 가장 큰 장점이 다른 사람 힘든 걸 들어주는 거다, 나는 독립적이고 단단한 사람이다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처음에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그 단점도 많지만 장점도 그만큼 더 많아요. 그냥 본인이 몰라서 그런 거지 이 딱히 한 유일한 거 하나가 아니라는 걸 꼭 알았으면 좋겠고 거기에 너무 의지하고 있고 그걸 너무 믿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을 말하고 싶은 걸 못 말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나는 이런 장점도 있고 더 많은 장점들이 있다라는 걸 좀 많이 찾아갔으면 좋겠고 그걸 찾아 나아가면서 본인 힘든 것도 주변한테 많이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 맞아요.
0: 스웩!
1: 사람은 절대 혼자 살지 못합니다.
0: 스웩!
1: 이렇게 뭔가 그래도 만약에 털어놓기 어렵다면 라디오 사연으로라도 이렇게 보내주면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줄 수도 있어요.
0: 네.
1: 저희한테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사연 보내주신 9430님에게는 친친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0: 교환일기에서 여러분의 사연 기다립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이나 요즘 드는 생각을 친친 홈페이지 교환일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끝인사 나누겠습니다.
2: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3: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0: 친한 친구 방송반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1: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0: 아 너무 즐거웠습니다. 어땠어요?
1: 되게 오늘도 느낌이 칠해서
0: 3주차예요 이제.
1: 네, 그래서 좀 뭔가 편해진 것 같기도 해요.
0: 아, 근데 시간이 참 빠른 것 같기도
1: 그러니까요.
0: 하고 그죠?
1: 시간이 참 빨라요.
0: 제가 시작한 지 그냥 엊그제 같은데
1: 여기 처음에 왔을 때 여기 다른 엄청 유명한 프로그램 한다고 해서 되게 신기했었는데 네, 네 이렇게 3주나 흘러가버렸습니다.
0: 그러니까요. 아,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네. 기호만의 달링님께서 이런 딥한 톡 좋아요. 교환일기 시간 짱. 아 좋죠.
1: 낮은 시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0: 네 좋아요.
1: 남들의 얘기도 들어볼 수 있고

0: 나랑 좀 닮은 면도 있고.
1: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생각했 드릴 수 있는 조언도 좀 드리고. 네, 좋습니다. 내일 찾아올 전 학생 플레어 유입니다.
0: 오랜만에 친친방에 놀러 올 친구들에게 궁금한 점 친친방 SNS에 미리 남겨주시고요.
1: 그럼 오늘 끝곡 데이먼스 이어의 썰티 들려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0: 지금까지 영상의 김혜영,
1: 연출의 김현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0: 저는 DJ 피어나무니의 태호
1: 기호였습니다.
2: 또 봐, 여기서 기다릴게.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요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제 많은 인간한테 찾아와 주신 거지.
1: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니 다행이네요.
0: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크리스티안 바쏘의 음악이죠. 크리오요. 영화 미량의 음악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2007년 영화죠. 이창동 감독, 그리고 전도연, 송강호. 바로 이 영화로 전도연 배우가 칸 영화제에서 여자 배우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미량을 어떤 작품으로 기억하고 계시나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영화로 생각하시나요? 영화 미량에는 원작 소설이 있죠. 벌레 이야기라는 원작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게 미량입니다. 벌레 이야기의 작가 이청주는 생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제가 벌레 이야기를 쓴 건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을 때 피해자는 아직 용서할 마음이 없는데 가해자가 먼저 용서를 이야기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럴 때 피해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작품은 그런 절망감을 그린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쓴 소설 벌레 이야기를 이창동 감독 역시 같은 마음으로 영화 미량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원작자 이청준의 한마디가 영화 미량이라는 작품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0: 주었어요, 제 안에서. 이 이야기를 알기 전에 밀양을 먼저 보았고,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밀양을 다시 보았거든요. 같은 영화지만 다른 이야기였고, 더 아픈 이야기였고, 더 훌륭한 영화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그린 수많은 영화들 가운데 제가 최고의 광주 영화라고 보통 이 영화를 이야기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광주에 대한 얘기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데 어쩌면 가장 본질적인 핵심을 건드린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피해자는 용서할 마음이 아직 없는데 가해자가 먼저 용서를 이야기하는 상황, 그때 피해자의 절망감, 그게 영화 밀양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한국 영화로 한국 현대사의 타임라인을 만들면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죠. 남산의 부장도를 보고, 서울의 봄을 보고, 택시 운전사를 보고, 1987을 보면 된다. 이게 한국 현대사의 흐름에 맞는 그런 작품들이다. 뭐 다른 작품도 많지만 많은 사람들이 본 좀 대중적으로 흥행한 영화들로 타임라인을 만들면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여기에 밀양을 넣고 싶어요. 남산의 부장들, 서울의 봄, 택시운전사 1987, 그리고 밀양까지 볼 때 우리가 한국 현대사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무엇을 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5월 18일이 이제 막 지난 FM영화음악은 그래서 영화 밀양을, 바로 그 장면을, 피해자는 물론 이때는 용서할 마음으로 찾아오긴 했지만 자기가 용서를 결단하기도 전에 이미 용서를 받았다고 말하는 가해자 앞에서 신혜 씨, 영화 속에 그 전도연 배우가 느끼는 그 절망감이 너무 멋진 연기로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장면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5: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6: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4: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0: 힘들고 우울할 땐 손가락을 봐. 그리고 한 손가락, 한 손가락 움직여. 그럼 참 신비롭게 느껴진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손가락은 움직일 수 있어.
1: 손가락을 움직여서 신청곡을 보내보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문자번호 8393번으로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영화 26년에서 이승환의 꽃. 2012년 영화죠. 조근현 감독, 진구, 한혜진, 임수롱 주연. 1980년 광주로부터 26년이 지난 뒤에 그 책임자를 단죄하기 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영화. 강풀 작가의 웹툰이 원작이고 이걸 영화로 만들었는데, 영화에 대해서는 사실 아쉬움이 좀 많이 남긴 했어요. 원작의 그 이야기에 비해서 영화가 좀 기대에 못 미친다라는 평가가 있었죠. 물론 만드는 과정에 우여곡절도 있긴 했습니다만, 제가 화려한 휴가나 26년 같은 작품에 갖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아, 조금 더 충분히 잘 만들 수 있는 이야기였을 텐데, 언젠가 다시 또 새로운 방식으로, 뭐 새로운 이야기로 그 이야기를 꺼내주면 좋겠다.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를 혹시 누군가 영화로 만든다면 가능할까?

만들면 어떻게 만들어질까 이런 좀 상상도 해보고요. 제가 80년 광주에 대한 많은 문장들 가운데 소년이 온다에 나온 그 문장이 좀 되게 강렬했어요. 당신이 죽은 뒤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그 짧은 한 문장에 담겨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군가의 그 살아있는 삶이 장례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충분히 애도하고 충분히 그 기억을 간직하는 게 필요하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다 라는 생각을 그 짧은 한 문장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재개봉한 영화가 있어요. 장선우 감독의 꽃잎. 한국 영화 역사에서는 그래도 본격적으로 광주 이야기를 꺼낸 최초의 작품이라는 기록을 갖고 있죠. 이게 2026년, 그러니까 올해가 개봉 30주년이라고 해서 4K 리마스터링으로 지난주에 개봉을 했더라고요. 그 역사에 남아있는 작품을 극장에서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열려 있습니다. 4K 리마스터링으로 재개봉한 꽃잎. 영화 사운드 트랙에는 주연을 맡은 이정현 배우가 직접 부른 버전이 들어있는데 오늘은 이정화의 목소리로 1967년 그 꽃잎을 준비해봤습니다.

이게 1972년 버전이거든요. 아름다운 강산, 신중현과 더 맨. 신중현과 뮤직 파워의 아름다운 강산은 1980년이고 오늘 들려드린 곡은 1972년 버전. 너무 멋있네요. 네. 이 노래가 나온 영화가 있죠. 리턴 투 서울. 이 영화의 주인공 박지민 씨. 프랑스에 살고 계신 박지민 배우가 그때 FM 영화 음악에도 다녀가셨죠. 영화에서 박지민 씨가 연기한 주인공은 프랑스로 입양간 한국

0: 한국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겪게 되는 이야기인데 그때 바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신중현 선생님의 곡들이 흘러나와요. 그중에 한 곡이 바로 아름다운 강산이었습니다. 이 노래가 흘러나오는 한국의 바에서 프랑스어로 한국의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주인공의 모습. 그러다가 음악에 맞춰서 춤을 그렇게 멋있게 정말 와 저게 정말 자유다 쉽게 추는 아주 인상적인 시퀀스가 그 바에서 펼쳐지죠. 바로 그 노래 아름다운 강산 들려드렸고요. 그 전에는 영화 꽃잎의 꽃잎, 이정화의 꽃잎, 물론 신중현의 꽃잎이고요. 이 리턴 투 서울의 엔딩곡은 또 꽃잎이에요. 이 신중현 선생님의 곡을 영화에서 쓰고 있어요. 리턴 투 서울을 만든 감독은 한국 사람이 아닌데 말이죠. 데이비 추 감독은 프랑스에서 태어났지만 또 캄보디아계 사람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다문화 시네마였습니다. 리턴 투 서울. 이 박지민 씨가 출연한 영화 지금 그리고 개봉했어요. 상영 중이에요. 지난해 칸 영화제에서 여자 배우상 받은 파티마가 사랑한 계절. 박지민 배우와 함께 출연한 나디아 멜리티가 이제 상을 받은 건데 저 이거 너무 보고 싶은데 아직 못 보고 있습니다. 작년 칸에서 퀴어 종려상도 받은 파티마가 사랑한 계절의 박지민은 리턴 투 서울의 박지민이고 그분은 FM영화음악 친구다. 이 사실을 사실 자랑하기 위해서. 아, 멋있는 분이에요. 아, 리턴 투 서울은 지금 땡플릭스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OTT에. 아, 리턴 투 서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바에서 춤추는 장면, 제가 박지민이라는 배우를 사랑하게 된 결정적인 순간을 지금 아름다운 강산 들으면서 떠올리다 보니 최근에 이 영화가 언급된 드라마의 장면이 생각났어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뭐 얼마 전에 그 다 같이 바닷가에 가는 좀 재밌는 시퀀스가 있었잖아요. 그때 바닷가 가서 이 술 취한 8인회 멤버들이 아 춤은 조르바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바닷가에서 춤추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그리스인 조르바 이야기잖아요. 영화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함께 떠올린 영화는 안소니 퀸 주연의 그리스인 조르바의 그 전설의 바닷가 춤 장면을 떠올리면서 거기서 춤을 춘 거죠. 그래서 이 곡을 한번 들려드려야지 생각했습니다. 미키스 데오도라키스의 그 전설의 스코어 조르바의 댄스 조르바스 댄스 사운드 트랙에서 직접 듣겠습니다.
1: Teach me to dance. Will you?
2: Did you say dance? Come on, my boy.

세 곡을 이어 들었습니다. 지금 끝난 노래 슬럼덕 밀리어네어의 자이호는 김미향 씨의 신청곡이에요. 인도 영화 OST 정신 번쩍 분주한 바쁜 노래 부탁드릴게요 라고 하셨어요. 자이호. 근데 이분이 제목을 살짝 헷갈리셨네요. 밀리언독 베이비라고 하셔서 밀리언 달러 베이비의 슬럼덕 밀리어네어가 합쳐진 이 새로운 제목을 써주셔서 한 1초간 당황했지만 제가 누굽니까? 네, 인도 영화 OST 정신 번쩍 분주한 바쁜 노래에서 바로 자이호구나 라고 맞춰봤습니다. 그 전에는 영화 어나더 라운드에서 What a Life 스칼렛 플레저의 노래, 그 전에는 그리스인 조르바의 조르바스 댄스 믹스테어 도라키스의 스코어였고요. 어나더 라운드 노래 신청해 주신 분은 정경주 씨인데 어나더 라운드의 그 마지막 장면 역시 그리스인 조르바처럼 어나더 라운드의 주인공도 바닷가에서 춤을 추죠. 물론 그 바닷가가 해변이냐 항구냐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그 마지막에 주인공이 춤추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저도 모르게 자세를 바로 잡았고요. 새처럼 날아갈 듯 네, 스포가 될까봐 몸을 던지는 그 장면에선 기대고 있던 극장 의자 등받이에서 몸을 일으켜 화면 앞으로 몸을 기울였던 기억이 납니다. 와, 거의 주인공에게 완전히 동화가 되셨군요, 영화 볼 때.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말했죠. 뭐야 이 영화, 우와 너무 강렬했고 멋있고 아름다운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그때를 떠올리며 그때 나왔던 음악 부탁드립니다 하셔서 스칼렛 플레저의 What a Life 들려드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승화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리스인 조르바나 슬럼덕 밀리어네어나 어나더 라운드나 그 춤추는 장면이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삶의 고통과 슬픔을 춤으로 승화시키는 느낌이거든요. 그 복잡한 마음을. 근데 승화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게 물리 용어라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고체에 열을 가하면 액체가 되는 일이 없이 곧바로 기체로 변하는 현상. 여기에서 이제 뭐 무언가로 승화시키다라는 말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 말을 살짝 바꿔보면 어쩌면 슬픔이 눈물이 되는 일이 없이 곧바로 춤으로 변하는 현상. 뭐 이런 걸 담아내는 그야말로 승화의 순간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춤은 꼭 기쁠 때만 또 추는 건 아니니까요. 춤을 춰서 기뻐지는 것도 있으니까요. 춤 못 추는 제가 이런 말을 하다니. 마지막 곡 들려드려야겠네요. 마지막 곡, 그래서 역시 마지막에 다 같이 춤을 추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의 그 마지막 대동춤사이라니까 왜 이렇게 안 어울리는 느낌이지. 그때 흘렀던 곡입니다. 플로렌스 앤 더 머신의 또 Days Are Over. 오늘 마지막 곡으로 골랐습니다. 슬픔을, 고통을, 비극을 춤으로 또 영화로 이야기로 승화시킬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곡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FM 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에이 끊어버리고만 싶어 이거 다 그만 놔버리고 싶은 모두 다 엄마는 바코드 찍을 때 무슨 기분인지 묻고 싶은데 알고 나면 내가 다칠까 난 사랑받을 가치 있는 놈일까 방송 칠타면서 바코드 달고 현지 여기 흰색 배경에 검은 줄이 내 팔을 내려보게 해 이대로 사는 게임이는 있을지 또 궁금해 행복이

FM 102.3MHz 목포 MBC FM 4유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유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FM 목포문화방송 제2FM입니다.

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 아이
4: 방탄꼭지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6: 아직 한 번 남았다
5: 방탄꼭지

내 손잡고 함께

멈출 줄 모르던 감정이 누수해 녹슬고 얼룩진 내 낡은 사랑이여 푸른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0: 마음이 산다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딱히 필요한 게 없는데도 습관처럼 중고거래 앱을 여는 분들 참 많으시죠? 올라온 물건들을 쭉 살피다가 이거 괜찮네? 싶으면 찜! 가격이 조금만 더 떨어지면 사야지? 하고 또 찜! 당장은 필요 없지만 언젠간 쓰겠지 싶어서 일단 찜! 그러다 보면 어느새 관심 목록에는 물건들이 잔뜩 쌓여가곤 하잖아요. 누군가는 이런 행동을 두고 디지털 산책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볕 좋은 날 거리를 거닐면서 쇼윈도를 구경하는 것만 산책이 아니라 손바닥 안 작은 화면 속에서 예쁜 것들을 눈에 담는 것도 산책이라는 건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간밤에 디지털 산책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혹시 지금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진 않으신가요? 5월 19일 화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5월 19일 화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옥상 달빛의 산책의 미학이었습니다. 아, 그렇게 저도 하트를 눌러대요. 어떡하면 좋죠? 저는 특히 옷 쇼핑몰 같은 거 있잖아요.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고민을 하죠, 이젠. 아, 무분별한 소비 너무나 위험하다. 일단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장바구니에 넣거나 하트를 눌러보자. 그런 다음에 하루 이틀 뒤에 보면은 아, 내가 이걸 왜 골랐지 싶은 것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심지어 많아요. 중고 거래 앱도 그런 것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필수품은 싸게 살 수 있으면 참 좋죠. 근데 아, 하지 않아도 될 소비는 언제나 경계해야겠죠. 네, 새아침 모닝루틴 실천하고 가야죠.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좋습니다. 화요일은 그 달의 노래 있는 날이죠. 오래전 5월 우리의 심장을 뛰게 만들고 우리의 감성을 두드렸던 그 시절 그 노래들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이 시간 함께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667번님께서요. 처음 문자를 주셨는데요. 이 방송을 폰으로는 어떻게 들어요? 차에서 라디오로 듣다가 이제 내려야 하는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전 할머니예요 하셨습니다. 아유 그럼요 모르실 수 있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휴대폰에서 검색을 해주세요. MBC 미니 아니면 MBC 라디오라고 검색하시면 미니라는 어플이 뜰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또 로그인을 하시면 사연도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문자가 아니고 미니로도 앞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 모르겠다 하시면 도움을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옆에 사람 아무나 붙잡고 MBC 라디오 좀 검색해줘 하시면 될 겁니다. 우리 앞으로 자주자주 만나요. 네, 이렇게 문자로도 여러분의 일상 이야기 신청곡 보내실 수 있는 거 다들 아시죠?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많은 참여 저는 기다리고 있을게요.
1: 이번 역은 종로 5가.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7: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8: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해관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일건설.
9: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0: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11: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2: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13: 신선함이 살아있다. 우리 땅에서 갖다 낸 케이블루베리. 식감도 신선함도
12: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13: 사단법인 한국 블루베리 의무 자조금.
1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5: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6447번님, 어제 회식하고 남편이 차를 회사에 두고 왔네요. 그런 남편을 회사에 모셔다 드리고 집으로 가는 현모양처입니다. 그래도 일주일간 자숙하고 저를 만인 모드로 깎듯이 모시겠다고 하니 참아줘야겠죠. 아, 그리고 남편분이 그래도 감사함을 알고 있나 봐요. 맞아요. 어제 회식하고 술 마시고 집에 들어왔는데 다음날 또 데려다 주는 거 현모양처 맞습니다. 얼마나 자숙을 하고 얼마나 만인 모드로 대할지 모르겠지만 일주일 동안이면은 좋은 거래 같은데요? 잘 누리시길 바랄게요. 6886번님, 부산이고요. 일터가 있는 해운대로 출근 중입니다. 늘 음악을 들으면서 가다가 우연히 라디오를 듣게 됐는데 너무 활기차고 좋네요. 앞으로 자주 찾아오겠습니다. 일터가 해운대라니 일단 이것부터 참 부럽고요. 맞아요. 음악 들으면서 가는 거는 가끔 지루할 때가 또 있는 것 같아요. 또 계속해서 똑같은 노래 들으면은 아, 다른 노래 듣고 싶은데 뭐가 있지? 하면서도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럴 때 라디오를 켜시면 제가 이렇게 활기찬 목소리로 말하는 것도 들을 수 있고요. 신나는 노래도 많이 들을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자주 찾아와 주세요. 출근 잘하세요. 1122번님, 서울에서 춘천에 있는 용화산 자연휴양림에 일하러 가고 있네요. 일도 하고 힐링도 할 생각입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가 되길 최성우라고 성우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와, 자연휴양림에서 일하는 것도 어떤 느낌이죠? 아까는 해운대에서 일한다고 하셨고요. 지금은 자연휴양림? 와, 너무 부럽네요. 새소리 들으면서 바람소리 들으면서 여유있는 하루 꼭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2488번님, 영디 자동 기상했어요. 늘 새 아침으로 기상하는데 오늘은 눈부신 일출 덕분에 좀 일찍 일어났네요. 다시 잠들지 않고 인증샷도 남겼어요. 듣고 싶은 노래는 이무진의 에피소드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우와, 바다가 진짜 한눈에 바로 앞에 보이는 집에 사시나 봐요. 이런 집에 사는 건 어떤 느낌이죠? 이렇게 바다가 잘 보이는 곳에 살면은 나중에 좀 무감각해지려나요? 일단 전 너무 보기 좋은데요. 요즘 또 확실히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지 해가 일찍 뜨더라고요. 좋은 구경하신 거 참 부럽습니다. 그럼 신청하신 노래 같이 들을게요. 이무진의 에피소드예요.

이무진의 에피소드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8457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야근하고 지금 퇴근 준비 중이네요. 퇴근하며 듣고 싶은 노래가 있어서요. 코요태의 우리의 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와, 정말 밤을 꿀딱 새셨네요. 고생 많으셨고요. 오랜만에 이 노래 들으니까 저도 동심을 찾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신나는 노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6886번님, 1122번님께는 간편식 세트 보내드릴게요. 1659번님, 요즘 매일 새벽부터 열공 중입니다. 한국사 검정 능력 시험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죠. 좋은 결과 얻을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아, 이 한국사 검정 능력 시험. 저도 취업 준비할 때 시험 봤거든요. 생각보다 좀 부끄럽지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공부 열심히 한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5월 23일에 심화 시험이 있다고 하네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끝까지 열공하셔서 1급 따실 수 있길 바랄게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3964번님. 안녕하세요, 영디. 저는 불도저 기사인데요. 영디가 1년 전 DJ를 시작할 때 저도 중장비업을 시작해서 왠지 입사 동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는 요즘 그 핫하다는 반도체 회사의 건물 증축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비록 반도체 회사의 주식은 안 갖고 있지만 이 회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3964번님 되게 착하시네요, 근데. 주식을 안 갖고 있어도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갖기가. 그 현장에서 심지어 일하시는데 쉽지 않거든요. 배 아파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일이 굉장히 잘 되고 있나 봐요. 다행입니다. 입사 동기로서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너무 그래도 무리하지 마시고요. 건물 증축 잘 됐으면 좋겠네요. 이건 한국인으로서 당연히 드는 마음이겠죠. 파이팅입니다. 김담비님. 잠시 쉬다가 다시 수영 강습 받으러 다니고 있어요. 얼마 전에 새아침에서 수모가 작아서 고민인 분 사연 나오던데 신축성이 없는 수모는 그럴 수 있으니 바디워시를 묻혀서 머리에 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크크. 지금 수영 가는 모든 분들과 듣고 싶은 노래 오마이걸의 돌핀 신청해요 라고 하셨네요. 착플리스 들으셨나 봐요. 그쵸? 수모가 작아서 머리가 커서 그런가 하고 사연을 보내주셨었거든요. 아, 맞아. 이렇게 다 방법이 있다니까요. 머리가 크든 작든 수영하는 건참 재밌죠. 아, 저도 여름이 다가오고 있으니 수영하러 한번 가보고 싶네요. 내가 지금 돌고래다라는 마음으로 수영하시는 모든 분들 이 노래 함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해주신 곡 바로 들을게요. 오마이걸의 돌핀입니다.

0: 보라를 일으켜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내일은 더위는 오늘부터 한결 힘이 빠지겠습니다. 하늘에는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고요. 현재 기온은 서울이 20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은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서울이 27도, 세종 28도, 대구 31도로 어제 낮 기온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모레 오후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수도권 영동, 남해안, 제주도 중심으로 최고 80mm 이상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세차게 쏟아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내일과 모레 낮 최고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종일 서늘하겠고요. 비가 그치고 나서 금요일부터는 또다시 기온이 오름세 보이겠습니다. 곽전이었습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시간을 잠시 15년 전인 2011년으로 돌려볼까요? 당시에 강원도 평창이 3수의 도전 끝에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돼서 그게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됐고요. 그런가 하면 대학가에는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는 반값 등록금 투쟁이 그 어느 해보다 뜨겁게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또 스마트폰 시대를 열었던 21세기 혁신의 아이콘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그해 5월 우리는 어떤 음악을 들으며 2011년을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2026년의 5월을 살아가는 우리가 흘러간 5월의 노래를 다시 들어봅니다. 그날의 노래.

그 달의 노래는 추억 속 어느 날 5월에 우리는 어떤 노래를 들었나 기억해보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15년 전인 2011년 5월의 노래 만나보려고 합니다. 저는 2011년에 고3이었거든요. 이때는 정말 그렇죠. 5월 19일이면은 6월 모의고사 거의 한 달 전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또 그만큼 노래도 많이 들었거든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기대를 해보면서 그 달의 노래 바로 시작해볼게요.

조현아, 권순일, 박용인 이 세 멤버의 화음이 매력적인 팀이죠. 어반자카파 많이들 좋아하실 텐데요. 이 팀이 2011년 봄에 정규 1집을 발표했습니다. 타이틀곡이 지금 흐르고 있는 그날의 우리였는데요. 누군가와 이별을 하고 나면 아무래도 헤어진 날의 의미를 부여하게 되잖아요. 누군가에게는 그날이 잊을 수 없는 단 하나의 기억으로 남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시간이 지나면 바래질 기억으로 남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그날의 우리는 이렇게 누구나 느껴봤을 법한 이별에 대한 감성을 새 멤버의 애절한 목소리로 담아냈습니다. 그 감성 좀 더 느껴볼게요.

2011년 5월 2NE1은 론리라는 곡을 발표했어요. 2NE1 하면 파격적이면서 뭔가 강렬한 퍼포먼스를 떠올리게 되잖아요. 하지만 그런 느낌과는 전혀 다른 담백한 발라드 느낌의 노래를 선보여서 당시에 큰 화제를 모았죠. 그리고 보통 이별 노래들은 가사가 상대방 때문에 내가 아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곡은 내 옆에 네가 있어도 나는 외롭다. 이렇게 변해버린 자신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선택하는 내용이라서 그 부분이 신선하게 다가왔던 기억이 납니다.

데뷔 때부터 사람들이 붐비는 거리에서 버스킹을 하면서 이름을 알린 덕분에 거리의 디바라는 수식어가 붙은 가수 혹시 누군지 아실까요? 바로 임정희씨인데요. 2011년 5월엔 임정희의 노래 골든 레이디가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유의 시원시원한 고음과 소울풀한 목소리가 정점에 달했던 곡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별의 순간에 상대에게 이거 왜 이래? 나 골든 레이디야. 이 집도 내가 산 거고 이 차도 내가 산 거라고. 난 날 위해 살아왔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소중해. 그러니까 구차하게 굴지 말고 떠나주겠니? 라고 외치는 노래예요. 가사에 집중해서 좀 더 들어보시죠.

방금 함께한 세 곡 중에서 한 곡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볼 텐데요. 요즘은 학생들이 직접 청소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학교 다니는 내내 직접 청소했거든요. 왁스칠까지 하면서요. 그렇게 왁스칠까지 하는 날이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책상을 뒤로 쭉 밀고 방송반에서 노래를 틀어줍니다. 그때 많이 나왔던 노래가 임정희의 골든 레이디예요. 그러면 거의 단체 노래방이었어요. 청소를 하는 건지 노래를 부르는 건지 진짜 재밌게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오랜만에 저도 그 추억을 꺼내봅니다. 함께 하시죠. 임정희의 골든 레이디예요.

임정희의 골든 레이디 듣고 오셨습니다. 그 달의 노래 이번 주에는 15년 전인 2011년 5월 어딜 가나 울려 퍼졌던 5월의 노래들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노래 만나보시죠.

2011년을 상징하는 최고의 명곡 중엔 이 곡을 또 빼놓을 수 없죠. 비스트가 2011년 5월에 발표한 곡 픽션인데요. 헤어진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허구의 소설을 써서라도 붙잡고 싶다고 노래하는 곡이에요. 그래서 댄스곡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주 슬프고 서정적인 느낌이죠. 이 노래 부를 때 비스트가 췄던 춤 기억하시나요? 발을 바닥에 끌면서 추는 일명 발재간 춤이 엄청난 화제였는데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살짝살짝 따라해보면서 이 노래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11년 5월엔 포미닛이 대세였습니다. 당시 포미닛은 친근하면서도 러블리한 모습으로 컴백했는데요. 그때 발표한 곡이 바로 지금 흐르고 있는 하트 투 하트였죠. 답답하게 고는 남자친구한테 제발 내 진심을 좀 알아줘 하고 귀여운 경고를 날리는 곡인데요. 뮤직비디오 속에서 CN블루의 멤버 정신 씨가 변심한 남자 역할을 맡아서 그걸 지켜보는 재미도 쏠쏠했던 기억이 나네요.

포미닛이 깜찍한 하트 차트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면 걸스데이는 이 노래로 당시에 대세 걸그룹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바로 반짝반짝이라는 곡인데요. 나미의 노래 빙글빙글을 재해석한 곡이라서 노래를 듣다 보면 중간에 빙글빙글 가사와 같은 좋아하는 우리 사이 멀어질까 두려워 라는 부분이 나오죠. 그리고 중간에 아까 흘렀던 하지마 하지마 맘맘맘맘맘맘마 이 부분이 반복되는데요. 중독성이 너무 강해서 저도 그렇고 시도 때도 없이 맘맘맘맘맘맘마를 외치고 다녔던 분들 정말 많았죠. 신나는 분위기 좀 더 즐겨볼게요.

방금 함께한 세 곡 중에서 한 곡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면서 코너 마무리할 텐데요. 아, 저 학교 다닐 때 두 파로 또 나뉘었습니다. 비스트파와 엠블랙파. 전 그중에서 엠블랙파이긴 했는데 아, 또 제가 그런 면이 있어요. 노래는 또 비스트 노래를 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 곡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함께 할게요. 비스트의 픽션입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1: 썼다 썩었다 잠까지 갔나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잔까지 닥터 캡슐
1: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4: 파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5: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에 날뛸 때.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에 날뛸 때.
4: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6: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행복을 찾아가는 해답,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갑니다.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는 외국인과 귀화자의 삶을 살펴 더 나은 이민 정책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내일을 위한 함께 찾아가는 행복,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법무부 국가데이터처.
8: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2: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영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세상을 여는 아침 끝곡은 미리 날짜를 지정해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예약 말머리 달고 문자 미니 통해서 신청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분이에요. 5645번님. 이번 주말에 대학 모임이 예정돼 있습니다. 같은 과 선배들과 동기들 모임인데 축구 한 경기하고 회포를 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운동하러 갑니다. 득점을 할 생각은 전혀 없고 안 뛰다가 뛰면 다칠까 봐 가는 거라고나 할까요? 아마 다들 살쪘다고 한마디씩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오랜만에 친한 사람들 얼굴 볼 생각하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신청곡은 블랙핑크의 뛰어입니다. 이번 주말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645번님. 괜찮으시겠어요? 정말 다칠 수 있으니까요. 무리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왠지 이 축구 한 경기 하는 것도 축구 경기 이후에 그 술 모임을 위해서 양심에 찔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네, 조심히 잘 다녀오시고요. 아, 기분 좋은 모임이겠네요. 오랜만에 보는 학교 동창들 즐거운 시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5645번님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도 보내드릴게요. 그럼 오늘 끝곡으로 블랙핑크의 뛰어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 빵그리 분들도 다치지 않는 한에서 조금씩 뛰면서 건강 챙기시길 바랄게요.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Blackpink in your area.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입니다.
1: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허리 디스크, 협착증 등 척추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불려지는 디스크 질환이나 척추 신경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기존의 수술 방법보다 작은 절개로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양한 각도로 수술이 가능하여 합병증이 적어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혈이나 감염 발생률이 낮고 연부조직 손상도 최소화되어 보통 2주 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이었습니다.

0: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

Good morning, 태입니다. 5월 19일 오늘은요 발명의 날이라고 합니다. 시작부터 재밌는 발명 이야기 하나 소개해드릴까요? 1943년 에드윈 랜드라는 박사가 필름 카메라로 딸을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딸아이가 문득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아빠 왜 사진은 바로 볼 수 없는 거야? 나 지금 보고 싶단 말이야. 지금 보게 해줘. 지금 보게 해줘. 딸의 이 투정 한마디가 즉석 사진기 폴라로이드를 발명하게 만든 거죠. 보통 아이가 이렇게 때를 막 쓰면은 허허이 버리장머리 없이 엎드려 받쳐 조용히 해 이렇게 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 투정 한마디를 허투루 듣지 않는 아빠의 이 다정함이 세상을 바꾸는 발명으로 이어진 겁니다. 우리 세상을 바꾸는 거창한 발명은 못하더라도 내 주변을 환하게 바꾸는 이 다정한 마음만큼은 따라해 볼만하지 않나요? 오늘 하루 누군가의 투정도 불평도 귀 기울여서 들으면서 다정한 하루 보내기로 약속!

베이베. 소녀시대의 노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5월 19일 화요일 굿모닝 FM테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어요. 환영합니다. 오늘 어제보다 아침이 조금 어둑어둑한데 어때요? 일어나기 힘들잖아요. 일어나셔야 돼요. 그래도 일어나

0: 다정하게 깨울게요. 안 일어나는 거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 저는 잘 일어나는 편인데도 학창 시절에는 일어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진짜. 아버지의 그 기운이 느껴져야 일어났어. 아버지가 이불을 싹 걷어당기면서 말을 무섭게 한게 아니라 이제 진짜 무서운 기운이 뿜어져 나오면 아오 하면서 으스스해서 일어나서 이제 주섬주섬 챙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창 잘 때라 그렇죠 뭐. 이경희님이 테디도 오늘 하루 티 발동 안 하나요? 하셨는데 아 티도 다정하게 발동할게요. 다정하게. 예. 너무 시크하게 말고. 그래요. 아 여러분 다정한 하루 오늘 보내보아요. 너무너무 힘들죠 아침? 일로 와요. 토닥토닥.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집합.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려요. 굿모닝 FM태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 뉴스 민정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 양수현 기자까지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화요일 4부 그 어떤 고민도 박살내 드립니다. 고민 박살 허안나 개그우먼 허안나 씨와 함께할 겁니다. 어제 그거 봄 사연들 시작부터 받고 있어요. 어제 본 뉴스,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것 다 좋습니다. 말머리에 그봄 이렇게 달아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반만 맞히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시는 도전자분들 지금 모집 중이에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볼게요.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이카운트, SK케미칼,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열혈강호 온라인, 샤브올데이, 슬림웨이 다이어트, 노무법인 폐와 함께합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1: 4만 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4: 4만 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 원 생산관리
3: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6: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5: 아하.
7: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8: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8: 코리아 트렌치
10: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재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11: 열혈강호 온라인
12: 유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13: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11: 열혈강호 온라인
12: 열혈강호 온라인
14: 놀이가 천배만배 즐거움이 천배만배 제16회 화성뱃놀이 축제가 전국항에서 시작됩니다. 요트와 보트의 짜릿한 승선 체험 바다 위에서 마주하는 선셋 그리고 매일 밤 하늘을 뒤덮는 불꽃놀이 황금의 안길을 따라 걷고 바닷길을 잇는 케이블카까지 머무를수록 더 특별해지는 시간 화성 뱃놀이 축제에서 가장 완벽한 하루를 만나보세요. 5월 연휴 아들이 걱정 끝 아이들도 부모님도 천배만배 즐거운 화성 뱃놀이 축제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경기도 화성 특례시 전국항에서 만나요.
0: 7시 9분 23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15: 네, 화모닝 테디.
0: 화모닝.
15: 하늘에 구름이 많아서 오늘 우산 챙겨야 하나 싶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안 챙겨도 되지만 내일과 모레는 들고 다니셔야겠습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맑음과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강렬했던 햇살을 구름이 가려줘서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는 3도에서 5도가량은 낮겠습니다. 어제 김천이 36도로 영남 지역이 더위가 절정이었는데요. 오늘은 대구가 31도, 전주 광주가 30도, 서울 27도가 예상되고요. 서울이 현재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아침 기온은 꽤 높은 편입니다. 내일 오전부터 모레 오후 사이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특히 이번 비는 수도권 영동지방 남해안 제주도 중심으로 집중되겠고 밤사이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내일과 모레 낮 기온은

0: 매일 다른 게임이 펼쳐질 굿모닝 릴레이 퀴즈쇼 DJ 테이와 함께하는 로테이션 퀴즈. 바밤 바밤 바밤 바밤. 집중력이 화르르 타오르는 화요일에 함께할 퀴즈. 짧은 음성 속에 숨은 주인공을 찾아라. 너의 목소리가 들려. 지금부터 어떤 인물의 목소리 들려드릴 거예요. 내용 들으시고 누구인지 그 이름 맞춰주시면 됩니다. 긴장감 올려야죠. 신의 영역 뽑겠습니다. 선착순 1등 가장 빨리 정답을 보내주신 분께 보리차 세트 준비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어요. 미니를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문제 나갑니다. 듣고 계신 분들 집중해 주셔야 돼요. 자, 문영 PD 준비됐죠? 문제 들려주세요.
1: 뭐 2018년에도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이런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특별하게 이런 결과까지 얻게 돼서 너무 기쁘고 네, 선수들이 정말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0: 울지 마, 울지 마. 울컥울컥하네요. 네, 자, 신의 영역 문자에서 나왔습니다. 문자번호 1508번님 축하드립니다. 보리차 세트 드립니다. 아, 진짜 빨리 보내주셨네. 자, 신의 영역 어렵죠. 하지만 굿모닝 FM 선착순만 있는 게 아닙니다. 행운 영역 열겠습니다. 선착순 아닌 다섯 분 더 뽑아서 카페 라떼 쏘겠습니다.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이번에 트레이드마크가 찰칵 세레머니이죠. 골을 넣을 때마다 항상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그 순간을 저장하고 싶다는 생각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예. 자, 정답 계속 보내주시는 동안 트랜스픽션의 승리를 위하여 듣고 올게요.

0: 트랜스픽션 승리를 위하여 듣고 왔습니다. 정답 발표할게요. 소리만 듣고 그 사람이 누군지 맞히는 퀴즈. 너의 목소리가 들려. 오늘 목소리 정답은 손흥민이었습니다. 손 선수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이번에는 정말 특별하게 이런 결과까지 얻게 돼서 너무 기쁘고 네, 선수들이 정말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0: 아, 그래도 기쁨에 울컥이라 다행이지. 괴로움에 울컥 없었으면 좋겠다 이번에.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기적같은 16강 진출을 했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를 한 그 목소리였습니다. 어느덧 2026 북중미 월드컵 3주 앞으로 다가왔어요. 지난 토요일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월드컵 출전할 26명의 최종 명단을 발표했는데 네 번째 월드컵에 이제 나섭니다. 손흥민 선수 그리고 이강인, 황희찬, 김민재, 이재성 유로파들이 대거 포함이 됐고 독일 출신의 옌스 카르스트로프는 외국에서 태어난 혼혈 선수로는 가장 처음 태극마크를 달고 월드컵에 출전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조별리그에서 아 강해요. 체코, 멕시코, 남아공 아 쉽지 않습니다. 맞붙게 됐는데 카타르의 기적 이번에도 이어질 수 있기를 예, 응원해야겠습니다. 아 축구에 관심이 저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몰랐어. 좋아해 누가 있는지 몰랐어. 관심 가지겠습니다. 그래도 응원해야죠. 대한민국 화이팅 화이팅. 정답자 발표할게요. 6085번님이 우리의 캡틴 손흥민 이번이 손흥민 선수의 마지막 월드컵이 될지도 모르는데 좋은 성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손흥민 화이팅. 김민숙님이 정답 손흥민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써니 축구 좋아하는 우리 아들이 손흥민 선수처럼 되고 싶다는데 꼭 꿈을 이루길. 와 손흥민을 꿈꾸는 축구 꼬마들 어린이들 진짜 많을걸요. 그게 너무 멋져. 원래는 막 메시 막 호나우드 뭐 이런 거 꿈꿔야 되는데 손 두 분 포함해서 다섯 분께 카페라테 보내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이 색다른 로테이션 퀴즈 내일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매일 아침 7시.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봄.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What's grooving? I'm moving. How like a bum bum bum.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만 돼도요 맛있는 간식 세트 선물로 쏩니다. 보내실 곳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미니 무료입니다. 먼저 도착한 1802번님의 사연으로 시작해볼게요. 빅뱅이 공식 팬클럽 6기를 모집한다는 뉴스 봄. 2015년에 모집한 5기 이후로 무려 11년 만에 다시 모집을 한다고 해요. 이렇게 팬클럽을 모집하니까 빅뱅이 돌아오는 게 정말 실감이 나는데요. 사실 저 학창시절에 빅뱅 공식 3기 VIP였거든요. 이 뉴스를 보자마자 그때 그 시절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더라고요. 덕질 쉰 지 꽤 오래됐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시작해볼까봐요. 전 세계 VIP들 다들 모여라! 예, VIP 빅뱅 팬클럽 이름이죠. 11년 만에 팬클럽 모집합니다. 와, 진짜 오래 기다리셨어요. 올해 빅뱅이 데뷔 20주년을 맞아서 월드투어를 돕니다. 전 세계 빅뱅 팬 여러분들, 오래 기다린 만큼 마음껏 제대로 즐겨 보자고요. 사연 보내준 1802번님 디저트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제 본 이슈 계속 받을게요. 빅뱅 에라몬.

0: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1: Big Bang Era Morgue Down 듣고 오셨습니다. 어제 그거 봄 여러분들이 어제 본 이슈들 계속 소개받아 볼게요. 9131번님 야구장 밖에서 야구 응원하는 거 봄? 요즘 야구장 티켓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야외에서 팬들이 따로 모여서 응원을 한다고 하는데요. 대전에서는 국립중앙과학관 광장에 모여서 응원한다고 하고요. 서울도 대형 스크린이 있는 곳이 하플들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모여 광장에서 응원하는 모습이 마치 2002 월드컵을 연상시키는데요. 저도 합류하고 싶어요. 하셨어요. 아, 이게 또 생각해보니까 그 경찰과 도둑도 막 SNS에서 모아서 다 모이고 하는 거. 사람들이 모이면 행복하다는 걸 스포츠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것 같아요. 모여요. 모여서 같이 응원합시다. 곧 이제 월드컵도 있으니까. 구하나 사만아버님 부침요리면과 상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드립니다. 너무 안 모여. 그러니까 요새는

5057번님, 어제 칸 영화제에서 나홍진 감독이 신작 호프를 처음 공개했잖아요. 영화를 본 해외 관계자들 반응 봄?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라는 반응이 가장 많았고요. 험한 것이 또 나왔다 라는 반응도 있더라고요. 크크크. SF, 액션, 스릴러를 모두 아우르는 영화라는데 너무 궁금합니다. 유유, 얼른 국내 개봉했으면 좋겠어요. 하셨어요. 아, 그러니까요. 저도 반응들 좀 체크하고 있는데 기대가 돼서. 아, 이 설렘 반, 걱정 반, 기대 반, 뭐 마음들도 여러 복잡하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해보자고요. 5057번님, 베이커리 경험권 선물로 드립니다. 3864번님, 24년 전 시트콤에 나온 하이닉스 주가 봄? 똑바로 살아라 라는 시트콤에서 박영규씨가 주식 시세를 확인하는데 하이닉스 무려 460원이었더라고요. 그때 100만원어치만 샀어도 약 40만%가 올라서 현재 4천억 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트콤 저도 봤는데 좀 더 눈여겨볼 걸 그랬나봐요. 와, 460원 하이닉스 대박이다. 그래요. 껄무새라고 하는데 너무 많죠. 어쩔 수 없지. 네. 3864번님 햄버거 세트 드립니다. 어제 주식시장 안 좋아가지고 걱정 많았는데 저도 오늘 어떻게 되나 또 지켜보죠. 간식 받으신 분들 맛있게 드시고요. 카리나 업 듣고 올게요.

0: 있습니다. 이양철을 맞아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1: 이양전엔 미리미리 미림의 골드
2: 피, 올방계, 논조류까지 싹 미림의 골드.
1: 잡초방제는 미리, 약효는 오래, 결과는 골드야 골드. 그래서 미림의 골드.
2: 역시 미림의 골드군요. 이양전 처리제 경농 미림의 골드.
3: 해충 걱정은 끄고 풍년 스위치는 켜고
2: 온
3: 경농의 스티온.
2: 개화기부터 수확 전까지
3: 온
2: 진딧물, 나방, 가루이까지
3: 스티온. 꿀벌에는 걱정 없이, 해충에는 강력하게 고기능성 살충제
2: 경농의 스티온. 경농이 만듭니다.
4: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5: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9: 7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10: 네, 테디. 오늘 도로 상황 나쁘지 않습니다. 대체로 평소 정도.

또는 조금 덜한 정체에 보이고 있는데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려있고 45분 정도 예상이 되고요. 올림픽대로는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47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반대 강 서쪽으로는 두길대 잠실에서 반포 구간이 지체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서인천 부근은 버스 관련 사고가 있었는데 지금은 갓길에서 처리 중입니다. 부평에서 서인천까지 지체고요. 반대 서울 쪽은 부천에서 신월까지 밀립니다. 그래도 이어지는 신월 여의 지하도로는 대체로 수월한 편이고 국회대로는 목동교를 중심으로 양방향이 지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기흥에서 신갈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부산 쪽은 신갈 일대 또 오산에서 남사 구간 속도 떨어집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듣다 보면 늘어나는 깨알 상식들
1: 귀에 쏙 머리에 탁 깨알 뉴스.
0: 민정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어서 와요. 앞에서 이제 빅뱅이 11년 만에 공식 팬클럽 모집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1: 네.
0: 자영 리포터는 누군가의 팬클럽이었던 적이 있어요?
1: 아, 저는 정말 GOD를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2002년에 제가 팬 GOD를 3기를 정말 가입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엄마한테 그 가입비를 달라고 하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지금까지도 한우로 남아있어요.
0: 한번 그 들어가서 제대로 한번 좋아해봐야 되는데.
1: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바로 돈을 벌고 콘서트를 갔다는 점.
0: 그게 승자다.
1: 그러니까요.
0: 예, 그게 승자입니다. 아, 누군가를 응원하면서 얻는 에너지도 참 즐거운 것 같아요.
1: 맞아요. 예.
0: 자, 깨알 뉴스 시작해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 시작해보겠습니다. 다음 달 17일부터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시행되는데요.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이 하나 있습니다.
0: 뭐예요?
1: 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의 감액 기준이 대폭 완화가 된 점인데요. 지금까지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 월액, 이른바 A값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최장 5년 동안 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깎였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이 A값은 319만 원인데요. 은퇴 후에 재취업으로 월 320만 원 정도만 벌어도 연금이 깎이는 구조였던 거죠.
0: 예.
1: 그런데 다음 달부터는 감액 기준선에 200만 원의 추가 공제를 적용합니다. 올해 기준으로 A값 319만 원에 200만 원을 더한 약 519만 원이 새로운 기준선이 되는 건데요.
0: 예.
1: 즉 월 소득이 519만 원 이하라면 국민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0: 일을 하면 연금 수령액이 좀 줄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은퇴 후에도 100세 시대니까
1: 네.
0: 일자리를 다시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꼭 필요한 변화였던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이 공식적인 법 시행은 6월 17일인데요. 국민연금공단은 국민 편의를 위해서 올해 1월 1일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개정된 기준을 선제적으로 적용 중이라고 합니다.
0: 네.
1: 또 지난해 발생한 소득 때문에 깎였던 연금도 소급해서 돌려주는 구제책도 내놓았는데요. 2025년 기준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월 509만 원 이하의 소득자라면 그동안 감액됐던 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해요.
0: 예, 혹시 소득 때문에 국민연금 줄어든 분들 있으시다면 환급받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 네, 다음 소식입니다. 법적 정년을 넘긴 60대 고용률이 사회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20대를 앞섰다고 합니다.
0: 60대 고용률이 20대보다 높은 거죠?
1: 네, 맞습니다. 이 국가 데이터처에 따르면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20대 월 평균 고용률은 58.5%였는데요. 반면에 60대는 58.6%로 20대를 0.1%포인트 앞섰습니다. 이 초고령화로 인해서 돌봄 수요가 늘어나면서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 같은 보건복지 분야에서 60대 여성 취업자가 크게 증가를 했고요. 이 60대 남성은 제조업과 건설업 분야에서 취업 증가폭이 두드러졌는데요. 기업들이 고난도 특수 용접이나 정밀 조립 같은 숙련된 기술 인력을 채용할 때 인건비는 낮고 경험이 풍부한 60대 인력을 선호한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0: 그럼 20대 취업 상황이 많이 어렵겠네요.
1: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0: 예.
1: 20대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IT

0: 전문직 등 양질의 일자리도 줄고 있고요. 생계비를 벌기 위한 아르바이트 자리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1월에서 4월 20대 취업자는 지난해보다 18만 명이 줄었는데요. 신입보다는 경력직이나 중고신입을 선호하는 채용 트렌드 변화도 영향을 줬고요. AI 활용이 활발한 건축 엔지니어링, 법률, 회계 분야에서도 청년층 채용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1: 예, 청년들한테는 취업의 장벽이 또 높아지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누구나 안정적으로 좀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을 모두가 함께 고민을 해봐야겠어요.
0: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강원도 설악산 고지대 탐방로에 새벽부터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해요.
1: 설악산에 왜 갑자기 사람이 몰린 거죠?
0: 네, 지난 3월 4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 예방을 위해서 설악산 일부 구간 출입을 통제했었는데요. 이 산불 조심 기간이 종료가 되면서 지난 16일 새벽 3시부터 고지대 탐방로가 전면 개방이 됐습니다. 개방 시간에 맞춰 전국 각지에서 탐방객들이 몰리면서 이른바 오픈런 현상까지 나타난 건데요. 예. 실제로 이날 설악산에는 16,000명이 넘는 탐방객이 찾은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1: 아니, 살아있는 열정이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뭐 열렸다 해서 갔는데 본의 아니게 오픈런이 됐네.
0: 그렇죠. 그런데 이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에서 주말 동안 야간 시간대를 중심으로 집중 순찰을 진행을 했는데요. 네. 그 결과 샛길 출입과 쓰레기 무단 투기 등 총 22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고 합니다. 이 국립공원 내 샛길 출입은요, 야생 생물 서식지를 훼손할 수 있고 산불이나 안전사고 위험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꼭 정규 등산로를 이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설악산 고지대 탐방로는 초보 등산객에게는 난도가 높은 코스인 만큼 가급적 2명 이상 동행을 하셔야 하고 안전장비도 꼭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1: 예, 16,000명이 몰렸는데 22건이면 엄청 작은 거긴 하지만 16,000명의 눈으로 그냥
0: 그렇죠.
1: 같이 예, 올바른 등산 문화 정착하기를 그리고 즐거운 산행하시기를 바랍니다.
0: 네, 9884번님. 국민연금 국민의 노후를 부탁해요. 그리고 주식 종목 뭐 샀는지도 좀 알려주면 좋겠네요. 크크크.
1: 누구한테? 국민연금한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0: 그렇죠.
1: 8234번님이 20대인 저도 취업 준비를 계속하는데 취업난으로 일자리 구하기 너무 힘들어요. 유유. 취준생 파이팅입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일자리를 구한다고 구직을 내도 구인 공무원을 내도 안 모이는 데도 많고.
0: 맞아요.
1: 근데 또 가고 싶은 곳에는 너무 또 전문직 경력직만 뽑으니까 거긴 또 경쟁률이 너무 높고 참 쉽지 않습니다.
0: 맞습니다. 김지윤님은요, 알땡몬 켜서 공고 찾아보면 진짜 제대로 느껴요.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요. 돈 벌어야 하는데 유유.
1: 이게 문제인 거예요.
0: 진짜 이게 문제예요.
1: 네, 사실 일자리 많긴 한데 내가 원하는 그 포인트에는 또 경쟁률이 높아.
0: 맞아요.
1: 모든 노동은 다 가치가 있게 어떻게 되는 방법이 없나. 자, 깨알 뉴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반만 맞춰도 성공인 개꿀 퀴즈 쇼 반반한 퀴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비비의 오랜만에 하늘 땅 별 땅 띄워드리고 민정 리포터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일 또 보자요.
0: 내일 또 만나자요.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밥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바나나랄라 반반. 아침부터 두뇌 운동하고 싶으신 분들 얼른 신청해 주세요. 반반한 퀴즈 참고만 하셔도 기본 선물로 기능성 베개 드리고요.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성공인데 성공하시면 치킨앤 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시면요 만점자 특별 축하금으로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참가자가 성공하시면요 맞힌 정답 개수만큼 응원 메시지 보내신 분들도 선물 준비하겠습니다. 초코우유 준비할게요. 응원 많이 많이 해주십시오. 퀴즈 문제 어렵죠. 하지만 굿모닝 FM 방송에 나왔던 내용 위주로 저희가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집중해서 잘 들어주신 분들은 더 맞히실 수 있을 거예요. 반반한 퀴즈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도전자 들어오세요.
1: 밥 넘고 치킨도 받자. 바라바라바라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0: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1: 경북 경산에서 대추 농사 짓고 있는 최인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인근님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네,
0: 보내주신 사연부터 일단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경북 경산에서 대추를 키우는 중년 농부입니다. 갑자기 여름이 성큼 다가왔네요. 얼굴이 완전 타버렸어요. 그래도 계절은 언제나 잊지 않고 새 잎을 도단하게 하네요. 오늘도 더위를 이겨가며 신나게 일할 수 있게 반반한 퀴즈 도전해봅니다 하시면서 오, 너무나 너무나 긍정적인 마음으로 또 신청을 해주셨는데 네, 임금님 지금도 네. 이제 일터에 나가셨어요?
1: 지금도 밭에 있어요.
0: 아이고 오늘은 날씨가 어때요 거기는?
1: 여기 어제보다는 그래 구름이 조금 있어가지고 조금 덜 더운데
0: 그러니까 햇볕이 너무 세죠.
1: 엄청 더웠어요.
0: 맞아요. 대추 농사하신 일 얼마나 되셨어요?
1: 이제 한 18년째 되고 있어요.
0: 어머나. 야, 18년이면은 뭐 이미 뭐 고수 중에 고수실 것 같은데.

0: 감사합니다.
1: 올해 대추는 어떻게 해요? 좀 수확량이 좋을 것 같아요.
0: 올해요? 네,
1: 수확량.
0: 항상 좋은 마음으로
1: 아.
0: 항상 풍년을 기대하면서.
1: 이 날씨를 보면 이제 18년 정도 되면 딱알것 같은데. 아.
0: 네.
1: 올해는 좀큰 피해 없이 진짜 풍작하셨으면
0: 네.
1: 좋겠네요.
0: 감사합니다.
1: 아, 아침에 또 이렇게 저희 굿모닝 FM과 함께 해주고 계신 거예요?
0: 뭐, 늘 6시 전에 일어나니까, 농부는
1: 어우야.
0: 그렇죠.
1: 세상에, 세상에. 제가 또 반성하고 배웁니다. 아유.
0: 네.
1: 자, 박재현님이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오늘은 대추나무 만점 걸렸으면 좋겠네요. 화이팅! 하셨는데, 라디오 들,
0: 화이팅!
1: 좋습니다. 에너지 너무 좋으셔. 그
0: 네.
1: 라디오 들으면서 퀴즈 푸시면 어때요? 좀 성공하셨었어요?
0: 거의 한 반타작 정도?
1: 아, 그 정도만 하면 대단하죠. 오늘도 성공 반타작 할수 있겠죠?
0: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아, 이 에너지면은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저도 문제 에너지 있게 잘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반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시작해 볼 건데 준비되셨을까요?
0: 네, 준비됐습니다.
1: 좋습니다. 정답 말할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문제 나갑니다. 나누기를 하자. 나누기를 하자. 85 나누기 5는 하나.
0: 17?
1: 정답. 한없이 넓고 커서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라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망망.
0: 헤헤.
1: 정답. Billie Jean, it's not my lover. 이 노래 원곡을 부른 미국 가수는
0: 마이클 잭슨.
1: 정답.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광역시는
0: 광주 광역시.
1: 정답, 정답. 밥은 먹고 다니냐? 이 대사가 나온 봉준호 감독의 영화 제목은? 하나.
0: 올드보이.
1: 아! 살인의 추억이었어요. 살인의 추억.
0: 아우.
1: 아! 자, 4구, 3쿠션, 포켓볼은 어떤 스포츠 종목일까요?
0: 항구.
1: 정답. 속담을 이어서 말해주세요. 선무당이?
0: 사람 잡는다.
1: 정답. 칸 영화제 경쟁 부문 초청작 중에 최고 작품에 주어지는 상, 황금?
0: 종려상.
1: 정답. 2025-2026 시즌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부산 KCC 이지스의 감독은?
0: 이상민 감독님.
1: 정답. 은행에서 처음 맡긴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방식을 단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원금은 물론 붙은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 방식은?
0: 독립?
1: 정답! 와, 뭐야, 만점 나올 뻔했잖아요. 그거 발표합니다.
0: 아깝다!
1: 아, 진짜 아깝다. 한 문제 틀렸어요. 아홉 문제 맞으셔서 성공하셨습니다! 일본 선물 치킨을 골라서 드릴게 가셨습니다. 야. 아, 영어
0: 아,
1: 문제 맞췄으면,
0: 헷갈렸어요.
1: 그러니까요. 아하, 이게 송강호 주연의 영화 제목 이랬으면 또 기억이 났을 수도 있는데,
0: 아, 그랬을라나요?
1: 아, 그렇게 할
0: 아니,
1: 걸.
0: 제가 잠이 덜 깼나 봐요.
1: 아니, 근데 퀴즈 왜 이렇게 잘 푸세요? 퀴즈 왜 이렇게 잘 푸세요?
0: 아닙니다.
1: 김선아님.
0: 엄청 떨리고 있어요, 지금도.
1: 그래요? 너무 잘 푸셔서 지금 깜짝 놀랐어. 김선아님이 성공 축하드려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농부에게 자란 대추는 더 맛있겠어요. 하셨고,
0: 감사합니다.
1: 이소정님이, 우와, 같은 경산 주민이 나오니까 너무 반가워서 댓글 답니다. 성공 축하드려요. 하시면서, 동네 분들도 많이 또 응원을 주셨는데, 두분 포함해서 아홉 분께 초코우유 바로 쏘겠습니다. 잉근님,
0: 네.
1: 너무 잘 푸셨어요. 너무 멋지게, 예, 잘 푸셨고,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한마디
0: 네.
1: 하시죠.
0: 아, 네. 그 이번 주 주말에 전국 소년체전에 저희 큰아들이 나가거든요.
1: 어머나!
0: 100m, 200m, 200m 나가는데
1: 예.
0: 성적에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추억 만들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1: 또 체력이 또 타고났네. 부모님 타고나서.
0: 네, 재혁이
1: 100m.
0: 화이팅!
1: 아, 재혁이 화이팅! 형님,
0: 네.
1: 오늘 하루도 또 멋지게 보내시고요.
0: 감사합니다.
1: 아, 뜨거운데 선크림 바르면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대추 또, 예, 풍작하시기를 응원하면서 매일 아침 응원의 마음 드립니다.
0: 네,
1: 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보내드려요. 안녕.
0: 안녕.
1: 안녕. 저희는 광고 듣고요. 덤덤한 퀴즈 이어갈게요.
2: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 바를 풀 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0: 올데이 샤랑을 담아 샤볼데이
1: 슬메이 체지방에 집중한 슬메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메이 다이어트 하세요.
2: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3: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안녕하세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신입사원 누구일까요? 바로 시니어 인턴입니다. 60세 이상의 시니어 인턴을 채용하는 기업에 1인당 270만 원을 지원해드리는 현장 실습 훈련 지원 사업. 장기 고용 시 최대 280만 원 추가 지원까지. 2026년 현장 실습 훈련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문의 1577-1923. 자세한 내용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5: 덤덤덤덤덤덤덤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반한 퀴즈에 나왔던 단구 관련 문제, 당구 관련 문제 덤으로 내드립니다. 과거 당구공은요, 단단하고 탄성이 좋다는 이유로 코끼리의 이것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코끼리 보호 문제와 대체 소재 개발로 다행히 현재는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코끼리의 코 양옆으로 길게 튀어나온 이빨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힌트를 드리면 우리 선배님 중에 뮤지션 중에 요 정답과 이름이 같은 선배님 계십니다. 내 삶을 그냥 내버려둬. 예. 그 선배님 성함이 또 그렇죠. 이씨죠, 이씨. 예. 아, 임씨죠, 임씨. 예, 임씨. 그분의 노래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예, 뮤지컬 흐르고 있는데요. 정답과 당첨자 잠시 후 3부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마치시면 꿀스틱 세트 선물로 드릴 거예요.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예요.

0: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에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쓰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3: 경동 뉴스. 바이러스 매개 충이 속출하는 가운데 피해가 전혀 없는 농가가 있답니다.
4: 비결이 뭔가요?
3: 경농에서 새로 나온 디저스 뿌렸지. 가루이, 나방, 노린재, 진딧물, 종채벌레까지 하나도 없어.
4: 디저스가 비결이었군요.
3: 올해 아주 부자 되겠어.
4: 경농이 만듭니다.
5: 빠르고 확실한 잡초약을 찾아라. 이번 참가자는 비선택성 제초제 바로바로.
6: 효과가 빨라 바로바로. 약이 묻은 부위가 바로바로. 입줄기 흡수도 바로바로. 토양분해까지 빠르게 바로바로.
5: 대단합니다. 바로바로. 심사위원 올 하트네요.
6: 올해 잡초는 바로바로 맡겨주세요.
5: 경농이 만듭니다.
7: 지금보다 더 빛날 당신을 위해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주식회사 진모터스. 같은 곳을 바라본다. 같은 길을 걸어간다. 당신이 더 빛날 수만 있다면 목포전시장 목포서비스센터 061-241-8800.
8: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1: 잘근 우적 아침을 씹어먹자.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3부 시작됐어요. 더물어드리는 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과거 당구공의 재료로 사용된 코끼리의 이빨, 정답은 바로 상아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플라스틱 재질로 만든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코끼리들 미안해. 3959번님이 정답 상아. 저는 임상아님 노래도 좋아하지만 배우 이상아씨 엄청 좋아해서 사진으로 책받침 만들어 썼더랬죠. 아, 이상아 선배님도 책받침에 진짜 엄청난 지분이 있었지. 맞아. 안정수님이 정답 상아. 우리 때는 배우 박상아씨도 엄청 인기였습니다. 아, 박상아님도 이제 슈퍼탤런트였나요? 예, 그게 대상이었나? 저도 어릴 때라 이게 가물가물한데. 아, 상아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들이 재능이 많으시네. 두 분 포함해서 정답 맞춰주신 다섯 분 꿀스틱 세트 보내드립니다.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고표 게시판에 올려놓을게요. 바른 언어 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 정복을 향한 필수 코스 언어 유의. 주말이 되기는 너무 멀어서 이 화가 많은 화요일, 네. 우리들의 신경 안정제가 필요합니다.
2: 네.
1: 예, 신경 안정제 MBC 이휘준 안정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안정제 예. 이휘준입니다.
1: 차분해진다.
2: 네.
1: 휘준 아나운서는 화 안 나죠?
2: 잘 안 납니다.
1: 예, 네. 화 내는 적이 없죠.
2: 아, 진짜 손에 꼽는 것 같아요. 거의 없어요.
1: 예, 거의 없습니다.
2: 화가 내려고 하면은 예. 이제 뭔가 날 때는 좀 남들과 떨어져 있어야 돼요.
1: 아.
2: 이게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잖아요. 혼자 있어야 됩니다.
1: 근데 화라는 게 이제 네. 나도 모르게 이게 파도처럼 울컥 하고 넘쳐서 팡 칠 때가 있는데
2: 맞아요.
1: 그럼 어떻게 그때는?
2: 그때는 이제 한숨 크게 쉬어야죠.
1: 아, 숨 고르기를
2: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남들이 옆에 있으면 안 돼요. 괜히 불똥 튈 수 있으니까. 그러고 이제 혼자 맛있는 걸 먹어야 됩니다.
1: 네. 오, 현명한데?
2: 네, 그래야 돼요. 음식이 됩니다. 음식이 필요해요. 음식.
1: 저랑 똑같은 부분입니다.
2: 네. 예, 중요합니다.
1: 화가 나서 막 네. 예민해가지고 막 아무것도 안 먹고 싶을 때 있죠.
2: 맞아요.
1: 먹어봐.
2: 아무것도 안 먹고 싶을 때는 없었어.
1: 아, 그래? 아, 그럴 때 있어. 너무 괴로워가지고.
2: 아, 있어요? 네.
1: 근데 그때 입에 뭘 넣어.
2: 네.
1: 맛있다?
2: 맛있어.
1: 맛있어.
2: 맛있어요.
1: 그래, 기분 탓이.
2: 밖에서 쫄면 얘기하더라고. 쫄면.
1: 아, 쫄면?
2: 쫄면에 육전, 파전 이런 얘기하더라고.
1: 어머.
2: 지금 날씨도 이제 좀 비온다면서요. 이제 내일 뭐
1: 예,
2: 이렇게
1: 내일부터,
2: 이제 그런 게 생각나는.
1: 예,
2: 결국엔 또 음식 얘기로.
1: 음식 얘기네.
2: 가네.
1: 예. 네. 언어 유의. 저희 화가 나지 않은.
2: 네네.
1: 예,
2: 화 얘기 없지.
1: 차분한 진행으로.
2: 네.
1: 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자,
2: 평소 헷갈리거나 궁금했던 단어들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오늘 유의할 우리말 상황극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1: Let's go!

0: 안녕하십니까. 대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음악 평론가 유휘진 씨 모셨습니다.
1: 가만 있어보자. 유휘진입니다. 아유, 아유, 딱.
0: 딸꾹질인 거죠? 예, 아유. 유휘진 씨, 갑자기 딸꾹질을 하시네요.
1: 아니, 들어오기 전에 딱. 아유, 물을 잘못 마시다. 딱.
0: 아유. 그럴 때는 이제 저 숨을 좀 참아 보면 되는데 이거 한번 해 보시죠.
1: 멈췄어.
0: 아, 이게 안 먹히네요. 이 딸꾹질 멈추는 방법 뭐 없을까요?
1: 아, 가만히 있어보자. 아, 딸꾹이 아니고 딸꾹인데 딸꾹.
0: 딸꾹질. 딸꾹. 예, 이런 상황에서도 맞춤법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유휘진 씨 정말 못 말리겠습니다.
1: 가만히 있어.
0: 유휘진 씨 신경질 많이 났는데 자, 신경질도 이 딸꾹질도 멈추는 동안 저희 광고 듣겠습니다. 뭐를 헷갈려하는지를 모를 정도로 딸꾹질을 하고 있네요.
2: 그러네. 이렇게 화를 풉니다 제가. 예. 예. 오늘 우리가 유해할 우리말 딸꾹질, 딸꾹질입니다. 자, 오늘 상황극에서 유희진 씨가 자꾸 딸꾹딸꾹 해가지고 태철수 씨가 딸꾹질 멈추는 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했어요. 유희진 씨가 이제 딸

0: 꾹 딸꾹질이 맞습니다.
1: 아, 쌍기역 해야 되는군요.
0: 그렇습니다. 자, 뜻을 좀 알아보면 배와 가슴 사이에 있는 근육, 가로막의 경련으로 들이쉬는 숨이 방해를 받아서 목구멍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증세를 뜻합니다. 딸꾹 자체는 의성어예요. 여기에다가 그런 소리를 내는 행위를 뜻하는 전미사 질이 붙어서 딸꾹질이 된 겁니다. 이게 의학 용어가 있더라고요. 애역, 흘역 이렇게 부른다고도 합니다.
1: 애역, 흘역.
0: 이것도 신기하죠?
1: 이 딸꾹질.
0: 네.
1: 재밌네요. 딸꾹질이라고 네. 표기하실 때도 쌍기역을 쓰셔야 됩니다.
0: 그렇습니다.
1: 딸꾹질 해요?
0: 하죠.
1: 뭐 어떻게 멈춰요 그러면?
0: 할 때는 저는 코를 막은 다음에 물을 이렇게 머금고 고개를 이렇게 뒤로 젖혀요. 딱 마셔요. 그러면 됩니다.
1: 딸꾹질 안 한 지 오래됐다나 저는.
0: 딸꾹질마저 이제 소화를 하는 거죠 우리는.
1: 딸꾹질 안 한 지 저 엄청 오래된 것 같아요. 한 10년 된 것 같아.
0: 이게 뭔가 이게 물 같은 거 잘못 먹거나 음식 잘못 먹거나 이럴 때 한 번씩 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잘못 먹을 일이 없는 거예요.
1: 아 그런가?
0: 음식을 너무 맛있게 먹는
1: 거지. 나 지금 생각도 안 해봤는데 딸꾹질 안 한 지 너무 오래됐다.
0: 딸꾹질마저 먹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1: 네. 네, 여러분들 잘 먹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0: 딸꾹질마저 삼키세요. 네.
1: 신주희님이 오 딸꾹질로 썼었는데 꾹 기억할게요.
0: 네, 꾹.
1: 쓸 때는 국질로 쓸 것 같아, 진짜.
0: 맞아요, 맞아요.
1: 꾹질입니다. 꾹질. 쌍기역. 자, 휘준 아나운서 보내드리면서 레드벨벳의 음파 음파 띄워드립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
0: 안녕.

0: 바바. 음파 음파 레드벨벳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잠시 후에는 MBC 양소연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시작할 거예요.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인 GTX-A 삼성역 공사 현장에서 철근 일부 누락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사안을 두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어요. 관련 소식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화요일 4부 고민 박살 허안나 개그우먼 허안나 씨와 함께 여러분들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오뚜기 카레, KB국민은행,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 포스코 ENC 정식품, IS동서,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음식물 처리기 휴렉, 빙그레,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워킷과 함께합니다.
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6: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5: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6: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5: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7: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동사의 한계를 넘어 IS 동사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8시 15분 7초 8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한번 더 확인해 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1: 네, 이번 더위는 비가 와야 멈추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쉬어가겠고요. 오늘까지는 평년보다 좀 덥겠습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말금과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지금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 수도권, 내일 오랜만에 많은 비가 흠뻑 내리겠는데요. 비는 내일 늦은 새벽이 충청, 호남, 제주도부터 시작돼서 내일 오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대부분 20에서 최대 80mm 정도, 특히 수도권, 영동지방, 남해안, 제주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이 쏟아지겠습니다. 비는 모레, 목요일 오후에 대부분이 그치겠고요. 오늘은 구름이 많아서 어제보다 낮더위가 덜하겠습니다. 대구가 31도, 광주는

30도, 서울 27도, 부산 26도가 예상되고요. 비가 그치고 다시 금요일부터는 낮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과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MBC 양수인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날씨가 또 우중충해집니다.
1: 예. 나쁘지 않지 않나요?
0: 이게 더 좋죠.
1: 네, 조금
0: 너무 더웠어.
1: 너무 들뜨지 않고 그죠.
0: 차분한 네, 이런 날씨 좋아하시나 봐요.
1: 오늘은 좀 그러고 싶네요.
0: 영재 기자님은 정해놓은 게 없어 내가 볼 때. 그날 그날 사는 거예요. 그날 그날 살아.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1: 아, 잘 부탁드립니다.
0: 예, 키워드 뉴스 어떤 키워드 가져와 주셨나요?
1: 네, 오늘 키워드는요. 첫 번째 키워드 2,570개의 철근. 두 번째 키워드는 사흘 앞두고. 마지막 키워드 이틀 앞두고입니다.
0: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키워드 2,570개의 철근입니다.
0: 삼성역 GTX 구간 지하시설 공사에서 철근이 대규모로 빠진 걸로 드러나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죠.
1: 네, 서울 강남구 지하철 삼성역 인근 영동대로 구간 지하 복합 개발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예. 전체 지하 5층 규모로 지상엔 녹지를, 지하엔 버스 환승센터와 지하철, 상업 문화시설, 그리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S 승강장이 층층이 들어설 계획인데요. 네. MC 취재 결과 지하 5층 공사에서 기둥 80개, 80개에 두 줄로 들어가야 할 주철근이 한 줄씩만 들어간 걸로 드러났습니다.
0: 이거 좀 충격적이긴 한데 네. 두 줄로 들어가야 되는 주철근이 반만 들어갔다.
1: 그렇죠.
0: 심각한 문제예요.
1: 그렇습니다. 빠진 철근의 양이 무려 2,570개, 그 무게가 178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시공사 현대건설인데요. 도면을 해석하는 데 오류가 있었다고 설명했답니다. 그러니까 작업자가 도면을 잘못 읽어서 2,570개의 철근을 빼먹었다는 거죠. 현대건설은 자체 조사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해 서울시에 스스로 보고했고 안전하고 검증된 방법으로 철저히 보강하겠다고 밝혔다는데요.
0: 예, 그런데 서울시 현대건설의 보고 이후 네. 한참이 지나서야 이제 국토부에 관련 내용을 알렸죠.
1: 네, 현대건설이 부실공사 사실을 확인해 보고한 건 지난해 11월인데 서울시는 그로부터 5달이 지난 올해 4월 말이 돼서야 국토부에 관련 내용을 알렸다고 하네요. 국토부는 감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는데요.
0: 예, 서울시 보강 방안도 밝혔죠.
1: 네, 철근이 빠진 기둥의 표면 전체에 접착제를 바르고 그 위에 기둥과 같은 높이의 강판을 덧댄 뒤에 화재에 강한 페인트로 마감 처리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 가 나오는데요. 철도공단은 기둥과 강판 사이에 넣을 접착제가 오래 버틸 수 있을지 또 빈틈없이 가득 채워질 수 있을지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강판의 부착력이 떨어지면 기둥에 잘 붙어 있을지도 걱정된다면서 강판과 기둥 각각의 구조 검토를 통해서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0: 이렇게 뭐 주고받는 이야기, 전문적인 이야기 들어도 네. 불안해요.
1: 불안하죠.
0: 너무 불안해요. 네.
1: 보강 공사 진행에는 못해도 여러 달이 걸릴 거란 전망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GTX 삼성역 구간 개통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적지 않은데요. 그렇더라도 불안하잖아요. 예. 시민의 안전 또 생명에 달린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부실 공사에 대해 정말 철저한 보강 공사가 이뤄져야 할 겁니다.
0: 진짜 이건 잘 예, 보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1: 지켜봐야죠. 예. 예.
0: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1: 네, 두 번째 키워드 사흘 앞두고입니다.
0: 사흘 앞두고 네. 삼성전자 노조 이야기인데 예고한 네. 파업 시한이 이틀 뒤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는 모레, 그러니까 오는 21일을 파업 시점으로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러니까 이 파업 시점을 사흘 앞두고 법원에서 중요한 결정이 하나 나왔어요.
0: 예, 삼성전자 사측이 노조의 위법한 쟁의 행위를 막아달라면서 법원에 판단을 구한 사안에 대한 결정이었죠?
1: 그렇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이 이 사안을 판단, 결정했는데요. 수원지법재판부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평상시와 같은 업무 수준이 유지돼야 한다.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반도체 생산 공정 내 안전 보호 시설을 유지하고 또 제품 변질을 방지하는 등의 핵심 작업은 평상시처럼 정상적으로 이루어

0: 줘야 한다는 취지였어요.
1: 예, 그러니까 파업에 돌입을 했는데 네. 평상시와 같은 업무 수준을 유지를 해라.
0: 그렇습니다. 기존의 평일, 주말, 휴일 근무 때와 같은 인력, 또 같은 가동시간 등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무엇보다 노조가 일을 정지하거나 방해해선 안 된다고 못 박았는데요.
1: 예, 이게 이제 위법행위다. 네. 이걸 어기면 삼성전자 노조가 사측에 물어내야 할 비용도 산정을 했습니다.
0: 네. 위법행위다라고까지 아, 판단을 한 건지는
1: 위법한 쟁의행위를 네. 막아달라면서 위법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0: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삼성전자 노조가 앞서 열거한 사항을 어기면 하루 최대 3억 원 오. 그리고 노조 간부 등은 하루 최대 3천만 원씩 사측에 물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법원이 삼성전자 사측의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인 셈인데요.
1: 재판부가 그렇게 결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0: 네, 재판부가 밝힌 결정 사유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재판부는 먼저 반도체 공정의 특수성을 결정 이유 중 하나로 들었는데요. 초정밀 미세 장비인 반도체 시설은 한 번 손상되면 다시 가동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는 거였어요.
1: 예, 또 반도체 관련 산업에서 삼성의 영향력도 이번 결정의 이유가 됐겠죠?
0: 네, 재판부는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망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파업으로 시설이 손상되거나 원료, 제품이 변질돼 제품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자동차, 가전, 정보통신 등 관련 산업 영역에 아주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1: 예, 이 재판부 결정에 삼성전자 사측과 노조 각각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0: 네, 법원의 결정에 대해 삼성전자는 결정과 무관하게 노조 측과 임금 협상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조는 법원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은 하지 않기로 했지만요. 법원 결정이 사실상 쟁의 행위, 파업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밝히면서요. 법원 결정을 존중하면서 파업을 진행하고 진행 중인 노사교섭도 성실히 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 너무 다행입니다. 법원이 일단 그렇죠. 뭐 노조의 네. 파업 계획에 제동을 건 것처럼 해석이 되는데 네.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마지막 키워드 이틀 앞두고입니다.
1: 오늘도 삼성전자 노사 간 협상이 예정되어 있죠?
0: 그렇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노사 간 협상이 이어집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파업 시점이 이틀 뒤인 모레이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협상이 파업 전 마지막 기회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1: 예, 협상 몇 시부터 시작해요?
0: 네, 1시간여 뒤인 오전 10시에 노사가 협상장에 마주 앉고요. 예. 2시간씩 3차례에 걸쳐 저녁 7시까지 협상 진행할 예정인데요. 다만 반드시 7시까지 끝내야 하는 건 아니어서 밤샘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노사 모두 오늘 회의에서 결론을 찾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데 과연 핵심 쟁점을 두고 양측이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죠.
1: 쟁점 한번 짚어볼까요?
0: 그럴까요? 우선 노조는 성과급 상한을 폐지하고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는 안을 제도화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측은 연봉의 50%까지로 성과급 상한을 두고 영업이익이 200조가 넘는 경우 특별 포상을 지급하는 안을 일단 3년 이어가는 걸로 하고 다시 논의하자 이런 입장인데요.
1: 이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한데 그렇죠. 어제 예, 협상이 또 있었죠?
0: 네, 어제도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 조금 넘은 시간까지 협상 진행됐습니다. 어제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선 노사 양측 모두 말을 아꼈는데요. 다만 노사 협상 중재에 나선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의 박수근 위원장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대화는 잘 되고 있지만 노사 양측이 평행선이다 이런 분위기를 전한 바 있습니다.
1: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꼭 네. 기억해야 할 오늘의 핵심 한 줄 어떤 걸까요?
0: 네, 첫 번째 전해드린 소식 관련해서 우리는 그동안 부실 시공이 얼마나 끔찍한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의 생명을 미래를 삶을 앗아갈 수 있는지 한 차례도 아니고 정말 여러 차례 봐왔잖아요.
1: 맞아요.
0: 그리고 그때마다 운이 좋아서 살아남은 그래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다시는 그런 사고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늘 입을 모았죠. 오늘의 핵심 한 줄 또 겪어야 할까요? 입니다.
1: 네. 아, 무섭네요. 너무
0: 제대로
1: 많은 경험이 있으니까
0: 해야 될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양승 기자님 고생하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보내드리면서 칼리드 디스클로저의 토크 띄워드리고요. 노래 들으시고 고민 박살 화왔나 시작하겠습니다.

0: 새 황제의 등극 엔페라. 오래가는 약효, 저항성 잡초에도 뛰어난 효과, 논두류까지 잡는 이양동시제 초제의 황제. 강력한 힘으로 논을 지키는 새로운 소자. 논을 더욱 풍요롭게, 농업의 새 시대가 열린다. 경농 엔페라.
1: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3: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4: 8시 30분 9초 10초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 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5: 네, 오늘 정체가 심한 편은 아닌데 사고 난 곳이 몇 곳 있어서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먼저 북부간선도로 도심 방향은 화랑대 사거리 진출로에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진화는 끝이 났는데 아직 진출로 부분 통제 중이라 일대가 조금 혼잡하고요. 구리시계에서 원릉까지 지체고 반대 구리 쪽도 거의 전 구간이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안산분기점 1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서서울요금소에서 안산까지 2km가 지체고요. 매봉에서 비봉까지 또 팔탄에서 화성휴게소까지도 지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은 북수원 1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반월터널에서 북수원까지 9km가 지체고요. 용인 일대도 7km 구간에서 속도가 떨어집니다.

0: and gentlemen, the Fosse is your energy and the way you feel. Let me hear you say.
1: Fosse!
2: Fosse!
1: Fosse!
2: Fosse!
1: Call me Mordu Fosse! La! Hoa! Hoa! Call me Fosse! Hoa! No!와, 오늘도 박살 내네, 또. 소중 박살 모드로 고민 박멸, 세상의 모든 고민 걱정 확실하게 박살 내 드립니다! 라디오계 꽉 잡고 있는 분이에요. 고성능 반도체 같은 분이에요. 코미디언 허한나씨 어서 오십시오.
2: 가자, 가자, 반도체 가자! 더 가자, 제발! 허한나입니다.
1: 아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제 3주년 때 네. 축하 인사.
2: 아, 잘 들으셨나요?
1: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아. 오빠의 아침은 박살났지만 예.
2: 오빠 아침은 항상 박살나죠.
1: 박살났지. 예. 예. 너무 감사하고
2: 아유, 아니에요.
1: 그 박살에 네. 안나 씨 아침도
2: 네 같이 박살났는데 네,
1: 일주일에 한번 박살내 주셔서 감사하고 아니 라디오 진짜 사랑하시죠.
2: 너무 좋아하죠 라디오.
1: 라디오 너무 좋아하죠. 예. 라디오 여기저기 사실 안나 씨 찾는 데가 많은데 요즘에 이제 MBC 라디오 두 대 종종 나오시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1: 두 대 영미 씨가 이제 제 친구인데
2: 네.
1: 영미 DJ랑 테이 DJ. 차이점이 있을까요?
2: 아, 근데 일단 오빠랑 할 때는 너무 좋아요.
1: 왜?
2: 일단 오빠 잘생겼어요.
1: 어? 갑자기?
2: 아니 진짜로 키 크고 잘생기고 노래도 잘하고.
1: 나한테 맨날 거인이라 그러잖아 그냥.
2: 그러니까 놀리는 거죠. 오빠 너무 약간 우쭐될 때 약간 어깨 한번 누르는 건데
1: 언제 우쭐될 때
2: 약간 본인 외모에 약간 침취했을 때 어깨 한번 눌러주는 거야.
1: 그런 적이
2: 너무 좋죠. 아. 저는 발라드의 황제랑 지금 라디오 하는데 아,
1: 그래.
2: 네, 너무 행복하고
1: DJ로서는 전혀 얘기 안 하고 지금 얘기한 거 보니까 아, 그냥 비즈니스네 그냥.
2: 아, 근데 왜냐면 오빠 얘기했잖아 제가 네. 오빠는 왜 이렇게 못하는 게 없냐고
1: 어.
2: 그러니까 아유 저거 봐 칭찬 한 들으니까 조용한 거 봐 들으려고
1: 아니 DJ로서 DJ로서 칭찬을 들으려고 아니, 계속 너무, 기다리는데
2: 너무 많죠 오빠
1: 그 왜 거만 자꾸 얘기하니까 어 내가 없나
2: 아유,
1: 영미 씨 가져오면 영미 씨
2: 영미 선배님이랑 할 땐 또 인석 선배랑 같이 하거든요
1: 아,
2: 김인석 선배랑
1: 좋네 아니, 기운이 좋네
2: 약간 코비 그 희극인실 같아요
1: 기분이 좋네 네
2: 그래서 어. 가끔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시절로 약간 돌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막 들어가지고
1: 그래, 그래.
2: 아. 그냥 계속 웃어요 말을 못하고
1: 그렇네 네,
2: 그런 느낌이 들죠
1: 아, 두 대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서 지금.
2: 아니에요, 오빠. 저는 눈 정화하는 게 더 좋아요.
1: 아, 그렇게 얘기하지 마요.
2: 오늘 또 오빠 약간 또 꾸미고 와가지고.
1: 오늘은 세수하고 왔는데, 네. 아, 평소에 세수도 안 하고 왔는데 그런 얘기하니까.
2: 아, 그래, 그래도 얼굴에서 빛이 나세요.
1: 아, 그래요?
2: 네.
1: 갑자기.
2: 그렇습니다. 네.
1: 아, 너무 억진 것 같아서 지금 불편해 죽겠네. 아, 이거 어떻게.
2: 아니야.
1: 자, 여러분들 제 고민 박살 좀 내주세요. 안나 씨 왜 이럴까요? 고민 박살 왔나? 그래도 우리 호흡이 진짜 좋잖아요.
2: 아 너무 좋죠. 우리
1: 아 공짝 진짜 좋잖아요.
2: 싱글이 벙글이 해야 되잖아요.
1: 싱글 벙글 쇼를 목표로 하고 네. 있습니다. 예. 코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2: 자 고민 때문에 끙끙 앓는 분들 저한테 다 털어놔주세요. 성능 좋은 고민 퍼시기. 저 허한나가 여러분의 고민을 샥샥샥샥 제대로 파쇄해드릴게요. 사연 보내실 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샵 8000번 미니는 무료고요. 굿모닝 FM 홈페이지 게시판 고민박사 허한나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긴 고민 사연에는 우리 녹용 홍삼 선물 세트를 고민 하이패스에 소개된 분들께는 바나나 맛 우유 보내드릴게요.
1: 네 오늘 긴 고민 바로 소화해보겠습니다. 주인공 누구예요?
2: 오늘의 고민은 닉네임 허키침 ASMR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직장인들이 공감할 만한 사연이 도착을 했습니다. 자세한 얘기 지금부터 사연을 통해 확인해볼게요.
1: Let's go.
2: 저는 요즘 조용하고 작은 사무실에서 하루하루 돌을 닦는 심정으로 보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사무실에 저를 포함해 딱 두 명뿐이거든요. 조용해서 좋지 않냐고요? 말도 마세요. 맞은편에 앉은 동료 직원은요.
1: 아,

0: 이렇게 하루 종일 목 긁는 소리와 헛기침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감기 걸리셨나? 목이 안 좋으신 건가? 싶어가지고 걱정도 했었죠. 호경 씨 목이 많이 안 좋아요?
1: 예? 아니요. 저 목 괜찮은데요?
0: 감기 걸린 것 같은데? 여기 따뜻한 유자차 한잔 드세요.
1: 아, 예, 고맙습니다. 저 괜찮아요. 저 감기 없습니다. 예, 잘 마실게요. 감사합니다. 예.
0: 따뜻한 차도 줘보고 목에 좋다는 캔디도 줘봤는데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헛기침 같은 거더라고요. 심지어 본인이 그런 소리를 내는지도 잘 모르는 거 있죠. 더 큰 문제는요, 헛기침 소리가 안 날 때도 신경이 쓰인다는 겁니다. 지금쯤 헛기침 할 때가 됐는데 왜 안 하지? 신경 쓰여. 깜짝이야. 그렇지. 내 그럴 줄 알았어.
1: 안나 씨, 왜 그러시는 거예요?
0: 아니 아닙니다.
1: 문제 있으세요?
0: 아니 저기 딴 생각하느라고요. 일 보세요.
1: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일 보세요.
0: 이렇게 슬슬 할 때가 됐는데 싶을 때 어김없이 헛기침 소리를 내요.
1: 헛소리.
0: 노이즈 캔슬링 되는 이어폰을 끼자니 업무 전화를 놓칠까봐 걱정이 되고요. 대놓고 말하자니 그렇게 친하지도 않을 뿐더러 동료 직원이 상처를 받을까봐 조심스럽습니다. 무슨 뭐 헛기침 ASMR도 아니고요. 작은 사무실에서 하루하루 돗닦는 기분으로 일하고 있어요. 호근 씨 괜찮아요?
1: 저요? 괜찮은데요?
0: 네. 고민 좀 박살 좀 내주세요. 아이씨.
1: 사연 보내주신
0: 아, 오빠 진짜 감기 걸린 거 아니에요?
1: 아니에요. 저 괜찮은데요? 헛기침 ASMR님께 녹용홍삼 선물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김교현님이 사연 들으시다가 거참 되게 거슬리네요.
0: 너무 잘한다 오빠. 와 역시 DJ 와 최고.
1: 불편해. 질문 안 할게. 그런 질문 안 할게요. 안나씨 그만해.
0: 최고의 DJ
1: 진짜. 자 오늘 사연은요. 회사에서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모르는데 계속 습관적으로 뭐 이런 소리 이런 소리 계속 이제 헛기침을 하는 직장 동료랑 단둘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소리가 좀 고민이다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둘이서 있으면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지. 그렇지. 여러 명 있는데 한 명이면 그래도 좀 넘길 수 있어. 근데 단둘이야.
0: 너무 힘들죠. 다른 소음이 없으니까.
1: 근데 이게 뭐 어떤 직군인지 모르겠지만 살짝 그 배경음악 같은 거 살짝 틀어놓으면 안 되나? 그러면 업무에 많이 방해가 되나? 근데 이런 소리 듣는 것보다.
0: 근데 그 음악 소리가 그 소리를 지울 수 있을까요? 왜냐면 조금 음량을 좀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1: 아니 그래도 뭔가 이 소음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랑. 그러니까 카페에서 누가 소리 나는 거랑.
0: 맞네.
1: 진짜 조용한데 갑자기 도서관 같은 데서.
0: 맞네.
1: 이런 소리 계속 나는 거랑.
0: 그 음악을 좀 틀어라.
1: 좀 저는.
0: 그래 차라리 그게 좋을 것 같아요.
1: 괜찮지 않나?
0: 네.
1: 근데 여기 이제 신경 쓰여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얘기를 해도 몰라 근데.
0: 근데 어차피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을 것
1: 이거는
0: 같아요.
1: 이거는 약간. 모를 것 같아.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0: 뭐
1: 그냥
0: 고칠 수 있는 거면은 얘기를 할 텐데 뭐 예를 들면 우리 예전에 뭐 왔던 뭐 콕 가래치
1: 뭐 부장님
0: 아니면 막 양치 뭐 이런 거는 얘기하면 고칠 수 있는
1: 그치,
0: 건데
1: 그거는 양치 안 하면 되니까
0: 요거 양치 요거는 조금 고쳐질 수 있을까 싶어서
1: 요거는 그러게요. 제가 또 너무 리얼하게 해가지고
0: 다들 지금 거슬린다고,
1: 거슬린다고
0: 난리가 났네요.
1: 반응 좀 보겠습니다. 일단
0: 이만아님이 역류성 식도염 있으신가 봐요. 진짜로요? 저도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 보니까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1: 이게 또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면 이렇게 삼키는 것 때문에 이런 게 되는 거라.
0: 그렇구나.
1: 몰랐네. 이건 몰랐어. 9629번님은 그런 거는 녹음해서 들려줘야 알아요.
0: 근데 너무 팩트를 때리는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그렇죠.
1: 또 하나 보죠.
0: 2951님 헛기침이 나요. 제 직장 동료는요 항상
1: 뭐야 그 뭔데요?
0: 코를 드세요.
1: 자는 게 아닌데 이렇게 먹는다고?
0: 저까지 코를 먹는 기분이에요.
1: 또 그래 이거는 건강상의 뭔가 이게 컨디션이니까 이것도 해결하려고 막 하는 방법들인데 네. 소리가 나면 좀 거슬리긴 하지.
0: 근데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면 이렇게

0: 소리를 낸다는 게 혹시 그 상대방 분이 술을 좀 좋아하시거나 뭐 야식을 야식. 좀 잘 드시는 분이면
1: 그렇지, 그렇지.
0: 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1: 반나 씨는 영유서 식도염 좀 있죠? 건강 검진하면.
0: 어, 좀 나와요. 나와요.
1: 저도 나와요. 네. 저도 야식했기 때문에 어. 야식을 하기 때문에 조금 나와.
0: 근데 이게 올라와서 큼 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1: 이런 걸 안 하는데.
0: 어. 그냥 위가 어. 약간 쓰린 정도?
1: 어, 일단은 뭐 그런 걸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또 추측을 해 주고 계신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여러분들 지금 진료를 자꾸 진단해 주시지 말고
0: 의사 선생님.
1: 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어떻게?
0: 공공사원 님이 불안하실 때 나오는 습관일 수도 있어요.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게 무관심한 게 좋을 수도 있다.
1: 그게 안 돼서 고민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지금 아니 무관심이 안 돼서 그래서 지금 보내주신 건데 어... 여러분
0: 우리 청취자 여러분 이거밖에 안 돼요?
1: 여러분들 이 코너 박살낼 거예요.
0: 해결책을 보내주세요.
1: 해결책을 가지고 고민해줘야죠.
0: 물론 저희도 하지만
1: 그렇지 그렇지
0: 좀 분발 좀 부탁드릴게요.
1: 일단은 아 네. 저의 그러면 제일 해결 방안이 그나마 구체적인 응. 어떤 해결 방안이네.
0: 노래를 좀 튼다.
1: 어, 살짝 음악을 배경음악 이런 거 음악 소식 같이 들어도 될까요? 의견은 물은 뒤에. 한번 깔아놔 보죠. 아,
0: 개념 있어요?
1: 왜요?
0: 아니 어떻게 일할 때 어. 음악을 들으면서
1: 아
0: 이러면 어떻게?
1: 그렇게 얘기하면
0: 어떻게 음악을 들으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1: 아 그렇게 얘기하면 나 어떡하지?
0: 어떻게 이렇게
1: 아 그렇게 하면 어떡하지? 아, 아니 근데 습관적으로 좀 하시는 게 계셔가지고 라고 이제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0: 그럴
1: 없지.
0: 때는.
1: 그럴 때는.
0: 아, 그래.
1: 그래가지고 혹시나 어, 음악 틀면 좀 서로 편하지 않을까요?
0: 네. 어머 그러면은 깨긴 할 것 같다. 어.
1: 그죠?
0: 어.
1: 이게 좋다. 제일 알 것 같아.
0: 좋다. 제일 좋다.
1: BGM을 권유를 한다. 일단 저희 미안해요. 이거밖에 없네요.
0: 아 근데 이 아니 좋은 해결책인
1: 아,
0: 것
1: 그래요?
0: 같아요. 예.
1: 오,
0: 그냥 아예 그냥 나 혼자 듣는 게 아니라 조금 어. 이렇게 배경음으로 깔아놓는다.
1: 그치, 같이. 어. 그거 참으시기 힘드시니까 어. 여기 음악 좀 틀어놓으면 서로 편할 것 같아요.
0: 맞아, 맞아.
1: 이 정도 이 정도로.
0: 그리고 한 번 좀 일침을 놓을 수 있는 그 기회를 한 번 또 만드는 거잖아.
1: 아 어, 그렇지 그렇지.
0: 왜 음악 왜 틀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1: 그렇지
0: 그렇지. 아이 호경 씨가 자꾸 킁킁 소리가.
1: 습관적으로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해야지.
0: 어, 상처 받지만 어쩔 수 없어.
1: 어쩔 수 없어. 어,
0: 내가 그럼, 일을 해야 되니까.
1: 그래. 네. 이게 진정한 동료랑 친구는 서로의 상처 네. 얘기하고 네. 이해하고 극복하면서 또 지내는
0: 아,
1: 거지.
0: 그러면 조금 더 친해진 다음에 얘기하는 건 어때요?
1: 어떻게 친해져요?
0: 아 그럼 또 플러팅한다고 할까봐.
1: 아 또 남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0: 아니 아닌가?
1: 아 무조건 아닌가? 남녀예요?
0: 무조건 남녀지.
1: 아니, 동성일 수도
0: 왜냐면
1: 있지.
0: 왜냐면 거기 회사 사장님들도 음과 양을 다
1: 아,
0: 생각을
1: 소리야?
0: 하기 때문에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 이렇게 뽑는다고요.
1: 알겠어요. 어떻게든 사내 연애 하려고 어떻게든. 홍진웅님이 아 습관적 큼큼 당사자였던 사람인데요.
0: 네네.
1: 그 용각땡 먹으면 이게 사라집니다.
0: 어머.
1: 목이 간질간질해서 하는 거예요.
0: 그러면은 용각땡을 사줘야겠다.
1: 그러니까 이 상쾌함을 어. 상쾌한 컨디션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면
0: 어,
1: 되는구나.
0: 어, 어.
1: 아 그래. 기침 가래 이런 거 좀 안 나게끔. 예.
0: 아, 근데 또 플러팅이라 생각하면 어떡해.
1: 아 저거 플러팅 아니라니까.
0: 아, 용각땡 플러팅이라 그러면 어떡해.
1: 아니라고요.
0: 아니야, 느낌
1: 맞나요? 아니.
0: 오케이,
1: 괜찮아요. 자 오늘 사연 주인공 헛기침 ASMR님 감사합니다. 선물 보내드리면서 신청곡도 띄워드립니다. 러블리즈 아츄 신청해 주셨는데 함께 들을게요.

0: 아츄 러블리즈의 노래였습니다. 제가 이제 라디오 DJ 하면서 아침에 딱 한 번
1: 네.
0: 재채기가 나와요. 그게 이 묘한 이 스튜디오 안에 온도랑 여기 좀 안 맞아서 딱 한 번 나와요. 저는 네. 무조건 하는데 네. 그게 이제 온이 되어 있을 때가 있고 노래 나갈 때가 있고 그런 것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이 듣기 싫어할까 봐 좀 걱정이 되네요.
1: 아 우리 청취자분들은 오빠의 그런 실수 너무 좋아하죠.
0: 왜냐하면 제가 재채기 참는 법을 라디오 게스트 하면서 터득했거든요.
1: 아, 그거 있어요? 네. 좀 알려주세요.
0: 그냥 안에서 빵 터뜨리는 거예요. 그 압력을.
1: 아, 그럼 그 내장을 터뜨리는 거예요?
0: 좀 괴로워.
1: 어떻게 하는 거예요?
0: 이렇게.
1: 아 그런 게 있어요?
0: 거기 참는 거예요. 저는 그걸 해냈거든요. 근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해서 이제 시원하게 하는데 오늘 사연 들으니까 또 하지 말아야 되나 생각도 살짝
1: 드네요. 아니에요.
0: 들어요.
1: 해요. 한 번인데 못 돼요.
0: 그렇죠. 한 번 괜찮겠죠? 네. 그래도 참아보겠습니다.
1: 제가 10번 해드릴게요.
0: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라고. 아, 하지 말라고 아침에 왜 또. 자, 굿모닝 FM팀입니다. 고민 박사 화한나 실시간으로 들어온 고민들 빠르고 명쾌하게 해결해 보겠습니다. 고민 하이패스.
1: 박지영님, 상사가 화가 너무 많아요. 매사에 얘기 뭐라고 하는 거야? 다시 말해봐.
0: 진짜 무섭다.
1: 화를 내고요.
0: 진짜 무서워.
1: 심지어 간식을 좀 드려도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어? 나 먹으라 주는 거야? 화를 내십니다. 사무실에서 그분만 배제를 하고 얘기할 수도 없고 계속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0: 무슨 회사인데요?
1: 그러니까 왜 화를 이렇게 내시죠?
0: 무슨 회사인데 이렇게 화내는 사람이 상사가 된 거야. 무슨 회사야?
1: 안정제 처방을 좀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아... 간식을 드렸는데도 이렇게 화를 낸다고요?
0: 아 근데 화를 내시는 분들에게는 응. 조금 비슷한 톤으로 응.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1: 어떻게?
0: 해봐.
1: 이게 뭐야?
0: 뭐라는 거야?
1: 이게 뭐라는 거야? 다시 말해봐.
0: 잘 안 들으시나 봐요. 잘 안 들리시나 본데요?
1: 아 너무 착한데요?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0: 어떻게?
1: 안 들려요?
0: 아이 그거 화를 내면 어떡해.
1: 귀를 열어 귀를!
0: 아, 화를 내면 싸울 것 같고.
1: 오픈 더 이어!
0: 뭔가 톤이라도 약간 같이 맞춰서 이게 뭐야 나 먹으라고? 왜 드시라고요?
1: 아, 톤은 약간 어프로
0: 톤을 약간 맞춰가지고 하면은 약간 되지 않을까?
1: 근데 진짜 평소에 또 화를 안 내보신 분들은
0: 아 못하지
1: 힘들어요. 이 에너지를 하는 것
0: 못해.
1: 자체가
0: 아, 사실 못해. 네. 너무 괴롭지.
1: 근데 저는 진짜 만약 그렇다면 그냥 말 안 시킬래요. 배제할래요.
0: 그냥 피해버려?
1: 네.
0: 그것도 답일 수도 있다.
1: 그리고 뭐 말을 시키시면 어쩔 수 없이 대답을 하지만 제가 먼저 굳이 가서
0: 근데 또 이런 분들의 제가 이제 상상하는 단점은 네. 나랑 멀어지려고 하면 더 화나. 그 사람한테 더 화내. 뭐 하는 거야 지금 대답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1: 오마이갓.
0: 아 그래서 요거는 참 사회생활에 회사생활에

0: 가장 어려운 건 진짜 인간관계입니다. 예, 이 호흡이 잘 맞아야 되는데. 막
1: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선배님들이 많으니까 그냥 화를 내시던 분이 계신가.
0: 이게 약간 스타일인 것 같아. 화가 아니라 이제 톤 자체가 화톤인 분들이 있어.
1: 아 혹시 약간 좀 사투리를 좀 쓰신다거나 그러면 약간 화내시는 것 같잖아요.
0: 그러니까 약간 그런 톤을 내시는 분이 있어. 친해지려고.
1: 아 그러면은 이거 어쩌면은 화가 나신 게 아니고 그래. 말투가 그러신 걸 수도 있어요.
0: 그래 화를 내면서 일을 이렇게까지 직장에 할 수가 없어. 승진할 수가 없어.
1: 원래는 선배님은 뭐라고 하는 거야? 다시 한번 말해볼래? 이건데
0: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싶은데
1: 말투가 뭐라 그래?
0: 이 뭐야 이거야? 이 네모라고 하는 게가 지금 이게 사람 먹는 게가 이게.
1: 그러면은
0: 하면서 장난치는 건데.
1: 장난이신 것 같아요.
0: 지금 장난이죠.
1: 이 말투는.
0: 예. 이 뭐 사람을라고 하는. 아따 참말로 이거 막 저 개나 저나 이거 개나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장난이었어. 아 요거는 어떻게 결이 안 맞는 건 이건 어떻게?
1: 그냥 피한다. 피할 수밖에 없다.
0: 미안해요.
1: 네.
0: 저희 답이 없네.
1: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0: 예. 예. 저는 그런 의도만 파악하는 걸 좀 집중하는데 일단은 아이 고생 많으시네요 진짜. 예, 토닥토닥. 9653번님 사무실이 1층에 있는데요. 바로 옆이 테마가 확실한 남성 헤어샵이에요. 그래서 남자 무리가 엄청 큰 소리로 나오는 오토바이들 막 타고 와가지고 때로 담배도 막 피우고 이러는데 소리는 그렇다 치고 담배 연기가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근데 또 무서워서 말도 못하겠어요. 이거 어떡하죠?
1: 아, 요거는 갑자기 제가 옛날에 인스땡에서 본 그게 게시물이 생각이 좀 나는데
0: 예.
1: 그 누구지? 누가 어떤 연예인분이신 것 같아요.
0: 예.
1: 어머님이 미용실을 하세요.
0: 어머님 미용실 하셔.
1: 근데 그 앞에서 자꾸 담배를 피니까 그 앞에 이제 그 벽보를 붙여놨어요.
0: 벽보 붙여.
1: 여기는 저희 어머님이 하시는 미용실 앞입니다. 예. 담배는 조금 자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0: 잘 썼네.
1: 그러니까 어머님이 거기 안 사시지만 그래도 여기는 저희 어머님이
0: 좋다 좋다.
1: 운영하시는 뭐 회사입니다. 뭐 부탁드릴게요. 아까 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0: 아 너무 좋다.
1: 또 한국 사람들도 정이 많기 때문에.
0: 그리고 또 이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 정이 많아. 화끈한 만큼 또 착한 것도 마음 먹으면 화끈하게 착하게.
1: 쿨하시잖아요.
0: 쿨해져.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안내문 여기 저희 어린 아이가 같이 있어요.
1: 좋다.
0: 뭐 이런 거. 아이도 함께 있어요. 담배 좀 조심해 주세요.
1: 나중에 그 걸리면은 더 큰 일이 나지는 않겠죠?
0: 아니야. 그렇게 해놓으면 아차 싶을 거예요.
1: 그쵸, 그쵸.
0: 예, 몰라서 하는 거니까.
1: 맞아요.
0: 그렇게 안내문 써 주십시오. 빨리 하나만 더 해볼까요?
1: 7600님 아이 학교 보내고 모닝 라면 하나 끓여 먹으려고 물을 올려놨는데요. 짜장 라면이랑 너구리 라면, 너굴 라면이랑 뭐가 먹을까요? 참고로 오늘
0: 다 얘기해버렸네.
1: 오늘 페어링 김치는 총각김치랑 열무김치입니다.
0: 이건 뭐 답이 나와있네. 이거 왜 고민하는 거야 도대체.
1: 그럼 뭔데요?
0: 짜파구리 드십시오. 렛츠고. 고민 소개된 분들 바나나 맛 우여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4: 닥터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6: 아우 남는 게 없어요.
5: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7: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8: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9: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0: 글레오?
1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실에서 프리미엄 꿀 스틱 세트,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이 딱 맞춘 멀티비타민,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12: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0: 굿모닝 FM 됩니다. 고민 박사 환나 안나 씨와 함께 하고 있는데 마치기 전에 제가 이제 급하게 처음 얘기하는데
1: 네.
0: 다음 주에 휴가 갑니다.
1: 그 오빠가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네. 살짝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 기억이 나요.
0: 근데 제가 어디 외국을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일주일 잠깐 체력 보강해요.
1: 어어.
0: 그 사이사이 스케줄이 있어요.
1: 네네. 네.
0: 그래서 월요일은 곽정은 씨가 또 부처님 오신 날이라 스페셜 DJ로 예, 관련 또 진행해 주실 것 같고 화요일 수요일 우리 안나 씨가 스페셜 DJ로 옵니다. 아! 너무 기대돼. 나 꼭 들을 거야. 휘준 아나운서와 또 고민 박사.
1: 아니 나는 우리 휘준 씨를 괴롭히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0: 거짓말하지 마.
1: 일정을 이렇게 만들어 여기서.
0: 지금도 바로
1: 나 지금 약간 도파민 올라.
0: 도파민 올라오는. 아 우리 스페셜 DJ 어떻게 치워줄지 기대를 하면서 같이 인사드립니다. 해보 끝에.
2: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4: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아침 가족 한 분께 커피 한 잔을 먼저 보내드리면서 시작하는 화요일인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노혜정님이에요. 근데 사연 보내주신 지가 이게 지난주에 보내주셨는데 늘 출근길 잘 듣고 있어요. 근데 오늘 아이 수술 앞두고 검사 가는 길이라 28개월 아이와 함께 듣고 있습니다. 얘는 여행 가는 줄 알고 좋아하는데